0: 중에 와줘서 고마워. 펌딩어 시장님이 글쎄 어쩌다 엄청 큰 초콜릿 토끼 안에 갇히셨대.
1: 초콜릿이 진짜 먹고 싶으셨나봐. 완전 웃겨.
0: 근데 또 어쩌다 괴물한테 끌려가고 있대. 우리가 구해드리자. 그래서 출동할 대원은 체이스? 드론으로 토끼가 어디 있는지 추적해줄래?
1: 스파이 체이스 출동!
0: 그리고 스카이는 시장님을 찾고 나면 네 벨트로 시장님을 위로 들어올려줘.
2: 밤하늘을 나는 스카이!
0: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나무가 하도 커서 토끼가 지나가도 하나도 안 보이겠네. 일단 드론 한번 날려보자.
1: 알았어. 드론.
0: 이 근처에 토끼가 있어야 하는데. 어, 잠깐! 저기! 어, 이러다 떨어질 것 같은데? 얼른 가보자! 스카이도 협곡으로 와줘!
2: 날아갈게!
3: 살려줘요!
0: 지금 벨트를 내려볼래? 근데 정말 조심해야 돼! 까딱하면 토끼가 떨어질 거야!
2: 완전 조심할게!
0: 저기 봐! 스카이! 좀만 빠르게! 초콜릿이 녹고 있어!
3: 엄마!
0: 체이스는 협곡 바닥으로 가서 그물을 설치해줘!
1: 알았어, 대장!
3: 내 팔자야!
2: 거의 다 잡았는데 떨어졌어!
1: 그물!
4: 그물 때문에 튕겨나와서 이제 초코시리언처럼 물에 떠 계셔.
3: 살려줘요.
0: 시장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체이스랑 스카이는 계속 지켜보고. 주마, 지금 호버크래프트를 타고 와줘.
5: 대양구조 주마 출동.
4: 주마, 이쪽으로 와.
5: 우유에 타먹는 시리언은 쬐끄만데 저런 건 처음 보네.
0: 주마, 튜브로 저 토끼를 잡아서 불 밖으로 끌어내줘.
5: 알았어.
3: 연사! 아, 잠깐! 얼른!
5: 아, 튜브! 아이고, 아깝다.
0: 바다가 구비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 교도로 가자. 님이 저 바위에 부딪히기 전에 빨리 우리가 막아야 돼. 헬리콥터 바람을 써보자.
2: 알았어. 날개가 도는 힘을 사용해볼게.
5: 역시 최고야.
3: 야, 그냥 가면 어떡해. 나도 들고 가야지.
4: 이제 저 토끼만 물가로 옮기면 돼.
2: 잠깐만, 문제가 생겼어.
0: 어, 아니, 돌고래들이 언제 저기 온 거지? 주마, 토끼를 물가로 끌고 와줘. 서둘러야 해.
4: 안 돼! 초콜릿을 깨물면 구멍이 뚫려서 가라앉을 거야!
0: 주마, 작전 변경! 그냥 시장님한테 튜브를 던져!
2: 아, 튜브!
3: 잘못했어요! 촉촉해!
5: 시장님, 얼른 튜브 잡으세요!
0: 루키, 와서 바다 좀 치워줄 수 있을까?
6: 초록에너지!

0: 이 많은 걸 아깝게 다 버려야 하네.
1: 맛있게 먹어, 갈매기야.
2: 시간이 상당히 걸렸지만 그래도 살려줘서 고맙다.
3: 다행이네요. 혹시 또 어쩌다 초콜릿 토끼 안에 갇히면 언제든지 저희를 불러주세요.
4: 아, 공주님이 축제에 와주시니까 정말 기쁜 거 있죠?
1: 저도 여러분과 함께해서 정말 기쁘답니다. 시장님, 제 선물이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4: 말해 뭐해요. 저런 루비랑 다이아몬드가 박힌 황금알은 처음 봐요.
1: 진짜 루비랑 금도 아닌데요. 안에 들어있는 게 진짜죠?
2: 그보다 더 좋은 게 들어있는 거야? 적당 마시멜로 하나 때문에 내가 그 고생을 했단 말이야.
4: 아껴서 먹을게요.
0: 커피 구조대와 마술 쇼.
1: 잡았다, 잡았다. 나 이거 진짜 좋아.
5: 나도.
1: 근데 얘네 진짜 야구르게 생겼어.
5: 졌다.
6: 음악이 멈출 때 달걀 모양을 딱 밟아야 간식을 줄 거야.
7: 아싸!
3: 루키, 넌 뭐 하고 싶어? 대관람차를 탈래? 망치 게임을 할래?
4: 얘들아, 한참 찾았어.
3: 설마 무슨 일 생긴 건 아니죠?
4: 눈치도 빨라. 내가 시민들을 위해서 준비한 쇼가 있는데 좀 이따 시작해야 하거든? 근데 아직 무대가 준비 안 됐대. 이러다가 축제 다 망하겠어.
3: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무대는 어딨어요? 로키, 고생했어. 이제 쇼를 할 수 있어요.
4: 고마워. 걱정이 싹 가시네. 주목! 축제는 즐거우신가요? 기대하시라. 여러분에게 선물하는 아주 특별한 마술쇼! 대마술사가 왔어요. 누구게요? 스타 마술사 웬디니!
8: 스타 마술사 웬디니예요? 오우, 그래서 제가 하는 마술을 뭐라고 부를까요? 바로 이성매직!
9: 스타 마술사라 그런지 농담이 기가 막히다.
8: 좋아요. 기대하시라. 지금 아주 놀라운 마술이 시작될 테니까요. 이 예쁜 달걀이 둥실둥실 떠오릅니다. 떠올라라, 야! 이 마술은 사실, 계란프라이 만들기였어요. 아, 다음은 축제에 예쁜 꽃이 빠질 수 없겠죠? 만들어볼게요. 기대하시라. 수리수리 마술이! 뒤로 풀이 넘어가면 뒤풀이. 아, 자, 이번에 할 마술은 도와주실 분이 필요한데요. 톱으로 잘려보실 분!
9: 제발요, 살려주세요. 난 손잡으려 한 거지. 절대 그 마술 도와준다고 한 거 아니에요.
4: 다른 마술은 어때요? 좀 더 안전한 걸로. 그래. 토끼 꺼내기 같은 거예요.
8: 토끼요? 그치. 역시 우리 시장님. 잠시만요.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바니 바니 얀! 위스커스가 나왔군요.
9: 안 돼. 토끼들이 이렇게 막 뛰어다니면 분명히 누가 다칠 거야.
4: 토끼들이 저렇게 막 뛰어다니면 엉망이 되고 말 텐데. 어서 퍼피 구조대를 불러야겠어.
3: 이미 왔어요, 시장님. 저희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알고 있으니까요.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10: 라이너가 부르자!
1: 조심해!

0: 커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축제 중에 와줘서 고마워. 너희도 알겠지만 마술 토끼들이 갑자기 부활절 축제장에 나타났어. 그래서 이번 도끼 작전에는 로키, 네가 추척기로 맛있는 걸 던져서 여기저기 흩어진 토끼들을 이동장으로 모아줄래?
2: 초록 에너지 로키 출동!
1: 그리고 체이스, 너는 탐정처럼 손전등을 이용해서 저 토끼들이 어디서 온 건지 좀 알아볼래?
0: 명탐정 체이스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히비스커스 돌아와!
1: 토끼 마술은 대박 성공하신 거 아니에요?
0: 아, 좀 적당히 성공해야지. 나 때문에 불쌍한 토끼들만 고생하고. 이게 대체 뭐야?
2: 걱정 마세요. 로키가 안전하게 다 데려올 거니까요.
1: 지금 데리러 갑니다.
2: 근데요, 마술사님, 이번 마술은 왜 이렇게 잘 된 것 같으세요?
0: 몰라. 태어나서 이런 적은 처음이거든. 위스커스는 평소 하던 대로 나왔는데 토끼들이 갑자기 더 나왔어.
3: 그럼 제가 조사해 볼게요.
4: 뭔가 이상해. 여기는 토끼 발자국이 없어. 마술모자 주변을 좀 살펴봐도 될까요?
0: 그래, 조심하고.
3: 역시 무대에 구멍이 뚫렸네. 들쭉날쭉하게 생긴 게 이빨로 물어뜯었나 봐. 토끼 앞니로 손전등. 저것 봐, 토끼굴로 가는 길인가 봐. 전부 저것 때문이었어. 토끼들이 사는 곳과 연결돼 있을 거야. 이 무대를 만들면서 자기들이 다니던 길이 막혔고 당근 냄새가 나니까 여길 뚫고 나온 거라고.
2: 역시 명탐정 체이스야. 토끼들이 마음대로 다닐 수 있게 새 길을 내줘야겠다. 러블, 무대로 와서 땅 좀 봐줄래?
5: 좋아, 한번 봐보자고.
6: 이건 우리가 아닌데? 봤어? 귀여운 보너스 토끼야. 어쩜.
7: 한 마리 죽어요.
1: 이리와 깡충아, 여기 아주 맛있는 당근인데.
6: 잡았다. 안녕 토끼야. 아니 저것 좀 봐.
8: 똑똑히 봐라. 세상에서 가장 힘센 시장은 나야.
9: 멈추세요. 저기 토끼가 있어요. 어디? 야!

0: 덕분에 또 한 마리 구했네요.
1: 칭찬한 거지?
2: 나도 만나서 기뻐.
3: 로키, 새 입구는 거의 다 완성됐는데 토끼들을 모으는 건 어떻게 돼가?
4: 나도 다 모은 것 같은데.
5: 안 돼, 위스커스가 남았어. 저 위야.
4: 방금 한 마리 취소야. 한 마리 더 남았어. 위스커스가 대관람차 꼭대기에 있어.
3: 지금 바로 도와줄게. 스카이, 대관람차로 와줄래? 올 때 바구니도 챙겨오고. 지금 위스커스가 위험해.
6: 스카이가 날아가신다. 저 아이가 위스커스 맞지?
5: 조심해, 우리 애기가 겁이 많거든.
3: 아, 멈추세요. 토끼가 놀라면 안 돼요.
6: 아, 바구니.
7: 천천히 살살. 자, 아가야, 바구니 안에 들어가 볼까? 조심조심. 그렇지, 아이고 씩씩하다.
1: 신난다, 나도 이거 다 벌래.
5: 안 돼!
6: 어쩌지, 토끼는 못 내잖아. 근데 우리 강아지는 날지롱.
3: 진짜 멋있었어, 스카이.
8: 날개 하지 마.
3: 자, 이쪽이야.

0: 부끄러워하지 말고 얼른 나와. 참가하면 당근 하나요.
1: 너희들 덕분에 오늘 축제를 안 망쳤어. 특히 그 사랑스런 토끼들을 구해줘서 너무 고맙단다.
2: 저희가 해야 할 일인걸요. 또 동물들이 달아나면 퍼피 구조대를 불러주세요.
3: 우리 위스커스도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근데 쇼를 망쳐서 좀 아쉽네.
1: 기왕 도와준 김에 하나만 더 도와줄래? 아주 쉬운 일이야. 마술사님, 저희를 위해서 마술 하나만 더 보여주실 수 있나요?
3: 글쎄요.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1: 에이, 이번엔 대성공할 거예요.
2: 알았어요. 한번 해보죠.
0: 신사 숙녀, 어린이 여러분.
1: 여기 닭도 있는데요.
0: 그리고 닭 한 분. 여러분의 뜨거운 호응에 보답하는 뜻으로 마치기 전에 비장의 마술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주먹! 모두 다 지켜보는 앞에서 퍼피 구조대를 사라지게 해볼게요. 멍멍 사라져라!
1: 혹시 저 커다란 축제 바구니 안에 들어있진 않을까요?
4: 모두 행복한 축제 보내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6: 마데카 솔메이트
7: 직동.
5: 얼굴엔
7: 순한 길길.
5: 눈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9: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지금 쟁여놓으세요.
11: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2: 우리 모두
13: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4: 얼리면 더 맛있어.
15: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롬 퀄리티의 롬 사이언스.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금.
5: 얼굴엔
7: 순한 길길.
5: 눈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질동.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줄무랑
5: 덕덕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줄무랑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7: 우리 모두
8: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9: 꾸렁꾸렁 떠나요. 미치고 캠핑카
10: 랄랄라 신나는 숲속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캠핑한 시간
9: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10: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1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0: 하루도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진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공포의 썬더마우스.
5: 우와, 나뭇가지로 마시멜로 구우려고? 캠핑이라면 요리가 빠질 수 없잖아.
4: 아니, 이건 땔감으로 쓸 거야. 모닥불이 더 크고 환할수록 어둡지 않으니까.
6: 이걸 쓰자.
4: 이 정도면 괜찮네. 그럼 저 나뭇가지는 마시멜로 굽는 데 쓸까? 나도 먹고 싶긴 했어.
5: 좋지.
4: 너무 걱정 마. 우리가 옆에 있잖아. 어두워지니까 별거 아닌 것까지 무섭네.
7: 오, 그럼 지금 우리 무서운 얘기 같은 건 하면 안 되겠네.
4: 아니야, 나 무서운 얘기는 좋아해.
6: 응, 나도. 캠핑인데 무서운 얘기가 빠질 수 없지.
8: 좋아. 입에서 천둥 소리가 나는 괴물 얘기 알아?
4: 혹시 썬더마우스?
8: 맞아. 엄청 큰 괴물인데 코끼리의 한 여섯 배쯤? 아주 깊은 정글 속에 동굴에 살고 있대. 이빨엔 보라색 점이 있고 눈에선 빛이 나. 뿔도 이렇게 길지. 깜깜한 밤 새들이 올 때면 그 괴물이 으르렁 하고 동굴을 나오는데 소리가 폭풍우보다 크대. 코끼리도 놀랄 정도로.
4: 다 끝난 거지? 응? 뭐 더 없지?
8: 응, 이 얘기는 다...
7: 뭐가 오는데?
4: 혹시 썬더마우스 아니야? 라이더, 이거!
9: 우와, 진정해! 놀랐나봐.
10: 얘들도 방금 그 괴물 얘기를 들었나?
8: 괜찮아, 아무 일 없을 거야.
11: 카를로스 말이 맞아.
4: 우와! Be careful! 조심해! 앞좀 잘 보고 가! 우와! 얘들아, 나 좀 도와줘! 아, 잠깐, 잠깐!
9: 우와! 조심해, 마셔! 오라루피야!
4: 아! 케이블!
8: 참 다행이야.
4: 근데 저 코끼리는 모래늪에서 나오기 쉽지 않아 보여. 발버둥을 칠수록 더 빨리 가라앉잖아.
9: 트래커 말처럼 저 코끼리 구해줘야겠어. 걱정 마, 아빠 코끼리야. 모래늪에 빠진 저 아기 코끼린 퍼피 구조대가 구해줄게. 퍼피 구조대 모두 트럭 본부로 출동!
12: 라이더가 부른다!
4: 나도 같이 가와! 조심해!
6: 우와! 미안. 너무 신났나 봐. 이 커다란 마셜멜로 보고 영세해져.

0: 커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빨리 와줘서 고마워. 아빠랑 아기 코끼리가 정글에서 난 커다란 소리에 놀라서 도망치다가 아기가 모래늪에 빠졌어. 더 가라앉기 전에 우리가 구해줘야 돼. 그래서 이번에 갈 대원은 러블? 넌 불도저로 저 모래늪에 바위를 밀어넣어줘. 아기 코끼리한테 갈 수 있게.
2: 러블 더블 스피드로 출동.
1: 다음은 로키. 넌 연장으로 저 코끼리를 들만한 큰 그네를 만들어줄래?
3: 초록에너지 출동! 가자!
1: 그리고 체이스. 넌 견인고리로 아기 코끼리를 당겨줘.
0: 교통경찰 체이스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아, 아!

0: 괜찮아, 코끼리들아. 걱정 마. 퍼피 구조대가 금방 와줄 거야.
1: 주문하신 돌다리 갑니다. 으아, 모래높이 생각보다 깊네.
2: 이걸 쓰면 돼.
3: 좋은 생각이야, 로키. 그걸로 한번 해보자. 러블, 저걸 놔줘.
1: 견인고리?
2: 와우! 와! 아까 들렸던 큰 소리야. 고마워, 친구. 우리가 얼른 빼줄게.
3: 이제 당기자, 체이스.
1: 견인고리, 당겨.
4: 이런, 끌려가는데?
3: 뭔가 고정할 게 필요하겠어.
4: 고마워, 코끼리야.
3: 러블, 통나무를 밑에 넣어줘.
2: 고리 틀어줄게.
3: 안 빠지게 조심하고. 모두 수고 많았어.
4: 문제는 저 소린데.
2: 혹시 썬더마우스?
3: 그건 지어낸 거야, 러블. 물론 뭔가 다른 게 저기 있는 것 같지만.
2: 모든 동물이 다 무서워할걸?
0: 만약 다른 동물들도 놀라면 위험하겠는데? 이 코끼리처럼.
4: 저 큰 소리를 내는 게 누군지 알아야 막을 수 있을 거야.
3: 그럼 그 정체가 뭔지부터 알아내자. 누가 어디서 내는 소린지 계속 추적해야 하는데 우리만으론 부족해. 스레커, 스카이, 지금 공터로 와줘.
2: 알았어. 바로 갈게.
3: 아빠랑 아기 코끼리가 무서운 소리 듣고서 달려온 데가 여기였지?
0: 모두 귀 쫑긋 세우고 잘 살펴봐.
2: 아주 쫑긋해.
3: 코끼리들이 맨 처음 그 소리를 들은 데가 여기인 것 같지?
5: 그럼 이제는 어디로 가?
1: 바나나 비를 맞아보는 건 또 처음이네.
5: 울음소리가 난 데는 저기야!
3: 잘했어, 트래커! 가보자!
1: 썬더마우스라는 괴물이 진짜 있다면 딱 이런 동굴에 살 것 같은데.
5: 너무 어두우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0: 뭐, 그래도 저 안에 들어가 봐야 누구 소리인지 알지.
4: 손전등을 비춰볼게.
3: 잠깐. 우리가 빛을 비추면서 들어가면 정체가 뭔지 몰라도 깜짝 놀라 도망칠 거야.
2: 빛을 안 비추면 어떻게 찾아?
3: 스카이, 네 야간 투시 고글을 써볼까?
5: 알았어, 라이다. 내가 샅샅이 찾아볼게.
2: 다른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난 귀가 아주 밝잖아. 그러니까 괴물인지 뭔지가 내는 소리를 들으면 찾아낼 수 있어.
0: 트래커, 네가? 많이 어두울 텐데.
2: 스카이, 내 옆에 있을 거지?
5: 걱정 마. 딱 달라붙어서 갈게. 썬더마우스는 나랑 찾자.
2: 좋아, 그럼 간다.
6: 계속 말하면서 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바로 달려갈게.
5: 알겠어, 라이더.
2: 어떡해. 큰 숨소리가 들려.
5: 어디서?
2: 저 굴 속일걸? 아마. 그래, 저 방향이 맞아.
1: 라이더, 내가 돌은 좀 아는데 이 동굴 꽤 불안해.
3: 스카이, 트래커, 웬만하면 조심조심 걸어가.
5: 괜찮아, 트래커?
2: 어두우니까 오히려 듣는 건 더 편해. 제발 저기 무서운 게 있다는 말만 하지 마.
5: 됐어, 안전해. 나도 그 숨소리 들려. 라이더, 다 왔어.
2: 바로 앞이야.
5: 라이더, 들어갈게.
6: 조심해, 얘들아.
2: 땡피!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뭔지 확인은 해야겠지? 시끄럽긴 한데 누군지 몰라서 괜히 무서워했구나.
5: 라이더, 정체는 큰 털보였어. 통나무를 피리처럼 불고 있더라고.
3: 정말? 그게 큰 털보가 낸 소리였어? 동굴 안에서 보니까 소리가 더 크게 울렸나 보다.

0: 얼굴 입구가 다 막혔는데? 그만해! 자꾸 진동을 만들면 안 돼! 더 위험해져! 큰 털보야, 진정해봐. 당연히 무섭긴 하겠지. 그래도 우리가 같이 있고 친구랑 있으면 원래 무서운 것도 덜 무서운 법이거든.
1: 러블, 바위를 치우자!
2: 러블, 러블 속도로 출동!

0: 것만으로 치우긴 힘들겠는데.
1: 기대하시라, 쇼타임! 오!
2: 누가 낸 소린지 아니까 이제 확실히 안 무섭긴 하네.
1: 어, 근데 아직 시끄럽긴 해.
3: 고맙다고 하려는 것 같아.
2: 아니야, 당연한 건데 뭘. 혹시 또 정글 어딘가에서 무서운 소리가 들리면 구조대 불러줘.
1: 노래해도 좋고,
0: 안에서 키우는 동물을 구해라!
1: 됐다! 드디어 알렉스의 마당볼링장 다 완성이야!
2: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같이 볼링하자! 먼저 해, 스카이!
4: 야호! 처음 치고는 나쁘지 않은데? 이제 나!
1: 우와! 너희 볼링 되게 잘한다!
2: 다음은 마셜, 스트라이크 쳐봐.
1: 잠시만. 볼링이 이렇게 힘든 거니? 어? 스트라이크?
5: 얼른 오렴, 엄치카레타. 저스티나랑 줄리우스가 왔어. 설마 잊었니? 주말에 온댔는데 새 친구도 같이 말이야. 어서 오!
6: 안녕하세요, 코모.
5: 어우, 세상에. 너희들이 데려오겠다던 친구가 이런 애일 줄이야. 이렇게 아주
6: 귀여운 애요?
5: 복슬복슬한 애였네.
6: 얜 햄스터예요, 코모. 우리 반에서 키워요. 원래는 교실에서 같이 키우거든요. 근데 주말에는 선생님이 돌보라고 보내줘요. 이번 주는 우리 차례고요.
5: 어, 맞다. 내가 그 정책에 동의했는데 말이야.
6: 이름이 뭐게요? 반에서 투표로 정했는데 우리가 지은 이름이 뽑혔어요. 바로 구수염 시장님.
5: 어? 내 이름을 따서? 귀여워라.
6: 이런, 구수염 시장님 물병을 학교에 두고 왔나 봐. 그 물병 가지러 갔다 와도 돼요? 멀지 않거든요.
5: 안 될 게 뭐 있니?
6: 예이! 우리 갔다 올 동안 고모랑 놀고 있어.
5: 뭐? 나하고?
6: 그냥 저 공만 굴리게 놔두면 돼요. 잘 노니까요.
5: 오, 그래. 혼자서도 참 잘 노네. 너도 인사할래, 치카레타? 어, 안 돼! 일부러 그런 거 아니다! 인사하려던 거야! 어, 저기로 가면 안 되는데! 저 시멘트는 아직 안 굳었어! 적어도 시멘트에 빠지는 건 마감돼. 한번 굳으면 진짜 빼기 힘든 게 이거니까. 어쩌지?
2: 네, 구대의 시장님, 잘 계시죠?
5: 그게 잘 못 있어. 발이 여기 딱 끼었거든. 불쌍한 우리 구수염 시장님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고.
2: 구수염 시장님이요?
5: 햄스터 이름이야. 우리 조카들 반에서 키우는 애지. 방금 저리 굴러갔거든. 라이더, 차도로 나가기 전에 그 햄스터를 좀 잡아줄래? 우리 조카들 오기 전에 잡을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래주면 최고지.
2: 걱정 마세요, 시장님.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6: 라이더가 부른다!
1: 마셜, 조심해! 와, 또 스트라이크네. 선수해볼

0: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빨리 와줘서 고마워. 구대희 시장님이 구수염 시장님이란 햄스터를 쫓아가다가 덜 굳은 시멘트에 빠지셨대. 어?
2: 뭐? 햄스터 시장? 어, 귀엽겠다.
1: 구대희 시장님의 발을 빼드리고 햄스터가 위험해지기 전에 우리가 구해줘야 돼. 그래서 이번에 갈 대원은 러블. 넌 잭해머로 시멘트를 뚫어서 시장님 발을 빼드려.
2: 러블 더블 스피드로 출동.
1: 그리고 체이스, 넌 확성기랑 고깔로 차들을 좀 막아줘. 햄스터가 혹시 다치지 않게.
0: 교통경찰 체이스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아이고 조대, 이제 살았다. 제발 나 좀 꺼내줄래?
1: 걱정 마세요. 전문가가 있으니까요.
2: 이게 많이 떨릴 수도 있어요. 체크 해봐.
0: 고맙다. 근데 우리 구수염 시장님은?
1: 저희가 찾아볼게요.
3: 어디로 굴러갔는지 아세요?
0: 저쪽으로 가던데.
4: 좋아, 간다. 이번엔 전부.
5: 우와, 얘들아, 뭐였어?
6: 뭐가?
7: 이런, 구수염 시장님이 차들이 많은 큰 길로 나가는데?
1: 체이스, 차들을 막아줘.
7: 고깔. 확성기.
8: 잠시만요, 여러분. 햄스터 구조를 위해서 여기 차도는 잠시 막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1: 이제 햄스터가 가까워. 그물로 잡아줄래?
3: 알았어. 준비, 조준.
9: 길에 웬 햄스터?
3: 그물.
7: 이런, 어떡해. 놓쳤어.
1: 괜찮아. 최선을 다했잖아. 러블, 어떻게 돼가?
2: 좋아. 시멘트는 거의 다 돌았어.
0: 고맙다, 러블. 이 상태로 새 구두를 사기는 좀 힘들겠지만.
2: 아참, 구수염 시장님은 잡았어?
1: 아니, 아직. 근데 어디로 간지는 알아.
4: 좋아. 장애물 코스를 점검하자. 묘기를 할 평균대는 됐고, 메가 점프대는 아주 좋고. 이제 이 스턴트 코스에 도전할 용기만 있으면 되는데, 용기하면 또 이 용감... 햄스터는? 우와하우! 저 꼬맹이 스턴트에 소질이 있는데? 그래도 메가 점프대는 내가 훨씬 날걸!
1: 잘 찾아보자, 얘들아. 그 햄스턴 분명히 여기 어디에 있을...
0: 나는 못 보겠어. 눈 감아 치카랬다.
1: 체이스, 구수염 시장님이 안전하게 내릴 만한 데를 만들어줘.
3: 그물.

0: 가려겠다. 그래, 지금 뭐 하고 있을까?
1: 어, 안 돼! 바다 쪽으로 가는데?
2: 내가 갈게!
1: 어?
3: 어디로 가지?
2: 봐! 저기 아기 고래!
3: 엄청 귀여운 고래네.
2: 어, 근데 위를 봐! 햄스터가 아기 고래 위에 있어!
3: 둘이 같이 노는 건가 봐.
4: 착하지, 고래야? 구스염 시장님을 당장 여기로 보내줘. 고래 장난감이 아니야. 조카들이 키우는 애라니까.
5: 걱정 마세요, 시장님. 전문가가 있거든요. 주마, 햄스터를 구하게 잠수정 좀 타고 와줄래?
0: 해안구조 주마 출동! 왔어, 라이더! 고래배 바로 밑이야!
5: 좋아, 거기서 좀 기다려줘.
4: 라이더, 주마가 물속에서 기다리면 저 햄스터를 어떻게 구해?
5: 그게요, 보세요. 저기 아기 고래가 웃을 때마다 구스염 시장님이 공중에 높이 뜨잖아요. 그러니까 주마가 고래를 아주 크게 웃도록 만들면
3: 시장님을 여기로 쏘겠네. 구데이 시장님 말고 저 햄스터요.
5: 주마 준비하고 지금!
0: 알았어, 대장. 간지럼 태울게. 아! 집게!
2: 성공이야! 고래가 웃으니까 햄스터가 더 높이 뜨네.
5: 좋아, 주마. 딱 한 번만 더.
0: 간질간질간질.
4: 오, 이려온다.
5: 잡아줄래, 러블?
3: 삽. 여긴가? 저긴가? 아니, 받았다.
4: 오,
5: 잘 받았어.
3: 얘는 한 번 더 하고 싶은가 봐요.
4: 한 번 더? 내가 보기엔 이 정도면 오늘은 실컷 논 것 같은데. 고맙다, 퍼피 구조대. 더 늦기 전에 구스염 시장님을 구해줘서. 아마 우리 조카들은 얘가 나갔던 것도 전혀 모를걸.
5: 별 말씀을요, 시장님. 반에서 키우는 동물이 또 사라지면 저희를 불러주세요.
0: 왜 부르는데?
4: 오, 그게 구스염 시장님을 집에 넣는 걸 도와줄 수 있으니까.
0: 목말랐지? 여기 물병 가져왔어.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진물엔
7: 덥덥한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9: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점심에
9: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저녁에
9: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지금 쟁여놓으세요.
1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진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사이언스 한올 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옥스포드 탕.
5: 아이고.
6: 주유소 상품에서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7: 탑승하세요.
6: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출동.
8: 얼굴엔
9: 순한 길길.
8: 중물엔
9: 덥덥한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11: 다들 뭐 먹는 거지?
12: 이게 뭐예요?
1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외출 후 행동 요령. 한번 사용한 마스크는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손, 발, 눈, 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거나 샤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외출 후 눈이 따갑거나 이물감이 느껴질 경우 비비지 않고 손을 깨끗하게 한 후 인공눈물로 씻어냅니다. 외출복은 따로 보관해 두었다가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날에 야외에서 털어 착용 또는 세탁해 주세요.

0: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2: 순하게
1: 질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2: 수수기 가자
6: 뽀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들 만의 긴장소
7: 2층입니다
6: 모두가 친구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긴긴
1: 줄무랜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0: 내일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직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식물엔
2: 덕분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다녀왔습니다.
1: 아빠.
0: 어이구. 우리 달님이 잘 놀았어?
1: 아빠 냄새.
0: 아빠한테서 냄새나? 무슨 냄새? 땀 냄새? 발 냄새?
1: 아니요, 달콤한 케이크 냄새요.
0: 난 또 뭐라고. 짜잔. 그래서 아빠가 케이크 선물을 준비했지롱.
1: 와, 만세.
0: 자, 딸기 케이크다.
1: 우와, 케이크 예쁘다.
2: 깨끗해.
1: 역시 아빠 케이크는 최고예요. 달콤하고 부드럽고 예쁘고 기분이 막막 좋아져요.
3: 엄마도 아빠 케이크 맛에 반해서 결혼했잖니.
1: 아빠, 저도 아빠 가게 가서 케이크 만들어보면 안 돼요? 제가 만든 케이크 먹어보고 싶어요.
3: 아빠 일하는데 방해될 텐데.
0: 좋아, 내일 아빠랑 케이크 만들러 같이 가자.
1: 정말.

0: 아빠가 특별히 준비한 달님이 전용 요리사 옷!
1: 우와! 신난다! 요리사 옷 정말 입고 싶었는데! 우와! 나한테 딱 맞아!
0: 자, 그럼 시작해볼까?

0: 자, 다 구워졌다.
1: 우와! 생크림 쭉쭉쭉 딸기딸기 가운데에 쏙 알록달록 사탕사탕

0: 아빠, 어때요?
1: 우와, 잘 만들었는데?
0: 그치만 아빠가 만든 케이크들만큼 예쁘지 않은 것 같아요.
1: 오, 아니야. 아빠가 본 6살 유치원생이 만든 케이크 중에 최고로 예쁜데? 최고!
0: 진짜요? 얼른 엄마랑 달콩이한테 자랑하고 싶다. 월요일에 유치원 가면 선생님이랑 친구들한테도 자랑해야지.
1: 그래. 그럼

0: 케이크 진짜 예쁜데. 좋겠다.
1: 방금 그 손님 할머니가 오늘 병원에서 퇴원하신대. 그래서 축하하려고 일주일 전에 예약했던 거야.
0: 우와.
1: 할머니가 좋아하셔야 할 텐데.
0: 당연히 좋아하죠.
2: 안녕히 계세요. 잘 먹을게요.
1: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가세요.
1: 케이크 다 팔렸다. 달림이가 도와줘서 그런가 오늘은 하나도 안 힘드네.
0: 진짜요? 신난다.
1: 그럼 이제 얼른 집에 가서 엄마랑 달콩이한테 달림이표 케이크 보여주자.
0: 오케이. 얼른 가서 자랑해야지.
3: 어? 어? 저기 케이크 있나요?
1: 아, 어떡하죠? 보다시피 남은 케이크가 없는데.
3: 아, 그래요? 아, 어쩌지? 어? 저 케이크는요?
1: 어, 네? 네?
3: 저거 주세요. 얼마죠?
1: 아, 죄송해요, 손님. 저건 파는 게 아니에요. 우리 딸아이가 처음 만든 케이크거든요.
3: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0: 어떡하지 여보? 늦어서 케이크 가게가 모두 문을 닫았어. 아, 큰일이네. 소리한테 생일 케이크 꼭 사간다고 약속했었는데.
1: 아, 저런 아이 생일인가 보네.
0: 어떡하지?
2: 저 아저씨.
0: 어? 나?
2: 네. 자, 이거요.
0: 어?
2: 케이크 없는 생일 파티는 심심하잖아요. 난 오늘 생일이 아니라서 괜찮아요.
0: 아, 이걸 주는 거니? 네가 처음으로 만든 케이크라며.
2: 네, 그치만 다음에 아빠랑 또 만들면 되거든요. 그쵸, 아빠?
3: 그럼 우리 살림이 정말

0: 아휴, 정말 미안하고 고마워서 어쩌지? 뭔가 보답을 해야 할 것 같은데.
1: 아, 괜찮아요. 우리 아이 성이니까 어서 가서 따님 생일 축하해 주세요. 그치, 달림아?
2: 네!

0: 세상에, 정말 고맙구나. 아, 맞다.
1: 어?
0: 이건 아저씨의 작은 보답이란다.
1: 이게 뭐예요?
0: 아저씨는 놀이동산에서 일하는데 그건 놀이기구를 마음껏 탈 수 있는 자유이용권이야.
1: 진짜요? 와, 놀이동산 너무 가고 싶었는데.
0: 그럼 꼭 놀러와, 가족들 다 같이.
1: 감사합니다.
0: 아저씨가 더 고맙지. 안녕. 어, 소라,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케이크 가지고 빨리 갈게.

0: 아저씨가 놀이동산 자유이용권 주셨어요.
1: 좋겠구나. 아저씨가 달님이 마음이 예뻐서 주신 걸 거야.
0: 다음에 꼭 같이 가요.
1: 그래, 약속. 그래도 아까 사진 찍어놔서 정말 다행이다.
0: 어? 그러네요. 엄마랑 달콩이한테 사진 보여줘야겠어요.
1: 그럼.

0: 우와! 또 다 먹었네?
1: 누가?
0: 초코말이야! 이거 초코꺼거든! 또 줘야지! 아, 나도 해볼래, 나도! 초코가 내가 준 밥도 잘 먹겠지? 그럼! 별이야, 너도 줘볼래?
1: 아니, 난 사용할래. 책 읽을 거야.
0: 아, 얜 맨날 책 보고 사랑한대.
1: 사랑이 아니라 사양, 거절한다는 뜻이거든.
0: 아,
1: 근데 초코는 아직 아기 고양이인데 사료를 너무 많이 담은 거 아니야?
0: 왜? 많이 먹으면 좋잖아. 그래, 많이 먹고 얼른 크면 우리 집에도 더 자주 놀러 올 거야.
1: 다 못 먹을 것 같은데. 응?
2: 얘들아, 간식 먹고 놀아.
0: 간식 먹으러 가자.
3: 간식?
4: 자, 팬케이크 맛있게 먹어요.
0: 와! 맛있다.
5: 초코도 얼른 와서 밥 먹고 가야 될 텐데.
1: 달림아, 아까 마당에 이상한 발자국이 있었어.
5: 이상한 발자국? 어? 이게 무슨 소리지?
0: 어? 고양이 소리다! 초코인가 봐! 초코야! 어? 다른 고양이야! 어? 아, 잠깐만! 어디 갔지?
2: 얘들아, 뭐하니? 간식 안 먹고.
5: 이렇게 도깨비처럼 생겼고요. 여기 엄청 무서운 흉터도 있었어요.
1: 목에 방울도 있었잖아.
0: 아, 맞다.
4: 엄청 무섭게 생긴 고양이구나.
1: 내 생각에는 어제도 그 고양이였을 거야. 초코 밥을 먹은 범인.
0: 뭐? 정말?
1: 아까 마당에 있던 발자국도 그 녀석 거 같아.
0: 그러고 보니 어젯밤에도 방울 소리가 났어.
5: 그럼 도둑 고양이인가?
1: 아니, 목에 방울을 달았다는 건 주인 있는 고양이야.
0: 뭐? 주인도 있으면서 남의 걸 훔쳐간단 말이야?
6: 우리가 찾아내는 건 어때?
4: 하지만 그 고양이가 어디 사는지도 모르잖아.
0: 아, 그렇지.
1: 그럼 이러는 건 어때? 내가 본 탐정책에서는 말이야.

0: 고양이인가? 어서 가보자.
1: 검은 비닐봉지잖아.
2: 아, 잭은 대체 어디로 도망간 거지?
0: 잭? 그 고양이 말이야. 어때? 잭. 악당 이름 같지 않아?
1: 맞아, 맞아.
0: 잭.
3: 이것 봐.
1: 어? 뭔데? 어? 고양이 사료잖아.
2: 이게 뭐?
3: 여기! 주변에 발자국이 찍혔어. 저쪽으로 도망간 게 분명해.
1: 좋아! 어서 가보자!
3: 갈림길이네. 어디로 갔을까? 어? 저쪽이야!
1: 저기!

0: 알고 있던 목걸이야.
1: 맞아, 그 목걸이네.
2: 얘들아,
3: 무슨 일이야?
0: 혹시 저런 방울을 한 고양이 보셨어요? 이렇게 생긴 고양이요.
3: 글쎄. 아, 건너편 골목에 사시는 할머니 댁 고양이인 것 같은데.
4: 건너편 골목이요?
3: 응, 건너편 골목에 사시는 건 확실한데 정확히 어느 집인지는 잘 모르겠네.
4: 감사합니다.
0: 건너편 골목이면 여기가 맞는데.
5: 분명히 이 근처에 있을 거야.
6: 어? 어? 저기!
4: 제기다!

0: 가보자.
1: 아무도 없나 봐.
0: 어떡하지? 힘들게 잭을 찾아냈는데.
2: 너희들은 누구니? 우리 집엔 무슨 일이지?
3: 여기가 할머니 집이에요.
0: 잭이요, 잭! 잭 때문에 왔어요.
2: 잭? 아, 잭이 누군데?
0: 우리 초코바 훔쳐간 잭이요.
4: 어?

0: 아, 얘 이름은 잭이 아니라 딸기란다.
1: 딸기요?
0: 그래. 내가 외출했다가 팔을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했지 뭐니. 그래서 딸기가 혼자 있게 된 거야. 에휴, 안 그래도 얼마나 걱정을 했는데.
2: 잭, 아니 딸기가
1: 귀엽잖아.
0: 정말 미안하구나. 배가 고파서 너희 고양이 먹이를 먹은 모양이야.
2: 우린 그런 줄도 모르고 도둑 고양이라고 오해했어요. 죄송해요.
0: 아니야, 이 할머니가 미안하구나.
3: 근데 딸기는 왜 다쳤어요?
0: 아기 때 사고를 당한 모양이야.
2: 불쌍해.
0: 어미도 없이 버려져 있어서 내가 데려다 키웠지.
2: 혹시 무슨 일 생기시면 저희가 잭... 아니, 딸기 돌봐줄게요.
0: 정말 그래줄래? 고맙구나.
1: 안녕히 계세요. 딸기야, 안녕.
2: 딸기가 다시 할머니를 만나서 다행이야.
3: 맞아.
2: 어? 근데 뭐다? 아까 분명히 쓰고 있었는데 어디다 뒀지?
4: 걱정 마. 그치 별이야?
3: 맞아, 우린 탐정이니까.
4: 자, 준비됐지?
1: 응. 출동!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5: 얼굴엔
1: 순한 킹킹,
5: 줄무랑
1: 덥덥한 말
6: 순하게
1: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3: 남방구는 북방구와
4: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6: 순한 길길.
5: 눈물엔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 앤 홈 사이언스.
9: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지금 쟁여놓으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금.
5: 얼굴엔
6: 순한 길길.
5: 눈물엔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2: 순한 킹킹.
1: 눈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엄마.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직성.
1: 얼굴엔
3: 순한 킬링.
1: 식물엔
3: 달콤한 맛.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안녕하세요. 우리 밀크 예방접종하러 왔어요.
1: 그래, 어서 오렴. 잠시만 기다려주겠니?
0: 네. 밀크야, 안 돼.
1: 아니야, 괜찮아. 놀아도 돼. 밀크가 저 집이 마음에 드나 보네.
2: 뭐? 밀크 집을 만들자고?
0: 응! 어제 동물병원에 갔는데 밀크가 강아지 집을 엄청 좋아하더라고. 봐! 우리도 집이 있고, 개미도 집이 있고, 새들도 집이 있는데!
2: 새 집은 둥지라고 해.
0: 그러니까 밀크도 집이 있어야지.
3: 그래, 그래. 그런데 어떤 집을 만들지?
0: 아주 아주 멋지고 근사한 집! 재밌겠다!
2: 재료는 뭐가 좋을까? 어? 우와!
4: 부탁하신 상자 배달 왔습니다.
0: 이걸로 밀크가 사는 커다란 성을 만들자.
2: 난 이 박스에 멋진 자동차 모양의 밀크집을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해.
0: 난 선물 상자 같은 예쁜 집이 좋아.
3: 아니야, 성이 더 멋져.
2: 자동차 집이 더 좋을걸.
0: 어떡하지? 아, 그럼 우리 셋이 각자 만들면 어때? 그런 다음에 밀크한테 고르게 하는 거야. 짜잔! 지금부터 강아지 집 만들기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가 선수는 1번 별이.
2: 네! 멋진 자동차 집을 만들어줄 거예요.
0: 2번 써니.
3: 예쁜 공주님이 사는 멋진 성을 만들어줄 거예요.
0: 3번은 바로 나, 다이미. 선물 상자 집을 밀크한테 선물해야지.
4: 자, 그럼 밀크 집 만들기 시작.

0: 멋진 성으로 와!
1: 밀크! 부릉부릉 자동차야!

집이 아니라 밀크 네 집을 고르라고. 그래, 내 자동차 집에 한번 타봐. 완전 신날 거야. 짜잔! 봤지? 내 자동차 집이 제일 멋지다니까. 자, 출발합니다. 미트야, 이리로 와. 이번엔 내 선물 상자 집으로 와봐. 진짜 예쁘지? 어? 문이 좀 작은가? 어? 어? 밀크가 써니

0: 안 가져버렸네. 꼭 아기 돼지 삼형제에 나오는 집처럼 돼버렸어.
1: 애써 만든 집들이 엉망이 돼버렸구나.
0: 아무래도 우리가 만든 집은 너무 약해서 안 되겠어요.
2: 다녀왔습니다.
0: 아, 엄마다! 그래, 엄마한테 부탁해야겠어. 우리 엄마 뭐든지 잘 만드니까.
1: 그거 좋은 생각이구나.
3: 밀크집 만드는 걸 도와달라고?
0: 네! 진짜 집처럼 튼튼하고 예쁘게요!
3: 그래, 그거야 어렵지 않지. 아, 마침 창고에 집 수리하다 남은 재료들도 있고 말이야.

0: 정말 예쁜 집이 만들어졌네. 밀크야, 넌 어때?
1: 그리고 이거! 밀크집 표시!
2: 그럼 오늘부터 밀크는 여기서 자는 거야?
1: 그래!
2: 나랑 밀크 이제 같이 못 자?

밀크야. 밀크잖아.

0: 달림아, 일어나. 아침 먹어야지.
1: 엄마.
0: 응? 밀크랑 같이 자고 있잖아. 밀크가 없으니 허전해서 같이 잤다고? 뭐야, 그럼 밀크집은 괜히 만들어줬네.
1: 밀크가 없으니까 걱정돼서 잠이 안 와요. 너도 그렇지, 밀크야?
0: 괜히 만든 건 아닌 것 같은데?
1: 네?
0: 저기.
1: 초코! 와, 초코다! 초코 왔어요! 신난다! 초코 매일 볼 수 있겠네!

0: 어때? 예쁘지? 귀엽지? 엄청 사랑스럽지? 칭찬 도장 100개 받으면 햄스터 키워도 된다고 해서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다고. 방 청소하기, 손톱 물어뜯지 않기, 일찍 자기, 버섯이랑 가지 먹기.
1: 이름은 뭐야?
0: 행복이.
2: 귀엽다.
0: 한번 만져볼래?
2: 아니, 난 사양할게.
0: 우리 행복이 달리기도 얼마나 빠른데.
1: 진짜? 그럼 밀크랑 달리기 해볼까?
0: 그럴까? 좋아. 행복이 파이팅. 행복이 이겨라. 행복이 이겨라. 아니, 나한테 오란 얘기가 아니고. 그래도 너무 좋아. 내가 햄스터를 얼마나 키우고 싶었는데.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야.
1: 조그만 귀, 조그만 눈, 조그만 코입,
0: 정말 귀엽지?
1: 조그만 손, 조그만 발,
0: 조그만한 손하고

0: 안녕.
1: 어? 어, 이게 무슨 소리지?
0: 무슨 소리? 난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2: 분명히 무슨 소리가 났는데.
0: 얘들아, 사실은 나 행복이 데려왔어.
1: 뭐?
2: 써니야, 행복이를 유치원에 데려오면 어떡해?
0: 나도 알아. 그치만 떨어지기 싫단 말이야.
3: 선생님이랑 약속한 거 있었어요?
4: 유치원에 올 때는 집에서 갖고 노는 장난감이나 물건 가져오지 않기로요.
2: 네.
4: 이건 집에 갈 때까지 여기 넣어둘 거예요.
0: 안 돼! 행복이 저런 깜깜한 데 넣어둘 순 없어!
2: 그럼 어떻게 하려고? 교실에 데려가면 선생님한테 혼날 텐데.
5: 얘들아, 여긴 어때? 집에 갈 때까지 여기에 두자.
0: 여기에? 행복아, 여기서 조용히 기다려야 해. 알았지? 달리나.
1: 난 화장실 안 가도 되는데.
5: 별이, 넌 행복이가 걱정도 안 돼.
1: 알겠어. 선생님, 저 화장실 좀요.
4: 어? 오늘 왜 이렇게 화장실 가는 사람이 많지? 다녀와.
5: 행복아, 답답하지? 조금만 있으면 집에 갈 수 있어.
4: 별이야, 화장실 안 가고 뭐해?
5: 네, 갈 거예요.
6: 저기

0: 물고기를 데려오지 말걸. 이러다 행복을 잃어버리면 어떡해.
1: 소니야.

0: 모두가 무사해서 다행이야.
1: 써니야, 행복이랑 떨어지기 싫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낯선 곳에 갑자기 데려와서 행복이가 얼마나 놀랐겠니.
2: 죄송해요.
1: 행복이는 행복이 집에서 잘 돌봐주는 게 제일 좋단다. 알겠지?
2: 네,
0: 약속할게요. 행복아, 오늘 미안했어. 앞으론 정말 잘 보살펴줄게.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지성.
0: 얼굴엔
1: 순한 길길.
0: 중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6: 뽀르르 동화나라 캐슬 환영합니다.
7: 어서오세요 공주님.
6: 동화나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르 동화나라 캐슬.
8: 또래보다 키가 작으면 키가 크고 싶다.
9: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0: 다들 뭐 먹는 거지?
11: 이게 뭐예요?
1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1: 얼굴엔
3: 순한 킬킬,
1: 중물엔
3: 덥덥한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숙소에 가자.

0: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1: 얼굴엔
3: 순한 킬킬.
1: 줄무랑
4: 순하게
3: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걸어? 진짜 진짜 신나겠다. 거기서 3주 동안이나 묵는다고?

Hey!

뭐야, 곰마! 이런 건 야생식물들만 먹는 거라고! 얘 반려식물이잖아! 이거 먹어볼래? 입맛이 다시 돌아왔어!

노지, 너 줄 거 아니란 말이야. 이건 공주님이 뜨는 거라고. 고마, 이리 좀 와볼래? 같이 놀자. 내가 공주님이야. 고마, 넌 용을 맡아.

지금은 어떡해. 지금이야 빨리 무섭게 울부짖어야지. 어, 어떡해. 나 무서워. 여기 날 멀리 데려왔어요. 두고 봐. 기사님이 날 구하러 오실 테니까 조심해. 널 혼내줄걸.

망쳐버리면 어떡해. 처음부터 다시 해보자꾸. 자, 이번엔 네가 공주님이 돼줄래? 그리고 로즈, 이제부터 넌 내가 타는 말이야. 자, 가보자, 나라! 용을 물리치라! 만세! 만세! 만세! 이봐, 이 용아! 너 말이야! 공주를 풀어주지 못해! 물리치러 왔다! 호마, 일부러 그런 거야? 아무래도 처음부터 다시 해야겠어. 왕관 벗어야지!

0: 물리쳤네.
1: 아빠,
0: 공주님은 무사하고. 용은 물리쳤고 공주님은 무사해. 참 즐거운 놀이였지? 왜 로즈? 이번엔 뭐가 잘못됐는데?

왜 그러는데? 다시 해보고 싶은 거야? 그래 좋아. 그럼 너희가 원한 거다. 용이 나가신다. 모두 비켜라. 용이 나가신다. 비켜라. 용이 나가신다. 비켜라. 와! 용이 뱃속이 출출하시다.

잠깐만, 나도 새 안아보고 싶단 말이야. 그래 그래 착하지. 우리 새 착하기도 해라.

엄마, 둘이 한참을 걸었지 뭐야.

이렇게 내쫓으면 어떡해.

천천히 먹어. 꼭꼭 씹어서.

맞죠?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주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사이언스.

0: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1: 남방구는 북방구와
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3: 우와 뽀로록 피크닉 놀이터 가자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4: 얼굴엔
3: 순한 길게
4: 눈물엔
3: 덤덤한
5: 순하게
3: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친구들, 이제 낮잠 잘 시간이에요.
1: 선생님, 조금만 더 놀면 안 돼요?
0: 더 신나게 놀기 위해서 지금 낮잠을 자야 해요.
1: 네, 알겠어요, 선생님.

0: 술, 아직도 잠이 안 오니?
1: 눈을 감으면 깜깜해서 무서워요.
0: 걱정 마, 솔. 선생님이 코어 자게 도와줄게.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식물엔
2: 덕분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5: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6: 호비는 아프대요.
5: 그래 놀이 회가 놀이 재밌어요.
4: 시원해. 언제나 신나는
5: 뽀로로 유치원.
7: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9: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땡글땡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0: 우리 모두
1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2: 얼리면 더 맛있어.
13: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14: 여긴 뽀로로 방.
15: 안녕.
14: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15: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7: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식물엔
2: 덕분말.
3: 순하게
5: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두 명이 된 스텔라.
1: 춤이 백조의 호수거든.
2: 나 백조 공주랑 왕자 얘기 말이냐, 큐?
3: 스텔라, 그럼 새 발레복이 필요하겠다뇨.
2: 우리가 진짜 백조처럼 만들어줄게, 큐.
1: 괜찮은데.
3: 스텔라, 키스부터 제자뇨.
2: 스텔라, 무슨 색이 좋냐, 큐?
3: 스텔라, 왕자 역은 내게 맡겨라, 큐.
2: 스텔라, 나도 춤추고 싶다, 큐.
1: 아이 참, 얘들아.
3: 너희가 방해해서 쫓겨났잖아.
2: 너도 그랬으면서.
4: 그만해라, 뷰.
3: 이제 베이커리로 돌아가시죠, 뷰.
2: 배고프다, 뷰. 얼른 가자.
1: 이제야 조용해졌네.
5: 뭐야?
2: 왕자 역은 내가 짝이 없는데, 큐. 나도 멋지게 춤추고 싶었는데.
6: 너희 이번엔 말썽 부리면 안 돼.
1: 어머, 어서 와 얘들아.
7: 스텔라, 아까는 미안했다, 뷰.
3: 그래, 화 풀어라뇨.
6: 무슨 소리야, 나 화 안 났는데.
2: 역시 스텔라는 착하다니까, 큐.
1: 얘들아, 쟤는 가짜야.
3: 너 누구야?
1: 주주, 가짜가 나타났어.
3: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1: 주주, 난 무서워. 속지 마, 주주. 내가 진짜라고.
8: 어쩜 저렇게 똑같지?
5: 누가 진짜인지 모르겠어.
2: 걱정 마라. 내가 알아내겠다, 큐.
3: 진짜 스텔라를 찾는 방법은 발레 대결이다, 큐.
9: 발레 대결?
3: 그래. 진짜 스텔라라면 춤을 더 잘 출 테니까, 큐.
8: 오, 그럴듯한데?
5: 응, 우린 늘 스텔라의 춤을 봤으니까.
6: 응, 금방 알 수 있을 거야.
1: 이대로 가만히 있으라고?
6: 이건 너무 쉬운데.
3: 그럴 리가. 얘들아, 큐! 큐! 진짜 스텔라라면 더 오래 참을 수 있을 거다, 큐!
1: 그만해, 얘들아.
6: 얘 장난꾸러기들.
1: 내가 이겼어. 이제 누가 진짜인지 알겠지?
2: 아니야.
1: 나 원래 간지럼 잘 타잖아. 진짜는 나라고.
8: 아, 헷갈리네. 너희는 알겠어?
6: 나는...
3: 저 스텔라가 진짜 같아.
1: 말도 안 돼. 왜?
5: 주주, 왜 그렇게 생각한 거야?
6: 아니, 어떻게 간지럼을 참아. 사람이면 못 참지. 그러니까 저희는 가짜야.
1: 주주. 어떻게 이럴 수가.
3: 진짜라면 더 오래 돌 수 있을 거다, 큐.
2: 보기만 해도 어지럽다, 큐.
1: 해커비주.
3: 드디어 찾았다. 저쪽이 진짜다, 큐.
1: 고마워, 퍼플비주.
6: 너한테 왕자님 역을 맡길게.
3: 야하! 신난다, 큐.
1: 다들 정말 날 못 알아보는 거야?
7: 뭔가 이상하다, 뷰.
3: 우리가 나서야겠다뇨.
2: 새 발레복을 완성했다뇨.
7: 이걸 진짜 스텔라한테 줄 거다 뷰.
1: 우와, 정말 예뻐.
6: 고마워. 이건 지금 발레복이랑 비슷하잖아. 다른 건 없어? 좀 더 화려하고 멋진 거 말이야.
7: 역시 진짜는 이쪽이다 뷰.
2: 맞다뇨.
1: 블루 비주, 옐로 비주.
6: 말도 안 돼. 진짜는 나라구나.
5: 너흰 왜 그렇게 생각한 거야?
7: 스텔라는 늘 고맙다는 말부터 했다 뷰.
2: 그런데 저 애는 불평만했다뇨.
6: 아이 참, 화났어? 미안해. 내가 저 가짜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졌나 봐.
8: 아,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점점 더 모르겠네.
6: 아, 어쩌지?
2: 그래, 신디한테 도와달라고 해야겠어.
5: 너희들 신디 연습실이 어딘지는 알겠지?
6: 알고 말고.
2: 그럼 우리 먼저 가 있을 테니까 혼자서 찾아와봐.
6: 혼자서?
8: 그래, 더 빨리 오는 쪽이 진짜 스텔라인 거다.
6: 알았어. 이번엔 속일 수 없을 거야. 나 따라오지 마. 안 따라갈 거거든. 이럴 때 쓰려고 배워온 게 있지. 주비주 발자국을 따라가면 되겠어. 내가 먼저 가야 해. 할머니, 괜찮으세요?
0: 아휴, 나 좀 도와줘요.
2: 역시 네가 진짜인 줄 알았어. 나도 나 해요.
6: 가짜는 길을 잃었나 봐. 아니, 도망친 건가?
1: 얘들아, 일이 생겨서 늦었어.
6: 쟤 좀 봐. 또 거짓말을 해.
1: 너희들 제발 날 알아봐줘.
10: 그럼 왜 늦었는지 말해줄래?
1: 길에 쓰러진 할머니를 돕다가 늦었어.
2: 스텔라는 착하니까 그럴 수 있다, 뷰.
7: 맞습니다, 뷰. 슈슈.
2: 너흰 지금 속고 있는 거야.
10: 그래? 그렇다면 이건 어때? 노래해봐. 네가 진짜라면 이 노래를 알겠지?
1: 물론이지.
7: 이건 마법에 걸린 공주를

0: 당신까지 따라했다뷰.
1: 마법도 보여줄까?
0: 여기선 안 돼. 시크릿 매직 페이드.
1: 여긴 또 어디야? 블로썸 사브르.
0: 조심해. 나한테 맡겨. 클링 클링 미라클. 이게 뭐야? 짜증나. 저기 어둠의 주비주가 있어.
1: 너희 가만 안 둘 거야.
0: 내가 상대해 주지. 하트링 로드. 스텔라를 공격하는 것 같아서 못하겠어.
1: 그렇게 마음이 약해서야. 블러썸 로드. 스완댄 스윙.

0: 스텔라, 몰라봐서 정말 미안해.
1: 나도 다 큐.
2: 그렇게 눈치가 없어서 어쩌냐 큐.
0: 괜찮아. 결국 날 알아봐줬잖아.
2: 앞으로는 절대 헷갈리지 않을 거야. 약속할게. 정말 다행이다 큐.
3: 위험에 빠진 신디.
4: 아홉. 열. 열하나. 열둘.
2: 신디, 같이 하자뇨.
4: 그걸로 친다고?
2: 무시하는 거냐? 이래봬도 내가 주비주 체육대회 1등이다뇨.
4: 알았어. 간다. 옐로비즈!
0: 이리 와, 신디. 얼른 여기 눕혀.
4: 고마워, 주주.
1: 어쩌다 이런 거냐, 뀨?
4: 내 테니스 공에 맞았어. 괜찮겠지?
1: 많이 아픈 것 같습니다, 뮤.
0: 자는 거였어?
5: 참나. 벌써 다 나은 것 같은데.
6: 푹 자고 나면 괜찮겠어.
0: 그런데 신디, 아침부터 웬 테니스야?
6: 곧 대회가 열려서 연습 중이었거든.
0: 대회라고? 진작 말하지. 당장 연습하러 가자. 내가 도와줄게.
2: 주주, 넌 테니스 칠 줄도 모르잖냐, 큐.
0: 알거든. 내 실력 보고 놀라지나 말라고. 러블리 파워 서브 나가신다. 얍!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그만. 신디, 너부터 해.
4: 알았어.
0: 큐티 하트 파워로. 얍!
1: 정말 놀랍다, 큐.
0: 쉽지 않네. 하지만 이번엔 자신 있어. 치링치링 매직 서브. 어때?
4: 조심해. 괜찮아, 주주?
1: 주주, 테니스 칠 줄 안다며, 큐.
0: 책으로 배웠더니 잘 안 되네. 도와주고 싶었는데 좋은 방법 없을까?
1: 나한테 좋은 방법이 있다, 큐.
0: 뭔데, 뭔데? 처음부터 이럴 걸 그랬어. 각오해, 신디. 레인보우 스케치. 핫. 너무 쉬운 것 같은데? 탭탭 레인보우 스윗!
2: 잘한다, 신디, 뉴!
0: 너희들 언제 왔어?
6: 방금 왔어. 옐로비즈가 하도 졸라서 말이야.
4: 이제 괜찮은 거야?
2: 응? 신디, 너 실력이 확 좋아졌다. 해외 나가면 1등 하겠다, 뉴!
0: 그게 다 이 주주님 덕분이라고.
2: 뭐래? 신디가 1등하면 다 내 덕인 줄 알아라, 큐.
6: 둘 다 정말 고마워.
7: 테니스 대회라. 심심했는데 잘 됐네? 이곳은 선샤인빌 테니스 경기장입니다. 경기를 앞둔 선수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는데요.
8: 리포터 아저씨, 오랜만이다, 큐.
9: 멋쟁이 리포터님.
7: 선수들과 잠시 인터뷰를 해볼까요? 아, 저, 출전 소감을 말씀해 주시죠.
10: 네? 아, 전 이번이 첫 출전이라 무조건 열심히 하려고요.
7: 오, 기대할게요. 인터뷰 좀 할까요?
11: 저리 비켜. 귀찮게 예? 하지 말라고.
9: 아니요.
0: 이겨라, 신디!
1: 주주.
0: 아, 미안.
11: 너희는 날 이길 수 없어.
1: 드디어 결승이네. 신디가 이기겠지?
0: 당연하지.
7: 잠시 후 첫 출전에도 연승을 기록한 신디 선수와 미스터리한 린 선수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11: 실력을 좀 볼까? 놀아주는 건 여기까지야.
1: 어? 저거 봐라, 뀨! 어둠의 기운이다, 뀨!
11: 뭐라고?
1: 아! 어둠의 민트비즈입니다, 뀨!
12: 이 안개는?
9: 이게 뭐야?
11: 이제 내가 누군지 알겠지?
12: 델라노야, 사람들이 위험해.
13: 우리가 나서야겠어.
12: 지링 지링 지리링.
11: 이리 와.
1: 지킨 시타드.
2: 민트비즈부터 돌려줘라뇨.
11: 그렇다면 할 수 없지. 민트비즈?
2: 자.
1: 저 뭐야? 지저분하게.
2: 제가 깨끗이 청소하겠습니다, 뮤! 뮤!
1: 뮤! 레드비즈!
12: 조심해! 스완 댄스윙!
1: 고맙습니다, 뮤!
11: 나와라! 자이언트 몬스터!
1: 레인보우 스케이트!

0: 데이비즈를 데려와!
1: 어떡해! 도망치자, 뀨!
0: 안 돼! 뮤직 슬라이드! 얼른 올라와! 일이 재밌어졌네? 민트비즈? 우리도 가자!
1: 자! 아무것도 안 보여!
0: 친구를 구하고 싶으면 날 찾아와! 찾을 수 있다면 말이지?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직동.
2: 얼굴엔
3: 순한 길길.
2: 눈물엔
3: 달콤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래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사이언스. 한 올 한 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롬 사이언스.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지금
8: 얼굴엔
9: 순한 킹킹
8: 눈물엔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지금
8: 얼굴엔
9: 순한 킹킹
8: 눈물엔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옥스퍼드 타운.
1: 해보고.
0: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2: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타운.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식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스쿨버스 왔네.
2: 학교 가자. 안녕 친구들.
3: 같이 가자.
2: 안녕.
4: 재밌게 공부해요.
5: 와, 놀이터다.
4: 빙글빙글 쌩쌩. 정면 버스 돼지면 놀이터. 뽀로로 까방
1: 스쿨버스. 내일 떠나자.
6: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점심에
6: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저녁에
6: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9: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0: 우리 모두
1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2: 얼리면 더 맛있어.
1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4: 마데카 솔메이트
15: 진동.
13: 얼굴엔
15: 순한 킬킬.
13: 중물엔
15: 덤덤한
16: 순하게 지켜줄게.
1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7: 공포의 썬더마우스.
18: 우와, 나뭇가지로 마시멜로 구우려고? 캠핑이라면 요리가 빠질 수 없잖아.
17: 응응. 아니, 이건 땔감으로 쓸 거야. 모닥불이 더 크고 환할수록 어둡지 않으니까.
19: 이걸 쓰자.
17: 이 정도면 괜찮네. 그럼 저 나뭇가지는 마시멜로 굽는 데 쓸까? 나도 먹고 싶긴 했어.
18: 좋지.
17: 너무 걱정 마. 우리가 옆에 있잖아. 어두워지니까 별거 아닌 것까지 무섭네.
20: 오, 그럼 지금 우리 무서운 얘기 같은 건 하면 안 되겠네.
17: 아니야, 나 무서운 얘기는 좋아해.
20: 응, 나도. 캠핑인데 무서운 얘기가 빠질 수 없지.
19: 좋아. 입에서 천둥 소리가 나는 괴물 얘기 알아?
17: 혹시 썬더마우스?
19: 맞아. 엄청 큰 괴물인데 코끼리의 한 6배쯤? 아주 깊은 정글 속에 동굴에 살고 있대. 이빨엔 보라색 점이 있고 눈에선 빛이 나. 뿔도 이렇게 길지. 깜깜한 밤 새들이 올 때면 그 괴물이 으르렁 하고 동굴을 나오는데 소리가 폭풍우보다 크대. 코끼리도 놀랄 정도로.
17: 다 끝난 거지? 어? 뭐 더 없지?
19: 이 얘기는 다...
17: 뭐가 오는데? 혹시 썬더마우스 아니야? 라이더, 이거!
21: 우와, 진정해! 놀랐나 봐.
22: 얘들도 방금 그 괴물 얘기를 들었나?
19: 괜찮아, 아무 일 없을 거야.
20: 카를로스 말이 맞아. 우와! Be careful! 조심해! 앞 좀 잘 보고 가! 우와! 아, 얘들아, 나 좀 도와줘! 아, 잠깐, 잠깐!
21: 우와! 조심해, 마셜! 몰아눕혀!
20: 아! 케이블!
19: 후, 참 다행이야.
17: 근데 저 코끼리는 모래늪에서 나오기 쉽지 않아 보여. 발버둥을 칠수록 더 빨리 가라앉잖아.
21: 트래커 말처럼 저 코끼리를 구해줘야겠어. 걱정 마, 아빠 코끼리야. 모래늪에 빠진 저 아기 코끼린 퍼피 구조대가 구해줄게. 퍼피 구조대 모두 트럭 본부로 출동!
23: 라이더가 부른다!
17: 나도 같이 가와! 조심해!
18: 우와!
17: 아, 미안. 너무 신났나 봐. 이 커다란 마셜멜로 보고 영세해져.

0: 커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빨리 와줘서 고마워. 아빠랑 아기 코끼리가 정글에서 난 커다란 소리에 놀라서 도망치다가 아기가 모래늪에 빠졌어. 더 가라앉기 전에 우리가 구해줘야 돼. 그래서 이번에 갈 대원은 러블? 넌 불도저로 저 모래늪에 바위를 밀어넣어줘. 아기 코끼리한테 갈 수 있게.
2: 러블 더블 스피드로 출동.
1: 다음은 로키. 넌 연장으로 저 코끼리를 들만한 큰 그네를 만들어줄래?
3: 초록 에너지 출동! 가자!
1: 그리고 체이스. 넌 견인고리로 아기 코끼리를 당겨줘.
0: 교통경찰 체이스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괜찮아 코끼리들아, 걱정 마. 퍼피 구조대가 금방 와줄 거야.
1: 주문하신 돌다리 갑니다. 으아, 모래늪이 생각보다 깊네.
2: 이걸 쓰면 돼.
3: 좋은 생각이야, 로키. 그걸로 한번 해보자. 러블, 저걸 놔줘.
1: 견인고리?

0: 견인골이 당겨. 이런, 끌려가는데?
1: 머리가 고정할 게 필요하겠어.
0: 고마워, 코끼리야.
1: 러블, 통나무를 밑에 넣어줘. 고리 풀어줄게. 안 빠지게 조심하고. 모두 수고 많았어.
2: 문제는 저 소리인데.
3: 혹시 썬더마우스?
1: 그건 지어낸 거야, 러블. 물론 뭔가 다른 게 저기 있는 것 같지만.
3: 모든 동물이 다 무서워할걸?
4: 만약 다른 동물들도 놀라면 위험하겠는데? 이 코끼리처럼.
0: 저 큰 소리를 내는 게 누군지 알아야 막을 수 있을 거야.
1: 그럼 그 정체가 뭔지부터 알아내자. 누가 어디서 내는 소린지 계속 추적해야 하는데 우리만으론 부족해. 트래커, 스카이, 지금 공터로 와줘.
5: 알았어.
3: 바로 갈게.
1: 아빠랑 아기 코끼리가 무서운 소리 듣고서 달려온 데가 여기였지?
4: 모두 귀 쫑긋 세우고 잘 살펴봐. 아주 쫑긋해.
1: 코끼리들이 맨 처음 그 소리를 들은 데가 여기인 것 같지?
4: 그럼 이제는 어디로 가?
6: 바나나 비를 맞아보는 건 또 처음이네.
4: 울음소리가 난 데는
3: 저기야!
1: 잘했어, 트래커! 가보자!
6: 썬더마우스라는 괴물이 진짜 있다면 딱 이런 동굴에 살 것 같은데.
4: 너무 어두우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7: 뭐, 그래도 저 안에 들어가 봐야 누구 소리인지 알지.
0: 손전등을 비춰볼게.
1: 잠깐. 우리가 빛을 비추면서 들어가면 정체가 뭔지 몰라도 깜짝 놀라 도망칠 거야.
3: 빛을 안 비추면 어떻게 찾아?
1: 스카이, 네 야간 투시 고글을 써볼까?
5: 알았어, 라이더. 내가 샅샅이 찾아볼게.
4: 다른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난 귀가 아주 밝잖아. 그러니까 괴물인지 뭔지가 내는 소리를 들으면 찾아낼 수 있어.
7: 트래커, 네가? 많이 어두울 텐데.
4: 스카이, 내 옆에 있을 거지?
5: 걱정 마. 딱 달라붙어서 갈게. 썬더마우스는 나랑 찾자.
4: 좋아, 그럼 간다.
5: 고글!
8: 계속 말하면서 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바로 달려갈게.
5: 알겠어, 라이더.
4: 어떡해. 큰 숨소리가 들려.
5: 어디서?
4: 저 굴 속일걸? 아마. 그래, 저 방향이 맞아.
6: 라이더, 내가 돌은 좀 아는데 이 동굴 꽤 불안해.
1: 스카이, 트래커, 웬만하면 조심조심 걸어가.
5: 괜찮아, 트래커?
4: 어두우니까 오히려 듣는 건 더 편해. 제발 저기 무서운 게 있다는 말만 하지 마.
5: 됐어, 안전해. 나도 그 숨소리 들려. 라이더, 다 왔어.
4: 바로 앞이야.
5: 라이더, 들어갈게.
8: 조심해, 얘들아.
4: 땡큐.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뭔지 확인은 해야겠지?
3: 시끄럽긴 한데 누군지 몰라서 괜히 무서워했구나.
5: 라이더, 정체는 큰 털보였어. 통나무를 피리처럼 불고 있더라고.
1: 정말? 그게 큰 털보가 낸 소리였어? 동굴 안에서 보니까 소리가 더 크게 울렸나 보다.
5: 뭐야, 피하자.
3: 와, 무대를 다 부숴놨네. 아니, 동굴.
4: 어떡하지, 동굴 입구가 다 막혔는데.
3: 그만해. 자꾸 진동을 만들면 안 돼. 더 위험해져.
4: 큰 털보야, 진정해봐. 당연히 무섭긴 하겠지. 그래도 우리가 같이 있고 친구랑 있으면 원래 무서운 것도 덜 무서운 법이거든.
1: 러블, 바위를 치우자.
6: 러블, 러블 스피드로 출동.

0: 기대하시라 쇼타임. 오.
1: 누가 낸 소린지 아니까 이제 확실히 안 무섭긴 하네.
0: 어, 근데 아직 시끄럽긴 해.
2: 고맙다고 하려는 것 같아.
1: 아니야, 당연한 건데 뭘. 혹시 또 정글 어딘가에서 무서운 소리가 들리면 구조대를 불러줘.
0: 노래해도 좋고. 우!
3: 안에서 키우는 동물을 구해라.
0: 됐다. 드디어 알렉스의 마당 볼링장 다 완성이야.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같이 볼링하자. 먼저 해, 스카이.
0: 야! 야호! 처음 치고는 나쁘지 않은데.
2: 이제 나.
0: 우와! 너희 볼링 되게 잘한다.
1: 다음은 마셜. 스트라이크 쳐봐.
0: 잠시만. 볼링이 이렇게 힘든 건. 어?
1: 우와!
0: 스트라이크?
4: 얼른 오렴, 엄치카레타. 저스티너랑 줄리우스가 왔어. 설마 잊었니? 주말에 온댔는데. 새 친구도 같이 말이야. 어서 오!
5: 안녕하세요, 고모.
4: 어우, 세상에. 너희들이 데려오겠다던 친구가 이런 애일 줄이야. 이렇게 아주.
5: 귀여운 애요?
4: 복슬복슬한 애였네.
2: 얜 햄스터예요, 고모. 우리 반에서 키워요.
5: 원래는 교실에서 같이 키우거든요. 근데 주말에는 선생님이 돌보라고 보내줘요. 이번 주는 우리 차례 거야.
4: 어, 맞다. 내가 그 정책에 동의했는데 말이야.
5: 이름이 뭐게요? 반에서 투표로 정했는데.
2: 우리가 지은 이름이 뽑혔어요. 바로 구수염 시장님.
4: 어? 내 이름을 따서? 귀여워라.
2: 이런, 구수염 시장님 물병을 학교에 두고 왔나 봐. 그 물병 가지러 갔다 와도 돼요? 멀지 않거든요.
4: 안 될 게 뭐 있니?
2: 예이!
5: 우리 갔다 올 동안 고모랑 놀고 있어.
4: 뭐? 나하고?
5: 그냥 저 공만 굴리게 놔두면 돼요. 잘 노니까요.
4: 오, 그래. 혼자서도 참 잘 노네. 너도 인사할래, 치카레타? 어, 안 돼! 일부러 그런 거 아니다! 인사하려던 거야! 어, 저기로 가면 안 되는데! 저 시멘트는 아직 안 굳었어! 야, 적어도 시멘트에 빠지는 건 마감돼. 한번 굳으면 진짜 빼기 힘든 게 이거니까. 에? 어쩌지?
1: 네, 구대의 시장님, 잘 계시죠?
4: 그게 잘 못 있어. 발이 여기 딱 끼었거든. 불쌍한 우리 구수염 시장님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고.
1: 구수염 시장님이요?
4: 햄스터 이름이야. 우리 조카들 반에서 키우는 애지. 방금 저리 굴러갔거든. 라이더, 차도로 나가기 전에 그 햄스터를 좀 잡아줄래? 우리 조카들 오기 전에 잡을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래주면 최고지.
1: 걱정 마세요, 시장님.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5: 라이더가 부른다!
2: 마셜, 조심해!
5: 와, 또 스트라이크네. 선수해볼까?

0: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빨리 와줘서 고마워. 구대희 시장님이 구수염 시장님이란 햄스터를 쫓아가다가 덜 굳은 시멘트에 빠지셨대. 어?
2: 뭐? 햄스터 시장? 어, 귀엽겠다.
1: 구대희 시장님의 발을 빼드리고 햄스터가 위험해지기 전에 우리가 구해줘야 돼. 그래서 이번에 갈 대원은 러블. 넌 잭해머로 시멘트를 뚫어서 시장님 발을 빼드려.
2: 러블 더블 스피드로 출동.
1: 그리고 체이스, 넌 확성기랑 고깔로 차들을 좀 막아줘. 햄스터가 혹시 다치지 않게.
0: 교통경찰 체이스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아하!

0: 지구조대, 이제 살았다. 제발 나 좀 꺼내줄래?
1: 걱정 마세요. 전문가가 있으니까요.
2: 이게 많이 떨릴 수도 있어요. 잭 해마!
0: 고맙다. 근데 우리요, 구시엄 시장님은?
1: 저희가 찾아볼게요.
3: 어디로 굴러갔는지 아세요?
0: 저쪽으로 가던데.
4: 좋아, 간다. 이번엔 전부.
5: 우와, 얘들아, 뭐였어?
6: 뭐가?
7: 이런, 구스염 시장님이 차들이 많은 큰 길로 나가는데?
1: 체이스, 차들을 막아줘!
7: 렛! 고깔! 렛! 확성기!
8: 잠시만요, 여러분! 햄스터 구조를 위해서 여기 차도는 잠시 막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1: 이제 햄스터가 가까워! 그물로 잡아줄래?
3: 알았어! 준비, 조준!
9: 길에 웬 햄스터?
3: 랩! 그물!
7: 이런, 어떡해. 놓쳤어.
1: 괜찮아. 최선을 다했잖아. 러블, 어떻게 돼가?
2: 좋아. 시멘트는 거의 다 돌았어.
0: 고맙다, 러블. 이 상태로 새 구두를 사기는 좀 힘들겠지만.
2: 아참, 구수염 시장님은 잡았어?
1: 아니, 아직. 근데 어디로 간지는 알아.
4: 좋아, 장애물 코스를 점검하자. 묘기를 할 평균대는 됐고, 메가 점프대는 아주 좋고. 이제 이 스턴트 코스에 도전할 용기만 있으면 되는데, 용기하면 또 이 용감... 햄스톤은? 우와, 저 꼬맹이 스턴트에 소질이 있는데? 그래도 메가 점프대는 내가 훨씬 날걸!
1: 잘 찾아보자, 얘들아. 그 햄스턴 분명히 여기 어디에 있을...
0: 나는 못 보겠어. 눈 감아 직화됐다.
1: 체이스, 구수염 시장님이 안전하게 내릴 만한 데를 만들어줘.
3: 그물?
4: 시장님 목마르겠다. 그래, 지금 뭐 하고 있을까?
1: 안 돼! 바다 쪽으로 가는데?
3: 내가 갈게!
2: 어디로 가든지?
7: 봐! 저기 아기 고래!
2: 엄청 귀여운 고래네.
7: 근데 위를 봐! 햄스터가 아기 고래 위에 있어!
2: 둘이 같이 노는 건가 봐.
0: 착하지, 고래야? 구스염 시장님을 당장 여기로 보내줘. 고래 장난감이 아니야. 조카들이 키우는 애라니까.
1: 걱정 마세요, 시장님. 전문가가 있거든요. 주마, 햄스터를 구하게 잠수정 좀 타고 와줄래?
10: 해양구조 주마 출동!
11: 왔어, 라이더!
10: 고래배 바로 밑이야.
1: 좋아, 거기서 좀 기다려줘.
0: 라이더, 주마가 물속에서 기다리면 저

0: 햄스터를 어떻게 구해?
1: 그게요. 보세요. 저기 아기 고래가 웃을 때마다 구수염 시장님이 공중에 높이 뜨잖아요. 그러니까 주마가 고래를 아주 크게 웃도록 만들면
2: 시장님을 여기로 쏘겠네. 구데이 시장님 말고 저 햄스터요.
1: 주마 준비하고 지금!
3: 알았어 대장. 간지럼 태울게. 아! 집게!
4: 성공이야. 고래가 웃으니까 햄스터가 더 높이 뜨네.
1: 좋아 주마. 딱 한 번만 더.
3: 간질 간질 간질.
0: 오! 이리 온다.
1: 잡아줄래 러블?
2: 삽. 여긴가? 저긴가? 아니 받았다.
0: 오,
1: 잘 받았어.
2: 얘는 한 번 더 하고 싶은가 봐요.
0: 한 번 더? 내가 보기엔 이 정도면 오늘은 실컷 논 것 같은데. 고맙다 퍼피 구조대. 더 늦기 전에 구수염 시장님을 구해줘서 아마 우리 조카들은 얘가 나갔던 것도 전혀 모를걸.
1: 별 말씀을요 시장님. 반에서 키우는 동물이 또 사라지면 저희를 불러주세요.
3: 왜 부르는데?
0: 오, 그게 구수염 시장님을 집에 넣는 걸 도와줄 수 있으니까.
3: 목말랐지? 여기 물병 가져왔어.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집중.
5: 얼굴엔
3: 순한 킹킹.
5: 중물엔
3: 덥덥한
6: 순하게
3: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8: 순한 킬링
7: 순물엔
8: 덥덥한 말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술물엔
4: 덕분만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줄무랑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치사.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3: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4: 고민은 아프대요.
3: 그대 놀이 회전 놀이 재밌어요.
5: 시원해.
6: 언제나 신나는
3: 뽀로로 유치원.
7: 아침에
8: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점심에
8: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저녁에
8: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10: Science. 한올한올 섬세하게. Triple Oil Formula. Color,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Salon Quality at Home. Science.
1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2: 진동.
11: 얼굴엔
12: 순한 킬킬.
11: 눈물엔
13: 순하게 지켜줄게.
1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4: 초콜릿이든 홈드로 시장님.
15: 치카레타야, 저거 봐. 부활절 축제에 쓸 꽃바구니인데 어떻게 변할지 참 기대돼. 피투니아 꽃 좀 더 꽂아줘요. 우리 애가 많이 좋아하거든요. 어머머, 생각보다 더 좋아하네. 아유, 제 건가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세상에, 이 예쁜 알 보여? 너도 알껍데기에서 나왔거든. 당연히 이런 보석 박힌 황금 알은 아닌데. 아유, 뭐 대충 비슷해. 행복한 부활절 보내세요, 최고의 시장님. 그럼 내일 뵐게요. 아, 박행버거 공주님 선물이네. 고맙게도 해라. 공주님까지 우리 축제에 놀러 오신다니.
16: 최고의 시장은 바로 나죠. 우리 동네 신문 선정 최고의 시장 6년째 1위 홈딩어. 내 말 맞지? 그니까 저 알은 나한테 보낸 거예요.
15: 어가, 이리 와. 이러다 예쁜 알에 부정 타겠다.
16: 제가 저걸 지켜? 정말 다소롭군. 저건 내 거야.
17: 얘들아, 벌써 내일이면 부활절 축제 날이야. 우리도 부활절 달걀말이 연습 좀 같이 한번 해볼까?
18: 그래, 우리도 하자.

0: 달걀말이 잘 먹어. 냠.
1: 먹는 달걀말이 말고 경주를 말한 거야. 결승선까지 누가 더 빨리 달걀을 굴려서 가나? 같이 할 친구.
2: 저! 재밌겠다.
0: 와, 가자.
1: 전부 다섯째. 준비. 출발.
3: 기선수 치고 나갑니다. 엄마야, 진짜 아프겠다. 어? 플라스틱 달걀이 없네.
2: 내가 제일 빨랐지라.
4: 역시 내 머리는 따라올 사람이 없다니까. 아우, 맛있기도 하지. 야, 이 토끼만 있으면 그 황금알은 바로 내 거야. 자, 어서 닫아봐. 좋아, 달콤 살벌한 초콜릿의 유혹작전 시작이다. 응? 못 써, 얼른 내려와. 아이고, 살살 좀 가라. 초콜릿 안에다가 우약할 것 같아. 오, 천천히 하라고. 좋아, 야옹이들. 작전은 알고 있지? 구대의 시장이 일어나면 밖에 커다란 토끼를 보고 또 자기한테 준 부활절 선물인 줄 알 거야. 좋다고 집안에 들여놓으면 내가 나와서 황금알을 가져오는 거지. 너희 기다렸다가 나랑 같이 도망치자고. 알겠지, 야옹이들? 저기요. 얘들아, 가면 안 돼! 살려줘! 하나도 안 보여. 끔찍한 괴물 소리만 들리잖아. 살려주세요. 어쩜.
5: 레벨업! 싸!
1: 안녕하세요, 시장님. 뭐 하세요?
4: 아니, 내가 어쩌다 큰 초콜릿 토끼 안에 갇혔거든. 근데 어쩌다 끔찍한 괴물을 만나서 끌려가고 있어. 살려줘.
1: 네? 엄청 큰 초콜릿 토끼에 끔찍한 괴물이요?
4: 빨리빨리 꺼내줘. 나 무서워.
1: 쭉 그치세요. 저희가 구해드릴게요. 퍼피 구조대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6: 나이도 나쁜다.

0: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단밥 중에 와줘서 고마워. 펀딩어 시장님이 글쎄 어쩌다 엄청 큰 초콜릿 토끼 안에 갇히셨대.
2: 초콜릿이 진짜 먹고 싶으셨나 봐. 완전 웃겨.
1: 근데 또 어쩌다 괴물한테 끌려가고 있대. 우리가 구해드리자. 그래서 출동할 대원은 체이스? 드론으로 토끼가 어디 있는지 추적해줄래?
0: 스파이 체이스 출동!
1: 그리고 스카이는 시장님을 찾고 나면 네 벨트로 시장님을 위로 들어 올려줘.
3: 밤 하늘을 나는 스카이!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나무가 하도 커서 토끼가 지나가도 하나도 안 보이겠네. 일단 드론 한번 날려보자.
1: 알았어. 드론.
0: 이 근처에 토끼가 있어야 하는데.

0: 정말 조심해야 돼. 까딱하면 토끼가 떨어질 거야.
1: 완전 조심할게.
0: 저기 봐! 스카이! 좀만 빠르게! 초콜릿이 녹고 있어! 체이스는 협곡 바닥으로 가서 그물을 설치해줘.
2: 알았어, 대장!
3: 내 판사야!
1: 거의 다 잡았는데 떨어졌어!
2: 그물! 그물 때문에 튕겨나와서 이제 초코시리언처럼 물에 떠 계셔.
3: 살려줘요.
0: 시장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체이스랑 스카이는 계속 지켜보고. 주마, 지금 호버크래프트를 타고 와줘.
4: 해양구조 주마 출동.
2: 주마, 이쪽으로 와.
4: 어? 우유에 타먹는 시리언은 쬐끄만데 저런 건 처음 보네.
0: 주마, 튜브로 저 토끼를 잡아서 물 밖으로 끌어내줘.
4: 알았어.
3: 연속! 아, 잠깐! 얼른!
4: 아, 튜브! 아이고, 아깝다.
0: 바다가 굽이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 물도로 가자. 님이 저 바위에 부딪히기 전에 빨리 우리가 막아야 돼. 헬리콥터 바람을 써보자.
1: 알았어. 날개가 도는 힘을 사용해볼게.
4: 역시 최고야.
3: 야, 그냥 가면 어떡해. 나도 들고 가야지.
2: 이제 저 토끼만 물가로 옮기면 돼.
1: 잠깐만, 문제가 생겼어.
0: 아니 돌고래들이 언제 저기 온 거지? 주마, 토끼를 물가로 끌고 와줘. 서둘러야 해.
2: 초콜릿을 깨물면 구멍이 뚫려서 가라앉을 거야.
0: 주마, 작전 변경. 그냥 시장님한테 튜브를 던져.
4: 튜브!
3: 잘못했어요. 촉촉해.
4: 시장님, 얼른 튜브 잡으세요.
0: 루키, 와서 바다 좀 치워줄 수 있을까?
5: 초록 에너지 출동!
4: 이 많은 걸 아깝게 다 버려야 하네.
6: 맛있게 먹어, 갈매기야.
3: 시간이 상당히 걸렸지만 그래도 살려줘서 고맙다.
0: 다행이네요. 혹시 또 어쩌다 초콜릿 토끼 안에 갇히면 언제든지 저희를 불러주세요.
7: 공주님이 축제에 와주시니까 정말 기쁜 거 있죠?
6: 저도 여러분과 함께해서 정말 기쁘답니다. 시장님, 제 선물이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7: 말해 뭐해요. 저런 루비랑 다이아몬드가 박힌 황금알은 처음 봐요.
6: 진짜 루비랑 금도 아닌데요. 안에 들어있는 게 진짜죠?
3: 그보다 더 좋은 게 들어있는 거야? 잠깐 마시멜로 하나 때문에 내가 그 고생을 했단 말이야.
7: 아껴서 먹을게요.
4: 퍼피 부조대와 마술쇼. 잡았다, 잡았다. 나 이거 진짜 좋아.
1: 나도.
4: 근데 얘네 진짜 야구르게 생겼어. 졌다.
8: 음악이 멈출 때 달걀 모양을 딱 밟아야 간식을 줄 거야.
9: 아싸!
0: 루키, 넌 뭐 하고 싶어? 대관람차를 탈래? 망치 게임을 할래?
7: 얘들아, 한참 찾았어.
0: 설마 무슨 일 생긴 건 아니죠?
7: 눈치도 빨라. 내가 시민들을 위해서 준비한 쇼가 있는데 좀 이따 시작해야 하거든? 근데 아직 무대가 준비 안 됐대. 이러다가 축제 다 망하겠어.
0: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무대는 어딨어요?

0: 로키, 고생했어. 이제 쇼를 할 수 있어요.
1: 고마워. 걱정이 싹 가시네. 주목! 축전 즐거우신가요? 기대하시라. 여러분에게 선물하는 아주 특별한 마술쇼! 대마술사가 왔어요. 누구게요? 스타 마술사 웬디니!
2: 스타 마술사 웬디니예요? 오우, 그래서 제가 하는 마술을 뭐라고 부를까요? 바로 유성매직!
3: 스타 마술사라 그런지 농담이 기가 막히다.
2: 좋아요. 기대하시라. 지금 아주 놀라운 마술이 시작될 테니까요. 이 예쁜 달걀이 둥실둥실 떠오릅니다. 떠올라라, 야! 이 마술은 사실, 계란프라이 만들기였어요. 다음은 축제에 예쁜 꽃이 빠질 수 없겠죠? 만들어볼게요. 기대하시라. 수리수리 마술이! 뒤로 풀이 넘어가면 뒤풀이. 아, 자, 이번에 할 마술은 도와주실 분이 필요한데요. 톱으로 잘려보실 분!
3: 제발요, 살려주세요. 난 손잡으려 한 거지. 절대 그 마술 도와준다고 한 거 아니에요.
1: 다른 마술은 어때요? 좀 더 안전한 걸로. 그래, 토끼 꺼내기 같은 거예요.
2: 토끼요? 그치, 역시 우리 시장님. 잠시만요,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바니바니 얏! 위스커스가 나왔군요!
3: 안 돼. 토끼들이 이렇게 막 뛰어다니면 분명히 누가 다칠 거야.
1: 토끼들이 저렇게 막 뛰어다니면 엉망이 되고 말 텐데. 어서 퍼피 구조대를 불러야겠어.
0: 이미 왔어요, 시장님. 저희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알고 있으니까요.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4: 라이너만 부르자!
5: 조심해!
6: 나 참, 뛰는데 토끼가 툭!

0: 커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축제 중에 와줘서 고마워. 너희도 알겠지만 마술 토끼들이 갑자기 부활절 축제장에 나타났어. 그래서 이번 토끼 작전에는 로키, 네가 추척기로 맛있는 걸 던져서 여기저기 흩어진 토끼들을 이동장으로 모아줄래?
2: 초록 에너지 로키 출동!
1: 그리고 체이스, 너는 탐정처럼 손전등을 이용해서 저 토끼들이 어디서 온 건지 좀 알아볼래?
0: 명탐정 체이스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나한테 위스컨스 돌아와!
1: 토끼 마술은 대박 성공하신 거 아니에요?
0: 아, 좀 적당히 성공해야지. 나 때문에 불쌍한 토끼들만 고생하고. 이게 대체 뭐야?
2: 걱정 마세요. 로키가 안전하게 다 데려올 거니까요.
1: 지금 데리러 갑니다.
2: 근데요, 마술사님. 이번 마술은 왜 이렇게 잘 된 것 같으세요?
0: 몰라. 태어나서 이런 적은 처음이거든. 위스커스는 평소 하던 대로 나왔는데 토끼들이 갑자기 더

0: 나왔어.
1: 그럼 제가 조사해볼게요. 뭔가 이상해. 여기는 토끼 발자국이 없어. 마술모자 주변을 좀 살펴봐도 될까요?
0: 그래, 조심하고.
1: 역시 무대에 구멍이 뚫렸네. 들쭉날쭉하게 생긴 게 이빨로 물어뜯었나 봐. 토끼 앞니로 손전등. 저것 봐, 토끼굴로 가는 길인가 봐. 전부 저것 때문이었어. 토끼들이 사는 곳과 연결돼 있을 거야. 이 무대를 만들면서 자기들이 다니던 길이 막혔고 당근 냄새가 나니까 여길 뚫고 나온 거라고.
0: 역시 명탐정 체이스야. 토끼들이 마음대로 다닐 수 있게 새 길을 내줘야겠다. 러블, 무대로 와서 땅 좀 봐줄래?
2: 좋아, 한번 봐보자고.
3: 이건 우리가 아닌데? 봤어? 귀여운 보너스 토끼야. 어쩜.
4: 한 마리 죽어요.
3: 이리 와, 깡충아. 여기 아주 맛있는 당근 있네. 잡았다.
4: 안녕, 토끼야. 아니, 저것 좀 봐.
5: 똑똑히 봐라. 세상에서 가장 힘센 실장은 나야.
6: 멈추세요. 저기 토끼가 있어요. 어디? 야!

0: 덕분에 또 한 마리 구했네요.
1: 칭찬한 거지?
2: 나도 만나서 기뻐.
3: 로키, 새 입구는 거의 다 완성됐는데 토끼들을 모으는 건 어떻게 돼가?
0: 나도 다 모은 것 같은데.
4: 안 돼! 위스커스가 남았어! 저 위야!
0: 방금 한 마리 취소야! 한 마리 더 남았어! 위스커스가 대관람차 꼭대기에 있어!
3: 지금 바로 도와줄게! 스카이, 대관람차로 와줄래? 올 때 바구니도 챙겨오고. 지금 위스커스가 위험해!
5: 스카이가 날아가신다! 저희가 위스커스 맞지?
4: 조심해! 우리 애기가 겁이 많거든!
3: 아, 멈추세요! 토끼가 놀라면 안 돼요!
5: 아! 바구니! 천천히 살살. 자, 아가야, 바구니 안에 들어가 볼까? 조심조심. 그렇지, 아이고 씩씩하다.
1: 신난다, 나도 이거 다 볼래.
4: 안 돼! 어!
5: 어쩌지, 토끼는 못 날잖아. 근데 우리 강아지는 날지롱.
3: 진짜 멋있었어, 스카이.
1: 날가라지다.
3: 자, 이쪽이야.
0: 부끄러워하지 말고 얼른 나와. 참가하면 당근 하나요.
6: 너희들 덕분에 오늘 축제를 안 망쳤어. 특히 그 사랑스런 토끼들을 구해줘서 너무 고맙단다.
3: 저희가 해야 할 일인걸요. 또 동물들이 달아나면 퍼피 구조대를 불러주세요.
4: 우리 위스커스도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근데 쇼를 망쳐서 좀 아쉽네.
6: 기왕 도와준 김에 하나만 더 도와줄래? 아주 쉬운 일이야. 마술사님, 저희를 위해서 마술 하나만 더 보여주실 수 있나요?
4: 글쎄요.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6: 에이, 이번엔 대성공할 거예요.
4: 알았어요. 한번 해보죠.
6: 신사
4: 숙녀, 어린이 여러분.
6: 여기 닭도 있는데요.
4: 그리고 닭 한 분. 여러분의 뜨거운 호응에 보답하는 뜻으로 마치기 전에 비장의 마술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주먹! 모두 다 지켜보는 앞에서 퍼피 구조대를 사라지게 해볼게요. 멍멍 사라져라!
6: 혹시 저 커다란 축제 바구니 안에 들어있진 않을까요?
7: 모두 행복한 축제 보내세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진동.
8: 얼굴엔
9: 순한 길길.
8: 진물엔
9: 덥덥한 말.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3: 지금 쟁여놓으세요.
14: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5: 우리 모두
8: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3: 얼리면 더 맛있어.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진동.
8: 얼굴엔
9: 순한 길길.
8: 진물엔
9: 덥덥한 말.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6: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롬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1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3: 지금 쟁여놓으세요.
17: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에 할 때까지 기성장 고
1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집중.
8: 얼굴엔
9: 순한 킹킹.
8: 중물엔
9: 덥덥한
12: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8: 다들 뭐 먹는 거지?
19: 이게 뭐예요?
20: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2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하게,
0: 눈물엔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1: 꼬롱꼬롱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4: 랄랄라 신나는 숲속의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1: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여행.
4: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5: 아침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6: 점심에
5: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6: 저녁에
5: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동.
1: 얼굴엔
3: 순한 킬킬,
1: 진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다녀왔습니다.
1: 아빠.
0: 어이구. 우리 달님이 잘 놀았어?
1: 아빠 냄새.
0: 어, 아빠한테서 냄새나? 무슨 냄새? 땀 냄새? 발 냄새?
1: 아니요, 달콤한 케이크 냄새요.
0: 난 또 뭐라고. 짜잔. 그래서 아빠가 케이크 선물을 준비했지롱.
1: 와, 만세.
0: 자, 딸기 케이크다.
1: 우와, 케이크 예쁘다.
2: 깨끗 깨끗.
1: 역시 아빠 케이크는 최고예요. 달콤하고 부드럽고 예쁘고 기분이 막막 좋아져요.
3: 엄마도 아빠 케이크 맛에 반해서 결혼했잖니.
1: 아빠, 저도 아빠 가게 가서 케이크 만들어보면 안 돼요? 제가 만든 케이크 먹어보고 싶어요.
3: 아빠 일하는데 방해될 텐데.
0: 좋아, 내일 아빠랑 케이크 만들러 같이 가자.
1: 정말요? 우와! 케이크 예쁘다!
0: 자, 어? 아빠가 특별히 준비한 달님이 전용 요리사 옷!
1: 우와!
0: 자, 그럼 시작해볼까?

0: 아빠, 어때요?
1: 우와, 잘 만들었는데?
0: 그치만 아빠가 만든 케이크들만큼 예쁘지 않은 것 같아요.
1: 오, 아니야. 아빠가 본 6살 유치원생이 만든 케이크 중에 최고로 예쁜데? 최고!
0: 진짜요? 얼른 엄마랑 달콩이한테 자랑하고 싶다. 월요일에 유치원 가면 선생님이랑 친구들한테도 자랑해야지.
1: 그래, 그럼 자, 사진도 찍었으니까 이따 집에 갈 때까지 진열장에 넣어두자.
0: 우와!
2: 계세요?
1: 응? 어?
2: 케이크 찾으러 왔는데요.
1: 아, 네, 어서 오세요. 주문하신 초코 케이크 갖다 드릴게요.
2: 네.
1: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2: 네, 할머니가 너무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1: 자, 여기 있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가세요.
2: 안녕.
0: 조케이크 진짜 예쁜데. 좋겠다.
1: 방금 그 손님 할머니가 오늘 병원에서 퇴원하신대. 그래서 축하하려고 일주일 전에 예약했던 거야.
0: 우와.
1: 할머니가 좋아하셔야 할 텐데.
0: 당연히 좋아하죠.
2: 안녕히 계세요. 잘 먹을게요.
1: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가세요.
1: 케이크 다 팔렸다. 달님이가 도와줘서 그런가 오늘은 하나도 안 힘드네.
0: 진짜요? 신난다.
1: 그럼 이제 얼른 집에 가서 엄마랑 달콩이한테 달님이표 케이크 보여주자.
0: 오케이. 얼른 가서 자랑해야지.
1: 어?
3: 어? 저기 케이크 있나요?
1: 아, 어떡하죠? 보다시피 남은 케이크가 없는데.
3: 아, 그래요? 아, 어쩌지? 어? 저 케이크는요?
1: 어, 네?
3: 적어주세요. 얼마죠?

0: 어떡하지 여보? 늦어서 케이크 가게가 모두 문을 닫았어. 아, 큰일이네. 소리한테 생일 케이크 꼭 사간다고 약속했었는데.
1: 아, 저런. 아이 생일인가 보네.
0: 아, 어떡하지?
2: 저, 아저씨.
0: 어? 나?
2: 네. 자, 이거요.
0: 어?
2: 케이크 없는 생일 파티는 심심하잖아요. 난 오늘 생일이 아니라서 괜찮아요.
0: 아, 이걸 주는 거니? 네가 처음으로 만든 케이크라며.
2: 네, 그치만 다음에 아빠랑 또 만들면 되거든요. 그쵸, 아빠?
3: 그럼 우리 살림이 정말 잘...

0: 아휴, 정말 미안하고 고마워서 어쩌지? 뭔가 보답을 해야 할 것 같은데.
1: 아, 괜찮아요. 우리 아이 성이니까 어서 가서 따님 생일 축하해 주세요. 그치, 다니마?
2: 네!

0: 세상에, 정말 고맙구나. 아, 맞다.
1: 어?
0: 이건 아저씨의 작은 보답이란다.
1: 이게 뭐예요?
0: 아저씨는 놀이동산에서 일하는데 그건 놀이기구를 마음껏 탈 수 있는 자유이용권이야.
1: 진짜요? 와, 놀이동산 너무 가고 싶었는데!
0: 그럼 꼭 놀러와, 가족들 다 같이.
1: 감사합니다.
0: 아저씨가 더 고맙지. 안녕. 어, 소라,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케이크 가지고 빨리 갈게.
1: 아빠, 아저씨가 놀이동산 자유이용권 주셨어요.
2: 좋겠구나. 아저씨가 달님이 마음이 예뻐서 주신 걸 거야.
1: 다음에 꼭 같이 가요.
2: 그래, 약속. 그래도 아까 사진 찍어놔서 정말 다행이다.
1: 어? 그러네요. 엄마랑 달콤이한테 사진 보여줘야겠어요.
2: 그럼.

0: 우와! 또 다 먹었네?
1: 누가?
0: 초코말이야! 이거 초코꺼거든! 또 줘야지! 아, 나도 해볼래! 나도! 초코가 내가 준 밥도 잘 먹겠지? 그럼! 별이야, 너도 줘볼래?
1: 아니, 난 사용할래. 책 읽을 거야.

0: 아, 얜 맨날 책 보고 사랑한대.
1: 사랑이 아니라 사양, 거절한다는 뜻이거든.
0: 아,
1: 근데 초코는 아직 아기 고양이인데 사료를 너무 많이 담은 거 아니야?
0: 왜? 많이 먹으면 좋잖아.
2: 그래, 많이 먹고 얼른 크면 우리 집에도 더 자주 놀러 올 거야.
1: 다 못 먹을 것 같은데. 응?
3: 얘들아, 간식 먹고 놀아.
2: 간식 먹으러 가자.
4: 간식?
5: 자, 팬케이크 맛있게 먹어요.
2: 네. 맛있다.
6: 초코도 얼른 와서 밥 먹고 가야 될 텐데.
1: 달림아, 아까 마당에 이상한 발자국이 있었어.
6: 이상한 발자국? 어? 이게 무슨 소리지?
2: 어? 고양이 소리다! 초코인가 봐! 초코야! 어? 다른 고양이야! 어? 아, 잠깐만! 어디 갔지?
3: 얘들아, 뭐하니? 간식 안 먹고.
6: 이렇게 도깨비처럼 생겼고요. 여기 엄청 무서운 흉터도 있었어요.
1: 목에 방울도 있었잖아.
2: 아, 맞다.
7: 엄청 무섭게 생긴 고양이구나.
1: 내 생각에는 어제도 그 고양이였을 거야. 초코 밥을 먹은 범인.
2: 뭐? 정말?
1: 아까 마당에 있던 발자국도 그 녀석 거 같아.
2: 보니 어젯밤에도 방울 소리가 났어.
6: 그럼 도둑 고양이인가?
1: 아니, 목에 방울을 달았다는 건 주인 있는 고양이야.
2: 뭐? 주인도 있으면서 남의 걸 훔쳐간단 말이야?
0: 우리가 찾아내는 건 어때?
7: 하지만 그 고양이가 어디 사는지도 모르잖아.
6: 아, 그렇지.
1: 그럼 이러는 건 어때? 내가 본 탐정책에서는 말이야.

0: 고양이 사료밥.
1: 어? 저기 봐!
0: 이건 고양이

0: 어서 가보자.
1: 뭐야, 검은 비닐봉지잖아.
2: 아, 잭은 대체 어디로 도망간 거지?
0: 잭?
2: 그 고양이 말이야.
0: 어때? 잭.
2: 악당 이름 같지 않아?
1: 맞아, 맞아.
0: 잭.
3: 어, 이것 봐.
1: 어? 뭔데, 뭔데? 뭔데?
3: 어?
1: 고양이 사료잖아.
2: 이게 뭐?
3: 여기! 주변에 발자국이 찍혔어. 저쪽으로 도망간 게 분명해.

0: 좋아, 어서 가보자.
1: 갈림길이네. 어디로 갔을까? 어? 저쪽이야. 저기.
0: 대기다. 거기다.
1: 괜찮아.

0: 맞아, 구멍거리네.
1: 얘들아,
2: 무슨 일이야?
1: 혹시 저런 방울을 한 고양이 보셨어요? 이렇게 생긴 고양이요.
2: 글쎄. 아, 건너편 골목에 사시는 할머니 댁 고양이인 것 같은데.
3: 건너편 골목이요?
2: 응, 건너편 골목에 사시는 건 확실한데 정확히 어느 집인지는 잘 모르겠네.
3: 감사합니다.
1: 건너편 골목이면 여기가 맞는데.
4: 분명히 이 근처에 있을 거야. 저기!
3: 제기다!

0: 잭을 찾아냈는데.
1: 너희들은 누구니? 우리 집엔 무슨 일이지?
2: 여기가 할머니 집이에요.
0: 잭이요, 잭! 잭 때문에 왔어요.
1: 잭? 아, 잭이 누군데?
0: 우리 초코바 훔쳐간 잭이요.
3: 어? 더 잭이다!
1: 아, 얘 이름은 잭이 아니라 딸기란다.
3: 딸기요?
1: 그래. 내가 외출했다가 팔을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했지 뭐니. 그래서 딸기가 혼자 있게 된 거야. 에휴, 안 그래도 얼마나 걱정을 했는데.
0: 어? 잭, 아니 딸기가 귀엽잖아.
1: 정말 미안하구나. 배가 고파서 너희 고양이 먹이를 먹은 모양이야.
0: 우린 그런 줄도 모르고 도둑 고양이라고 오해했어요. 죄송해요.
1: 아니야. 이 할머니가 미안하구나.
0: 근데 제 아니 딸기는 왜 다쳤어요?
1: 아기 때 사고를 당한 모양이야.
0: 불쌍해.
1: 어미도 없이 버려져 있어서 내가 데려다 키웠지.
0: 혹시 무슨 일 생기시면 저희가 잭... 아니, 딸기 돌봐줄게요.
1: 정말 그래줄래? 고맙구나.
3: 안녕히 계세요. 딸기야, 안녕.
0: 딸기가 다시 할머니를 만나서 다행이야.
4: 맞아.
0: 어? 근데 뭐다? 아까 분명히 쓰고 있었는데 어디다 뒀지?
5: 걱정 마. 그치 별이야?
4: 맞아, 우린 탐정이니까.

0: 준비됐지?
1: 응! 출동!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2: 얼굴엔
1: 순한 킬킬,
2: 눈물엔
1: 덕분말,
3: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남방구는 북방구와
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1: 수족이 가자. 뽀로로 숲속놀이터 우리들만의 비장소. 이층입니다. 모두가 친구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놀이터.
5: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6: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9: 모두
1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1: 얼리면 더 맛있어.
9: 복스포드 탕.
7: 아, 해보고
9: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2: 탑승하세요.
9: 타운 출발합니다. 복스포드 탕.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길길.
0: 눈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1: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2: 이거 교차 검증했나?
1: 네?
0: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2: 이거 기밀 아닌가?
1: 맞습니다.
0: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거 자네가 썼나?
1: AI가 썼습니다.
2: 그럼 출처를 써야지.
0: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2: 아, 이게 뭐야?
0: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2: 점심 뭐 먹을까?
0: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2: 아, 안 돼!
0: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2: 자네인가?
4: 아니에요!

0: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우리 여행 가자.
3: 환영합니다.
2: 그럼 여기 출발.
3: 뽀로로떴다 비행기.
2: 뽀로로
3: 비행기.
4: 기내식입니다.
2: 아, 맛있겠다.
3: 하늘 높이 날아라. 신나는 여행.
4: 뽀로로떴다 비행기.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동.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진물엔
6: 덥덥한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그린다 쌤? 린다 린다 그린다 쌤!
1: 하느라 왔어? 너도 찢으러 왔구나? 같이 찢자.
0: 네? 종이를 어떻게 찢어요?
1: 쌤처럼 마구마구 마음 가운데로 막 찢는 거야.

0: 유후, 진짜 신난다, 그치?
1: 네, 재밌어요. 근데 이 종이들 다 어떡해요?
0: 걱정 마. 오늘은 종이가 어? 아주 많이 필요하거든.
1: 와,
0: 같이 해볼까?
1: 할 때!
0: 이 종이는 비스듬하게 찢어졌네.

0: 이렇게 놓으면
1: 오! 높은 언덕 같아요. 뾰족한 산 같기도 하고요.
0: 좋아. 그럼 우리 산 속 더 깊이 들어가 볼까?
1: 네!
0: 산 속의 산.
1: 산 속의 산.
0: 그 속에 또 산, 또
1: 산. 진짜 깊은 산 속에 들어왔네요.
0: 우리가 산 속 깊이 들어온 사이 밤이 되었나 봐. 아? 저기 노란 달림이 보이네.
2: 어? 달림 어디요?
0: 바로 여기.
2: 어?
0: 커다란 보름달.
1: 우와, 달이 뜨니까 하늘이 밝아졌네요.
0: 자, 보름달 옆에 별도 보이네. 반짝 반짝 반짝.
1: 와, 예쁘다.
0: 어? 이게 무슨 소리지? 푸드덕 푸드덕 푸드덕 푸드덕. 하얀 털이 날아왔어. 이 털은 누구 털일까? 날아온 털들을 모아서 종이에 붙여볼까?
2: 궁금하다. 궁금해. 누구지?
0: 여기저기 마음 가는 대로 자유롭게 붙여보는 거야. 이번에는 종이를 갈래갈래 찢어서 이렇게 찢어서 붙여주고 이렇게 꼬집듯이 눌러서 접어주면 볼록볼록
1: 볼록볼록.
0: 이제 털은 다 된 것 같은데.
2: 누구지? 누구지?
0: 이렇게 하면 알 거야. 날카로운 발톱.
2: 발톱?
0: 뾰족한 뿌리.
2: 와.
0: 밤에도 빛나는 눈.
1: 아하, 알았다. 올빼미다, 올빼미. 깊은 산속 올빼미네요.
3: 안녕, 하늘아. 내 깃털 참 멋지지 않니?
1: 내가 찢은 종이가 여기 너한테 붙었네.
3: 고마워, 하늘아.
0: 친구들도 종이를 확확 찢어서 같이 그려볼래요?
1: 찢어서 그린 그림이라니. 그럼 모모도 한번.

0: 무슨 소리지? 응? 오? 우와, 하빈이도 찢었다, 종이. 근데 그걸로 뭐 할 거야, 하빈아?
1: 여기 붙일 거야.
0: 어? 여기에? 그럼 뭐가 되는데?
1: 그건 비밀.
0: 야! 맞춰보라는 건가? 알았다, 삼삼. 둥근 접시에. 뭐지? 뭐가 되는 걸까? 파란색 종이와 땡땡이 종이다. 하빈아.

0: 좀만 알려줘. 힌트 좀. 제발.
1: 힌트는 여기 등 껍데기야.
0: 등 껍데기?
1: 응. 딱딱해.
0: 등 껍데기를 가진 게 뭐가 있지?
1: 초록색이야.
0: 초록색이면 그건가? 악어.
1: 악어는 큰 이빨이잖아. 얘는 작아, 이빨이.
0: 이빨이 작다고?
1: 응, 이빨이 작아.
0: 이 친구는 어디 살아, 하빈아?
1: 바다에 살아. 수영은 빠르고 땅에서는 천천히 가.
0: 나 이제 알겠다. 거북이잖아, 거북이.
1: 맞아, 거북이였어.
0: 삼삼. 맞췄다, 삼삼. 등껍데기 사이에 다리가 들어가는구나.
1: 그럼.
0: 하빈아, 근데 이 중에 어떤 게 머리야? 잘 모르겠는데.
1: 이게 머리지.
0: 이 머리가 확실히 크네. 우와, 진짜 거북이 같아.
1: 그리고 얼굴.
0: 눈이 엄청 큰데?
1: 이 거북이는 눈이 커.
0: 오, 하빈아, 삼삼이처럼 눈이 큰 것 같아.
1: 그러니까.
0: 나도 사실 여기 눈이 있거든. 잘 안 보이지만 엄청 커. 이것 봐, 삼삼. 하빈이도 눈 크게 떠봐. 그럼 눈 엄청 커진다. 오, 삼삼.
1: 그리고 이제 완성이에요.
0: 하빈아, 근데 이 거북이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한테 인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
1: 아,
0: 더 살아있는 것처럼 고개 움직여줄 수 있어? 거북이 머리.
1: 거북이 머리 당연히 움직일 수 있지.
0: 와, 보여줘. 오,
1: 자고?
0: 들어갔다. 다시 나와라. 거북아, 어디 있어? 오, 나왔다, 나왔다.
1: 수영하고, 그 다음에 자고.
0: 거북이 숨었다. 오, 잠자는 거야?
1: 까고.
0: 거북이 안녕. 재밌다. 하빈아, 너무 재밌었어. 하빈이 정말 잘 만든다. 멋져, 잘했어. 안아줘. 잠잠.

0: 나도 그릴래.
1: 모세를 키워서 큰 뿌리 된 모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이거는 종이 접시에 색종이를 붙여서 만든 달팽이에요.
3: 토끼 가방이에요. 종이 접시에 색종이를 찢어서 만들었어요.
4: 우주 맞죠 맞죠.
5: 행동된 친구들과 함께 들어볼 오늘의 노래는

어려운 걸 해냈구나.

0: 너의 시작은 응원해.
1: 하트 한 번만.
2: 빨리 아이프다 해줘. 아이프다 해줘. 아이프다. 아이프다.
3: 참 잘했어요.

0: 데이트 출동! 얼굴엔 순한 길길
1: 중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썰메이트 옛썰 칫썰 마데카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3: 순한 길길.
2: 줄무랑
3: 덥덥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그네를 타자 그네를 타자 보이 보이
1: 보이 보이
0: 그네를 타자
2: 레미
0: 그네를 타자 그네를 타자
2: 선생님이 밀어줄까요?
1: 좋아요.
0: 링가링가 링가링가 보이 보이 보이 보이 그네를 타자 링가링가 링가링가 보이 보이 보이 보이 그네를 타자
1: 볼트 선생님 이번엔 시선 타고 싶어요.
2: 좋아요.

0: 호이 호이
1: 보트 선생님 더 빨리요.
0: 놀이터 좋아 놀이터 좋아
1: 선생님 좀 더 빨리요.
0: 놀이터 좋아 놀이터 좋아.

김호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 요령 침수 안티인들레이 자티인들레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땅이 침수되고 있어. 폭우나 해일, 쓰나미로 인해 건물이나 땅이 물에 잠기는 자연재해 침수. 주택이 침수됐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전기를 차단해야 합니다. 이때 젖은 손으로 전기 차단기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수위가 무릎보다 위로 차오르면 출입문을 개방하기 어려우니 그 전에 신속하게 출입문을 열고 퇴출하세요. 차에 탄 채로 주위가 침수되어 차 안에 갇혔을 때는 단단한 물체로 창문의 모서리 부분을 깨고 퇴출합니다. 만약 창문을 깰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량 내 외부 수위 차이가 30cm 이하가 되면 문이 쉽게 열린다는 사실. 차량 내부에 물이 좀 더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탈출하면 됩니다. 침수되었던 주택에 복귀하면 충분히 환기시키고 가스와 전기는 꼭 전문가를 불러서 안전점검을 사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0: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1: 어?
2: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니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나.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0: 뚝. 뚝.

0: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1: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2: 네!
1: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느리게.

0: 자, 정답! 역시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1: 다요? 그건 안 돼요.
2: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1: 네.
2: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빠르게.
1: 유후!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2: 그럼 모두 안녕!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3: 마데카 솔메이트
4: 지동.
1: 얼굴엔
4: 순한 길게,
1: 중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뇌청소부 멜라토닌
7: 하며 하며 오예 오예 재밌다 재밌어

0: 말이야.
1: 후딱아, 너 또 잠 안 자고 게임하는 거야? 멜라토닌 요정님은 어쩔 건데, 그러다 뇌니까지 쓰러지면 어떡할 거냐고! 어떡해!
2: 아이, 참! 누나 잔소리 때문에 쓰러지겠네.
1: 뭐야?
2: 신나게 게임하고 있었는데 뇌님이 왜 쓰러져? 신나면 신났지 뇌님이 왜 쓰러지냐고. 왜?
1: 뭐라고?
3: 기상! 딱지!
2: 어, 누나! 어, 여기에서 소리가 나? 엄마야!
1: 어? 어? 내 딱지가 깜빡이다!
2: 내 딱지가 갑자기 왜 깜빡이는 거지? 왜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누나!
1: 난 너무 무서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같이 가보자.

0: 이상해, 이상해. 참가루를 살살 뿌렸는데 왜 잠을 안 자는 거야? 뭐야, 아직도 활동 중이야? 아니, 잠잘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도대체 왜 잠을 안 자는 거냐고요? 정말. 뭐야, 출근할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청소맨들은 왜 안 오는 거야? 오기만 해봐라.
1: 누나, 여기가 어디야?
2: 나도 모르겠어.
0: 나도 모르겠네.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청소 안 할 거야? 청소맨!
1: 깜짝이야! 누나, 우리가 청소맨이래.
2: 그러게. 근데 누구세요?
0: 누구세요? 나 모르겠어? 나 여기 쓱싹쓱싹 퀵퀵 청소업체 멜라토닌 사장님이잖아.
1: 사장님이요? 안녕하세요.
2: 근데 혹시 멜라토닌 요정님 아니세요?
0: 어머, 날 알아보는 거야? 그래, 맞아. 나 멜라토닌 요정이기도 해. 아주 아주 깜깜한 밤에 잠을 부르고

0: 코치님한테 가서 키도 크게 하고.
1: 멜라토닌 요정님 오늘 밤도 안녕.
0: 나쁜 산소괴물도 물리치고 쨔쨔쨔 잠들게 하라.
1: 참참참
2: 암세포다.
0: 암세포도 없앤단다.
3: 나 이제 막 나왔는데 당했다 멜라토닌.
0: 하지만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멜라토닌 요정 변신. 바로 청소야. 뇌 집무실 청소. 그러니까 여기서 나를 멜라토닌 청소맨이라고 불러줘.
4: 아, 그러니까 멜라토닌 요정님이
5: 멜라토닌 청소맨님인데.
4: 멜라토닌 청소맨님은
5: 뇌 집무실을 청소한다는 거죠.
0: 그렇지.
5: 그럼 빨리 청소하러 가요.
0: 기다려 기다려. 아직 시간이 안 됐어. 이 문이 열려야 우리가 청소하러 갈 수 있단 말이야.
5: 그럼 문을 열면 되죠. 자. 자. 어? 자. 어? 문이 안 열리는데요. 문이 왜 안 열리지?
0: 당연하지. 이 문은 호떡이가 깊은 잠에 빠져야만 열린다고. 깊은 잠에 빠져야 비로소 우리가 드디어 내 집무실 문이 열렸다!
5: 청소하러 가자!
0: 아니, 아니, 그냥은 못 가! 내척수액이 필요해. 뇌로 들어가려면은
4: 내척수액 어디 있죠?

0: 감사합니다.
1: 멜라토닌 청소매님! 멜라토닌 청소매님! 멜라토닌 청소매님! 멜라토닌 청소매님!
2: 왜 불러?
3: 그래서 깊은 잠에는 언제 빠지는데요?
0: 아, 그건 나도 모르겠어.

0: 괴물이나 악당이 나오던데 설마 그런 건 아니겠죠?
1: 어떻게 알았어? 맞아! 멜라토닌 청소맨이 뇌를 청소를 하지 않으면 피곤하다.
2: 피곤해.
3: 대체 왜 이렇게 피곤하지?
4: 청소를 안 해서 그런 거 아닐까?
3: 더러워서 그런 거 아니냐고.
5: 맞네, 맞아. 청소를 안 해서 그런 거네.

0: 좋아.
1: 그래도 해. 너는 이제 끝장이다. 이거 보라고. 신경세포. 오늘 아침 메뉴는?
2: 오늘 아침 메뉴는 당연히 당! 당! 당? 뭐였더라?
1: 그래 바로 이거지. 내가 나타나면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1 더하기 1은?
3: 그거야 당연히 1 더하기 1은 귀요미. 귀요미. 2 더하기 2도 귀요미. 아, 귀요미.
1: 잠깐! 이 분위기 어떻게 할 거야? 왜? 신경세포 좀 말려봐.
4: 노폐물개물 네가 그런 거잖아. 신경세포는 한번 망가지면 되돌릴 수 없는데 어떡할 거야? 멜라토닌 청소맨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청소 안 할 거야?
5: 청소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라고요, 뇌님. 어떡이가 아직도 잠을 안 자고 계속 활동 중이라고요.
6: 잠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밤에 잠을 안 자면 멜라토닌 청소맨님이 청소를 할 수 없고 그럼 호떡이 네 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7: 누나, 나 돌아갈래. 얼른 가서 잘 거야.
6: 우와, 잠 최고 딱지다.
7: 나도 생겼어.
5: 호떡아, 제발 밤에 스마트폰을 하지 말고 일찍 잠을 자주겠니?
7: 걱정하지 마세요, 멜라토닌 청소맨님. 밤엔 자야지. 가능하면 일찍 잘 거야.
5: 어? 드디어 호떡이가 잠들었다. 야호! 드디어 내 집무실 문이 열렸다.
8: 청소하러 가자!
5: 아니, 그냥은 못 가!
9: 내 척수액이 필요해. 내로 들어가려면은
10: 내 척수액 어디 있죠?
11: 빨리 들어가고 싶어.

0: 멜라토닌 청소맨!
1: 친구들도 밤에 잠을 잘 자야 멜라토닌 청소맨이 뇌를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답니다.
0: 최고다! 멜라토닌 요정님!
1: 친구들, 오늘 밤도 잘 자요.
2: 김치 맛의 비밀!

0: 어디 한번 먹어볼까? 이 맛은! 우와! 배추김치가 고춧가루, 새우젓갈, 소금, 마늘과 함께 어우러져 톡 쏘는 신맛과 함께 입안에서 춤을 추잖아! 이렇게 맛있는 김치를 혼자 먹을 순 없지! 호떡아! 호떡아!
1: 호떡이 왔어요! 근데 누나, 이거 봐라! 응? 내가 유치원에서 직접 담근 김치야!
0: 네가 김치를 담갔다고? 대단한데! 먹어봐도 돼?
1: 당연하지! 근데 이거 좀 매울 텐데 괜찮겠어?
0: 당연하지! 내가 매운 김치를 얼마나 잘 먹는데! 자, 한번 맛을 볼까? 엄청 맛있다!
1: 이거 안 매워? 맛있어? 얼마나 맛있는데?
0: 그럼 먹어봐! 아, 이 김치도 먹어봐! 이거 엄마가 담근 김치인데 진짜 맛있어! 맛이 끝내줘! 엄청 잘 익었다고!
1: 알았어! 우와! 똥똥똥 쏘는데! 아이쇼! 근데 누나! 오늘 내가 담근 김치는 신맛이 안 나는데 왜 익은 김치는 신맛이 나는 거야? 왜 익은 김치는 신맛이 나는 거냐고! 왜?
0: 글쎄, 왜 익은 김치는 신맛이 나는 거지?
2: 비사! 비사! 딱지! 딱지!
0: 와! 김치 딱지가 깜빡인다! 왜 익은 김치에 신맛이 나는지 김치 속으로 들어가서 알아보고 올게! 야!
1: 누나가 김치 속으로 들어갔다!

0: 유산균 뭐 하시오? 이리 와서 함께 춤춥시다.
1: 응? 나? 내가 유산균이 된 거야?
2: 어서 어서 이리

0: 멈추는 거야?
1: 배추에 고춧가루에 마늘에 젓갈에 소금까지 충분히 잘 어우러졌으니 더 맛있어졌을 것이요.
2: 이게 다 내 덕분이라 고! 고춧가루의 매콤함이 없었다면 김치가 아니라 고! 아.
3: 고춧가루도 매콤하지만을 이 마늘의 알싸한 매운맛에 풍미까지 더해져야 최고의 김치맛이 완성되는 거 아니겠마늘. 내 말이 맞지마늘.
1: 맞지마늘.
4: 아니요. 새우젓갈이 없었더라면 맛있어. 김치의 감칠맛은 누가 낸다우? 그리고 새우젓갈을 넣어야 짭조름하게 간이 딱딱 맞는 거 모르? 그쵸?
1: 그쵸?
5: 그대들은 벌써 까먹었수? 뻣뻣했던 배추를 부들부들 부드럽게 절인 게 누구였어?
6: 소금.
5: 그렇소. 내가 배추를 절여서 비로소 김치가 될 준비를 하게 했소. 배추,

0: 아니 그렇소.
1: 그래서 그대들이 배추김치
2: 영
3: 양
2: 특
3: 공
2: 대
1: 아니겠소. 맞고
0: 그치
1: 맞고
0: 그치
4: 양 양 대 공 대 덕분에 김치가 맛있어지는 거구나. 근데 김치가 익으면 톡쏘는 신맛이 나는데 왜 톡쏘는 신맛이 나는 거야?
3: 바로 너 유산균 때문이거늘.
5: 유산균에 유산 때문이라고.
6: 그래서 김치 맛이 더 좋아지는 거 아니겠소?
4: 응? 유산균 때문에 김치에서 신맛이 난다고? 근데 유산균은 어디에서 왔어? 배추랑 고춧가루는 밭에서 왔고 새우젓갈이랑 소금은 바다에서 왔는데 유산균은 어디에서 왔을까?
6: 그거야 소금으로 배추를 절일 때 나왔어. 이렇게

0: 소금 여기 있어, 소금 여기 있어, 소금 여기 있어. 뻣뻣한 배추를 잘 절여보소.
1: 콧물 콧물 나, 눈물 눈물 나, 눈물이 나오. 몸에서 물 나와, 나 어떡하오.
0: 하! 걱정 마소. 잘 절여지고 있어.
2: 야! 배추에 소금을 뿌리면 배추 속에 있는 물이 빠져나와 소금물이 되고 배추는 또 그 소금물에 쭈글쭈글 절여지는 것이요.
1: 그럼 나도 이제 김치가 될 수 있는 것이요?
0: 그렇소?
3: 아, 잠깐!
1: 와, 아니, 색은 여긴 어떻게?
3: 다른 배추잎에 숨어 있었어. 나도 좀 데려가 주시오.
1: 세균이 배추김치에 있으면 김치 맛이 뚝 떨어져서 아니 아니 아니 돼요.
3: 아니 그러지 말고 나 좀 데려가라. 야, 깨끗다.
1: 이게 어떻게 된 것이오?
0: 죽었소.
1: 어?
0: 세균은 소금물에 닿으면 바로 죽소. 지금 배추가 소금에 절여져 있지 않소?
1: 소금. 이번엔 세균으로부터 날 구해줬구려. 고맙소.
0: 내 기쁨이요. 자, 그럼 이제 김치가 될 준비는 끝났으니 양념 특공대를 만나러 가봅세.
3: 가봅세.
4: 에헴! 이리 오너라!
1: 또 세균이요?
4: 세균 중에 대장, 대장균이요.
0: 아, 걱정 마소. 소금물에 닿으면 곧 죽을 것이요. 야!
4: 야! 야! 아이고, 아파라!
0: 라고 생각했는데 왜 안 죽소?
4: 나 대장균이요. 절인 배추도 상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는 세균이지. 배추, 이오시오!
1: 아유, 이러지 마시오! 나 상하오!
5: 유산균 출두요!
1: 유산균? 그대도 세균이요?
5: 맞소.
0: 걱정 마소. 소금물에 닿으면 곧 죽을 것이오. 곧 죽을 것이오. 세균인데 왜 안 죽소?
5: 그만 버리시오. 아무리 짜도 난 안 죽소.
1: 그대도 대장균이요?
5: 난 착한 세균이요.
0: 세균이면 다 나쁜 세균이지 착한 세균이 어딨어?
4: 착한 세균들 중에는 대장균을 잡는 세균이 있다고 들었는데
5: 그게 바로 나요.
4: 아, 엄마야!
6: 배추야, 소금아.
7: 발을 신으시오.
6: 저기 저 유산균과 함께 가거라. 저기 저 유산균이 배추를 발효시켜 최고의 김치로 만들어줄 것이야.
1: 아, 예? 유산균이 저를 최고의 배추김치로 만들어준다고요?
5: 발효의 신께서...

0: 경험한 최고의 세준. 그게 바로 나요. 나 발효를 돕는 착한 세균이요.
1: 난 세균은 다 나쁜 세균인 줄 알았어.
2: 이때다 몰래 도망쳐야지.
0: 어디 가시오. 네, 유산을 받으시오.
3: 쏘는 맛에 나 녹소.
1: 녹았어.
3: 죽었어.
4: 이거 어떻게 된 것이오?
0: 유산이라는 독소는 새콤한 무기가 있어. 이 유산을 쏘면 나쁜 세균들이 녹아서 죽소. 이 유산이 있어서 이름도 유산균이라 하오.
4: 유산균 고맙소.
0: 고맙소? 그럼 나에게 배추의 당을 좀 나눠줄 수 있소? 난 당다라당당 당당당이 필요하오.
4: 아니, 내 안에 당이 있다는 건 어떻게 알았소?
5: 유산균은 배추의 당을 먹고 더 많은 유산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럼 배추 너는 톡 쏘는 맛을 갖게 될 것이야. 그것이 바로 김치 발효인이라. 알겠느냐?
4: 예이!
0: 아이, 그러면, 에이, 아이, 당다라당당, 당당당, 당다라당당, 어우, 맛있다.
6: 그렇게 유산균, 그대가 내 몸속에 있는 당을 먹고 점점점 더 많은 유산을 만들어내지 않았어?
7: 그뿐이겠소. 유산균도 더 많아지지 않았소?
8: 유산균!
6: 유산균, 그대가 만들어낸 유산 맛은 새콤하고
8: 톡 쏘는 맛이 일품이거늘.
9: 우리 양념 특공대도 맛을 내지만 유산균 그대 덕분에 김치가 더 맛있다우.
6: 아니, 어디 맛만 있어. 유산균 덕분에 김치 맛을 해치는 나쁜 세균들은 얼씬도 못하지 않소.
7: 그뿐이겠소. 유산균이 있어서 김치를 먹으면 몸도 건강해지는 거 아니겠소?
8: 아하! 김치에 유산균이 있어서 새콤하고 김치를 먹으면 몸도 건강해진다고? 오! 우와! 유산균 최고 딱이다!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직성.
10: 얼굴엔
11: 순한 킬킬.
10: 순물엔
12: 순하게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1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4: 지금 쟁여놓으세요.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music box. Music box. 뭐든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키. 얼굴엔
2: 순하게
1: 순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어린이 여러분
5: 안녕.
4: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곳 뭐든지 뮤직 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얘들아 오늘의 박스는 뭘까?
2: 박스맨.
4: 박스맨. 안녕하세요. 박스맨 인사하자.
2: 방귀전지.
4: 어? 방귀전지. 어? 뭔 소리야? 박스맨. 박스맨이 딱 웃겼다. 어? 잠깐만. 방귀잔치 박스네. 얘들아 궁금하면 흔들어 보면 답이 나오겠지?
2: 네.
4: 흔들어 볼까? 뮤직 박스, 뮤직 박스. 푸시. 어이. 이거 진짜
2: 냄새.
4: 소리만 들어도 막 여기에 냄새가 가득한 것 같은데.
2: 그러게 너무 냄새.
4: 어? 박스. 박스에서. 박스에서 냄새가 살살 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럼 한번 열어볼까? 알았어 얘들아. 네가 열어. 방귀 냄새. 아 진짜. 정우이가 한번 열어보자.
2: 진짜 너무 진짜.
4: 자, 한번 열어볼게. 자 한번 보자. 한번 보자. 어? 이거는 잠깐만. 아니 방귀 잔치 웬 방석이야? 아저씨가 한번 앉아볼게.
2: 네, 이 빵기
4: 자,
2: 냄새.
4: 자.
2: 빵.
4: 오. 아니야, 내가 낀 게 아니야. 어 이상하다. 어머, 무슨 소리야? 어머 어머 어머.
2: 이게 방귀 소리 나요.
4: 이거. 그래, 이게 원래 나는 거야?
2: 네.
4: 잠깐만, 봐봐. 자. 한번 걸터 앉아볼게. 아저씨가 방귀 낀 거 아니야, 얘들아. 알았지?
2: 이게 방귀 낀 거.
4: 살짝만 좀 앉아볼게. 잘 잘 들어봐, 잘 들어봐. 아, 너무 재밌다. 자, 자, 한번 앉아볼게요. 야, 이거 봐. 아, 방석에 방귀 소리였네.

0: 얘들아, 박스 안에 방석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도 만기 소리 내면서 한번 재밌게 놀아볼까?
1: 네.
0: 그럼 한번 가볼까?
1: 네.
0: 가자, 소리 질러.
1: 예.
0: 얘들아, 놀 준비 됐어?
1: 네.
0: 그러면 하나씩 마음에 드는 방석을 골라봐.
1: 예.
0: 마음에 드는 거? 자, 씨는 노란색. 어? 자, 그럼 정혜비 방구 소리 한번 내봐봐. 오호, 아저씨 거다.
1: 또 망가지겠어.
0: 잠깐만. 진짜 지금은 누가 낀 것 같은데. 정혜비는 진짜 방구 낀 거 아니야?
1: 아니에요.
0: 방석이 아니라? 그러면 나는 이번에 두 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
1: 아, 저도요.
0: 정혜비가 진짜 방구 꼈다. 어, 다시 한번 두 개로 한번 해보자. 어?
1: 이번엔 세 개로 해보자.
0: 어, 얇아졌다. 방석이 얇아졌다. 방석 빨리 일어나라. 자, 얘들아, 나는 방귀 소리로 장단 놀이도 할 수 있어. 방귀에서 장단 놀이 잘 봐.
1: 장단 놀이가 뭐야?
0: 뿡, 뿡, 뿡, 뿌부붕. 뿡, 뿡, 뿡, 뿌부붕. 봐봐. 뿡, 뿡, 뿡, 뿌부붕. 잘 드세요, 봐봐. 뿡, 뿡, 뿌부붕. 자. 자, 얘들아, 한번 신나게 방구잔치 한번 해보자. 시작! 뿡! 뿡! 뿡! 뿡! 뿡! 뿡! 뿡! 뿡! 뿡! 뿡! 뿡! 뿡! 뿡! 뿡! 뿡! 뿡! 뿡! 뿡! 뿡! 뿡! 뿡! 재밌다, 그렇지? 어, 방구 꼈어. 아, 지금 방구
1: 꼈어.
0: 어, 저게 방구를 꼈어. 아저씨, 방구를 맞아라. 어느 날 방귀마을에 방귀잔치가 열렸대요. 어떤 방귀들이 모였을까요?
2: 첫 번째 방귀는 강원도 산골에서 나무를 베는 나무꾼의 방귀 소리요.

0: 두 번째 방귀는 멀리 제주도에서 온 우산장수의 방귀요. 길어도 너무 길다. 마지막 방귀는 경기도에서 온 집신소녀의 뽕뽕 빠르게 끊어끼는 방귀요. 빠르고 신나는 방귀 소리, 오늘 방귀 잔치에 딱 좋구나. 우리 다 같이 한번 엮을까요? 하나 둘 셋.
1: 정말 신나는 방귀자랑 방귀잔치예요.

0: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것 뭐든지 뮤직 박스 얘들아 얘들아 오늘도 박스맨 한번 만나볼까?
1: 네
0: 오늘의 박스 박스맨
1: 어디 있지?
0: 어? 어 박스맨이다 박스맨 안녕
1: 올라가
0: 올라가 내려가 올라가 어?
1: 올라가 내려가
0: 박스맨
1: 안녕하세요
0: 안녕히 가세요 올라가 내려가 내려가 올라가 어 박스맨 아저씨 되게 연기 잘한다 그지 오늘의 박스 올라가 내려가 올라가 내려가 올라갔다 내려가는 게 뭐가 있지, 얘들아?
1: 엘리베이터.
0: 엘리베이터. 어, 시속. 뭐? 올라가, 내려가. 올라가, 내려가.
1: 사람이 한 명 타고 한 명 타면 쿵떡쿵떡 하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0: 자, 그럼 우리 뮤직박스에서는 궁금할 때는 어떻게 해봐야죠?
1: 흔들.
0: 궁금할 때 흔들어보면 느낌이 팍.
1: 오자.
0: 뮤직박스. 뮤직박스.
1: 어? 올라갔다
0: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우리 시청률도 올라갔다 계속 올라갔다 펭수보다 올라갔다 계속 올라갔다 아 너무 궁금한데 오, 그럼 한번 열어볼게 아저씨가
1: 네 아 저 내 것도 있을까?
0: 자 한번 열어볼게
1: 없을 것 같아
0: 자 오 오 이게 뭐야? 우와! 우와!
1: 이야!
0: 어?
1: 이거 뭐야?
0: 어? 이게 뭐지?
1: 어, 이거 실로폰 같은 건데?
0: 얘들아, 근데 계단처럼 생겼다, 그지?
1: 네. 어? 한번 쳐봐요.
0: 한번 쳐볼까?
1: 네.
0: 도레미. 올라갑니다. 미래도.
1: 미래도.
0: 내려갑니다. 어, 이렇게 소리가 나네. 실로폰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 그지?
1: 네.

0: 이거 지우도 할 수 있겠어? 지우도 한번 해볼까?
1: 네,
0: 그러면 지우가 자 일단 우리 채를 하나씩 줄게. 자 갖고 있어. 갖고 있고 오케이. 자 그러면 아저씨가 얘기하는 대로 노래하는 대로 한번 쳐봐.
1: 네.
0: 알았지? 올라가
1: 미래도
0: 잘했어. 내려가
1: 미래도
0: 오 똑같이 점프해. 이거 이거 미도미. 지우가 지금 미도미야. 그러니까 점프에는 점프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잖아 얘들아. 점프해. 알겠지? 자 지우야 다시 한번 점프 한번 해볼래? 점프해. 잘했어. 예.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정엽이가 우리 정엽이가 실로폰을 치면 아저씨가 그 실로폰을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 알았지? 쳐봐. 올라가 내려가 계속 쳐봐. 아저씨가 다 맞출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똑같아.

0: 아,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어? 얘들아, 그러면 너네들도 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 잘 알고 있잖아. 이번에 아저씨가 연주를 해볼 테니까 이게 어떤 노래인지 한번 맞춰봐. 알았지?
1: 아, 비행기!
0: 오, 정답! 자, 여러분들 노래 같이 불러주면 돼, 알았지?
1: 네!
0: 시작! 따.

도레미로도 이렇게 멋진 비행기 노래를 연주할 수도 있어요. 도레미 미레도. 얘들아, 올라가고 내려가는 음잘 들어봤지? 너무 재밌었지? 좋아. 그러면 오늘 공연 박스에서는 멋진 피아노 연주를 한번 들어볼까? 공연 박스 큐! 떴다 떴다 비행기 날아.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순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놀이터에서 놀아요.
1: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0: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1: 멋있겠는데?
0: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1: 거기서!
0: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1: 안 돼, 토끼야!
0: 차를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0: 그래, 괜찮아. 여기는 생지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1: 우와, 그럼 이제 걱정 끝. 제가 아니라 고양이한테 들키면

0: 그래, 이 나쁜 고양이! 생지 차와서 뭐 하려고?
1: 어? 그게냐?
2: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어, 뭐야? 생지랑 고양이랑 숨바꼭질 한 거야?
2: 어,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휴,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지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2: 나도!
1: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지가 술래.

0: 그럼 모두 안녕!
1: 뿌이뿌이!
2: 생수와 야채, 재난 대비 국민행동 요정, 시진페이!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 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 해일이라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대폭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기상특보를 잘 듣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지진해일 위험해 대비해.

0: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1: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4: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6: 얼리면 더 맛있어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8: 마데카 솔메이트
9: 진동
7: 얼굴엔
9: 순한 길길
7: 진물엔
10: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8: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꽉꽉꽉. 꽉꽉. 꽉꽉. 꽉꽉꽉꽉.
1: What should I do? Uh-oh.

0: 룰루랄라 룰루랄라 룰루랄라 룰루랄라 룰루랄라
1: Mr. Handy!
2: Oh! Silu! COVID!
1: What are you doing?
2: Me?

welcome.

0: Good job, everyone! Good job!
1: Eyes. Nose. Mouth. Face.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킬.
0: 눈물엔
1: 덤덤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뽀르르. 도마나라 키스 환영합니다.
4: 어서오세요 공주님.
3: 도마나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르 도마나라 키스.
5: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6: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9: 모두
1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1: 얼리면 더 맛있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눈물엔
1: 덤덤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신경기관대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뱅뱅!

0: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직성.
1: 얼굴엔
3: 순한 킬링.
1: 눈물엔
3: 달콤한 맛.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Toothbrushes.

0: A toothbrush?
1: Draw something, Miss Pen.
0: Oh, what about that?
1: Dad.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줄무랜
1: 덥덥한 말.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4: 안녕.
3: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5: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6: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순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저도 하고 싶어요. 빨리요.
1: 선생님을 잘 보고 따라해요.

0: 친구들, 낚싯대를 잘 봐야 해요.
1: 네, 골트 선생님.
0: 제발.

어?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눈물엔?
4: 덕분만!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0: 안녕하세요. DJ 동영입니다. 오늘은 초코동에서 홍혜영님이 보내주신 사연으로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얼마 전 안전초코 핫초코에서 핫초코를 배달시켜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거기 사장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합니다. 라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죠. 핫초코 가게 사장 곰철수. 그는 누구인가? 곰철수. 그는 핫초코를 엄청 좋아하는 곰돌이입니다. 이곳은 곰철수의 숲속 오두막집.
1: 네, 맞습니다. 여기 사는 그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0: 그날도 곰철수는 핫초코를 마시고 있었죠.
2: 네, 제가 바로 곰철수입니다만.
1: 곰인형 곰, 철두철미할 철, 숙학곰수.
0: 곰통령이 곰철수의 집에 찾아간 건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였죠.
3: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최강천재 곰놀이라 들었습니다.
2: 이 손 놓으시죠.
3: 못 놓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2: 손 놓으시죠.
0: 하지만 곰철수는 이 부탁을 거절하는데.
2: 놓으라니까.
0: 그런 곰철수의 마음을 뒤흔든 건 바로
3: 초코 좋아하시죠?
0: 저희가 핫초코 가게를 차려드리겠습니다.
2: 핫초코 가게요?
0: 예예. 아주 아주 멋진 핫초코 가게. 그곳의 주인은 바로 철수님. 그곳에서 핫초코를 마음껏 드시면서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거 어떻습니까?

0: 아! 어딥니까? 그 핫초코 가게. 그렇게 곰철수는 안전초코 핫초코의 주인이 되었죠. 이상 핫초코를 너무 좋아해서 핫초코 가게 주인이 된 곰철수 이야기였습니다. 예예. 자, 그런데 곰철수님이 온종일 핫초코만 마시고 있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곰철수, 그는 누구인가? 마밤. 곰철수는 안전을 지키는 안전천재 곰돌이입니다. 각종 안전사고에서 사람들을 지켜낸 곰철수. 에라이.
1: 다리가 이렇게 돌아다녀.
0: 아, 안 돼. 그러다 화분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영웅들의 세계에서도 라이벌은 존재했으니. 네. 하! 하! 괜찮니?
2: 우와, 번개맨이다.
0: 또 다른 안전천재 번개맨의 등장에 곰철수는 자존심이 상하고 마는데. 그래서 곰철수는 번개맨을 만나러 가죠.
3: 안녕하세요.
4: 네, 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5: 네, 네. 아우, 네, 정말 실물로 보니까 더욱더 멋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5: 자, 그런데 안전천재라는 별명을 얻으셨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3: 글쎄요, 여러분들이 붙여주신 별명이니까 감사히 받아들여야겠죠?
0: 그 별명 내가 곧 빼앗아주지. 곰철수는 번개맨보다 자신이 더 뛰어난 안전천재임을 증명하기로 합니다.
5: 잃어버렸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물음표다. 여기에서 물음표에 들어갈 말은
0: 정답!
5: 여기에서 물음표에 들어갈 말은
0: 정답!
2: 어? 어? 어?
5: 정답입니다!
0: 예스!
6: 잠깐 끊고 갈게요.
5: 아, 예. 아, 저기, 저분 정말 왜 그러시죠?
0: 결국 무대 밖으로 쫓겨난 곰철수. 왜 그러세요? 아이, 노시라니까.
3: 저 죄송한데 녹화 끝날 때까지 여기서 대기해 주세요.
0: 네? 아니, 왜?
3: 아니, 번개맨한테 된 문제를 맞히시면 어떡해요. 여기 계세요. 어. 여기서 나오시면 안 돼요. 꼭이요.
0: 아니, 아, 저기요. 아, 잠깐.
6: 여러분, 이제 다시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녹화 시작할게요. 그냥 다시 앉을게. 네,
0: 이러려고 여기 온 게 아닌데. 응? 야. 무슨 냄새지? 저쪽인가? 그건 바로 무대 뒤 전기 콘센트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였죠. 소화기, 소화기. 진짜 불인 것 같은데?
2: 불이야!
5: 불이야! 불이야!
0: 자, 비상구는 저쪽입니다. 떨지 말고 빠르게 움직이세요. 코와 입을 막고 몸을 숙여서 빠져나가십시오. 열렸다.

0: 이렇게 번데맨이 불을 끄는 사이 홍철수는 창고에 뛰어들어가 사람을 구출합니다. 괜찮아요? 나왔습니다. 조금만. 밖이에요.
1: 고마워요. 그쪽에

0: 곰돌이?
1: 맞습니다. 역시 곰철수는 우주 최고 안전천재예요.
2: 안전천재 번개맨.
1: 이렇게 안전을 잘 지키는 철두철미한 곰돌이 곰철수. 그런데 그의 마음의 온도는 어떤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곰철수, 그는 하초코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곰돌이입니다.
2: 자, 또 하나.
1: 하초코 가게가 무척 바쁘던 어느 날.
3: 다음 손님. 아니, 지금 손님 많아서 바쁜데 무슨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4: 어? 주스님, 저 스케이트장 가도 돼요?
3: 뭐? 다음에 가, 다음에. 지금 여기 바빠서 안 돼.
4: 주스님, 미워.
5: 우유 사왔어요.
1: 자꾸 대드는 곰초이에게 곰철수는 살짝 겁을 주기로 하는데.
3: 이봐, 곰초이. 조수하기 싫으면 그만둬. 너 말고도 조수할 곰돌이들 많으니까.
1: 맞아.
5: 정말요? 그래도 돼요?
3: 어?
5: 그럼 저 그만둘게요. 수고하세요.
1: 곰초이! 곰철수는 당황했죠. 사실 곰철수는 곰초이가 꼭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곰철수는 곰초이를 찾아 스케이트장으로 갑니다.
3: 저기꾼,
6: 이제 둘이 해봐.
3: 곰초이, 선물을 준비했으니 다시 조수를.
1: 위험해!
3: 자, 날 잡아. 맨손으로 스케이트를 타다 넘어지면 스케이트 날에 손을 크게 다칠 수도 있지. 그러니 스케이트장에선 반드시 장갑을 껴야 한다.
1: 그렇게 곰초이를 안전사고에서 지켜낸 곰철수.
3: 오다, 추웠다.
5: 아무튼 감사해요.
7: 저기까지 누가 더 먼저 가나 내기할까?
5: 내기?
6: 그래, 그럼 준비 출발.
5: 이러다 넘어지겠어. 나 그냥 안 할래.
3: 곰초이, 스케이트 타다 갑자기 방향을 바꾸면 위험해. 그러다 충돌 사고가 날 수 있다고.
1: 이렇게 또 곰철수는 곰초이를 구해내죠.
5: 근데 철수님, 아직도 안 가셨네요?
3: 나도 저렇게 썰매 끌어주고 싶다. 그게 바로 내가 하려 했던 말이야.
5: 우와, 좋아요.
1: 그렇게 곰초이의 썰매를 끌어주는 곰철수. 곰초이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힘든 줄도 모르네요. 예예. 예.
3: 재밌지? 무서워.
5: 하지만 내일부터 전화 철수님이나 다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3: 곰초이, 너 조수일 그만둔다고.
5: 그건 오늘 하루고 내일부터 다시 조수해야죠.
1: 예스. 정말 다행이네요. 곰철수와 곰초이가 다시 함께 일하게 돼서요.
3: 맞는데?
1: 이렇게 곰철수는 겉으론 무뚝뚝해도 속으론 누구보다 곰초이를 아끼고 좋아하는 마음 따뜻한 곰돌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하초코 가게 사장이 어떤 친구인지 모르신다면 하초코를 무척 좋아하는 마음 따뜻한 안전천재 곰철수라고 답할 수 있겠네요. 그럼 전 철수님이 만들어준 이 하초코 한 잔 마시면서 하루를 시작해야겠어요. 여러분도 안전한 하루 되세요. 모두 안녕.

0: 안녕하세요. DJ 동영 인사드려요. 안전 초코 하 초코. 오늘은 초코동에 사시는 이하영님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통령님을 너무 좋아하는 팬이에요. 아, 하영님, 땡큐. 그런데 공통령님도 안전사고의 위기를 많이 겪으셨죠? 보면서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요. 네네, 그랬었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곰통령이 위험에 처했던 순간 베스트 3. 먼저 3위, 곰통령 손에 세균이 드글드글.
1: 드글드글해. 떨어져라, 떨어져, 떨어져.
0: 안녕하십니까. 어느 날 맛있는 간식을 사들고 온 곰통령. 내가 오늘 뭘 살게요? 바로 르꼬르동 볼로 출신 스타 파티셰가 만든 뽀롱뽀롱 마카롱. 아이고, 이걸 먼저 먹어볼까? 이야.
2: 저 손엔 세균이 6만 마리가 아니라 600만 마리쯤 있겠어.
0: 나는 이거. 자, 곰초이도 먹어봐요. 아,
2: 잠깐. 아? 곰통령님, 손 언제 씻으셨죠?
0: 아, 손이요? 할 수 없이 손을 씻는 곰통령. 하지만 하기는 참. 에이, 됐다. 깜짝이야.
2: 물로만 씻는 건 소용 없습니다. 자, 올바른 손 씻기 방법 함께 보실까요? 먼저 손에 물을 적시고 비누를 묻혀 충분히 거품을 낸 후 손바닥끼리 마주대고 싹싹 문지릅니다. 손바닥으로 손등도 싹싹 문지릅니다. 손깍지를 끼고 손가락 사이도 싹싹 문지릅니다. 손가락을 마주잡고 싹싹 문지릅니다. 엄지손가락을 빙글빙글 문지릅니다. 손끝을 손바닥에 싹싹 문지릅니다. 자, 이제 물로 잘 헹궈주면
0: 그런데 곰통령이 손 씻으러 다녀온 사이

0: 그렇게 어린이들이 마카롱을 모두 먹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니 다들 얼굴에 빨간 반점이 이게 무슨 일이죠? 병원에 갔더니 음식물을 통해서 세균에 감염된 것 같다고 하던데
1: 우리가 다 같이 먹은 건 딱 하나예요
2: 마카롱
0: 아니
3: 어쩌면 어제 곰총령님이 여기저기서 손에 묻히고 온 세균들
4: 예뻐라
3: 손을 씻지 않아 손에 그대로 남아있던 그 세균들이 마카롱에 묻어 병을 일으킨 거 아닐까요?
0: 그 생각은 못했네요 제가 손을 씻었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합니다, 여러분.
5: 좋아.
0: 그 후로 저는 손을 비누로 잘 씻는답니다. 곰통령이 위험에 처했던 순간 2위 모르는 사람을 따라간 곰통령. 어느 날 빵집 이벤트 소식을 알게 된 곰통령 이것 좀 봐봐요 새로 생긴 먹구먹구 빵집에서 핫초코맛 딸기 파이를 판다네요 정말 맛있을 것 같지 않나요? 100개 한정 반값 할인이라는데 우리 같이 가보면 어떨까요? 곰통령은 빵집을 찾아 길을 헤매는데 그때 도통 모르겠군
6: 어디 길 찾아요?
0: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이 아, 빵집이요? 먹구먹구 빵집이라고 새로 오픈한 빵집인데 거기서 이번에 핫초코맛 딸기 파이를 판다고 해서
6: 아, 그 빵집 여기 아니라 좀 가야 되는데 제가 차로 데려다 줄까요?
0: 아이고 천사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아직 따뜻한 곳이었군요 그럼 전 뒤에 탈게요 천사님 그렇게 어딘가에 도착하게 되고
6: 곰돌님 다 왔어요 일어나요
0: 아 벌써 다 왔군요
6: 내가 내려줄게요.
0: 괜찮으냐?
6: 자, 됐다. 자, 이제 가볼까요?
0: 빵집이 이 근처인가요?
6: 아니, 빵집 말고 우리 집이 이 근처예요.
0: 예?
6: 난 그 빵집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이제 곰돌이 넌 나랑 같이 살게 된다.
0: 뭐요?
6: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고 엄마고 애기 곰은 이제 내려가요.
0: 안 돼. 잠깐. 철수님!
3: 이 나쁜 유괴범! 당장 곰통령님을 풀어줘!
0: 그래, 풀어줘!
6: 왜 화를 내고 그래요? 차!
0: 곰통령 살려!
3: 곰통령님, 괜찮으십니까?
0: 예, 전 괜찮습니다. 아니, 저분 천사의 얼굴을 하고는 왜 저런데요?
6: 이사 치워요, 나! 아저씨, 뭐라고?
3: 이제 아시겠죠? 겉으로 봐서는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절대 알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
0: 꼭 기억하세요.
3: 꼭 잡혀봤다.
0: 그날 이후 전 모르는 사람은 절대 따라가지 않는답니다. 겉모습이 아무리 착해 보여도 말이죠. 곰통령이 위험에 처했던 순간 1위! 아파트 베란다에서 떨어진 곰통령! 놀이공원에 간 바비를 부러워하는 곰초이와 수아! 바비는 놀이공원에 갔으니 여러분은 동물원에 간 걸 자랑하면 되겠네요. 예, 예.
1: 근데 우리는 동물원에 안 갔는데요?
6: 이건 그냥 우리 집 그림이잖아요.
1: 그리고 실제 동물도 없고.
0: 그렇게 말하면 저 동물 친구가 섭섭하죠.
1: 앵무새 인형?
0: 수아는 지금 앵무새에게 모이주기 체험을 하고 있어요.
1: 근데 이게 무슨 동물은?
6: 그러게.
1: 생각보다 진짜 같은데?
0: 그쵸.
4: 그러게. 바비한테 보내야겠다. 우리 지금 코코동물원에 와 있어. 앵무새 모이주기 체험도 했다. 부럽지? 웃기다.
0: 이게 바로 자랑에는 자랑 수법이죠.
4: 정민님 최고! 예! 정민이 당근을 아직 잘 먹더라. 부럽지?
6: 근데 바비가 우리 사진 보고 진짜 동물원 왔다고 믿을까?
7: 그러게, 궁금하네.
6: 응? 바비다.
8: 코코 동물원 갔구나. 거기 나무 위에 사는 오랑우탄 있잖아. 그 오랑우탄 사진도 좀 보내줘.
1: 오랑우탄?
3: 곰초이와 수아가 오랑우탄 사진을 찍으러 나간 사이.
0: 아유, 나 왜 불러요? 어? 뭐야? 다들 어디 갔지? 뭐야? 다들 어디 갔지?
3: 곰통령은 아이들을 찾느라 베란다 탁자 위에 올라서는데
0: 수아! 어디 가요? 곰초이!

0: 한낱 곰인형으로 태어나 곰통령으로 후회 없이 살았습니다. 나 이제 한 줌의 솜뭉치로 돌아가려 합니다. 모두 안녕히. 아, 여긴 천국인가요? 그렇게 곰통령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게 되었죠. 어? 곰철수님!
1: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0: 그 후로 저 곰통령은 많은 걸 깨달았어요. 베란다 창문 근처에 가구를 두면 안 된다는 것. 어린이들이 밟고 올라섰다가 창 밖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베란다 창 밖으로 머리를 내밀면 안 된다는 것.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려 밖으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생각해보니 정말 위험한 순간들이 많았네요. 앞으로 이 곰통령 더욱 조심해서 안전한 생활을 할 겁니다. 여러분도 모두 그러실 거죠? 약속!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줄무랑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성.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눈물엔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1: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우리 모두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3: 마데카 솔메이트
2: 지동. 얼굴엔 순한 길길.
4: 진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네, 전국적으로 맑고 화창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나들이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평균 낮 기온 20도를 웃돌면서
8: 꿈을 잡아먹는 꿈잡이들아, 그 아이의 꿈을 뺏어라.

0: 오케이.
1: 재미없어.
0: 야, 왜 하다 말아?
2: 야, 뭐 하냐?
0: 뭐야? 왜 안 해? 네가 안 한 거잖아.
1: 뭐지?
2: 오케이. 물어봐. 가보자. 물어봐.
0: 야. 야, 패스, 패스, 패스. 패스.
2: 얘들아, 어서들 일어나.

0: 범기야, 이제 일어나야지. 안 일어나시겠다. 그럼 공격 들어간다. 하여튼 녀석 아침마다 우리 딸 책만 봤다면 손에서 놓치라느니 밥부터 어서 먹어. 아빠 나가서 가게 문 열려면 바쁘다니까. 번개도 와서 오늘 밥. 우리 번개 빠르면 뭐하니? 이게 뭐야? 머리가? 아 우리야 밥 먹어. 책은 나중에 보고. 아니 우리야. 우리야.
1: 야,
0: 애들아, 야, 밥은 다 먹고 가야지!

0: 아, 번개구나.
1: 아, 안녕하세요.
0: 아, 인사할 시간이 어딨어. 어서 들어가, 어서.

0: 승희야.
1: 하여튼 번개처럼 빠르다니까.
2: 오늘은 나의 꿈에 대해 생각해볼게요. 각자 무엇이 되고 싶은지, 내가 가장 무엇을 하고 싶은지 적어보세요.
3: 네!
4: 선생님, 선생님은 꿈이 선생님이었어요?
2: 선생님은 대중들의 사랑을 먹고 사는 인기 스타였지? 하지만 여러분들의 사랑을 먹고 사는 선생님도 너무 행복해. 자, 우리 다 같이 내가 가장 무엇을 하고 싶은지 공책에 적어볼게요.
3: 네.

0: 게 너무 많아. 근데 넌 축구 선수 하고 싶은 거 아니야?
1: 일단은 그렇지. 근데 또 어떨 땐 배구 선수 되고 싶고 또 어떨 땐 비밀 연구 되고 싶어. 아, 그리고 내가 노래 좀 되잖아? 아이돌도 하고 싶어.
0: 몸이 10개면 진짜 진짜 좋겠다. 하고 싶은 거다 하게.
1: 와. 딱히 하고 싶은 게 없는데?
2: 솜새야, 너 그림 그리는 게 제일 좋지?
0: 응, 그림 그리다 행복해.
1: 아, 근데 엄마 나보고 이사하래.
3: 아,
1: 에이, 그건 엄마 꿈이지. 엄마 보고 의사하시라고 해.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해야지. 안 그래? 봉기야, 넌뭐 하고 싶어?
3: 나도 가장 하고 싶은 게 있긴 있는데.
1: 뭔데?

0: 두 분 좀 만나고 싶은 건데, 그게 좀 안 되는 거야. 불가능해.
1: 야, 안 되는 게 어딨어.
0: 하면 된다. I can do it. 내가 보여줄게. 내가 저걸 공으로 쳐서 맞출 테니까 잘 들봐.
1: 응? 저걸? 여기서 맞히겠다고? 당연하지.
0: 할 수 있다!
1: 야! 우와! 동달! 짱! 아, 어떻게 그걸 맞히냐?
0: 나도 다이처럼 축구 잘하면 좋겠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운동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공부는 숙제나 하자. 어, 맞다. 아침에 주웠었지. 망토네? 누가 떨어뜨린 건가?

나는 정의 용사. 아빠, 너 용서치 않겠다. 거기 서라. 도망을 가시겠다. 굳이 끝까지 쫓아가지 마.

0: 그러니까 이걸 주웠다 그 말이지?
1: 학교 가는데 갑자기 위에서 뚝 떨어졌는데. 준아도 해볼게.

0: 너 다시 해봐.
1: 너는 되고 나는 안 된다. 왜?
2: 왜 누나는 못 내지? 나는 되는데? 왜? 아, 어른은 안 되고 애들한테는 그런 신비한 따봉봉토. 누나, 따봉봉토인가 봐. 어? 어디 가?

0: 뚫렸어. 지난번보다 더 크게 뻥 뚫렸어. 뻥.
1: 그게 박사님께서 발명하신 다뚫어뻥 액체가 너무도 강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위대한 발명품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0: 하긴 초강력 울트라 슈퍼짱 다뚫어뻥을 견뎌낼 섬유를 개발한다는 게 쉽진 않지. 나에게 깜놀상을 거머쥐게 해준 발명품.
1: 아, 또 시작이야. 아.
0: 나 기발한 이 상을 받기 위해 얼마나 꿈꿨던가. 꿈은 이루어진다. 하지만 난 아직 I'm very hungry. 배고프덩. 다뚫어뻥을 뛰어넘는, 불에도 타지 않는, 그 무엇도 뚫리지 않는 초강력 섬유를 개발하는 그날까지 연구는 계속된다. 쭉쭉쭉쭉쭉. 아니, 하늘이 연구 무슨 일인가? 6시 칼퇴근할 땐 언제고?
2: 그게... 그러니까...
3: 안녕하세요. 우리 누나 동생 한봉기입니다. 누나가 엄청 좋은 데서 일한다고 해서 구경하러 왔는데 진짜네요. 최고예요.
0: 최고? 그럼 최첨단 섬유를 개발하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연구소지.
3: 그럼 박사님도 세계 최고, 최고시겠네요?
0: 최고, 최고? 어디서 이런 센스쟁이가 왔나? 참 누구랑은 달라. 내 동생 봐서 허락하지. 마음껏 구경시켜주도록. 라이벌 연구원.
4: 네.
0: 우린 가자고.

0: 당신은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냐고. 응?
1: 아, 망토 주사하게?

0: 말도 안 돼.
1: 보여주나? 볼까?
0: 난 지금껏 온갖 섬유를 연구해 왔어. 섬유에 관련된 기사부터 논문까지 안 읽어보고 안 연구한 게 없는데. 근데 이 망토를 이루고 있는 성주 지금 굉장히 독특해. 내가 모르는 섬유가 있을 리가 없는데.
1: 뭐? 섬유가 뭐?
0: 이건 어디에도 없는 섬이라고.
1: 어?
0: 이건 지구상에 없는 섬유라고.
1: 지구에 없는 거라고?

0: 망토 가져간 거야? 당장 망토 가져와. 너 망토 사용하면 절대 안 돼. 위험할 수 있어.
1: 자, 한 번개 나와서 풀어볼까?
2: 네? 저요?
3: 응?
2: 이제... 가방을 왜 안고 가?
4: 삼번개 떡볶이 먹으러 가자. 니들끼리 먹어. 니들끼리.
2: 이게 오늘 왜 저래?
5: 보니까 아무래도 수상한데.

0: 네가 무슨 슈퍼맨이냐?
1: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0: 아니야.
1: 에, 아니긴 괜찮아. 난 너 충분히 이해. 내가 이래봬도 히어로물 많이 하라고. 봐봐. 슈퍼맨, 배트맨,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원더우먼, 토르, 헐크. 우와! 내가 잘 안다고!
0: 아니, 그런 게 아니라.
1: 아, 번개야, 괜찮아. 우리끼리 못 돼.
2: 그래, 우리가 악당이자.
1: 다 부셔주마.
2: 오케이.
1: 빵! 빵!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링.
0: 눈물엔
1: 덤덤한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남방구는 북방구와
4: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5: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민방공경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 시끄러.
1: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경보입니다.
0: 민방공경보요? 그게 뭔데요?
2: 민방공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0: 그럼 민방공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2: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타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응급 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찬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0: 옥스포드 타운.
1: 해보고.
0: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2: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0: 5화 늪지대에 울려 퍼지는 경고. 너무 감소. 잡잡이 또. 진욱. 미안 찹찹아, 괜찮아. 아, 아니 찹찹아, 진욱은 닦고. 맞아, 진욱부터 닦아야지. 너 때문에 이게 다 뭐야.
1: 애초에 네가 안 쫓아다니면 됐잖아.
2: 자자.
0: 왜 나한테만 뭐라 그래.
3: 목표 희귀 좀 발견. 어? 목표 희귀 좀 발견. 위치는 사바나 기후의 침수 초원. 희귀종의 이름은 달기늑대입니다.
2: 침수 초원? 처음 들어본다, 핑!
1: 물에 잠긴 넓은 초원지대야. 진흙이 거추장스럽긴 하지만 늪지가 있어서 다른 희귀종도 있을 수 있어.
0: 진흙... 응? 왜 그래, 배블리?
4: 그게... 사실 어렸을 때 늪에 빠진 적이 있어서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좀 무서워.
5: 이런 경우를 대비해 내가 이걸 개발해뒀지. 바로 로티프로 바디캠. 이것만 있으면 기지에서도 탐사 현장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고.
0: 굉장해.
1: 이렇게 해야 하는 건가? 이거면 배블리가 원격으로 도와줄 수 있어.
4: 얘들아 정말 고마워.
2: 대장, 우리 잘못 온 것 같다, 핑.
0: 어? 제대로 온 거 맞는데?
2: 물이 안 보인다, 핑. 물이 잠긴 지옥이라고 했는데, 핑.
1: 아무래도 가뭄이 심해 강이 다 말라버렸나 봐.
0: 그럼 여기 사는 동물들은 어쩌지?
2: 찹찹. 찹찹? 저녁 시간이라 배고파졌다, 핑.
0: 일단 저녁부터 먹자. 두구두구두구.
2: 우와! 맛있겠다, 핑!
0: 이제 한번 먹어볼까? 어떤 녀석이야? 갈기 늑대? 거기서!
2: 기다려! 다 같이 가요! 이게 도시락이, 핑!
0: 뭘 밟은 것 같은데. 어? 어?
4: 캔디코, 무슨 일 있는 거야?
1: 별일 아니야. 로티가 혼자 갈기늑대를 쫓다가 사라졌어.
4: 뭐?
5: 캔디코, 방금 로티카에 로티 위치 보냈어.
1: 고마워.
5: 와줘.
4: 역시 나도 따라갔어야 했나.
5: 다들 잘해낼 거야. 슈퍼탐사대 X잖아.
4: 그치.
0: 가뭄인데도 여긴 열매가 열리네. 먹어도 되는 건가? 넌 그 갈기늑대? 내 밥을 뺏어 먹은 것도 모자라서 이것도 못 먹게 하려고? 아니, 내가 꼭 먹겠다는 게 아니라... 알았어! 다음에 올게! 안녕!

0: 미안.
1: 그렇게 무작정 쫓아가면 어떡해.
2: 도시락도 다 망가졌다, 띵.
0: 그 대신 먹을 만한 걸 찾았어. 저쪽엔 아직 열매들이 남아있더라고.
1: 열매? 이렇게 건조한 기후에서?
2: 먹을 수 있는 거냐, 삐옹?
0: 당연하지. 갈기늑대가 지키고 있는데 엄청 맛있어 보였어. 얼른 따라와.
2: 여기 있다, 삐옹!
1: 하트핑! 함부로 손대면 안 돼. 독이 있을 수도 있어서 조심해야 해.
2: 하지만, 삐옹!
0: 이러다 찹찹이가 다 먹겠어.
1: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니까.
0: 괜찮아. 먹어, 먹어.
2: 진짜 맛있었다, 피야.
0: 갈기늑대가 괜히 열심히 지킨 게 아니야. 갈기늑대는 한숨 자고 생각할까?
2: 좋다, 피.
1: 이상해. 갈기늑대는 늑대 사과를 먹는데
2: 자자?
1: 왜 이렇게 졸립지? 자.

0: 화면이 멈췄어.
1: 응? 고장난 건 아닌 것 같은데.
0: 수면 과일이야. 먹으면 깊게 잠이 드는 과일인데 저걸 먹었나 봐. 어서 가서 깨워줘야 하는데.
1: 그럼 지금이라도 가볼래?
0: 근데 방법이 있어? 그리피, 이게 뭐야?
1: 이름하여 그리피 피클코드 넘버원.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내가 또 만들어뒀지.
0: 준비됐어?
1: 좋아, 그럼 출력 최대로 원!

얘들아! 어? 로티가 없잖아. 넌 내 친구를 어떻게 안 거야? 어? 잠깐만! 얘들아, 조금만 기다려! 멈춰! 로티는 어디 있어? 로티! 어, 가이만! 어, 아! 어, 혹시 네가 친구들을 악어로부터 지켜준 거야? 로티를 카이만에게서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어딘가 약점이... 그래! 눈을 가리면 돼!

아줌마니 곧 쫓아올 거야. 얼른 도망가자.

0: 열매를 구하는 것도 도와줬고.
1: 아, 혹시 열매도 이럴 줄 알고 못 먹게 한 거야?
2: 어머.
0: 가뭄으로 먹을 게 없다 보니 그 열매를 먹고 잠들어서 위험해진 동물들이 많대.
3: 그래서 로티의 저녁밥을 가져간군요, 핑.
4: 그러게, 나무도 다 시들고 여긴 먹을 게 없어 보여.
1: 저기 봐! 나무가 사라졌어!
4: 말도 안 돼, 어떡해?
0: 갈기 늑대가 좋아하는 늑대 사과가 풍성해졌어.
5: 캔디콘 뭐해? DNA 코인 수집해야지.
4: 그래. 너의 DNA를 수집해도 될까?
5: 구해줘서 고마워, 갈기 늑대야.

0: 것이 있다고 나타나는데.
1: 저기 봐라, 핑!
2: 이대로 가면 털코뿔사도 위험해.
3: 슈퍼 탐사대 X, 그가 네 몸을 잘도 파괴했겠다.
2: 너는
1: 슈퍼 탐사대 X 다음 이야기 흔들바위의 비밀핑.
3: 샷!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줄무랑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4: 마데카 솔메이트
5: 진동.
3: 얼굴엔
5: 순간
3: 진물엔
5: 덥덥한
6: 순하게
5: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비밀.
1: 드디어 완성이야. 루티카를 위한 신형 모터. 어디 한번 실험해볼까?
2: 이게 무슨 소리야?
3: 그리피 괜찮아?
1: 그게 전압이 갑자기 높아져서 터진 것 같아. 어? 다행이다. 이건 멀쩡하네. 역시 강도 높게 잘 만들었다니까.
4: 이 상황에 웃음이 나와? 상황실 전체가 날아갈 뻔했다, 핑!
1: 내가 어떤 걸 개발 중인지 들으면 깜짝 놀랄걸? 상황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5: 뭐? 너 때문에 데이터가 다 망가질 수도 있었어. 네가 얼마나 위험한 짓을 벌인 건지 알아?
1: 하지만 이것도 중요한 연구였는데.
5: 크리피! 변명 그만해.
6: 목표 희귀종 출현. 목표 희귀종 출현. 위치는 냉대기후 대륙 내 초원. 희귀종의 이름은 털코뿔소입니다.
4: 털코뿔소? 오래전에 멸종된 동물이잖아.
1: 최근 소수의 개체가 모습을 드러낸 것 같네. 근데 문제는 이 지역에 엄청난 태풍이 지나갔다는 거야.
7: 동물들이 괜찮아야 할 텐데.
5: 슈퍼탐사대 X, 출동하자.
4: 털코뿔소를 초원에서 어떻게 찾아야 하냐, 핑.
8: 워낙 거대해서 찾기가 쉬울 거야.
4: 이상하다. 지도상 이 근처에 커다란 연못이 있어야 하는데.
9: 태풍의 연못도 다 날아간 게 아니냐, 핑?
4: 연못이?
5: 뭐지? 성동인가?
9: 산이 떨어진 거 아니냐, 핑?
5: 어? 저기 좀 봐. 커다란 바위가 흔들리고 있어. 가까이 가보자.
4: 어? 저건 털코뿔소?
5: 저기서 뭐 하는 거지?
9: 와,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7: 핑! 우리 많이 상했어. 멈추지 않으면 상처가 더 커질 거야.
9: 멈춰라, 핑!
7: 제발 진정해. 우리가 널 도와주러 왔어.
9: 겹쳐, 겹쳐.
7: 너무 흥분한 상태라 대화가 안 통해.
5: 그렇다면 힘으로 막을 수밖에. 하트핑 도와줘.
9: 알았다, 핑.
1: 여기를 이렇게 연결하면.
5: 어? 어?
1: 와! 얘들아, 내가 방금 신형 모터 개발에 성공했어. 바로 크리피 익스트림 제로. 얘들아, 여보세요?
5: 털코뿔소, 진정해!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우릴 믿어봐! 안 그럼 네가 더 크게 다쳐! 안 돼! 오케이!
4: 너희 괜찮아?
5: 털코뿔소 힘이 어마어마하네.
7: 이런...

0: 다들 탈수 증상이 심각한데. 연못이 말라서 다들 물을 못 마셨대.
1: 연못이 말랐다고? 역시 그곳에 연못이 있었던 거야.
2: 그럼 바위는 태풍 때문에 굴러 떨어져서
3: 물이 솟는 구멍을 막은 거였냐, 필?
0: 그래서 털코뿔소가 바위를 부수려 했구나.
2: 그런 것 같아. 얘들아!
4: 왜 다들 내 연락을 안 받지?
3: 이 상황에 웃음이 나와? 상황실 전체가 날아갈 뻔했다, 핑!
2: 그리피! 변명 그만해!
4: 내가 누굴 위해 이걸 만들었는데?
5: 현재 로티, 하트핑의 체력이 50%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해 보입니다.
4: 뭐 알아서 하겠지.
5: 그리피의 발명품으로 대원들을 도와주면 어떨까요?
4: 걔넨 내가 뭐라든 관심도 없을걸?
5: 하지만 발명품을 개발하는 동안 그리피의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긍정적인 감정을 나타냈습니다.
4: 어?
5: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친구들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말입니다.
4: 그래, 어쩔 수 없지. AI 그린, 탐지기에 감지된 친구들을 보여줘.
0: 어? 얘들아!
2: 넌 이 바위를 치워 다른 동물들을 돕고 싶은 거지? 이제 우리에게 맡겨. 슈퍼탐사대 X, 바위를 밀자! 하나, 둘, 셋! 슈퍼탐사대 X!
0: 움직였어!
2: 이게 뭐야! 거의 다 됐는데! 대체 넌 누구야?
6: 나? 바로 매드 쿼카님이시지! 이 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위대하신 마스터 그레이님의 오른팔! 잠깐!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었잖아!
2: 어? 언제? 너희 들은 적 있어?
3: 아니. 여기서 어떻게 나가냐, 핑!
6: 위대한 매드 쿼카님의 이름을 잊어버리다니!
0: 덫이 너무 단단해!
6: 아무도 내 덫에서 빠져나갈 수는 없다! 너는 또 뭐야?
4: 나? 나는 그리피, 슈퍼탐사대 X지.
7: 그리피!
6: 감히 이 몸의 위대한 업적을 방해하다니!
2: 업적? 우리를 잡아가려 하다니 용서 못해! 띵!
6: 탈출 버튼! 니놈 혼자 힘으로는 얼마 못 버틸걸?
4: 혼자 아닌데?
6: 내 조종기!
2: 지금이야! 안녕! 그리피, 여긴 어떻게 온 거야?
4: AI 그린이 알려줬어. 너희들 상태가 좋지 않다고.
0: 그래서 이렇게 직접 온 거야?
4: 그래, 맞아. 내가 너희를 잘 도와줘야 했는데 이렇게 위급한 상황인 줄도 모르고 발명에 정신이 팔려서.
3: 그리피의 발명품 덕분에 우리가 살았다, 피!
2: 고마워, 그리피!
1: 그럼 바위를 다시 옮겨볼까?
0: 근데 털코

0: 파출소가 많이 지친 것 같아.
1: 드디어 나의 신형 모터를 선보일 때군. 그래피 익스트림 채널. 이걸 로티카에 장착하면 지금보다 더 큰 힘을 낼 수 있어. 물론 이 바위도 충분히 옮길 수 있고.
0: 역시 그래피야.
2: 최고다.
1: 모터 장착 완료.
0: 가자 로티카, 진력을 최대로. 이야!
1: 우와!
0: 모두 기운을 되찾은 것 같다.
2: 어? 달콤불쏘! 너의 DNA를 수집해도 될까?

0: 캔디콜 신호가 끊겼어.
1: 이런 캔디콜. 슈퍼탐사대 X다음 이야기 사막에서의 하룻밤.
2: 괜찮아, 조금만 버티면 내 친구들이.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직동.
3: 얼굴엔
4: 순한 킬링.
3: 줄무랜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하게
0: 중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쥐설 마데카 솔.
4: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5: 우와,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가자.
6: 따끈따끈해 싱싱.
5: 그럼 여기서도 싱싱.
6: 둥글둥글 날라라 시속을 알라라.
5: 재밌다. 잠깐 쉬자.
6: 2층에서 구름 보고 탈 때는 차례로
5: 의자도 돌려볼까.
6: 내일 또 놀자.
5: 안녕.
6: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5: 원더키드.
7: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9: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0: 우리 모두
1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2: 얼리면 더 맛있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하게
0: 중물엔
2: 덤덤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쥐설 마데카 솔.

0: 다같이 놀자 휘니핑 놀이공원.
1: 그때 마스터키는 처음 보는 이상한 빛깔을 냈었어. 대체 왜? 상자의 그 녀석은 아마도 이유를 알고 있을 거야. 제대로 조사해봐, 다이핑.
2: 어?
0: 비가 그치질 않네. 아무래도 놀이공원은 못 가겠다.
3: 아, 정말 왜 하필 오늘 비가 내리는 거야?
4: 다들 엄청 실망했나 봐, 나나.
5: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구래.
6: 아, 그렇지. 그게 있잖아, 쥬.
0: 응? 그게 뭔데?
6: 이거야, 쥬.
0: 어?
6: 모두에게 멋진 선물이 될 거야.

0: 정말 좋겠다. 우리도 같이 놀고 싶은데.
1: 그러고 보니 놀이공원이 셋한테는 너무 작은데 어쩌지도 않아?
2: 그건 내 발명품한테 맡겨줘. 알아. 마법의 능력 알아 알아.
0: 이런 방법이 있었네.
3: 야호! 이럼 신나게 놀 수 있겠다.

0: 놀라서 안으로. 이거 꼭 한번 타보고 싶었는데.
1: 내가 꼭 공주님이 된 것 같아.
2: 모두들 준비됐나요, 파티? 이제 꿈의 놀이공원으로 출발합니다.

0: 지나갑니다. 그래.
1: 연기가 아니라 눈의 결정이잖아. 멋져.
2: 뭐 좀 알아냈어?
3: 아직은 녀석들이 신나게 놀고만 있어서.
0: 거기 누구 있어? 꼼짝핑! 그건 또 언제 입었어? 여기선 또 아주 냠냠.
3: 뭘? 느낌이 안 좋아.
0: 아사 빨리 빨리.
4: 맛있게 먹어라.
3: 대체 이건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거지?
0: 술이 밀렸는데 빨리 안 주고 뭐해, 냠냠?
5: 그래, 빨리 줘, 빨리!
3: 아이고. 내가 왜 이런
5: 거니?
3: 일을...
5: 너 말이야! 너 누구야, 나나?
4: 내가 누구냐면 말이야.
5: 안녕, 베어. 난 이 놀이공원의 아이돌, 곰돌이야, 베어.
3: 어쩌지? 들켰나?
5: 아, 안녕, 베어.
4: 속은 것 같군.
5: 춤춰달랬는데 왜 안 춰, 나나?
4: 내가 왜?
0: 놀이공원의 아이돌인데?
4: 추라면 추겠습니다. 룰루랄라 함께 놀아요. 신나고 즐거운 놀이공원 좋아.
5: 와, 춤이 별론데, 솔지.
4: 뭐라고?
5: 내가 이래봬도 왕국 댄스계에 3등할 뻔한.
4: 저는 바빠서 이만 빠빠이 베어.
0: 뭐야?
5: 얘들아. 오케이, 재밌어, 나나.
6: 기분 최고야.
0: 근데 괜찮을까? 마지막 티니핑을 아직 캐치하지 못했는데.
6: 괜찮아. 신나게 즐기라고. 어차피 마스터키도 곧 돌아올 거니까.
0: 어? 그게 무슨 말이야, 한추?
6: 아무것도 아니야. 자, 다음은 뭐 하든 할까.
3: 저 녀석, 역시 마스터키에 대해 뭔가 알고 있군. 좋아, 장난.

햇빛으로 비춰

0: 이제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지?
1: 식물이라면 뿌리!
0: 응?
1: 뿌리가 어? 어딘가 있을 거야.
0: 뿌리?
1: 응! 그걸 뽑아내면 되지 않을까?
0: 흩어져서 찾아보자.
1: 해보는 수밖에. 어디서 온 찌물을 불순한 것들이여, 먼지로 다시

0: 엄청난 마법이야. 대체 저 상자의 정체는 뭐지?
1: 뭐가 어떻게 된 일일까 꼬래?
2: 깜짝 놀라긴 했지만 흥미진진했어.
3: 맞아, 엄청 두근두근 거렸어.
1: 그나저나 상자 너 진짜 대단했어, 하츄.
4: 그런 마법은 처음 봐나.
5: 넌 대체 누구야, 솔지?
6: 이제 말할 때가 온 것 같군. 미스틱 마을에는 행운핑이라는 위대한 레전드 티니핑이 있었는데, 행운핑은 마스터키를 써서 마을을 보호하고 있었어. 하지만 어느 날 제니가 나타나 마스터키를 빼앗아갔지. 그리고 15의 열쇠 티니핑들은 지구로 떨어지게 되었어. 여기까진 모두 알고 있지? 그런데 제니도 모르는 게 하나 있어. 바로 15의 열쇠 티니핑들을 모두 캐치한 자가 마스터키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
1: 뭐? 로미가 지금까지 캐치한 건 14시야, 하츄!
7: 그럼 마지막 티니핑만 더 캐치하면
4: 마스터키는 로미께 된다!
1: 근데 상자, 넌 어떻게 그걸 알고 있었죠?
6: 왜냐면 내가 바로 그 위대한 행운핑이니까!
8: 뭐?
6: 그쪽은 어때, 얘들아?
1: 아무 흔적도 못 찾았어, 꼬래.
4: 우리도 쭈!
5: 상자가 많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9: 그럼 예전에 동화책 사건이나 마야 사진 같은 일 네가 해결해줬던 거였어?

0: 다행히 열쇠 구멍을 통해서 힘을 좀 쓸 수 있었지.
1: 아, 그런 거였구나. 그럼 마스터키만 있으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거야?
0: 어서 마지막 키니핑을 캐치해서 마스터키를 얻고 날 풀어줘.
1: 꼬레핑은 마지막 키니핑을 잘 안다고 했지. 빙글핑은 피겨스케이트를 엄청 잘 탔구래. 항상 빙판에서. 아, 꼬레! 빙글핑이라면 시원한 빙판에 있을 거야, 꼬레.
0: 이런 날씨에 빙판이 어디 있어, 솔지.
1: 있어! 빙판이 있는 곳! 크리스탈은 빙판에서도 미끄러지지 않으니까 문제 없어. 어서 가자! 뭐 저 정도 가지고. 이 땅을 비켜봐. 내가 스핀 보여줄게. 자, 어때? 피겨스케이트란 이런 거야.
2: 쟤라면 내 짝이 될 수 있겠는데, 빙글.
3: 레나 정말 잘한다.
1: 저기 레나, 이제 그만. 어지러워.
2: 자, 이제 나하고 트리플 악셀을 뛰는 거야, 빙글.

0: 안 되겠어, 핑글. 어디 보자. 어?
1: 쟤들은 왜 저러고 있는 거지?
2: 역시 있을 줄 알았었구래. 핑글피, 나야. 우리 같이 미스틱 마을로 돌아가자꾸래.
3: 뭐야? 너는?
4: 거기 가! 트리피 매지컬 크리스탈! 마법을 모두 피해서 나가!
2: 그만 멈춰줘! 사랑해, 땅킹!
3: 대체 뭐야? 안 되겠다, 핑글! 따라올 테면 따라해보겠지, 핑글!
0: 쉬운 것도 못해서야, 핑글.
2: 핑글, 내 말 좀 들어봐.
0: 됐어. 난 새로운 짝을 찾을 거야, 핑글. 어서 쫓아가자.
2: 빨리 가야 해. 그리 멀리 가지 못했을 거야.
5: 좋아, 아직이군.
1: 아무데도 없어.
2: 어디로 간 거지, 쭈?
6: 아유, 대체 무슨 짝을 찾겠다는 거야, 솔찌?
7: 그게 어? 사실은 말이야.
2: 나쁘다, 아빠, 빨리!
7: 빨리, 핑! 같이 스케이트 탈 짝을 찾고 있는데 해볼래, 핑글?
6: 빙판은 미끄러워서 싫어. 먼저 갈게, 빨리!
7: 냠냠핑! 나하고 같이 트리플 악셀 할래, 핑글? 어?
2: 그게 뭔데? 어? 먹는 거야, 냠냠?
7: 아니야, 핑글. 내 짝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 핑글?
2: 어? 어? 핑글핑! 무슨 일이야, 꿀에?
7: 꿀에 핑! 나하고 같이 스케이트 타자. 완벽한 짝을 찾고 있는 중이거든, 핑글.
2: 나

빙글! 여기서 발목을 이렇게 꺾어야지, 빙글! 자, 다시 해보자, 빙글!

0: 안 됐어. 발끝으로 제대로 찍어야지, 빙글.
1: 나 좀만 쉬면 안 돼, 꿀에?
0: 안 돼. 나하고 똑같이 트리플 악셀 하려면 아직 멀었어. 왜 이게 안 돼, 빙글?
1: 꿀에! 안 된다, 안 돼! 나는 못해! 안 할 거야, 꿀에!
0: 뭐? 같이 해주기로 해놓고 너무해. 나도 됐어. 다른 짝을 찾을 거야, 빙글.
1: 빙글빙하고 화해하고 싶어서 그 후 열심히 연습했고 이제 잘 타게 됐는데 보여주기도 전에 마을에 일이 터진 거야, 꿀에.
2: 아하, 짝을 찾는다는 게 그거였어, 나나?
3: 그래서 그랬구나. 꿀에 핑, 어? 빙글핑이 갈 만한 데가 또 있을까?
1: 아, 거기라면.

0: 할배가 어둠이.
1: 스케이트 같이 타보자, 핑크.
0: 갑자기 왜 이래?
1: 이번에도 내 짝이 아니었어, 빙글.

0: 생각이 아니었네, 빙고. 도대체 내 짝은 어디 있는 거야, 빙글?
1: 빙글핑?
0: 너는?
1: 너 짝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 다해?
0: 혹시 네가 내 짝 해줄 거야, 빙글?
1: 그럼 물론이지.
0: 좋아, 나하고 트리플 악셀도 같이 뛰어줄 거지, 빙글?
1: 당연하지. 아, 근데 어떻게 하는 건지 보여줄래, 다해?
0: 좋아, 빙글. 잘 봐봐.

0: 버는 안소가 빙글. 내가 너무 힘든 걸 바라는 건가, 빙글? 이렇게 재밌는데 왜 같이 탈 짝꿍이 없는 거야, 빙글? 빙글핑! 또 너야? 잠깐 기다렸구래! 빙글핑! 나 많이 연습했어! 잘 봐봤구래! 아니, 난 새 짝을 찾을 거... 저는 미안했었구래! 네 짝은 나잖아, 꾸래! 했구나, 빙글.
1: 빙글핑, 같이 타자.
0: 짝꿍을 혼자 둘 순 없지, 빙글.

0: 완벽한 기술에만 너무 매달렸나봐. 같이 피겨스케이트를 타는 것 자체가 즐거운 건데, 빙대. 고마워, 꿀의 핑.
1: 나도 고마워. 즐거웠다니 다행이야, 꿀에.
0: 빙글핑, 우리랑 가지 않을래? 네가 함께 간다면 정말 기쁠 거야. 좋아, 갈게. 짝은 함께 있어야 하니까, 빙글. 너희 나의 것 없어, 다해.
2: 안 돼!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줄무랑?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 고민이 되면
5: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6: 옥스퍼드 타운.
7: 해부도
6: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8: 탑승하세요.
6: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타운.
9: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1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1: 남방구는 북방구와
1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1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4: 지성.
13: 얼굴엔
14: 순한 킹킹.
13: 눈물엔
14: 덥덥한
15: 순하게 지켜줄게.
1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6: 다들 뭐 먹는 거지?
17: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직동. 얼굴엔
1: 순한 길길.
0: 주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퍼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 얼리면 더 맛있어. 스쿨버스 왔네.
2: 학교 가자.
3: 안녕 친구들.
4: 같이 가자.
2: 안녕.
1: 재밌게 공부해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동.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중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냄새가 지독해.
7: 렉스 안녕.
6: 안녕 얘들아. 너
7: 이게 무슨 소리지? 이게 뭐야?
8: 렉스!
6: 토모, 이게 무슨 일이야?
8: 지금 사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고 있어. 어서 빨리 기지로 와줘.
6: 알았어, 바로 갈게.
7: 우리도 갈래, 렉스.
6: 그래, 빨리 가보자.

0: 숯 냄새야?
1: 모르겠어. 어제부터 갑자기 냄새가 나더니 으아, 오늘은 더 심해졌어.
2: 이것 좀 봐. 공기질이 굉장히 안 좋아. 저기에서 냄새가 밀려오고 있는 것 같아.
0: 그래? 그럼 원인을 찾으러 어서 가보자.
3: 점점 독해지고 있어.
2: 렉스, 저기 좀 봐.
4: 깜짝이야. 다들 급하게 어딜 가는 거지? 꼭 도망치는 것 같아.
0: 그러게, 좀 이상하네. 저 공룡들은 여기가 집인데.
2: 냄새 때문인 것 같은데. 저기 디플로도쿠스들이 있는데?
4: 디플로도쿠스?
0: 디플로는 이 지역에 살지 않는데 왜 여기 있는 거지? 디플로가 먹이를 찾아서 여기로 온 것 같은데?
1: 근데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데? 대체 왜 이런 냄새가 나는 거지? 어? 와! 이유를 찾은 것 같아.
4: 디플로의 방귀 냄새가 그렇게 강력했다니.
0: 목이 긴 공룡들은 엄청난 양의 식물을 다 먹어 치우거든.
3: 그만큼 방귀향도 어마어마하겠구나.
0: 그렇지. 원래 디플로가 살던 곳에서는 방귀를 끼워도 별 문제가 없었을 거야.
2: 여긴 워낙 좁은 숲이라 냄새가 고여 있어서 메탄가스 농도가 짙어진 것 같아.
0: 아무래도 이 지역에 원래 살던 공룡들한테 피해가 클 것 같아.
3: 정말? 그럼 어쩌지?
0: 도모, 뭔가 공기를 깨끗하게 할 방법이 없을까?
3: 공기청정기는 어때?
2: 그래, 그러면 되겠다.
0: 정말 좋은 생각인데, 그럼 부탁할게, 도모.
2: 응, 나한테 맡겨달라고.
4: 아, 완성됐다. 와, 진짜 우와. 멋지다. 도모, 역시 대단해.
2: 이제 숲 중앙에다가 설치하기만 하면 돼.
0: 해보자.
2: 응.
0: 엑스, 이드 파워, 갱신.
2: 토모, 블루 파워, 갱신. 렉스, 이 방독면은 5분이 지나면 효과가 떨어져. 잊지 마.
0: 알았어.

0: 커머, 오른쪽으로.
1: 와, 대단한데. 렉스, 커머, 힘내, 힘내.
0: 커머, 위험해. 오른쪽으로.
1: 렉스, 방독면 시간이 거의 다 됐어.
0: 안 되겠어. 일단 돌아가자.
1: 다 됐어.
0: 다른 방법이 필요해.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1: 응?
0: 하늘로 옮기면 돼.
1: 하늘로? 그럼 핑계하면 되겠다.
2: 너무 무겁지 않을까? 맞아. 그리고 핑은 아까 기절도 했잖아.
1: 아, 비바브는 어때? 비행 모드가 있잖아.
0: 그래, 그럼 되겠다. 비바브, 비행 모드로 바로 변신해서 저기 표시된 곳에 공기 청정기를 옮겨줘.

0: 비비, 여기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돼. 알았지?
1: 비비. 얘들아, 잘할 수 있지?
2: 비비.
3: 아무래도 걱정이 좀 되는데.
4: 비바보끼리 출동하는 건 처음인데 괜찮을까?
1: 얘들아, 조심해.
3: 비비.
5: 얘들아, 걱정하지 마. 내가 같이 갈게.
0: 핑! 괜찮겠어?
5: 괜찮아. 장동면도 있고, 하늘에서는 내가 최고니까.
4: 맞아. 하늘하면 핑이지. 네가 제일 최고잖아.
5: 당연하지. 나만 믿으라고. 걱정하지 마.
6: 부탁할게.
5: 응?

0: 이제 내 차례야. 이야. 어? 냄새가 안 나네? 저모! 이 방독면 정말 좋아!
1: 고마워, 핀! 근데 지금 시간이 별로 안 남았어.
2: 빨리 버튼을 눌러야 해.
0: 알았어, 걱정 마. 간다!

0: 정말 잘했어, 핀.
1: 봐! 아까 도망쳤던 드리오들이 돌아오고 있어! 도모의 공기청정기 덕분인가 봐.
0: 맞아. 그렇지만 디플로의 방귀에 좋은 점도 있어. 방귀에 들어있는 메탄가스로 인해서 다른 공룡들이 살기 적당한 온도가 되기도 하거든.
2: 좋은 점도 있구나.
3: 방귀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하마터면 또 기절할 뻔했지 뭐야. 우와! 냄새!

0: 자, 받아. 디플로 카드야.
1: 오늘 탐험 정말 재밌었어.
2: 두 번 다시 맡고 싶지 않은 냄새였지만.
1: 신비한 무늬 공룡.
2: 렉스, 오늘은 어떤 공룡 정보를 수집하러 가는 거야?
3: 긴 꼬리와 너구리 같은 눈 무늬를 가진 시노사우롭테릭스라는 공룡을 보러 갈 거야.
1: 시노사우롭테릭스? 처음 듣는 이름인데.
2: 나도 그래. 와, 정말 기대된다. 렉스, 빨리 가자. 어? 빨리.
0: 너.
1: 빨리 빨리.
0: 알았어.
1: 자, 여기쯤이면 고사리가 있을 것 같은데.
4: 그래? 그럼 어서 찾아보자.
1: 양쪽으로 삐죽하고 넓게 펼쳐진 잎이라. 어디에 있을까? 고사리는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잘 자라니까.
4: 여기 있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이쪽이 분명해. 없네. 그럼 저쪽인가?
1: 이건 아니야. 이파리가 양쪽으로 삐죽하고 넓게 펼쳐진 모양인데. 이것도 아니고.

0: 너도 봤어? 방금 꼬리에 줄무늬 모양 있는 공룡이 수집기를 가져갔어.
1: 무슨 소리야? 너구리 같은 눈 무늬가 있는 공룡이었어.
0: 잘못 본 거 아니야? 꼬리에 줄무늬가 있었다니까.
1: 토모, 네가 눈에 무늬가 있는 걸 잘못 본 거겠지.
0: 아, 내가 분명히 봤다니까.
1: 나도 봤어. 게다가 내가 그루터기에서 더 가까이 있었잖아.
0: 어?
1: 아우, 답답해. 나 혼자서 찾을래.
0: 핑! 좋아. 그럼 나도 혼자...

0: 됐지 뭐. 시노사우로테릭스는 어떤 공룡일까?
1: 그러게, 빨리 만나보고 싶다.
2: 신호는 몸집이 좀 작고 귀여운 공룡이지만 시속 24km의 속도로 날쌔게 뛸 수 있어.
1: 정말?
3: 렉스, 방금 본 그 공룡 뭐야?
1: 엄청 빠르던데? 눈에 너구리 같은 무늬도 있고. 저 공룡이 신호구나. 맞지?
2: 응, 맞아. 근데 신호가 정보 수집기를 갖고 있던데?
3: 정보 수집기를?
2: 응. 먹이가 풍부한 강가로 가보자. 거기라면 신호가 있을 거야.
4: 응. 공룡이 눈에 너구리 같은 무늬가 있는 공룡이었어. 왠지 이쪽으로 왔을 것 같은데. 어? 찾았다. 위험해. 큰일 날 뻔했다. 나무에 무늬였구나. 어떡하지? 토모보다 빨리 찾아야 하는데. 우와, 저기 있었구나. 이야!

0: 이 드론만 있으면 핑보다 더 빨리 그 공룡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어디에 있는 거야? 아, 여기 있었구나! 어? 꼬리가 왜 이렇게 길지? 디플로도쿠스였구나! 와! 와! 미안해, 디플로야! 어휴. 찾았다! 이번엔 진짜겠지? 수집개를 가져간 공룡은 바로!
1: 신호 말이야, 정말 빠르더라.
2: 얼굴에 무늬가 정말 너구리 같았어.
1: 꼬리도 엄청 길더라.
3: 나만 못 본 거야?
1: 우리 빨리 가자. 나도 꼭 신호를 볼 거야.
4: 대체 어디로 간 거야? 아유, 힘들어.
0: 공룡 찾기도 어렵고 드론도 부서졌네.
4: 범호잖아? 범인을 나보다 먼저 찾은 건 아니겠지?
0: 핑이 혹시 범인을 찾은 건가? 절대 안 되는데.
4: 그래서? 그 꼬리에 무늬가 있는 공룡은 찾았어?
0: 그러는 넌 너구리 무늬 공룡을 벌써 찾은 거야?
4: 내가 먼저 물어봤잖아. 너구리 눈무늬!
0: 찾았다! 긴 줄무늬 꼬리!
4: 토모 말이 맞잖아!
0: 핑 말이 맞잖아!
4: 같은 공룡이야! 도망간다!
0: 핑! 우선 수집기를 되찾아오자!
5: 여기 뱀의 서식지인가 봐.
4: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 어떡하지?
5: 그러게.

0: 조모, 내가 신호를 들고 네 위로 올라갈게.
1: 뭐라고?
0: 우리가 뱀들보다 훨씬 덩치가 커 보이면 무서워서 도망갈지도 모르잖아. 조모, 빨리!
1: 알았어! 진짜 멈췄어!
2: 소린 핑 목소리잖아.
3: 도모도 같이 있는 것 같은데.
2: 어서 가보자. 넥슨 캐신.
0: 오지마, 저리 가라고.
2: 핑, 도모.
0: 어, 넥슨, 우리 좀 도와줘.
1: 빨리 빨리.
2: 어. 좋았어, 렉스 슈퍼 패거리 발사. 렉스 슈퍼 엔진.

0: 뭐라고? 그럼 둘이서 시노사우루 테릭스를 보고 서로 다른 공룡이라고 우겼던 거야?
1: 토모 미안해. 네 말 안 믿어서.
2: 아니야. 나도 계속 고집 부렸잖아. 정말 미안해.
3: 시노사우루 테릭스야, 이제 그 정보 수집기를 우리한테 주지 않을래? 어디가? 신호야, 그거 돌려줘! 찾았다!
0: 신호가 엄청 많네!
3: 아무래도 여기가 신호의 서식지 같은데?
0: 우와! 저거 좀 봐! 뭐 하는 거지?
4: 렉스, 지금 신호들이 뭐 하는 거야?
3: 춤을 추며 친해지는 거야.
0: 정말? 우와! 근데 목이 이리저리 막 움직이네?
5: 그러게, 정말 유연하다.

0: 신호사원 옵티믹스 카드야.
1: 우와, 고마워 렉스.
2: 오늘 신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알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어. 나도 즐거웠어. 공룡들의 귀여운 춤까지 볼 수 있어서 정말 최고였어.
1: 렉스, 다음 탐험 때도 꼭 같이 가야 해.
0: 응, 그래, 알았어.
1: 우와!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중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옥스포드 탕.
7: 해보고
8: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3: 탑승하세요.
8: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탕.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중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솔.
9: 남방구는 북방구와
10: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사이언스
1: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 앳 홈 사이언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주물엔
2: 똑똑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지금
0: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진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에론 사이언스
4: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5: 우리 모두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6: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7: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8: 호비는 아프대요
7: 그래 놀이 해산 놀이 재밌어요
9: 시원해
10: 언제나 신나는
7: 뽀로로 유치원
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11: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2: 지금 쟁여놓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금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줄무랑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나도 잘할 수 있어.
5: 바키케팔로사우루스?
4: 응. 오늘은 바키케팔로사우루스의 정보를 수집하러 갈 거야.
5: 우와, 정말? 바키케팔로면 박치기자라는 공룡 맞지? 맞아. 머리에 이렇게 혹이 있는 공룡.
6: 아, 근데 새끼는 혹이 없었지.
4: 응, 맞아. 기억하고 있구나. 바키케팔로를 만나러 가볼까?
7: 응. 어? 다시 들었네. 아, 이러면 관찰을 할 수가 없는데. 아, 렉스한테 열매 좀 가져다 달라고 부탁해야겠다. 렉스? 나야! 더모!
8: 어?
7: 렉스! 안 들려? 이동 중인가? 왜 연락이 안 되지?
6: 렉스야! 어?
5: 여기도 없네. 더모형, 혹시 렉스형 못 봤어?
7: 못 봤어. 마침 부탁할 게 있어서 통신해봤는데 연락이 안 되네.
5: 뭔데? 뭘 부탁하려고?
7: 관찰에 필요한 열매인데 다시 들어버려서 렉스한테 가져와달라고 부탁하려고 했지.
5: 내가 가져다 줄까? 어? 우르르 행성에 있는 거 맞지?
7: 이 열매 서식지는 렉스만 아는 곳이라 찾기 힘들 거야.
5: 아닌데, 나도 찾을 수 있는데.
7: 괜찮아, 로키. 마음만 받을게. 다른 열매부터 관찰해야겠다.
5: 나도 렉스 형처럼 잘할 수 있는데.
6: 나 혼자 가서 찾아볼까?
5: 응, 나도 할 수 있다고.
9: 여기 파키케팔로가 있다고?
6: 신난다. 파키케팔로를 만났을 때 정말 재밌었는데. 다시 볼 수 있다니 정말 기대돼.
4: 우리 다 같이 한번 올라가 볼까?
5: 응.
6: 두고 봐. 렉스 형보다 더 빨리 열매를 찾을 테니까.
5: 근데 모양이 어땠더라? 사과같이 생긴 열매였어.
6: 좋아, 가보자.
5: 아직 어린 공룡 같은데 혼자서 있네? 근데 무슨 공룡이지?
6: 안녕, 난 로키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5: 길을 잃어버렸어? 아니면 엄마랑 떨어졌어?
6: 진짜 아무도 없나? 둘이 완전 다르게 생겼는데? 얘 엄마는 아닌 것 같아.
5: 그쪽엔 큰 공룡이 있어. 그러니까 조심해서 빠져나가야 해. 날 따라와.

0: 저거 봐! 바퀴케팔로다!
1: 박치기를 하고 있어.
2: 어? 근데 저 바퀴케팔로는 행동이 좀 이상한데?
1: 그러게,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아.
3: 잠깐만, 어? 내가 가서 알아보고 올게.
1: 뭐? 새끼가 사라졌다고?
3: 이 근처에서 함께 풀을 뜯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졌나 봐.
2: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1: 렉스, 우리도 같이 찾아보자.
0: 그래, 저번에 살타사우루스 새끼도 우리가 찾아줬잖아.
3: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는 게 어때? 어른 파키케팔로랑 달리 새끼는 머리가 납작하고 뒤통수에 뾰족한 돌기가 솟아있어. 다들 잘할 수 있지?
2: 물론이지. 걱정 마, 우리가 꼭 찾을게.
1: 내가 뭘 하려고 했더라.
0: 아, 몰라 몰라. 우선 꼬마야 엄마를 찾아줘야지. 근데 넌 무슨 공룡이니? 기억이 잘 안 나서 말이야.
2: 걱정 마, 내가 엄마를 꼭 찾아줄게. 난 렉스형 다음으로 멋진 다이노 대원이거든. 나만 믿어.
1: 어?
2: 저거 봤어? 우와, 정말 예쁘다. 우리 쫓아가 보지 않을래?
0: 어때?
3: 이쪽에서 새끼의 냄새를 맡은 것 같은데?
2: 이것 봐, 발자국도 있어.
1: 어? 근데 발자국이 한 개가 아닌 것 같은데?
0: 그러게, 이건 무슨 발자국이지? 누구랑 같이 있나?
3: 아무래도 좀 더 서둘러야 할 것 같아. 여기 있는 발자국을 따라가 보자.
1: 너도 배고프구나. 아, 이 근처에 뭔가 먹을 만한 게 있으려나?
0: 저쪽으로 한번 가보자. 저긴 풀이 훨씬 많을 거야.
2: 여기도 없는 건가?
1: 어? 어? 어디 가는 거야?
3: 얘들아, 빨리 쫓아가보자.
0: 어? 맛있어? 이거 다 먹으면 내가 엄마 찾아줄게.
2: 꼬마야, 빨리 도망쳐. 이럴 때가 아니라니까. 여기 있으면 위험해. 위험해.
0: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어서 도망쳐.
1: 저기 좀 봐! 로키랑 파키케팔로야!
3: 대체 무슨 일이지? 서둘러야 할 것 같아! 위험해! 그쪽은 남겨놓자! 렉스! 레이터! 당신! 렉스! 슈퍼 갈고리! 비바부, 잘했어. 조금만 더 힘내서 끌어올리자. 하나, 둘, 셋.
2: 힘내, 조금만 더. 갈 수 있어.
1: 우와, 성공이다.
2: 잘됐다.
0: 비바부, 멋졌어.
2: 위험했다.
3: 잘했어, 로키.
1: 근데 로키, 저 공룡이 파키케팔로인 걸 정말 몰랐어? 깜빡 잊었어. 다 크고 나면 새끼 때와 모습이 달라진다는 걸 말이야. 미안해. 나 때문에 다들 놀랐지.
4: 아니야. 아무도 안 다쳐서 정말 다행이야.
5: 엄마 파키케팔로도 무사히 새끼를 찾았고.
4: 근데 렉스, 새끼 파키케팔로는 왜 혹이 없는 거야?
3: 새끼들은 아직 혹이 필요 없거든. 파키케팔로사우루스들은 영역 다툼을 할 때 머리에 혹이 있는 어른끼리만 박치기를 한다고 해.
6: 아, 그렇구나. 어쨌든 역시 박치기는 파키케팔로가 최고라니까.
1: 그러게. 나도 아까 얼마나 놀랐는데. 엄마 파키케팔로가 화가 나서 막 이렇게 달려드는데. 와!
5: 로키, 앞을 봐!
3: 로키!
5: 괜찮아?
7: 렉스? 여기 있었구나.
3: 어머, 무슨 일이야?
7: 열매 좀 구해달라고 부탁하려는데 계속 연락이 안 돼서 내가 직접 왔지. 어? 로키! 그 열매는? 뭐야? 로키, 네가 찾은 거야?
1: 내가 뭐라고 했어? 나도 찾을 수 있다고 했지. 아이고, 어지러워.
5: 로키는 못 말린다니까.
4: 내 말이.

0: 얘들아, 카드가 완성됐어.
1: 와, 파킹케팔로 사우루스 카드다.
0: 오늘도 다들 즐거웠어?
2: 응, 너무 좋았어.
3: 맞아, 로키 때문에 뛰어다니긴 했지만.
4: 근데 로키는 어딨어?
3: 그거 봐, 나도 할 수 있다고.
1: 어? 뭐야? 자고 있는 거야?
0: 아무래도 많이 피곤했나 봐.
1: 밤하늘의 선물 오로라. 얘들아, 안녕.
0: 아, 너희들 왔구나.
1: 지금 뭐 하고 있어?
0: 응, 라일리나 사우라를 보고 있었어.
1: 어? 라일리나 사우라?
5: 라일리나 사우라는 추운 극지방에 사는 공룡이야.
3: 우와, 예쁘다.
1: 이게 뭐지?
6: 이건 극지방에서 나타나는 오로라야. 거기 가면 볼 수 있는 거야.
5: 운이 좋으면 종종 볼 수도 있어.
1: 걱정하지 마, 루카스. 앤디하면 행운, 행운하면 앤디. 이 앤디와 함께라면 오로라를 꼭 볼 수 있을 거야.
0: 라일리나 사우라의 서식지 정보를 수집하려던 참이라 우루루 행성에 가야 하는데 너희도 같이 갈래?
7: 물론이지.

0: 이대로는 걷기 힘들겠어.
1: 설마 너희 도와줄 친구들을 잊은 건 아니지?
2: 어? 아하, 비바보?
3: 비비!
4: 바비!
3: 부!
2: 비?
5: 바비 부?
0: 우와! 비바보다!
3: 안녕, 비비!
2: 비비? 비비!
5: 바비, 바비!
0: 알았어, 알았어! 나도 반가워!
3: 부도 잘 지냈지?
0: 렉스, 근데 비바보도 미끄러워하는 것 같아. 무사히 타고 갈 수 있을까?
1: 걱정 마. 비바보에겐 아주 특별한 힘이 있거든.
3: 특별한 힘이라고?

0: 눈썰매로 변신했어. 정말 멋진데?
1: 그럼 라일리나 사우라를 찾으러 가볼까?
2: 응!

0: 눈보라가 점점 심해지는 것 같은데?
1: 난리나 싸우라는 어디 있지?
2: 온통 눈으로 덮여있는데 찾을 수 있을까? 어? 비바부,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비바부? 어? 비바부, 어딜 가는 거야?
0: 거기서, 비바부!
3: 같이 가!
2: 오!
3: 철 메모드야!
1: 우와, 엄청 크다!
2: 장어도 엄청 커!
1: 어? 다리에 뭐가 붙어있는데?
0: 새끼 라인이나 싸우라잖아!
3: 아, 비바부가 새끼 라일리나의 꼬리를 발견하고 쫓아간 거였나봐.
1: 안녕, 라일리나야. 왜 거기 붙어 있어?
2: 어, 라일리나 사우라가 곧 떨어질 것 같아.
4: 내가 갈게. 비바부, 라일리나 사우라의 냄새를 기억할 수 있지?
2: 비바비우.
4: 좋아, 라일리나를 찾자.
1: 비바부, 부탁할게.
2: 비. 비바비우. 비바부 찾은 거야?
3: 이건 라일리나의 흔적이야.
2: 어? 여기까지 날아온 거야?
0: 여기 협곡이라 위험한데?
3: 응.
0: 라일리나를 어서 빨리 찾는 게 좋겠어.
3: 어? 어? 저기 라일리나 사우라야!
0: 멈춰! 비바부! 거긴 위험해! 잘못하면 협곡으로 떨어질 수 있어! 도모! 라일리나한테는 내가 갈 테니까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줘.
3: 어!
0: 헬스! 헬스! 헬스! 헬스! 헬스! 헬스! 헬스! 헬스! 헬스! 헬스! 헬스! 헬스! 헬스! 헬스! 헬스! 헬스! 헬스! 헬스! 헬스! 헬스! 헬스! 헬스! 헬스! 헬스! 헬스! 헬스! 헬스! 헬스! 헬스! 헬스! 헬스! 헬스! 헬스! 헬스! 헬스! 헬스! 헬스! 헬스! 헬스! 헬스! 헬스! 헬스! 헬스! 헬스! 헬스! 헬스! 헬스! 헬스! 헬스! 헬스! 헬스! 헬스! 헬스! 헬스! 헬스! 헬스! 헬스! 헬스! 헬스! 헬스! 헬스! 헬스! 헬스! 헬스! 헬스! 헬스! 헬스! 헬스! 헬스! 헬스! 헬스!

0: 왜 그래, 렉스?
1: 라일리나가 아래로 떨어지진 않았어.
0: 정말 다행이야.
1: 내가 구해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슈퍼 달구리 발사!
2: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3: 엄청 귀엽게 생겼는걸?
2: 응, 눈이 정말 커. 맞아.
1: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려면 눈보라가 잦아들어야 해.
0: 아, 눈보라를 피할 수 있는 이글루를 만드는 건 어때?
1: 좋은 생각이야.

0: 도모 저것 봐. 눈보라가 그쳤어.
1: 그러게, 다행이야. 어? 그새 날씨가 좋아졌네?
2: 비비?
3: 바비.
0: 라일리나의 집을 찾아줘야 하는데 어딘지 몰라서 정말 큰일이야.
1: 그럼 어떡하지?
0: 우선 라일리나 사우라를 처음 만났던 곳으로 돌아가 보는 거야. 어때?
2: 비비!
3: 바비!
1: 여긴가 보다.

0: 나일리나가 어디로 가는 거지?
1: 잠깐만! 라일리나는 시력도 좋지만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장을 볼 수 있구나. 지금 집을 찾아가고 있나 봐.
2: 우와, 대단하다.
3: 우리 따라가 보자.
1: 좋아.

0: 얘들아, 이것 좀 봐.
1: 우와, 라일리나 사우라가 사는 집은 이렇게 생겼구나.
2: 겨울이면 라일리나들은 눈보라를 피할 수 있는 땅속에서 생활한다고 해. 어때, 멋지지?
3: 오, 땅속의 이글루 같아.
0: 맞아, 이제 가족들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거야.
3: 오, 저기 봐, 오로라야.
2: 그거 봐! 역시 행운하면 이 앤디라니까! 행운하면 앤디! 앤디하면 행운!

0: 자, 라일리나 싸우라 카드야.
1: 고마워, 렉스. 라일리나 싸우라 덕분에 멋진 오로라를 볼 수 있었어. 밤하늘의 아름다운 선물이 받은 것 같아. 다 내 덕분이라니까. 그 순간이 영원히 잊지 못할 거야. 나도야. 우린 갈게, 렉스. 어? 나도 같이 가.
0: 잘 가.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눈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옥스포드 상.
4: 해보고.
3: 주소 상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5: 탑승하세요.
3: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6: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7: Science. 한올한올 섬세하게. Triple Oil Formula. Color.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Salon Quality at Home. Science.
8: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10: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3: 출동!
12: 얼굴엔
13: 순한 킹킹.
12: 중물엔
13: 덥덥한
14: 순하게
13: 지켜줄게.
1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우고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금!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진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7: 꼬롱꼬롱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직동.
4: 얼굴엔
5: 순하게
4: 진물엔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어? 수호요정!
1: 둘 다 무척이나 실망스럽도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2: 억울합니다. 제가 잠든 사이에 몰래 심해송에 갈 거라고는.
0: 니들 보자질만 안 했어도 안 들킬 수 있었는데.
2: 애초에 몰래 나간 게 잘못이지.
1: 그만! 어? 화이트 골드님의 전갈이요. 화이트 골드가 명하노니 공주들의 수호 요정들을 화이트 골드 성으로 소환한다.
2: 우리를 혼내려고 부르시는 게 틀림없어. 하필 나 때문이야.
3: 자, 오늘 현장 학습은 관찰하고 싶은 해양 생물을 이 병에 채집하는 겁니다.
4: 네.
5: 왕궁 도서관 자료 중에는 심해에서 우리를 구한 그 힘에 대한 단서가 없었어.
0: 그럼 그 힘은 대체? 내 마법은 아니었어.
5: 수호요정들한테 화이트 골드님께 불려간 김에 물어봐달라고 하자.
0: 오늘 핑크스타랑 싸웠는데.
2: 저 철딱선이 없는 공주들 때문에 항상 우리만 혼나.
6: 에휴, 그게 수호요정들의 임무니까요.
2: 이건 수호요정이 아니라 고모랑 뭐가 달라.
0: 누가 와요?
3: 이상하다. 분명히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세상에! 이런 희귀종들이 여기에! 과학계가 발칵 뒤집어질 거야!
7: 하츠쿤! 얜 왜 필요할 때마다 없는 거야?
5: 벌써 화이트 골드님 성으로 출발한 거 아닐까?
0: 에? 작별 인사도 없이? 핑크스타 아직도 삐졌나.
8: 재집 시간 끝이래.
0: 일단 교실로 가자.
3: 미어, 성게, 소라, 엄청 흔한 조개? 이게 다인가요? 여러분은 이제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게 될 겁니다. 이런 희귀종들을 볼 기회는 흔치 않으니 줄 서서 구경하세요. 난 곧 유명해지겠지.
0: 하트콘! 핑크스타! 저 어떻게 될 거야?
2: 몸이 안 움직여.
3: 나의 위대한 발견이 역사를 바꿀! 만지면 안 되지! 자, 관찰은 끝났어. 각자 자리로 돌아가.
9: 수호요정들이 잡혀서 시간을 멈출 수 없게 됐구나.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칠 순 없지. 그래, 빠르게 돌진해 모든 걸 부숴버리는 고블린 상어. 자, 가서 공주들의 버블잼 조각을 빼앗아오거라.
3: 이 발견으로 난 과학계 대스타가 될 거야. 어휴, 이 귀염둥이.
0: 빨리 구하는 게 좋겠어. 블루랑 옐로우는 야외 수업 중이야. 우리끼리 어떻게든 해야 해.
8: 타임스탑만 쓸 수 있으면 훨씬 쉬울 텐데.
5: 작전 체크. 내가 뒷문에서 끝없는 질문으로 선생님을 붙잡아둘게. 너흰 재빨리 들어가서 요정들을 데려와. 알겠지?
4: 안문으로?
3: 우리 귀염둥이는 어떤 구조로 돼 있을까나?
4: 배추가 블룹이 나타났나 봐.
3: 에? 누구야?
4: 선생님이 위험해. 변신하자.
7: 그러다 나 들키려고?
4: 하지만
5: 시간이 멈췄어.
4: 지금이야. 선생님부터 구하자.
9: 늦진 않았군.

0: 조금만 기다려.
1: 이제 어떡하지?
2: 내가 유인할게.

0: 흘러 이제 사라질 시간이다. 흑인 화분. 핑크스타 괜찮아?
1: 버블 나 버블잼을

0: 알면 됐어.
1: 허플!
2: 얘들아!
3: 블로브,
2: 해치웠어! 오,
1: 좋아, 타임스탑이 끝나기 전에 요정들을 구하자.
4: 공주님! 오네!
1: 잠깐, 어? 근데 타임스탑은 누가 쓴 거지? 어?
2: 글쎄?
5: 수고했어, 프리클. 흩어진 버블잼을 대신해 블랙다이아를 막아내느라 마법의 힘이 소진되었습니다. 저는 힘을 회복하기 위해 잠시 잠에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0: 그럼 저희를 혼내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5: 수호 요정들이요, 제 남은 힘을 드릴 테니 공주들을 반드시 지켜내십시오. 하지만 이 힘은 단 한 번밖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명심하세요. 단 한 번.
0: 이제 돌아가자. 어? 근데 마법의 힘이 7개가 나온 것 같은데?
2: 어? 응? 인어 공주는 모두 6이잖아요.
0: 어? 저건 누구지?
2: 심해 공주의 등장!
6: 요즘 화이트 골드님께서 좋은 소식이 없으시네. 자네, 거기서 뭘 하는 겐가?
0: 긴히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6: 말해보라.
0: 제가 화이트 골드님 성에서 또 다른 공주를 본 것 같아서요.
6: 뭐? 또 다른 공주를? 그럴 리가. 혹시 심의 성 공주? 하지만 분명 그때 우리가 심해성에 도착했을 때는 블랙다이아의 공격으로 이미 모두 당해버린 뒤였어. 생존자가 없는 것을 보신 화이트 골드님께서 그곳에 블랙다이아를 가둬버리셨지. 자네가 잘못 본 게지.
0: 역시 그렇겠지요.
6: 그럴 거야.
2: 심의 성이면 블랙다이아가 갇혀있는 곳이잖아. 둘이 무슨 대화를 한 거지? 심의 성 공주는 또 뭘까? 뭐지?
1: 조심해! 위험하게.
2: 고마워.
1: 그럼.
2: 잠깐! 기다려! 난 빚 찍어는 못 산다고! 내가 보답으로 진짜 맛있는 거 사줄게! 이쪽이야!
1: 됐어.
2: 어? 에이, 사양하지 마! 흑독이라는 건데, 얼마나 맛있다고!
1: 있다니까.
2: 가자.
1: 이거 봐. 미안. 괜찮아?
2: 괜찮아. 그럼 나랑 핫도그 먹으러 가는 거지?
1: 그냥 저리 가라니까. 어? 뭐지?
6: 이걸로 어쩌나? 접착불에 붙어버렸네. 잠깐 기다리거라. 가게에 가서 떼어내는 미끈액을 가져올 테니.
2: 늦었다. 아저씨, 저희 수업 끝나고 가져올게요.
7: 자, 우리 블루다섬의 마스코트가 뭐라고 했죠?
2: 저야, 저야, 저야. 불가사리야.

0: 부인 해삼? 넙치?
1: 아, 이너야, 이너.
0: 이너야!
2: 정답이에요. 그런데 인디고, 네가 왜 입 안에 있는 거니?
0: 네 이름 인디고였구나. 반가워.
3: 퍼플, 포즈 좀 제대로 할 수 없어?
0: 이 포즈 어렵네.
4: 이건 또 무슨 장난이야, 퍼플? 얜 누구고?
0: 인사해. 여기는 오늘부터 우리 친구 인디고. 이 친구는 레드.
5: 뭐, 안녕.
0: 이 친구는 오렌지.
5: 안녕.
0: 인디고는 머리도 똑똑하고 포즈도 엄청 잘 취해.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는 얼마나 멋있었는지 몰라. 너희도 봤어야 하는데.
4: 그래, 정말 잘 어울린다.
0: 에이, 칠칠맞게 왜 흘리고 그래.
6: 잠깐, 왜 개차의 반응이 한 개 더 뜨는 거지? 저 아이는 감히 나를 두고 화이트 골드에게 버블잼을 갖다 바쳤겠다. 그때 요람이 비워져 있었어. 아기를 탈출시킨 건가? 알아봐야겠군. 심의 성의 백성이여, 가서 너의 주인인지 확인해보거라.
7: 자, 이제 미끈액을 발랐으니까 조금 있으면 떨어질 거야. 손이 많이 미끄러울 테니 꼭 닦고.
0: 감사합니다. 우리 떨어져도 계속 친하게 지내자.
1: 됐어.
0: 어? 왜? 난 너랑 무지 잘 맞을 거라는 느낌이 드는데.
1: 아무나 쉽게 믿지 마.

0: 좋아. 우선 인디고를 안전하게.
1: 내려줄래?
0: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야?
1: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0: 저게 뭐지?
1: 심해 사는 공벌레야. 나중에 얘기해. 버블버블 루나 체인지!

0: 루나틱 인디고 변신 완료!
1: 인디고, 너도 인어공주였구나!
0: 어?
1: 손이 거의 다 떨어지고 있어! 손이 떨어질 때까지만 버티자! 버블 스트라이크!
0: 제법인데?
1: 버블 스트라이크! 공격이 안 통해!
0: 쉐도우
1: 버블!

0: 손봐. 이러다 둘 다 당한다고.
1: 절대 놓지 않을 거야.
0: 노라니까.
1: 날 믿어.
0: 난 아무도 안 믿어.

거봐, 나만 믿으라니까.

0: 괜찮아. 고마워래요. 어? 그동안 우릴 도와준 게 인디고였어.
1: 제동 핑!
0: 공주님!
1: 너는? 블록! 거기서! 비켜! 너 뭐 하는 거야? 블록을 보내주다니! 넌 뭐야?
2: 블랙 다이아의 부하 아냐?
0: 얘들아, 오해야! 그림 속에 갇혔을 때 밖에서 캐처를 되찾아준 게 인디고였어. 인디고도 우리와 같은 인어공주라고.
3: 그 말이 사실이라면 수호여정 끼리는 서로 알고 있지 않겠어?
4: 난 분명 신의 성에 살아남은 자는 없다고 듣기는 했는데, 저 수호여정도 오늘 처음 보고.
3: 가자, 프리클.
1: 야! 어디 가는데?
2: 봐봐, 수상화 됐지? 버플, 넌 너무 순진해.
3: 그래, 사정이 어쨌든 블록을 놔준 건 사실이야. 아무나 믿으면 안 된다고.
2: 그만 가자.
0: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거지, 인디고.
4: 역시 심해성의 공주가 살아있었구나. 블록이 자신의 백성인 걸 알고 해치지 못한 거야. 어쩌면 저 심해성의 공주가 나의 비장의 무기가 될 것 같군.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금!
5: 얼굴엔
6: 순한 킬킬,
5: 중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마데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매일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진동.
1: 얼굴엔
4: 순한 킹킹.
1: 중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Science. 한올한올 섬세하게. Triple Oil Formula. Color.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Salon Quality at Home. Science.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집중.
4: 얼굴엔
5: 순한 길길.
4: 식물엔
5: 덥덥한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숲속에 가자.
7: 뽀로로 숲속 놀이터.
8: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퍼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0: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눈물엔
3: 덥덥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수상한 미술실. 이렇게 불가사리는 멋진 해양생물입니다.
1: 그래 잘했어요. 다음.
0: 이 물고기엔 옷차림도 멋지지만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잔소리만은 불가사리보다 100배는 낫답니다.
2: 옷 입은 물고기? 잔소리하는 불가사리? 퍼플! 신성한 과학 숙제를 장난으로 해오다니! 버리에요? 여기 있는 그림 도구들? 전부 혼자 미술실에 갖다 놓도록?
0: 이걸 다요? 퍼플, 역시 재밌는 아이야.
3: 퍼플, 조심해. 요즘 미술실에 괴물이 났다는데.
0: 괴물? 요즘 떠도는 괴담이야. 어떤 날은 다리가 한쪽 무는 교장 선생님, 어떤 날은 이미 뒤통수에 달린 스니비 선생님, 심지어는 팔다리 달린 파인애플도 있었대. 역시 학교는 재밌구나. 얘기해줘서 고마워. 확인해봐야지.
4: 아까들은 괴담도 찍지 마고 빨리 두고 나가자.
0: 내 두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 나가자. 저기 숨으면 되겠다. 여기 숨어있으면 나타날 거야. 빨리 들어와. 두고 보라지.

0: 커플! 축구하러 가자! 세 명 모자라거든.
1: 왜 대답이 없어, 커플?
0: 내가 두 명분은 할 수 있어, 볼래? 어때? 승리는 어차피 우리 거야. 빨리 가자!
2: 저기 있는 거... 나?
0: 뭐야? 블룸이 나타난 거야?
2: 쉿! 뭔가가 저기로 숨었어.
0: 열어봐.
2: 넌 누구야?
0: 야, 너 정체가 뭐야?
3: 이분은 조개왕국의 옐로우 공주님이십니다. 전 샤이렘이고요. 우리 공주님의 마법은 그림을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2: 너도 인어공주였어?
4: 조개왕국은 바다 세상의 법을 만든 유서 깊은 나라야.
2: 미술실 대담은 옐로우가 만든 마법이었구나.
5: 이야, 진짜 잘 그린다.
2: 멋지다. 정말 화가 같다.
0: 그림을 살아나게 하는 마법? 그게 말이 되니?
1: 아휴, 진짜 퍼플이랑 똑같았어.
2: 옐로우, 한번 보여줘. 너의 그 멋진 능력. 이번엔 꼬리는 빼고.
1: 이번에는 나 그려줘. 나.
2: 나도.
0: 그럼 어디 한번 실력을 보여주시니?
1: 넌 이제 블루 이거야.
0: 내 것도.
2: 스케치업? 어? 예쁘다. 그림? 너는 그림부터가 안 해?
4: 버블쯤의 마법 능력을 그런 하찮은 일에 사용하는 건 거절할게.
0: 제 말을 신경 쓰지 마. 원래 재미없는 애거든. 이제 따가운 햇살로부터 내 품위를 지킬 수 있겠어.
6: 조심해. 다른 사람의 손에 닿으면 사라질 거야.
2: 가자.
3: 그러고 보니 공주님 그림이 칭찬받은 건 처음이죠?
7: 정말 대단한 능력이 아닌가.

0: 아이의 법을 좀 꼭 빼앗아야겠다. 어디 보자. 바닷속의 카멜레온이라 불리는 덤보문어. 모습을 감추고 공주들 틈에 숨어들어 옐로우의 법을 잼 시험해보고 오나라.
1: 신난다! 이놈이 딱 맞아. 승리는 우리의 것.
2: 옐로우한테 농구팀을 만들어달라고 할까?
3: 어? 누구야? 이놈들! 니들 딱 걸렸어!
1: 도망쳐!
3: 또 너희야?
2: 진짜 파티쉐가 된 것 같아! 맛있게 먹어. 사랑스런 내 머핀들. 내 소중한 머핀들이. 안 돼.
1: 아 뜨거. 이게 뭐야. 이제 어쩔 거야. 내 우아한 얼굴 익어버렸잖아. 너 일부러 우릴 골탕 먹이려고 사라지게 한 거지.
2: 내 불쌍한 머핀들이 다 쏟아져 버렸어.
1: 우린 운동장 청소에 반성문까지 쓰게 생겼어.
4: 어우 답답해. 말을 좀 해봐.
1: 뭐야? 감히 날 무시하고 가버리는 거야?
2: 아니에요. 공주님께서는 아까 분명히 남의 손이 닿으면 사라진다고 경고하셨거든요. 다들 제대로 듣지도 않고 너무들 하시네요.
1: 경고했다는데 들었어?
2: 다들 공주님을 오해해서 그래요.
5: 샤이렘,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
2: 손 댔다고 뿅 하고 사라지는 마법이 진짜 있는 거야?
1: 웃겨. 언제 경고를 했다는 거야? 난 못 들었는데.
6: 난 들었어. 너희가 들떠서 못 들은 거지.
2: 그럼 옐로우는 부탁을 들어줬을 뿐인데.
6: 그럼 말했으면 됐지. 아휴, 성격 답답하네.
2: 얘들아, 블로비야! 미술실이야! 옐로우의 퍼블 잼!
6: 퍼블
2: 잼! 뭐야? 어디 갔지? 순식간에 사라졌어!
6: 흩어져서 찾아보자!
1: 어디 간 거야?
6: 덤보문어 블로비야! 주변의 색을 흡수해서 모습을 감추는 위장 능력이 있어! 이야! 비겁해! 다들 조심해.
1: 어디 갔지?
6: 옐로우의 버블잼을 훔쳐서 그림에서 사물을 뽑아내고 있어.
1: 뭐?
6: 마법은 안 돼! 오렌지가 다칠 수도 있어!
2: 그걸 좀

0: 하고 있어? 빨리 좀 도와달라니까.
1: 버블버블 이건 체인지.

0: 리본 윌로 변신 완료!
1: 하니까 너무 답답하잖아.
2: 이번엔 버블잼 조각이 안 나타났어.
3: 블록을 해치웠지만 새 친구에게 미움을 샀으니 당연한 결과잖아. 뭐 우리 싫어하는 것도 우리는 아니지.
0: 아 됐어. 가자.
2: 어? 어? 이건 우리잖아. 옐로우는 우리 싫어한 게 아니야. 그림이 망가져서 속상했던 것뿐이야.
4: 옐로우의 버블잼 조각을 손에 넣자니 어둠의 힘을 이용해 거꾸로 바꿔버리면 공주들을 한 번에 가질 수 있겠는걸. 드디어 버블잼이 모두 내 손아귀에 들어오겠구나.
0: 그림 속에 공주들.
1: 그랬다니까.
0: 옐로우, 좋은 아침. 어? 얘들아, 인사 안 해?
5: 안녕.
6: 다들 안녕.
1: 왜? 나 참.
5: 뭐야?
1: 뭐야? 지금 우리 못 본 척 한 거야?
5: 저런 교양 없는 애랑은 절대 친구 못 해.
2: 정말 너무해.
1: 뭘 보고 쟤가 우리랑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다는 거야?
2: 분명 우리랑 다 같이 있는 그림을 그렸다니까. 됐어.
5: 너나 친구해.
3: 필요 없어.
4: 그래. 그렇게 오해하고 미워하거라. 그림을 살아나게 하는 옐로우의 버블잼을 내 어둠의 마법을 더하면 반대로 그림 속에 가둬버릴 수 있지. 몰래 숨어들어 물건을 훔치고 무엇이든 부숴버리는 스마일크래. 가서 공주들을 그림 속에 영원히 가둬버리거라.
2: 공주님. 다 오해라고 얘기해보면 어때요? 인사를 했는데 목소리가 작아서 안 들린 거라고.
6: 됐어. 어차피 날 필요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어?
3: 도서관에서는 조용히 하라고 했잖아.
2: 그렇지만 옐로우한테 같이 가보자고 해도 다들 바쁘다고 하니까.
3: 엄청 바빠 보이긴 하네.
2: 뭐야, 너희들. 미술실에 가보자니까 다들 바쁘다더니.
7: 하지만 또 나를 못 본 척하면 상처받을 것 같단 말이야.
5: 걘 너무 무례해.
1: 못 본 척엔 우리도 못 본 척한다 이거야.

0: 아직 내가 나설 차례는 아니군.
1: 여기? 어디?

0: 여기 뭐야?
1: 우와! 어쩜 정말 예쁘다.
2: 이게 뭐지? 물질이 아닌 건가?
3: 혹시 모르니까 아무것도 만지지 마.
1: 어릴 때 갖고 있던 장난감 소리랑 똑같아.
4: 저기 뭐가 있어.
5: 어떡하지? 어떡하지? 난 몰라.
6: 공주님들이 사라지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1: 예드 공주님, 저 그림 속으로 들어간 게 분명해요. 어쩌죠?
5: 우리가 수호요정인데 뭐라도 해야지. 화이트 골드님께 보고를 드려야겠지.
1: 저 그림 속으로 들어간 거니까 그림을 찢어버리면 어떨까요?
5: 그 얘기를 왜 이제야 해. 좋아, 모두 잡아. 자, 하나 둘 셋 하면 있는 힘껏 당겨. 하나 둘.
7: 잠깐, 그림이 찢어져서 오히려 영영 못 나오게 되면요.

0: 진짜 귀엽다.
1: 함부로 만지지 말라니까.
0: 정말 귀여워.
1: 도무지 경계심이라곤 없군.
2: 강아지 같은데? 내가 놀아주지. 이리 와.
3: 커플은 정말 재밌는 애야. 보고 있으면 웃음이 나와.
0: 어라? 어디서 들어본 목소리 같은데 누구지?
3: 레드는 늘 자신감이 넘쳐서 멋져. 그럼
0: 진실의 울림인가?
3: 그림, 넌 세상의 모든 걸 아는구나. 정말 멋지다. 오렌지, 네가

0: 냄새만 맡아도 꼭 먹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다니까. 야채! 블루, 너랑 함께 있으면 하나도 무서운 게 없을 거야.
1: 어? 이건 미술실의 도형 그림이랑 똑같아. 우리가 그림 속으로 들어온 것 같아.
2: 어? 그림 속? 그럼 이 목소리는 옐로우의 목소리구나.
0: 어쩜 너도 칭찬해주려고? 여여 귀여운 것 좀 봐.
3: 정말 귀엽다.
2: 어? 갑자기 왜 이래?
4: 다친 줄도 모르고 신나하는 꼴이란.
5: 공주들이 영원히 나올 수 없게 문을 없애버리거라.
2: 뭐?
5: 블랙 다이아의 계략이었어. 크로마틱! 저기가 나가는 문인가 봐. 달려!

그리는 거야? 이야! 모두 힘을 합치자!

0: 문을 잡아야 해!
1: 지하!

0: 사라졌어.
1: 이건 꿈일 거야.
2: 우리 그림 속에 갇혔어.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직성.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눈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남방구는 북방구와
2: 모든 과목은 1kg부터 시작.

0: 아이.
1: 다리가 이렇게 돌아다녀. 이렇게.
0: 야, 안 돼. 그러다 화분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영웅들의 세계에서도 라이벌은 존재했으니. 예.
1: 괜찮니?
2: 우와, 번개맨이다.
0: 또 다른 안전천재 번개맨의 등장에 곰철수는 자존심이 상하고 마는데. 그래서 곰철수는 번개맨을 만나러 갔죠.
3: 안녕하세요.
4: 네네.
3: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5: 네네. 아우, 네. 아우, 정말 실물로 보니까 더욱더 멋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5: 자, 그런데 안전천재라는 별명을 얻으셨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3: 글쎄요. 여러분들이 붙여주신 별명이니까 감사히 받아들여야겠죠?
6: 그 별명 내가 곧 빼앗아주지. 곰철수는 번개맨보다 자신이 더 뛰어난 안전천재임을 증명하기로 합니다.
5: 잃어버렸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물음표다. 여기에서 물음표에 들어갈 말은
0: 정답!
5: 여기에서 물음표에 들어갈 말은
0: 정답!
5: 정답입니다!
7: 잠깐 끊고 갈게요.
5: 아, 예. 아, 저기, 저분 정말 왜 그러시죠?
0: 결국 무대 밖으로 쫓겨난 곰철수.
3: 왜 그러세요?
0: 아이, 노시라니까.
3: 저 죄송한데 녹화 끝날 때까지 여기서 대기해 주세요.
0: 네? 아니, 왜?
3: 아니, 번개맨한테 된 문제를 맞추시면 어떡해요. 여기 계세요. 여기서 나오시면 안 돼요. 꼭이요.
0: 아니, 아니 저기요. 아, 잠깐.
3: 여러분, 이제 다시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녹화 시작할게요. 자, 다시 앉을게. 네,
0: 네. 이러려고 여기 온 게 아닌데. 응? 야. 무슨 냄새지? 저쪽인가? 그건 바로 무대 뒤 전기 콘센트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였죠. 쏘아기, 쏘아기. 진짜
5: 불인 것 같은데?
2: 불이야!
5: 불이야! 불이야!
0: 자, 비상구는 저쪽입니다. 길지 말고 빠르게 움직이세요. 코와 입을 막고 몸을 숙여서 빠져나가십시오. 열렸다.

0: 선대면이 불을 끄는 사이. 봄철수는 창고에 뛰어들어가 사람을 구출합니다. 괜찮아요? 가봤습니다. 조금만. 밖이에요.
1: 고마워요. 그쪽에 불이 났다고 말해준 덕분에 우리 모두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어요.
2: 제가 한 건 연기를 먼저 발견한 것뿐입니다.
1: 그게 바로 안전의 첫걸음이죠. 그럼 또 봐요. 안전천재 곰돌이.
0: 맞습니다. 역시 곰철수는 우주 최고 안전천재예요.
2: 또 봅시다. 안전천재 번개맨.
0: 이렇게 안전을 잘 지키는 철두철미한 곰돌이 곰철수. 그런데 그의 마음의 온도는 어떤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곰철수, 그는 하초코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곰돌이입니다.
2: 자, 또 하나.
0: 하초코 가게가 무척 바쁘던 어느 날.
2: 다음 손님,

0: 아니, 지금 손님 많아서 바쁜데 무슨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1: 어? 주스님, 저 스케이트장 가도 돼요?
0: 뭐? 다음에 가, 다음에. 지금 여기 바빠서 안 돼.
1: 주스님, 미워. 무서웠어요.
2: 자꾸 대드는 곰초이에게 곰철수는 살짝 겁을 주기로 하는데.
0: 이봐, 곰초이. 조수하기 싫으면 그만둬. 너 말고도 조수할 곰돌이들 많으니까.
2: 맞아.
3: 정말요? 그래도 돼요?
0: 어?
3: 그럼 저 그만둘게요. 수고하세요.
2: 곰초이!
0: 곰철수는 당황했죠. 사실 곰철수는 곰초이가 꼭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곰철수는 곰초이를 찾아 스케이트장으로 갑니다.
2: 저기꾼!
1: 이제 둘이 해봐.
0: 곰초이, 선물을 준비했으니 다시 조수를...
2: 위험해!
0: 자, 날 잡아! 맨손으로 스케이트를 타다 넘어지면 스케이트 날에 손을 크게 다칠 수도 있지. 그러니 스케이트장에선 반드시

0: 안 할래.
1: 곰초이, 스케이트 타다 갑자기 방향을 바꾸면 위험해. 그러다 충돌 사고가 날 수 있다고.
2: 이렇게 또 곰철수는 곰초이를 구해내죠.
0: 근데 철수님 아직도 안 가셨네요.
1: 나도 저렇게 썰매 끌어주고 싶다. 그게 바로 내가 하려 했던 말이야.
3: 우와, 좋아요.
2: 그렇게 곰초이의 썰매를 끌어주는 곰철수. 곰초이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힘든 줄도 모르네요. 예예.
1: 재밌지? 웃어, 웃어.
0: 하지만 내일부터 전화 철수님이나 다시 열심히 일해드립니다.
1: 곰초이, 너 조수일 그만둔다고?
0: 그건 오늘 하루고 내일부터 다시 조수해야죠.
2: 예스. 정말 다행이네요. 곰철수와 곰초이가 다시 함께 일하게 돼서요.
1: 맞는데?
2: 이렇게 곰철수는 겉으론 무뚝뚝해도 속으론 누구보다 곰초이를 아끼고 좋아하는 마음 따뜻한 곰돌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하초코 가게 사장이 어떤 친구인지 물으신다면, 하초코를 무척 좋아하는 마음 따뜻한 안전천재 곰철수라고 답할 수 있겠네요. 그럼 전 철수님이 만들어준 이 하초코 한 잔 마시면서 하루를 시작해야겠어요. 여러분도 안전한 하루 되세요. 모두 안녕. 야, 좋다. 안녕하세요. DJ 동영 인사드려요. 안전초코 하초코, 오늘은 초코동에 사시는 이하영님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곰통령님을 너무 좋아하는 팬이에요. 하영님, 땡큐. 그런데 곰통령님도 안전사고의 위기를 많이 겪으셨죠? 보면서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요. 네네, 그랬었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곰통령이 위험에 처했던 순간 베스트 3. 먼저 3위. 곰통령 손에 세균이 드글드글.
4: 드글드글해. 떨어져라, 떨어져, 떨어져.
2: 안녕하십니까. 어느 날 맛있는 간식을 사들고 온 곰통령. 내가 오늘 뭘 살게요? 바로 르꼬르동 볼로 출신 스타 파티셰가 만든 뽀롱뽀롱 마카롱. 아유, 이걸 먼저 먹어볼까? 이야.
1: 저 손엔 세균이 6만 마리가 아니라 600만 마리쯤 있겠어.
2: 나는 이거. 자, 곰초이도 먹어봐요. 아,
1: 잠깐. 아! 곰통령님, 손 언제 씻으셨죠?
2: 야, 손이요? 할 수 없이 손을 씻는 곰통령. 하지만 하기는 참. 야, 하이자. 됐다. 깜짝이야.
1: 물로만 씻는 건 소용 없습니다. 자, 올바른 손 씻기 방법 함께 보실까요? 먼저 손에 물을 적시고 비누를 묻혀 충분히 거품을 낸 후 손바닥끼리 마주대고 싹싹 문지릅니다. 손바닥으로 손등도 싹싹 문지릅니다. 손깍지를 끼고 손가락 사이도 싹싹 문지릅니다. 손가락을 마주잡고 싹싹 문지릅니다. 엄지 손가락을 빙글빙글 문지릅니다. 손끝을 손바닥에 싹싹 문지릅니다.

0: 자, 이제 물로 잘 헹궈주면
1: 우와, 깨끗해.
0: 그런데 곰통령이 손 씻으러 다녀온 사이

0: 이렇게 어린이들이 마카롱을 모두 먹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니 다들 얼굴에 빨간 반점이 이게 무슨 일이죠? 병원에 갔더니 음식물을 통해서 세균에 감염된 것 같다고 하던데
1: 우리가 다 같이 먹은 건 딱 하나예요
2: 마카롱
0: 아니
3: 어쩌면 어제 곰통령님이 여기저기서 손에 묻히고 온 세균들
0: 예뻐라
3: 손을 씻지 않아 손에 그대로 남아있던 그 세균들이 마카롱에 묻어 병을 일으킨 거 아닐까요?
0: 그 생각은 못했네요 제가 손을 씻었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합니다, 여러분.
4: 좋아.
0: 그 후로 저는 손을 비누로 잘 씻는답니다. 곰통령이 위험에 처했던 순간, 2위 모르는 사람을 따라간 곰통령. 어느 날 빵집 이벤트 소식을 알게 된 곰통령 이것 좀 봐봐요 새로 생긴 먹구먹구 빵집에서 핫초코맛 딸기 파이를 판다네요 정말 맛있을 것 같지 않나요? 100개 한정 반값 할인이라는데 우리 같이 가보면 어떨까요? 곰통령은 빵집을 찾아 길을 헤매는데 그때 도통 모르겠군
5: 어디 길 찾아요?
0: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이 아, 빵집이요? 아, 먹구먹구 빵집이라고 새로 오픈한 빵집인데 거기서 이번에 핫초코맛 딸기 파이를 판다고 해서
5: 아, 그 빵집 여기 아니라 좀 가야 되는데 제가 차로 데려다 줄까요?
0: 아이고 천사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아직 따뜻한 곳이었군요 그럼 전 뒤에 탈게요 천사님 그렇게 어딘가에 도착하게 되고
5: 곰돌님 다 왔어요 일어나요
0: 아 벌써 다 왔군요
5: 내가 내려줄게요.
0: 괜찮으냐?
5: 자, 됐다. 자, 이제 가볼까요?
0: 빵집이 이 근처인가요?
5: 아니, 빵집 말고 우리 집이 이 근처예요.
0: 예?
5: 난 그 빵집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이제 곰돌이 넌 나랑 같이 살게 될 거야.
0: 뭐요?
5: 봄새.

0: 이제 내려가요.
1: 안돼.
2: 잠깐. 잠깐.
1: 철수님.
2: 이 나쁜 유괴범. 당장 곰통령님을 풀어줘.
1: 그래, 풀어줘.
3: 왜 화를 내고 그래요?

0: 동영상이야!
1: 곰통령님, 괜찮으십니까?
0: 예, 전 괜찮습니다.
2: 아니, 저분 천사의 얼굴을 하고는 왜 저런데요?
3: 이사씨 와요, 나! 아저씨, 뭐라고?
1: 이제 아시겠죠? 겉으로 봐서는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절대 알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
2: 꼭 기억하세요.
1: 꼭이요.
4: 그날 이후 전 모르는 사람은 절대 따라가지 않는답니다. 겉모습이 아무리 착해 보여도 말이죠. 곰통령이 위험에 처했던 순간 1위! 아파트 베란다에서 떨어진 곰통령! 놀이공원에 간 바비를 부러워하는 곰초이와 수아! 바비는 놀이공원에 갔으니 여러분은 동물원에 간 걸 자랑하면 되겠네요! 예예! 예.
5: 근데 우리는 동물원에 안 갔는데요?
6: 이건 그냥 우리 집 그림이잖아요. 그리고 실제 동물도 없고.
4: 그렇게 말하면 저 동물 친구가 섭섭하죠.
6: 앵무새 인형?
4: 수아는 지금 앵무새에게 모이주기 체험을 하고 있어요.
5: 근데 이게 무슨 동물이에요?
6: 그러게. 생각보다 진짜 같은데?
4: 그쵸.
6: 그러게. 바비한테 보내야겠다. 우리 지금 코코동물원에 와있어. 앵무새 모이주기 체험도 했다. 부럽지? 웃기다.
4: 이게 바로 자랑에는 자랑 수법이죠.
7: 동경님 최고! 예!
6: 주민이 당근을 아주 잘 먹더라. 부럽지?
8: 근데 바비가 우리 사진 보고 진짜 동물원 왔다고 믿을까?
6: 그러게, 궁금하네.
8: 바비다. 코코동물원 갔구나. 거기 나무 위에 사는 오랑우탄 있잖아. 그 오랑우탄 사진도 좀 보내줘.
5: 오랑우탄?
4: 곰초이와 수아가 오랑우탄 사진을 찍으러 나간 사이.
9: 아유, 나 왜 불러요? 어? 뭐야? 다들 어디 갔지? 뭐야, 다들 어디 갔지?
4: 곰통령은 아이들을 찾느라 베란다 탁자 위에 올라서는데.
2: 수아! 어디 가요, 곰초이?

0: 한낱 곰인형으로 태어나 곰통령으로 후회 없이 살았습니다. 나 이제 한 줌의 솜뭉치로 돌아가려 합니다. 모두 안녕히. 아, 여긴 천국인가요?
1: 그렇게 곰통령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게 되었죠.
0: 어? 곰철수님!
2: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1: 그 후로 저 곰통령은 많은 걸 깨달았어요. 베란다 창문 근처에 가구를 두면 안 된다는 것. 어린이들이 밟고 올라섰다가 창 밖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있으니까요. 베란다 창밖으로 머리를 내밀면 안 된다는 것.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려 밖으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생각해보니 정말 위험한 순간들이 많았네요. 앞으로 이 곰통령 더욱 조심해서 안전한 생활을 할 겁니다. 여러분도 모두 그러실 거죠? 약속!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링.
0: 줄무랑
1: 덥덥한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뽀르르. 동안아라 키스 환영합니다.
4: 어서오세요 공주님.
3: 동안아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르 동안아라 키스.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지금
0: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줄무랑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전국적으로 맑고 화창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나들이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평균 낮 기온 20도를 웃돌면서
4: 꿈을 잡아먹는 꿈잡이들아, 그 아이의 꿈을 뺏어라.

0: 재미없어.
1: 야, 왜 하다 말아?
2: 야, 뭐 하냐?

0: 뭐야? 왜 안 해?
1: 네가 안 한 거잖아.
0: 뭐지?
2: 오케이. 들어봐. 가보자. 들어와. 들어와. 야. 야, 패스, 패스, 패스. 패스.
3: 얘들아, 어서들 일어나.

0: 범기야, 이제 일어나야지. 안 일어나시겠다. 그럼 공격 들어간다. 아, 하여튼 녀석 아침마다
1: 벌써 설치 다 했어?
2: 네.
1: 아,
0: 아유, 우리 딸 책만 봤다면 손에서 놓치라느니 밥부터 더워서 먹어. 아빠 나가서 가게 문 열려면 바쁘다니까. 번개도 와서 오늘 밥. 우리 번개 빠르면 뭐하니? 이게 뭐야? 머리가? 아, 우리야 밥 먹어. 책 나중에 보고. 아니, 야, 우리야. 우리야.
2: 자꾸 나와 옵니다.
0: 야, 야,

0: 아, 번개구나.
1: 아, 안녕하세요.
0: 아, 인사할 시간이 어딨어. 어서 들어가, 어서.

0: 승희야.
1: 하여튼 번개처럼 빠르다니까.
2: 오늘은 나의 꿈에 대해 생각해볼게요. 각자 무엇이 되고 싶은지, 내가 가장 무엇을 하고 싶은지 적어보세요.
3: 네!
4: 선생님, 선생님은 꿈이 선생님이었어요?
2: 선생님은 대중들의 사랑을 먹고 사는 인기스타였지? 하지만 여러분들의 사랑을 먹고 사는 선생님도 너무 행복해. 자, 우리 다 같이 내가 가장 무엇을 하고 싶은지 공책에 적어볼게요.
3: 네.

0: 싶은 게 너무 많아. 근데 넌 축구선수 하고 싶은 거 아니야?
1: 일단은 그렇지. 근데 또 어떨 땐 배구선수 되고 싶고 또 어떨 땐 비밀연주 되고 싶어. 아, 그리고 내가 노래 좀 되잖아? 아이돌도 하고 싶어.
0: 몸이 10개면 진짜 좋겠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1: 우와.
0: 나 딱히 하고 싶은 게 없는데?
2: 솜새야, 넌 그림 그리는 게 제일 좋지?
0: 응, 그림 그릴 때 행복해. 근데 엄마 나보고 이사하래. 에이, 그건 엄마 꿈이지. 엄마 보고 의사하시라고 해.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해야지. 안 그래? 공기야, 넌 뭐 하고 싶어?
3: 어?
0: 나?
3: 나도 가장 하고 싶은 게 있긴 있는데.
0: 뭔데?
3: 응? 그게 누굴 좀 만나고 싶은 건데 그게 좀 안 되는 거야. 불가능해.
0: 야, 안 되는 게 어딨어.
1: 하면 된다. I can do it. 내가 보여줄게.
0: 내가 저걸 공으로 쳐서 맞출 테니까 잘들 봐.
1: 네? 저걸?
0: 여기서 맞히겠다고?
1: 당연하지.
0: 아이처럼 축구 잘하면 좋겠다.
3: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운동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공부는
1: 숙제나 하자.
0: 응? 어, 맞다. 아침에 주웠었지.
3: 망토네?
0: 누가 떨어뜨린 건가?

나는 정의의 용사. 아따! 너 용서치 않겠다. 거기 서라! 도망가시겠다. 우주 끝까지 쫓아가지 마.

0: 그러니까 이걸 주웠다 그 말이지?
1: 어, 어, 어.

나도 해볼게.

0: 번개, 너 다시 해봐.
1: 너는 되고 나는 안 된다. 왜?
2: 왜 누나는 못 내지? 나는 되는데? 왜? 아, 어른은 안 되고 애들만 되는 그런 신비한 바보몽토. 누나, 바보몽토인가 봐. 어? 어디 가?

0: 뚫렸어. 뻥 뚫렸어. 지난번보다 더 크게 뻥 뚫렸어. 뻥.
1: 아, 그게 박사님께서 발명하신 다뚫어뻥의 액체가 너무도 강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위대한 발명품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0: 하긴 초강력 울트라 슈퍼짱 다뚫어뻥을 견뎌낼 섬유를 개발한다는 게 쉽진 않지. 나에게 깜놀상을 거머쥐게 해준 발명품.
1: 아, 또 시작이야. 아.
0: 나 기발아. 이 상을 받기 위해 얼마나 꿈꿨던가. 꿈은 이루어진다. 하지만 난 아직 I'm very hungry. 배고프덩. 다뚫어뻥을 뛰어넘는, 불에도 타지 않는, 그 무서 뚫리지 않는 초강력 섬유를 개발하는 그날까지 연구는 계속된다. 쭉쭉쭉쭉쭉. 아니, 하늘의 연구 무슨 일인가? 6시 칼퇴근할 땐 언제고?
2: 그게... 그러니까...
3: 안녕하세요. 우리 누나 동생 한봉기입니다. 누나가 엄청 좋은 데서 일한다고 해서 구경하러 왔는데 진짜네요. 최고예요.
0: 최고? 그럼 최첨단 섬유를 개발하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연구소지.
3: 그럼 박사님도 세계 최고, 최고시겠네요?
0: 최고, 최고? 어디 속 이런 센스쟁이가 왔나? 참 누구랑은 달라. 내 동생 봐서 허락하지. 마음껏 구경시켜주도록. 나이블 연구원.
4: 네.
0: 우린 가자고.

누나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냐고. 응? 응? 아, 망토주사하게?

0: 보여주나? 뭐가?
1: 난 지금껏 온갖 섬유를 연구해 왔어. 섬유에 관련된 기사부터 논문까지 안 읽어보고 안 연구한 게 없는데. 근데 이 망토를 이루고 있는 섬주 지금 굉장히 독특해. 내가 모르는 섬유가 있을 리가 없는데.
0: 뭐? 섬유가 뭐?
1: 이건 어디에도 없는 섬유라고.
0: 어?
1: 이건 지구상에 없는 섬유라고.
0: 지구에 없는 거라고?

0: 망토 가져간 거야? 당장 망토 가져와. 너 망토 사용하면 절대 안 돼. 위험할 수 있어. 자, 한 번개 나와서 풀어볼까? 네? 저요?
1: 응?
0: 네. 가방 왜 안 꼬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상한데.

0: 잠깐만. 왜 안 내리지? 방 터두르고.
1: 그게 네가 무슨 슈퍼맨이냐?
0: 아니야.

0: 아니야.
1: 에, 아니긴 괜찮아. 난 너 충분히 이해. 내가 이래봬도 히어로물 많이 하라고. 봐봐. 슈퍼맨, 배트맨,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원더우먼, 토르, 헐크. 우와! 내가 잘 안다고?
0: 아니, 그런 게 아니라.
1: 아, 번개야, 괜찮아. 우리끼리 못 돼.
2: 그래, 우리가 악당이 되자.
1: 다 부셔주마.
2: 오케이. 빠!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성.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중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쥐설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 앳 홈 사이언스.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지성.
7: 얼굴엔
8: 순한 킬킬.
7: 눈물엔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 앤 홈 사이언스.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금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식물엔
5: 덥덥한 날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놀자 피니핑 놀이공원.
1: 그때 마스터키는 처음 보는 이상한 빛깔을 냈었어. 대체 왜? 상자의 그 녀석은 아마도 이유를 알고 있을 거야. 제대로 조사해봐, 다이핀. 어?
0: 비가 그치질 않네.

0: 아무래도 놀이공원은 못 가겠다.
1: 아, 정말 왜 하필 오늘 비가 내리는 거야?
2: 다들 엄청 실망했나 봐, 나나.
0: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꼬래.
2: 아, 그렇지. 그게 있잖아, 쭈.
3: 그게 뭔데?
2: 이거야,

0: 좋겠다. 우리도 같이 놀고 싶은데.
1: 그러고 보니 놀이공원이 셋한테는 너무 작은데 어쩌지도 않아?
2: 그건 내 발명품한테 맡겨줘. 알아. 마법의 능력 알아 알아.
0: 이런 방법이 있었네.
3: 야호! 이럼 신나게 놀 수 있겠다.
2: 자, 숙녀분들 어서 안으로. 이거 꼭 한번 타보고 싶었는데.
3: 내가 꼭 공주님이 된 것 같아.
0: 모두들 준비됐나요, 파티? 이제 꿈의 놀이공원으로 출발합니다.

0: 지나갑니다. 그래.
1: 연기가 아니라 눈의 결정이잖아. 멋져.
2: 달핑? 어? 뭐 좀 알아냈어?
3: 아직은 녀석들이 신나게 놀고만 있어서.
0: 거기 누구 있어? 꼼딱핑! 그건 또 언제 입었어? 여기저기 아주 얌얌.
3: 뭘?
1: 느낌이 안 좋아?
0: 가서 빨리

0: 그치? 이건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거지?
1: 줄이 밀렸는데 빨리 안 주고 뭐해, 냠냠?
2: 아이, 그래, 빨리 빨리 줘, 빨리!
0: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내가 왜 이런
2: 거니?
0: 누구냐면 말이야.
2: 안녕, 베어. 난 이 놀이공원의 아이돌, 곰돌이야, 베어.

0: 저지 들켰나?
1: 속은 것 같군.
2: 어? 춤춰달랬는데 왜 안 춰나나?
3: 내가 왜?
4: 놀이공원의 아이돌인데?
1: 추라면 추겠습니다. 룰루랄라 함께 놀아요. 신나고 즐거운 놀이공원 좋아.
5: 와, 춤이 별론데 숙지.
1: 뭐라고? 얘가 이래봬도 왕국 댄스계의 3등 할 뻔한. 저는 바빠서 이만 빠빠이 돼요.
2: 쟤 뭐야?
6: 얘들아! 어때? 재밌어, 나나? 어?
7: 기분 최고야!
4: 근데 괜찮을까? 마지막 티니핑을 아직 캐치하지 못했는데.
7: 괜찮아, 괜찮아. 신나게 즐기라고. 어차피 마스터키도 곧 돌아올 거니까.
4: 어? 그게 무슨 말이야, 한추?
7: 아무것도 아니야. 자, 다음은 뭐 하고 갈까?
1: 저 녀석, 역시 마스터키에 대해 뭔가 알고 있군. 좋아, 장난 좀 쳐서 시험해볼까? 야!

0: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지?
1: 식물이라면
2: 뿌리! 응? 뿌리가 어? 어딘가 있을 거야.
0: 뿌리?
2: 응. 그걸 뽑아내면 되지 않을까?
0: 흩어져서 찾아보자.
1: 한번 해보는 수밖에.
3: 어디서 온지 모를 불순한 것들이여, 먼지로 다시 돌아가라!

0: 엄청난 마법이야. 대체 저 상자의 정체는 뭐지?
1: 뭐가 어떻게 된 일일까 꼬레?
2: 깜짝 놀라긴 했지만 흥미진진했어.
3: 맞아. 엄청 두근두근 거렸어.
1: 그나저나 상자 너 진짜 대단했어, 하츄.
4: 그런 마법은 처음 봐, 나나.
5: 넌 대체 누구야, 솔지?
6: 이제 말할 때가 온 것 같군. 미스틱 마을에는 행운핑이라는 위대한 레전드 티니핑이 있었는데, 행운핑은 마스터키를 써서 마을을 보호하고 있었어. 하지만 어느 날 제니가 나타나 마스터키를 빼앗아갔지.

0: 하면 내가 바로 그 위대한 해골팽이니까! 뭐?
1: 그쪽은 어때, 얘들아?
2: 나무 흔적도 못 찾았었구래.
3: 우리도 쭉.
1: 상자가 많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4: 그럼 예전에 동화책 사건이나 마야 사진 같은 일 네가 해결해줬던 거였어?
5: 다행히 열쇠 구멍을 통해서 힘을 좀 쓸 수 있었지.
4: 그런 거였구나. 그럼 마스터키만 있으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거야?
5: 어서 마지막 키니핑을 캐치해서 마스터키를 얻고 날 풀어줘.
4: 꾸레핑은 마지막 키니핑을 잘 안다고 했지.
2: 빙글핑은 피겨스케이트를 엄청 잘 탔구래. 항상 빙판에서. 꿀에! 빙글핑이라면 시원한 빙판에 있을 거야, 꿀에!
5: 이런 날씨에 빙판이 어디 있어, 솔지?
4: 있어! 빙판이 있는 곳! 크리스탈은 빙판에서도 미끄러지지 않으니까 문제 없어! 어서 가자!
6: 뭐 저 정도 가지고.
5: 나를 비켜봐.
6: 내가 스핀 보여줄게.
5: 자, 어때? 피겨스케이트란 이런 거야.
4: 쟤라면 내 짝이 될 수 있겠는데, 핑글.
1: 레나 정말 잘한다.
3: 저기 레나, 이제 그만. 어지러워.
4: 자, 이제 나하고 트리플 악셀을 뛰는 거야, 핑글.
3: 나

0: 안 되겠어, 핑글. 어디 보자. 어?
1: 쟤들은 왜 저러고 있는 거지?
2: 역시 있을 줄 알았었구래. 핑글피, 나야. 우리 같이 미스틱 마을로 돌아가자꾸래.
3: 뭐야? 너는?
4: 거기 서! 트리피 매지컬 크리스탈! 마법을 모두 피해서 나가!
2: 그만 멈춰줘! 사랑해, 여기!
3: 대체 뭐야? 안 되겠다, 핑글! 따라올 테면 따라해보든지, 핑글!
0: 쉬운 것도 못해서야, 핑글.
2: 핑글핑, 내 말 좀 들어봐.
0: 됐어. 난 새로운 짝을 찾을 거야, 핑글. 어서 쫓아가자.
2: 빨리 가야 해. 그리 멀리 가지 못했을 거야.
5: 좋아, 아직이군.
2: 어디로 간 거지, 쭈?
6: 아유, 대체 무슨 짝을 찾겠다는 거야, 솔찌?
7: 그게... 어? 사실은 말이야...
2: 나쁘다, 화보!

0: 나는 미끄러워서 싫어. 먼저 갈게 빨리.
1: 냠냠핑, 나하고 같이 트리플 악셀 할래, 빙글? 어? 그게 뭔데? 먹는 거야, 냠냠? 아니야, 빙글. 내 짝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 빙글?
2: 빙글핑, 무슨 일이야, 꼬레?
1: 꼬레핑! 나하고 같이 스케이트 타자. 완벽한 짝을 찾고 있는 중이거든, 빙글.
2: 나?
1: 제발. 소원이야, 빙글.
2: 꼬레.
1: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고, 빙글. 여기서 발목을 이렇게 꺾어야지, 빙글. 다시 해보자, 빙글.

0: 안 됐어. 발끝으로 제대로 찍어야지, 빙글.
1: 나 좀만 쉬면 안 돼, 꿀에?
0: 안 돼. 나하고 똑같이 트리플 악셀 하려면 아직 멀었어. 왜 이게 안 돼, 빙글?
1: 꿀에! 안 된다, 안 돼! 나는 못해! 안 할 거야, 꿀에!
0: 뭐? 같이 해주기로 해놓고 너무해. 나도 됐어. 다른 짝을 찾을 거야, 빙글.
1: 빙글빙하고 화해하고 싶어서 그 후 열심히 연습했고 이제 잘 타게 됐는데 보여주기도 전에 마을에 일이 터진 거야, 꿀에.
2: 아하, 짝을 찾는다는 게 그거였어, 나나?
3: 그래서 그랬구나. 꿀에 핑, 빙글핑이 갈 만한 데가 또 있을까?

0: 스케이트 같이 타보자, 빙글.
1: 갑자기 왜 이래?
0: 이번에도 내 짝이 아니었어, 빙글.

0: 내 짝이 아니었네, 빙고. 도대체 내 짝은 어디 있는 거야, 빙글?
1: 빙글핑?
0: 너는?
1: 너 짝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 다해?
0: 혹시 네가 내 짝 해줄 거야, 빙글?
1: 그럼 물론이지.
0: 좋아, 나하고 트리플 악셀도 같이 뛰어줄 거지, 빙글?
1: 당연하지. 아, 근데 어떻게 하는 건지 보여줄래, 다해?
0: 좋아, 빙글. 잘 봐봐.

버는 안소가 빙글. 내가 너무 힘든 걸 바라는 건가, 빙글? 이렇게 재밌는데 왜 같이 탈 짝꿍이 없는 거야, 빙글? 빙글핑! 또 너야? 잠깐 기다려, 꾸래!

0: 정말 많이 연습했구나, 빙글.
1: 빙글핑, 같이 타자.
0: 짝꿍을 혼자 둘 순 없지, 빙글.

0: 그동안 완벽한 기술에만 너무 매달렸나 봐. 같이 피겨스케이트를 타는 것 자체가 즐거운 건데, 빙글. 고마워, 꿀의 핑.
1: 나도 고마워. 즐거웠다니 다행이야, 꿀에.
0: 빙글핑, 우리랑 가지 않을래? 네가 함께 간다면 정말 기쁠 거야. 좋아, 갈게. 짝은 함께 있어야 하니까, 빙글. 너희 날 것 없어, 다해.
2: 안 돼!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3: 얼굴엔?
4: 순하게!
3: 진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9: 우리 모두
10: 올바르게 키우자. 얼리면 더 맛있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Science. 한올한올 섬세하게. Triple Oil Formula. Color,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Salon Quality at Home. Science.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눈물엔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

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music box. Music box.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키.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준모란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10: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1: 우리 모두
12: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3: 얼리면 더 맛있어.
14: 어린이 여러분
15: 안녕.
14: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곳 뭐든지 뮤직 박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얘들아 오늘의 박스는 뭘까?
16: 박스맨.
14: 안녕하세요 박스맨 인사하자.
16: 방귀잔치.
14: 어?
16: 방귀잔치.
14: 어? 뭔 소리야? 어? 박스맨. 박스맨이 막 웃겼다. 어? 잠깐만. 방귀잔치 박스네. 얘들아 궁금하면 흔들어보면 답이 나오겠지?
16: 네.
14: 흔들어볼까? 뮤직 박스. 뮤직 박스. 푸시. 어이.
16: 방귀 소리.
14: 오. 이거 진짜 소리만 들어도 막 여기 냄새가 가득할 것 같은데.
16: 그러게 너무 냄새.
14: 어? 박스. 박스에서. 박스에서 냄새가 살살 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럼 한번 열어볼까? 알았어, 얘들아. 네가 열어. 방귀 냄새.
16: 내가 열어볼래요.
14: 아, 진짜? 정우이가 한번 열어볼래.
16: 너무 진짜 너무
14: 자.
16: 냄새.
14: 자, 한번 열어볼게. 자, 한번 보자. 한번 보자. 어?
16: 응?
14: 이거는 잠깐만. 아니, 방귀 잔치 왜 방석이야? 아저씨가 한번 앉아볼게.
16: 네, 이 방귀
14: 자,
16: 냄새.
14: 자. 아니야, 내가 낀 게 아니야. 어, 이상하다. 어머, 무슨 소리야? 어머, 어머, 어머.
16: 이게 방귀 소리 나요, 이거.
14: 그래, 이게 원래 나는 거야?
16: 네.
14: 잠깐만, 봐봐. 자. 한번 걸터 앉아볼게. 아저씨가 방귀 낀 거 아니야, 얘들아. 알았지?
16: 이게 방귀 낀 거.
14: 살짝만 앉아볼게. 잘 들어봐, 잘 들어봐. 아, 너무 재밌다. 자, 한번 앉아볼게요. 야, 이거 봐. 아, 방석에 방귀 소리였네. 어? 얘들아, 박스 안에 방석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도 방귀 소리 내면서 한번 재밌게 놀아볼까?
16: 네.
14: 그럼 한번 가볼까?
16: 네.
14: 가자, 소리 질러.
16: 예.
14: 예. 얘들아, 놀 준비 됐어?
16: 네.
14: 그러면 하나씩 마음에 드는 방석을 골라봐. 마음에 드는 거? 아저씨는 노란색. 어? 자, 그럼 정겸이 방귀 소리 한번 내봐봐. 어허, 아저씨 거다.
16: 또 망가지겠어, 또 망가지겠어.
14: 어, 잠깐만. 진짜 지금은 누가 낀 거 같은데. 정겸이는 진짜 방귀 낀 거 아니야?
16: 아니.
14: 방석이 저는... 아니라? 그러면 나는 이번에 두 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
16: 어, 저도요.
14: 정엽이가 진짜 방귀 꼈다. 어, 다시 한 번 두 개로 한번 해보자. 어.
16: 이번엔 세 개로 해보자.
14: 어, 얇아졌다. 방석이 얇아졌다. 방석 빨리 일어나라. 자, 얘들아. 나는 방귀 소리로 장단 놀이도 할 수 있어. 방귀에서 장단 놀이 잘 봐.
16: 장단 놀이가 뭐야?
14: 뿡, 뿡, 뿡, 뿌부붕. 뿡, 뿡, 뿡, 뿌부붕. 봐봐. 뿡, 뿡, 뿡. 뿡뿡뿡. 잘 드세요, 봐봐. 뿡뿡뿡뿡뿡. 자,
17: 자, 얘들아, 한번 신나게 방구잔치 한번 해보자. 시작! 뿡! 뿡! 뿡! 뿡! 뿡! 뿡! 뿡! 뿡! 뿡! 뿡! 뿡! 뿡! 뿡! 뿡! 뿡! 뿡! 뿡! 뿡! 뿡! 뿡! 뿡! 뿡! 재밌다, 그렇지? 어, 방구 꼈어. 아, 지금 방구 꼈어. 어, 저게 방구를 꼈어. 아저씨, 방구를 받아라.
18: 어느 날 방귀마을에 방귀잔치가 열렸대요. 어떤 방귀들이 모였을까요?
19: 첫 번째 방귀는 강원도 산골에서 나무를 베는 나무꾼의 방귀 소리요. 에이, 장작 베는 소리보다 방귀 소리가 더 크군요. 깜짝 놀랐네 그려. 두 번째 방귀는 멀리 제주도에서 온 우산 장수의 방귀요. 길어도 너무 길다. 마지막 방귀는 경기도에서 온 집신 소녀의 뽕뽕 빠르게 끊어끼는 방귀요. 빠르고 신나는 방귀 소리, 오늘 방귀 잔치에 딱 좋구나. 우리 다 같이 한번 껴볼까요? 하나 둘 셋.
18: 정말 신나는 방귀 자랑 방귀 잔치예요.

0: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것 뭐든지 뮤직 빵! 얘들아 얘들아 오늘도 박스맨 한번 만나볼까?
1: 네!
0: 오늘의 박스맨!
1: 어디 있지?
0: 어? 어 박스맨이다! 박스맨 안녕!
1: 올라가 내려가?
0: 올라가 내려가? 올라가 어?
1: 올라가 내려가
0: 박스맨!
1: 안녕하세요.
0: 안녕히 가세요. 올라가 내려가? 내려가? 올라가 어 박스맨 아저씨 되게 연기 잘한다 그지? 오늘의 박스 올라가 내려가? 올라가 내려가? 올라갔다 내려가는 게 뭐가 있지 얘들아?
1: 엘리베이터.
0: 엘리베이터. 어 시속. 올라가 내려가. 올라가 내려가.
1: 사람이 한 명 타고 한 명 타면 궁떡 하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0: 자 그럼 우리 뮤직박스에서는 궁금할 때 어떻게 해봐야죠?
1: 흔들.
0: 궁금할 때 흔들어 보면 느낌이 팍
1: 오자.
0: 뮤직박스. 뮤직박스.
1: 어?
0: 어?
1: 올라갔다
0: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우리 시청률도 올라갔다 계속 올라갔다 펭수보다 올라갔다 계속 올라갔다 아 너무 궁금한데 오, 자, 그럼 한번 열어볼게 아저씨가
1: 네. 아 저 내 것도 있을까?
0: 자 한번 열어볼게
1: 없을 것 같아
0: 자 어 어 이게 뭐야? 우와! 우와! 야! 어?
1: 이거 뭐야?
0: 어? 이게 뭐지?
1: 어, 이거 실험복 같은 건데?
0: 얘들아, 근데 계단처럼 생겼다, 그지?
1: 네. 어? 한번 쳐봐요.
0: 한번 쳐볼까?
1: 네.
0: 도레미. 올라갑니다. 미래도.
1: 미래도.
0: 내려갑니다. 아, 이렇게 소리가 나네. 실로폰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 그지?
1: 응.

0: 이거 지우도 할 수 있겠어? 지우도 한번 해볼까?
1: 네, 저는...
0: 그러면 지우가 자 일단 우리 채를 하나씩 줄게. 자 갖고 있어. 갖고 있고 오케이. 자 그러면 아저씨가 얘기하는 대로 노래하는 대로 한번 쳐봐.
1: 네.
0: 알았지? 올라가
1: 미래도
0: 잘했어. 내려가
1: 미래도
0: 오 똑같이 점프해. 이거

0: 미도미. 지가 지금 미도미야. 그러니까 점프에는 점프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잖아, 얘들아. 점프해. 알겠지? 자, 지우야 다시 한번 점프 한번 해볼래?
1: 네.
0: 점프해. 잘했어. 예.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정엽이가 우리 정엽이가 실로폰을 치면 아저씨가 그 실로폰을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 알았지? 쳐봐. 올라가 내려가. 계속 쳐봐. 아저씨가 다 맞출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똑가. 아,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얘들아, 그러면 너네들도 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 잘 알고 있잖아. 이번에 아저씨가 연주를 해볼 테니까 이게 어떤 노래인지 한번 맞춰봐. 알았지?
2: 아, 비행기.
0: 오, 정답. 자, 여러분들 노래 같이 불러주면 돼. 알았지?
2: 네.
0: 시작. 따.

0: 도레미로도 이렇게 멋진 비행기 노래를 연주할 수도 있어요. 도레미 미레도. 얘들아, 올라가고 내려가는 음 잘 들어봤지?
1: 네.
0: 너무 재밌었지?
1: 네.
0: 좋아. 그러면 오늘 공연 박스에서는 멋진 피아노 연주를 한번 들어볼까?
1: 네.
0: 공연 박스 큐! 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중물엔
1: 덥덥한 말.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식구 내

0: 모두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가 크고 싶다면
1: 키 성장 고민이 되면 키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2: 아빠 저게 뭐야?
3: 글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래요?
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EBS IN 포키젤?
6: 네.
5: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7: 얼굴엔
8: 순한 킬킬.
7: 눈물엔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Music Box. Music Box.

0: 놀이터에서 놀아요.
1: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0: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1: 멋있겠는데?
0: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1: 거기서!
0: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1: 안 돼, 토끼야!
0: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2: 왕, 생일 축하해! 오늘은 세상에서 제일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진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3: 순하게,
1: 진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뇌청소부 멜라토닌.
6: 아뇨 아뇨 예오예. 재밌다 재밌어.

0: 꽃다가 너 또 잠 안 자고 게임하는 거야? 멜라토닌 요정님은 어쩔 건데 그러다 뇌니까지 쓰러지면 어떡할 거냐고. 어떡해.
1: 아이 참, 누나 잔소리 때문에 쓰러지겠네.
0: 뭐야?
1: 신나게 게임하고 있었는데 뇌님이 왜 쓰러져? 신나면 신났지 뇌님이 왜 쓰러지냐고. 왜?
0: 뭐라고?
2: 비상! 비상! 딱지!
1: 어, 누나! 어, 여기에서 소리가 나? 엄마야!
0: 어? 어, 내 딱지가 깜빡이다!
1: 내 딱지가 갑자기 왜 깜빡이는 거지? 왜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누나!
0: 난 너무 무서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같이 가보자!

0: 뭐야, 아직도 활동 중이야? 아니, 잠잘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도대체 왜 잠을 안 자는 거냐고요? 아, 정말. 뭐야, 출근할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청소맨들은 왜 안 오는 거야? 아니, 오기만 해봐라.
1: 어? 누나, 여기가 어디야?
2: 나도 모르겠어.
0: 나도 모르겠네.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청소 안 할 거야? 청소맨!
1: 깜짝이야! 누나, 우리가 청소맨이래.
2: 그러게. 근데 누구세요?
0: 누구세요? 나 모르겠어? 나 여기 쓱싹쓱싹 퀵퀵 청소업체 멜라토닌 사장님이잖아.
1: 어, 사장님이요? 안녕하세요.
2: 근데 혹시 멜라토닌 요정님 아니세요?
0: 어머, 날 알아보는 거야? 그래, 맞아. 나 멜라토닌 요정이기도 해. 아주 아주 깜깜한 밤에 잠을 부르고

0: 성장 호르몬 코치님한테 가서 키도 크게 하고
1: 멜라토닌 요정님 오늘 밤도 안녕 참
0: 나쁜 산소 괴물도 물리치고 쨔쨔쨔 잠들게 하라
1: 참참참
2: 암세포다
0: 암세포도 없앤단다
3: 나 이제 막 나왔는데 당했다 멜라토닌
0: 하지만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멜라토닌 요정 현신 바로 청소야 뇌 집무실 청소 그러니까 여기서 나를 멜라토닌 청소맨이라고 불러줘
4: 아 그러니까 멜라토닌 요정님이
5: 멜라토닌 청소맨님인데
4: 멜라토닌 청소맨님은
5: 뇌 집무실을 청소한다는 거죠
0: 그렇지
5: 그럼 빨리 청소하러 가요
0: 아 기다려 기다려 아직 시간이 안 됐어 이 문이 열려야 우리가 청소하러 갈 수 있단 말이야
5: 그럼 문을 열면 되죠 자 자 어? 자 어? 문이 안 열리는데요 문이 왜 안 열리지
0: 당연하지 이 문은 호떡이가 깊은 잠에 빠져야만 열린다고 깊은 잠에 빠져야 비로소 우리가 야호 드디어 내 집무실 문이 열렸다
5: 청소하러 가자
0: 아니 그냥은 못 가 내 척수

0: 감사합니다.
1: 멜라토닌 청소맨님! 멜라토닌 청소맨님! 멜라토닌 청소맨님! 멜라토닌 청소맨님!
2: 왜 불러?
3: 그래서 깊은 잠에는 언제 빠지는데요?
0: 아, 그건 나도 모르지. 호떡이가 잠을 안 자.

0: 번쩍 빛이 나는 스마트폰을 계속 보느라 잠을 안 자. 어?
1: 내가 밤에 잠을 안 자고. 오예 오예.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는 바람에 재밌다 재밌다. 멜라토닌 청소맨님이 뇌를 청소할 수 없었던 거야. 그런 거야 누나.
2: 그러니까 앞으로 밤에 게임.
0: 큰일이네 큰일이야.
1: 어? 왜요?
0: 아니 빨리 내 집무실을 청소해야 하는데 청소를 하지 않으면.
1: 청소를 하지 않으면.
2: 보통 이런 이야기에는 괴물이나 악당이 나오던데 설마 그런 건 아니겠죠?
0: 어떻게 알았어? 맞아! 멜라토닌 청소맨이 뇌를 청소를 하지 않으면. 피곤하다.
3: 피곤해.
4: 대체 왜 이렇게 피곤하지?
5: 청소를 안 해서 그런 거 아닐까?
4: 더러워서 그런 거 아니냐고.
6: 맞네, 맞아. 청소를 안 해서 그런 거네.

0: 좋아. 그래도 해. 너는 이제 끝장이다. 이거 보라고. 신경세포. 오늘 아침 메뉴는?
1: 오늘 아침 메뉴는 당연히 당! 당! 당? 뭐였더라?
0: 그래 바로 이거지. 내가 나타나면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1 더하기 1은?
2: 그거야 당연히 1 더하기 1은 귀요미. 귀요미. 2 더하기 2도 귀요미. 아, 귀요미.
0: 잠깐 이 분위기 어떻게 할 거야? 왜? 신경세포 좀 말려봐.
3: 대발. 네가 그런 거잖아. 신경세포는 한번 망가지면 되돌릴 수 없는데 어떡할 거야? 멜라토닌 청소면 대체 어떻게 될 거야? 청소 안 할 거야? 청소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라고요, 뇌님. 어떡이가 아직도 잠을 안 자고 계속 활동 중이라고요.
4: 호떡아, 잠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밤에 잠을 안 자면 멜라토닌 청소맨님이 청소를 할 수 없고 그럼 호떡이 네 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5: 누나, 나 돌아갈래. 얼른 가서 잘 거야.
4: 우와, 잠채 이거 딱지다.
5: 나도 생겼어.
3: 호떡아, 제발 밤에 스마트폰을 하지 말고 일찍 잠을 자주 됐니?
5: 걱정하지 마세요, 멜라토닌 청소맨님. 밤엔 자야지. 가능하면 일찍 잘 거야.
3: 드디어 호떡이가 잠들었다. 드디어 내 집무실 문이 열렸다!
6: 사자로 가자!
3: 아니, 그냥은 못 가!

0: 김치 맛의 비밀.
1: 우와, 김치 맛있겠다. 어디 한번 먹어볼까? 배추김치가 고춧가루, 새우젓갈, 소금, 마늘과 함께 어우러져 톡 쏘는 신맛과 함께 입안에서 춤을 추잖아. 이렇게 맛있는 김치를 혼자 먹을 순 없지. 호떡아, 호떡아.
0: 호떡이 왔어요. 근데 누나, 이거 봐라. 응? 내가 유치원에서 직접 담근 김치야.
1: 네가 김치를 담갔다고? 대단한데. 먹어봐도 돼?
0: 당연하지. 근데 이거 좀 매울 텐데 괜찮겠어?
1: 당연하지. 내가 매운 김치를 얼마나 잘 먹는데. 자, 한번 맛을 볼까? 엄청 맛있다.
0: 이거 안 매워? 맛있어? 얼마나 맛있는데?
1: 그럼 먹어봐. 아, 이 김치도 먹어봐. 이거 엄마가 담근 김치인데 진짜 맛있어. 맛이 끝내줘. 엄청 잘 익었다고.
0: 알았어. 우와! 똥똥똥 쏘는데? 아이쇼! 근데 누나, 오늘 내가 담근 김치는 신맛이 안 나는데 왜 익은 김치는 신맛이 나는 거야? 왜 익은 김치는 신맛이 나는 거냐고? 왜?
1: 글쎄, 왜 익은 김치는 신맛이 나는 거지?
2: 비상! 비상! 딱지, 딱지, 딱지! 딱지, 딱지, 딱지!
1: 와, 김치 딱지가 깜빡인다! 왜 익은 김치의 신맛이 나는지 김치 속으로 들어가서 알아보고 올게. 야!
0: 우와! 누나가 김치 속으로 들어갔다!

0: 꺼져라. 어? 왜 멈추는 거야?
1: 배추에 고춧가루에 마늘에 젓갈에 소금까지 충분히 잘 어우러졌으니 더 맛있어졌을 것이오.
2: 이게 다 내 덕분이라 고! 고춧가루의 매콤함이 없었다면 김치가 아니라 고! 아,
3: 고춧가루도 매콤하지만을 이 마늘의 알싸한 매운맛에 풍미까지 더해줘야 최고의 김치맛이 완성되는 거 아니겠마늘. 내 말이 맞지마늘.
1: 맞지마늘.
4: 아니요. 새우 젓갈이 없었더라면 맛있어. 김치의 감칠맛은 누가 낸다우. 그리고 새우 젓갈을 넣어야 짭조름하게 간이 딱딱 맞는 거 모르. 그쵸.
5: 그대들은 벌써 까먹었소? 뻣뻣했던 배추를 부들부들 부드럽게 절인 게 누구였소?
6: 소금.

0: 했어. 내가 배추를 절여서 비로소 김치가 될 준비를 하게 했어. 배추 아니 그렇소?
1: 그래서 그대들이 배추김치
2: 영
3: 원
2: 투
3: 공
2: 대
1: 아니겠소? 맞고
4: 그치
1: 맞고
4: 맞고 그치
5: 양 원 대 공 대 덕분에 김치가 맛있어지는 거구나. 근데 김치가 익으면 톡쏘는 신맛이 나는데 왜 톡쏘는 신맛이 나는 거야?
6: 바로 너 유산균 때문이거늘.
7: 유산균에 유산 때문이라고.
0: 그래서 김치 맛이 더 좋아지는 거 아니겠소?
5: 응? 유산균 때문에 김치에서 신맛이 난다고? 근데 유산균은 어디에서 왔어? 배추랑 고춧가루는 밭에서 왔고 새우젓갈이랑 소금은 바다에서 왔는데 유산균은 어디에서 왔을까?
0: 그거야 소금으로 배추를 절일 때 나왔어. 이렇게

0: 소금 여기 있어, 소금 여기 있어, 소금 여기 있어. 뻣뻣한 배추를 잘 절여보소.
1: 콧물 콧물 나, 눈물 눈물 나, 눈물이 나와. 몸에서 물 나와, 나 어떡하오.
0: 하! 걱정 마소. 잘 절여지고 있어. 야! 배추에 소금을 뿌리면 배추 속에 있는 물이 빠져나와 소금물이 되고 배추는 또 그 소금물에 쭈글쭈글 절여지는 것이요.
1: 그럼 나도 이제 김치가 될 수 있는 것이요?
0: 그렇소.
2: 잠깐!
1: 세균이 여긴 어떻게?
2: 다른 배추잎에 숨어 있었어. 나도 좀 데려가 주시오.
1: 세균이 배추김치에 있으면 김치 맛이 뚝 떨어져서 아니 돼요.
2: 아니 그러지 말고 나 좀 데려가래. 야, 깨끗하게.
1: 이게 어떻게 된 것이오?
0: 죽었소.
1: 어?
0: 세균은 소금물에 닿으면 바로 죽소. 지금 배추가 소금에 절여져 있지 않소?
1: 소금, 이번엔 세균으로부터 날 구해줬구려. 고맙소.
0: 내 기쁨이요. 자, 그럼 이제 김치가 될 준비는 끝났으니 양념 특공대를 만나러 가봅세.
1: 갑세.
3: 에헴! 이리 오너라!
1: 너 세균이요?
3: 세균 중에 대장, 대장균이요.
0: 걱정 마소. 소금물에 닿으면 곧 죽을 것이오. 야!
4: 야!
0: 야!
3: 아이고, 아파라!
0: 라고 생각했는데 왜 안 죽소?
3: 나 대장균이요. 절인 배추도 상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는 세균이지. 배추, 이오시오!
1: 이러지 마시오! 나 상하오!
5: 유산균 출두요!
1: 유산균? 그대도 세균이요?
5: 맞소!
0: 걱정 마소. 소금물에 닿으면 곧 죽을 것이오. 곧 죽을 것이오. 세균인데 왜 안 죽소?
5: 그만 버리시오. 아무리 짜도 난 안 죽소.
1: 그대도 대장균이요?
5: 난 착한 세균이요.
0: 아, 세균이면 다 나쁜 세균이지 착한 세균이 어딨어?
3: 착한 세균들 중에는 대장균을 잡는 세균이 있다고 들었는데.
5: 그게 바로 나요.
4: 아, 엄마야!
6: 배추야, 소금아.
1: 빨리 실이시오.
6: 저기 저 유산균과 함께 가거라. 저기 저 유산균이 배추를 발효시켜 최고의 김치로 만들어줄 것이야.
1: 아, 예?

0: 유산균이 저를 최고의 배추김치로 만들어준다고요?
1: 화려의 신께서 인정한 최고의 세균. 그게 바로 나요. 나 화려를 돕는 착한 세균이요.
2: 난 세균은 다 나쁜 세균인 줄 알았어.
3: 이때다. 몰래 도망쳐야지.
1: 어디 가시오? 네, 유산을 받으시오.
4: 쏘는 맛에 나 녹소.
2: 녹았어.
4: 죽었어.
0: 이거 어떻게 된 것이오?
1: 유산이라는 독소는 새콤한 무기가 있어. 이 유산을 쏘면 나쁜 세균들이 녹아서 죽소. 이 유산이 있어서 이름도 유산균이라 하오.
0: 유산균 고맙소.
1: 고맙소? 그럼 나에게 배추의 당을 좀 나눠줄 수 있소? 난 당다라당당 당당당이 필요하오.
0: 아니, 내 안에 당이 있다 는 건 어떻게 알았소?
5: 유산균, 배추의 당을 먹고 더 많은 유산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럼 배추 너는 톡 쏘는 맛을 갖게 될 것이야. 그것이 바로 김치 발효인이라. 알겠느냐?
0: 예이!
1: 아이, 그러면 에이, 아이, 당다라당당 당당당 당다라당당. 오, 맛있다.
6: 그렇게 유산균, 그대가 내 몸속에 있는 당을 먹고 점점점 더 많은 유산을 만들어내지 않았어?
7: 그뿐이겠소. 유산균도 더 많아지지 않았소?
8: 유산균!
6: 유산균, 그대가 만들어낸 유산 맛은 새콤하고
3: 톡쏘는 맛이 일품이거늘.
4: 우리 양념 특공대도 맛을 내지만 유산균 그대 덕분에 김치가 더 맛있다우.
6: 아니, 어디 맛만 있어. 유산균 덕분에 김치 맛을 해치는 나쁜 세균들은 얼씬도 못하지 않소.
7: 그뿐이겠소. 유산균이 있어서 김치를 먹으면 몸도 건강해지는 거 아니겠소?
8: 아하! 김치에 유산균이 있어서 새콤하고 김치를 먹으면 몸도 건강해진다고? 오, 우와! 유산균 최고 딱지다!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직동.
9: 얼굴엔
10: 순한 킬링.
9: 눈물엔
10: 덥덥한 말.
11: 순하게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3: 지금 쟁여놓으세요.
14: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15: 옳지.
14: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15: 옳지.
14: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5: 옳지.
16: 우리 모두
17: 옳지. 올바르게 키우자. 옳지. 얼리면 더 맛있어.

0: Science. 한올한올 섬세하게. Triple Oil Formula.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Salon Quality at Home. Science.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외출 후 행동 요령. 한번 사용한 마스크는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손, 발, 눈, 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거나 샤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외출 후 눈이 따갑거나 이물감이 느껴질 경우 비비지 않고 손을 깨끗하게 한 후 인공 눈물로 씻어냅니다. 외출복은 따로 보관해 두었다가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날에 야외에서 털어 착용 또는 세탁해 주세요.

0: A toothbrush?
1: Draw something, Miss Pen.
0: Oh, what about that?
1: Dad!

0: 상대해줄게.
1: 얘들아! 마무리는 내가 할게.

6500만 년 전, 공룡이 지배하던 지구는 평화로웠다. 어느 날, 먼 우주에서 온 외계인들이 지구 공룡들을 모두 납치해 기계 공룡으로 만들어버리는데, 오랜 세월이 흐른 뒤 반란에 성공한 기계 공룡 군단이 지구를 지배하기 위해 되돌아온다. 그들에 맞서 레시아스와 가디언즈가 나타나 지구방위 군단 디아몬은 아머드 사우루스를 탄생시킨다. 적들의 공격을 받은 디아몬 위기에 빠지는데, 과연 링커들은

0: 지구를 지켜낼 수 있을까?
1: 거짓 추종자들이 가면을 벗어 던지고 본색을 드러내거라.
2: 레샤스님!
1: 그동안 가디언즈의 얼굴을 하고 나를 속였더니 가디언즈인 척 숨어 있으면 내가 모를 줄 알았더니

레시아스님, 괜찮으십니까?

0: 싫다니까 왜 자꾸 그래.
1: 누가?
0: 오늘부터 복제랩터랑 교감 훈련하래. 난 싫은데.
1: 왜 싫은데?
0: 둘로 충분해. 엘리자베스 자리에 다른 애가 들어오는 거 싫어. 그리고 걘 가짜잖아.
1: 가짜 아니야. 걔도 오면은 생명체야.
0: 아니야.
1: 아이나. 아이나?
0: 벌써 훈련 가? 아직 알람도 안 울렸는데.
1: 아직 훈련 시간 안 됐어. 언니랑 놀자고.
0: 여기서 놀자고?
1: 너 기다리고 있었나 보다. 던져줘봐.
0: 가져와.
1: 처음인데 잘하네.
0: 야, 어디가 가져오라고. 헐, 쟤 뭐야? 엘리자베스는 처음부터 잘했어. 안 가르쳐줘도.
1: 겉봐, 쟤는 엘리자베스가 아니잖아. 쟤는 쟤야. 그러고 보니 쟨 여태 이름도 없네. 뭐가 좋을까?
0: 비앙카,

0: 형, 보고 싶어요. 형이 지켜준 목숨이니까 헛되이 살지 않을게요. 그니까 꼭 거기서 지켜봐줘요. 형.
1: 진. 세나 용우, 나인을 불러줘. 긴급한 상황이야.
0: 네?
1: 레샤스님이 곧 위험에 처하게 될 거야. 기계공룡 군단과 외계 반군 세력만이 우리의 적이 아니야. 그들 못지않게 어쩌면 그들보다 더 위협적인 세력이 있어. 아니, 단 한 명의 존재가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
2: 그렇게 위협적인 존재가 도대체 누구죠? 나를 부른 이유가 뭐니?
0: 지금까진 늘 명령을 받으면 나가서 싸웠지만 이번엔 저희가 결정했어요. 레시아스님을 구하러 가기로.
3: 맞아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우리가 정했어요. 그치 언니?
2: 전사로 키워주고 수많은 전장에 나갔지만 저희 스스로 결정한 거 이번이 처음이에요.
4: 부탁드립니다, 교관님.
5: 너희 자랑스러워.
6: 사령관님, 동쪽 숲에서 가디언즈들과 외계 생물이 대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7: 코피, 탑승 완료.

0: T-Rex 코피 탑승 완료. 아모드 소우루스 장착 완료.
1: 전투 드론 탑승 완료. 랩터 아머 탑승 완료.
0: 테라노돈 코피 탑승 완료.

0: 날개검 장착 완료.
1: 에스리커 아모드사우루스 출격합니다.
2: 레시아스, 당신의 그리모와 약속한 6개월이 끝나간다. 이제 내가 나설 때가 되었다. 당신은 이제 끝이야.
3: 왜 이제 와서 마음이 바뀌었는가?
2: 그리모가 없는 세상은 내 것이 될 거다. 레시아스, 당신만 없으면.
4: 내 주말!

0: 나를 구별한 이시스, 이제 끝이다.
1: 이제부터 시작해.

0: 끝이 끝만이다.
1: 이게 너의 끝이다, 헥토론.
0: 이씨, 너의 정체는?
2: 수고했다, 이시스.
1: 레시아스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진.
2: 이시스.
0: 레시아스, 바로 나다. 내가 이시스다. 너희의 가장 가까이 있어.

0: 메시아스님께 더 가까이 오는 자는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1: 이시스. 카니자.
0: 이시스. 난 너를 이길 수는 없겠지만 그냥 물러나진 않겠다. 너 또한 성치 않을 것이다. 으악!
1: 그럼 원하는 대로.
0: 우리 속이 오다니 이시스.
1: 잘도 속아들도 못해.
0: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2: 카니자.
0: 송구스럽습니다, 레시아스님.
2: 카니자.
3: 레시아스 누나!
4: 레시아스 언니!
5: 와줬구나 너희들.
3: 자, 다들 준비됐지? 간다!
6: 오케이, 스텔라, 마들렌네, 공격해! 레시아스 언니 건드리기만 해봐.
1: 나와 싸우겠다고? 후회하게 해주지.
5: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해.
4: 그래도 포기하긴 일러. 그치 언니 오빠들?
7: 당연하지.
5: 시저 가자.
6: 잘했어 언니. 얘들아 지금이야.
3: 이번엔 안 놓쳐.

0: 전투력이 늘었군.
1: 별거 아니네 뭐.
2: 잡아보자. 느낌이 이상해.
0: 많이 컸구나.
3: 그리모, 대체 어디까지?
4: 나의 진짜 힘을 보여주지. 너희들의 끝이 될 것이다.
3: 모두 피해! 치사하게 나무 던지기야!
5: 내가 상대해주지, 이스.

지될 것이다.

0: 언니는 내가 지켜. 얘들아, 가자! 이번에 우리가 공격하는 거야.
1: 아니, 겁이 없군.
2: 아이나, 기다려. 내가 갈게.
1: 날 이길 수 없을 것이다.
3: 우리의 힘을 모아.
4: 가자!
3: 끝이다.
4: 예!
5: 그리모, 다시 돌아오겠지. 그러나 나에겐 이 아이들이 있어. 지구와 우리 행성을 구해줄 소중한 이 아이들.

0: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자전거.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책 읽어.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의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0: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1: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0: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근데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어?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0: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1: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0: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1: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0: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1: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0: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1: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0: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1: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0: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전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0: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 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지난 7월 가까스로 구조된 한 고양이가 있습니다.
1: 다리가 잘린 채로 구조가 됐어요. 세발 고양이로 지내고 있습니다.
0: 안타까운 마음으로 임시 보호를 결정했다는 집사들. 하지만 곁을 내주지 않는 녀석. 그런데 불행 중 다행으로 마음을 내준 대상이 있었으니.
1: 느랭이를 되게 좋아해요. 느랭이만 보면 꼬리가 이렇게 서가지고.
0: 하지만 좋아하는 마음도 밥 앞에선 무용지물.
1: 건강이가 느랭이를 되게 많이 좋아하긴 하는데 왜 밥까지 뺏어먹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0: 알 수 없는 건강이의 속마음. 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온 이곳은 경기도 수원시.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예비 부부 집사님들 반갑습니다.
2: 애들은 어디 있나요?
4: 저기 캣폴에 있습니다. 두 마리 다 같이 있고요, 지금.
5: 우리 집에 왜 온 거냐?
4: 먼저 왔던 느랭이고요.
0: 먼저 이대계 첫째, 느랭아 반가워.
4: 후에 들어온 건강입니다.
0: 오늘의 주인공 건강이, 잘 부탁해. 만나기 무섭게 우다다를 시전하는 두 냥이들. 술래잡기에 한창이네요. 연우집 냥이들처럼 엎치락 뒤치락 레슬링에 푹 빠진 녀석들. 지치지도 않는 모양인데요. 잠시 후
4: 느랭아, 아빠랑 놀자.
0: 느랭이를 안방으로 부른 아빠 집사. 집사의 숙련된 손놀림에 녀석 신이 났습니다. 그런데 왜 느랭이만 따로 놀아주는 건가요?
4: 놀 때 점프를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혹시나 골반에 또 무리가 가고 관절에도 밑에서 놀면 무리가 좀 생길까 봐. 예, 저희가 조금 불편해서 침대에서 놀아주고 있습니다.
0: 분명 겉보기엔 문제가 없어 보이는 녀석. 하지만 이렇게 활발해 보이는 느랭이에게 큰 아픔이 있었다고 합니다.
4: 제가 소방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근무할 때 이제 출동 나가서 구조하는 애거든요. 현장에 나가봤는데 숨은 아직 붙어있는 상태였는데 아예 못 움직였어요. 못 움직이고 눈도 못 떴거든요.
0: 당시 녀석의 상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심각했습니다. 부러진 골반 때문에 걷지도 못했던 느랭이. 수술을 위해 여러 병원을 전전했지만 절망적인

0: 이야기만 들었다는데요.
1: 마음의 준비를 좀 해야 된다. 치료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하셔가지고 좀 마음고생을 처음에 많이 했죠. 그래가지고 와이프도 처음엔 계속 울고, 예. 저도 이게 사람 욕심 아니었나 데려오는 것 자체가.
0: 그런데 집사들의 간절한 마음이 닿았던 걸까요? 말 그대로 기적처럼 녀석은 어느 날부터 뛰기 시작했고 골반이 자연 치유됐다는 것. 그런데 건강이도 걸음걸이가 좀 이상한데요? 오, 앞다리가 하나 없네요. 다시 봐도 없는 것이 확실한데. 엄마 집사, 건강이 대체 어쩌다가 앞다리 하나를 잃은 건가요?
2: 다리가 달린 채로 구조가 됐어요. 아무래도 병원에서는 이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잘릴 수는 없다, 그냥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구조 당시에.
0: 공원 근처에서 발견된 건강이. 구조자가 얼른 녀석을 유인해 포획에 나섰지만 이미 녀석의 앞다리는 예리한 무언가에 잘린 듯 절단되어 있었습니다.
2: 앞발이 사람 학대 때문에 절단이 된 걸로 보인다. 근데 지금 모금해서 수술도 다 하고 다 나왔는데 병원장에서 갈 데가 없다. 계속 입원해 있다. 이래가지고 건강이는 한 일주일 정도 고민한 것 같아요. 데려오는 게 맞을까? 근데 입양을 결정한 것도 아니고 그냥 방한칸 내어주는 거니까 입양 좋은데 보낼 때까지만 데리고 오자 해가지고 데리고 오게 됐죠.
0: 그래서 이름에도 다 깊은 뜻이 있다고.
2: 느랭이는 늘 행복하라는 뜻에서 늘 행이 해서 이제 연음이 돼가지고 느랭이고, 건강이는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서 계속 건강이로 부르고 있습니다.
0: 건강해져서 다행이다.
2: 오늘은 컨디션이 좋네, 건강.
0: 녀석 오늘따라 애교 폭발인데요? 아우, 귀여워.
2: 근데 건강이 한번 만져볼까?
0: 그런데 건강이가 경계가 심하네요.
3: 건강아, 아빠가 놀아줄게.
0: 이번에는 아빠 집사 놀아주려고 다가갑니다. 장난감 유혹은 피할 수 없죠. 곧바로 경계를 풀고 가까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1: 아빠가 한번 만져볼게.
0: 그런데 손만 다가오면 갑자기 도망을 가는 녀석. 급기야 하악질까지. 집사님, 녀석 대체 왜 이러는 건가요?
1: 이 정도가 좀 완화된 거예요. 처음에는 진짜 심했어요. 가래 끓는 소리도 내면서 보이기만 해도 그랬었거든요. 예, 지금은 많이 나아진 편입니다.
0: 건강아, 기분 좀 가라앉히렴.
4: 나 기분 안 좋으면 호랑이처럼 무섭다옹.
3: 자, 같이 묻자. 우리나, 내가 앉아.
0: 분위기를 풀어보려는 아빠 집사.
3: 그렇지, 잘했어.
0: 어느새 건강이도 다가왔네요.
3: 건강이도 앉아. 앉아.
0: 녀석 잠시 망설이더니 와, 잘하는데요. 그런데 녀석 대뜸 간식에 냥냥 펀치를 날리고.
3: 자, 건강.
0: 이번엔 깨물며 위협까지. 녀석의 경계심 왜 풀어지지 않을까요?
1: 자기 아픈 다리를 좀 사람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치료하는 과정에서도 사람이 아프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0: 이런 건강이를 볼 때면 집사들은 안쓰러운 마음이 크답니다. 녀석 그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물 먹을 때조차 경계 상태 유지 중. 그런데 이런 건강이에게도 경계심이 풀어질 때가 있으니 바로 느랭이.
4: 느랭이만 좋다냥.
0: 정성 담긴 그루밍은 기본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느랭이만을 바라보는 그야말로 느랭이 바라기라는 녀석. 건강아, 그러다 느랭이 닳겠다. 건강아, 느랭이가 그렇게 좋니?
1: 누랭이 좋아하죠. 예. 건강이 꼬리는 이렇게 서 있는데 서 있으면 되게 좋은 반응이라고 하더라고요.
0: 참 그러고 보니 누랭이를 쫓아다닐 때마다 누랭이를 향해 서 있는 녀석의 꼬리. 저거 누랭이를 엄청 좋아한다는 그런 표시 맞죠? 항상 누랭이가 가는 곳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녀석. 그렇다면 누랭이는 어떨까요? 아, 이를 어째. 누랭이는 피하네요. 건강이 녀석 상심이 큰 모양. 누랭이는 건강이만 보이면 바로 모른 척. 건강이의 사랑이 일방통행인 것 같네요. 건강이 어떡하니. 하루 종일 누랭이를 쫓아다니느라 볼일을 꽤나 참은 듯한 건강이. 오후가 돼서야 화장실을 찾았는데 한 손으로 열심히 모래도 파고. 아유, 기특하네요. 어? 누랭이도 화장실이 급한가? 아유, 누랭아 너 왜 그러니?
4: 그만 좀 쫓아다녀라.
2: 누랭이가 싫어하는 것 같아서. 네, 누랭이가 좀 많이 지쳐해요. 건강이가 그렇게 하면.
0: 그렇게 날이 저물고.
3: 누랭, 자자. 일로와. 일로와. 엄마, 자자.
0: 잘 준비를 하는 식구들. 그런데 집사님들, 아직 거실에 건강이 있어요. 안 데리고 가세요?
2: 건강이는 거실에서 자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문을 열어놨었어요. 건강이도 쪼기서 원래는 잤었거든요. 한두 번 쪼기서 잤었는데 둘이 새벽에 오다다를 엄청 해요. 오다다를 엄청 해가지고 건강이는 밖에서 자고 이렇게 분리해서 자게 됐어요. 시끄러워가지고.
0: 층간소음도 걱정되고 어쩔 수 없이 따로 잔다네요. 그런데 건강이는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에휴, 건강아, 왜 그렇게 우는 거니? 건강이가 누랭이를 많이 좋아하는구나. 결국 포기한 듯 잠자리에 드는 녀석. 건강아, 누랭이 꿈꾸렴.
2: 건강이 이거 먹어. 엄마 이따 놔줄게, 그럼.
0: 기다리던 아침 식사 시간이네요. 건강아, 배 많이 고팠구나. 재빨리 자기 몫을 해치우곤. 오잉? 갑자기 누랭이 밥을 탐내는데. 아, 그러면 안 돼.
4: 누랭이가 내 거면 누랭이 밥도 다 내 거다냥.
0: 어? 누랭이 많이 당황한 듯하죠? 결국 엄마 집사가 나섰는데요. 나름의 방법이 있는 모양입니다. 아하, 좀 더 높은 곳을 옮기셨네요.
2: 싱크대 위에다가 누랭이 밥을 따로 놔주고 그리고 밥을 동시에 나오게 해요. 그러면은 그나마 누랭이가 좀 와서 먹고.
0: 누랭이를 옮겨주기만 하면 끝!
5: 엄마, 엄마 드세요.
0: 누랭아, 이제 안심해도 되겠다. 한편 배부르지도 않은지 사료를 또 폭풍 흡입하는 건강이. 건강아, 그러다 체할라. 그런데 건강이가 점프를 기가 막히게 하네요. 누랭이 사료를 향해 거침없이 다가갑니다. 누랭이는 매번 이렇게 피해버리는데요. 아니, 좋아하면 밥을 양보해도 모자랄 판에 뺏어 먹다니.
2: 건강, 너 그렇게 내려오면 위험해. 올라가면 안 돼.
0: 건강이, 너 누랭이 좋아하는 거 맞아?
2: 누랭이가 갑자기 그 피부병이 생겼어요. 링웜이라고. 그래서 동물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그때 이제 몸무게가 4.5kg에서 4kg까지 빠진 걸 알았고 원인이 스트레스 그리고 면역력 약화 뭐 이런 거라 하는데 아무래도 건강이가 누랭이 밥을 다 뺏어 먹고 그러다 보니까 누랭이가 좀 밥도 못 먹고.
0: 건강이 때문에 누랭이까지 스트레스 받는 상황.
2: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거는 건강이가 사람 손을 전혀 안 타는 거예요. 어쨌든 저희랑 계속 살든

0: 좋은 데로 입양을 가든 사람하고 계속 살아야 되는데 겁이 너무 많아서.
1: 모든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 미아옹철이 찾아왔습니다.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양이를 부탁해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1: 선생님,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4: 안녕. 너 사람한테 경계가 좀 있구나.
5: 오, 이쪽 다리가.
0: 네, 다리가 없어요. 한쪽이 절단됐어요.
4: 그때 그러면 아무래도 치료받는 과정에서도 사람 손에 조금 트라우마가 생기긴 했겠네요.
6: 예, 그런 것 같아요.
3: 오, 저기.
1: 그때 뒤늦게 나타난 느랭이 발견. 아. 미아옹철 반갑다옹. 그새 느랭이 옆으로 간 건강이.
7: 공강이가 느랭이 엄청 좋아하네요.
8: 아, 맞아요.
7: 느랭이 나오자마자 바로 옆으로 가네.
0: 네.
7: 느랭이는 그럼 집에 온 지 얼마나 됐어요?
8: 이제 1년 정도 돼가고.
4: 1년 정도? 아, 근데 지금 모습 봐서는 오히려 사람하고 거리만 있으면 느랭이가 오히려 낮은 자세로 긴장하고 있고 뒤에서 건강이는 그냥 그루밍 하면서 여유가 있네요.
1: 건강이가요?
7: 직접적인 접촉거리로만 가지 않으면 오히려 건강이가 더 대범한 것 같아서.
0: 네, 맞아요.
7: 약간 그 트라우마의 지점만 넘어가면 오히려 네. 더 사람하고 친해질 네. 수도 있겠다 싶은 게 있네요.
0: 그럴 것 같아요.
1: 건강이와 친해지기, 희망이 보이는 것 같죠? 그런데 선생님, 느랭이 바라기엔 건강이지만 집사들에겐 곁을 주지 않았어요.
9: 봐봐,
1: 건강이는 왜 그러는 걸까요?
7: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건강이랑 스킨십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노력들을 좀 하셨을까요?
0: 요 코터치 교육, 클리커 트레이닝, 손에 추루 묻혀서 주고
1: 건강이와 친해지기 위해 코터치를 하고 소리로 교감하는 클리커 트레이닝을 했다는데요. 집사들이 선택한 이 방법,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요?
7: 일단은 건강이 스킨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이 이미 잘하고 계셨어요. 클리커 교육 잘하고 계셨고 그러면서 진도가 많이 나간 것도 사실이에요. 혹시 교육이 좀 잘 되고 있다고 생각되는 지점에서 건강이를 데리고 병원을 간다거나 아니면은 건강이를 잡아서 발톱을 자른다거나 이런 이벤트가 중간에 있진 않았을까요?
0: 있었죠. 2주에 한 번씩은 잡았던 것 같아요.
7: 2주에 한 번씩은 그럼 어떤...
0: 느랭이 얼굴에 계속 상처가 좀 생겨가지고 건강이랑 놀아주다 보니까 발톱이 갈고리 수준이라 그렇게 해서 한 2주에 한 번씩 잡아서 깎아주고.
7: 어떻게 보면 터치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가도 다시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 크게 올 수 있는 상황이 주기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0: 그래서
7: 일단은 저는 그 지점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1: 아하! 건강의 입장에서는 가까이 하기엔 다시 먼 집사들이 반복된 거군요. 그런데 집사들이 제일 궁금한 게 있다고 합니다.
0: 건강이가 새발이잖아요. 어떻게 새발 고양이를 케어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7: 사실 고양이는 새발 고양이일 경우에 실내 생활을 하는 상황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따로 케어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바깥에서 사냥을 하고 살아가는 상황이라면 분명히 사냥 성공률이 떨어지잖아요.
0: 네.
7: 근데 일상적인 집안 생활 공간에서 수집 공간을 그냥 올라가거나 자기 먹을 걸 챙겨 먹거나 가벼운 사냥 놀이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친구들이 골격계적으로 또는 신경계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없어요. 단, 살이 찌면 이거는
0: 네.
7: 자기가 균형 잡아야 되는 무게가 늘어나는데 분명히 핸디캡이 있긴 있거든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거나 할 때 착지했을 때도 한 발로 이거를 착지를 하면서 이거에 대한 힘을 다 흡수를 해야 되잖아요. 충격 흡수를. 근데 몸무게가 늘면 그때는 이게 좀

0: 무리가 올 수 있죠.
1: 다이어트가 꼭 필요하겠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건강의 식탐. 누랭이를 사랑하는 만큼 밥을 빼앗아 먹던 녀석. 왜 좋아하는 누랭이의 밥을 먹었던 걸까요?
0: 건강이가 훨씬 더 경쟁적으로 먹어야지 살아남는 환경에서 생활하는 기간이 길었을 거예요. 누랭이보다는.
2: 맞아요.
0: 그렇다 보니까 먹는 거에 대해서 더 집착할 수밖에 없고 어차피 근데 이 공간에서까지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2: 네.
0: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은 네, 보호자분들이 옆에서 계속 네. 관리해 주시는 게 필수입니다.
1: 건강이의 식습관 개선 방법 알아볼까요?
0: 건강이 몸 상태를 좀 보면 네. 아직 그렇게까지 비만은 아닌데 지금부터는 식이 관리를 좀 하기는 해야 돼요. 그 전에 살이 쪘던 이유는 느랭이 거를 빼서 먹어서 살이 쪘던 거라서 그것만 확실히 차단해 주셔도 가장 일반적이고 아이가 부담되지 않는 체중 유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1: 녀석의 체중 관리를 위해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0: 가장 좀 문제가 되겠다 싶었던 게 밥 먹는 공간이 지금 그냥 나란히 있었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나란히 있으면 고양이들이 각자가 각자 것에 대해서 이름표가 붙어있다고 해도 그거를 이해할 수는 없거든요.
3: 네.
0: 자기 이름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평소에 고양이들이 주로 쉬는 공간이 어딜까요?
2: 여기서 건강이랑 누랭이 다 쉬고요. 안방에도 많이 있어요.
0: 안방도?
2: 네.
0: 아예 이제 벽으로 분리돼 네. 있으니까 건강이 먹고 안방 가운데서 한 분이 그냥 계시기만 하면 이쪽 안방 안에서는 또 누랭이 네. 먹으면 되니까.
1: 먼저 누랭이의 편안한 식사를 위해 자동 급식기 위치를 옮기는데요.
0: 이쪽 공간 좋네요. 이렇게 설치를 해두신 상태에서 나중에 두 분이 집에 있는 시간에만 이거 타이머 작동을 좀 해두시고요.
3: 아, 네.
0: 그래서 뭐 몰아서 좀 나와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 전, 퇴근 후, 주무시기 전.
2: 네.
0: 그래서 하루에 세 번 정도로 세팅하시고 그 세 번 다 느랭이는 여기 와서 먹게 하고 건강이는 당연히 주요 생활 공간이 저쪽이니까
2: 네.
0: 저기서 먹고 있으면 다 먹어도 여기 와서 느랭이 먹는 걸 못하게 2주 정도 제어해 주시면 돼요.
1: 다음은 건강이와 친해지는 방법. 친해지려면 간식은 필수겠죠. 먼저 시범을 보이는 느랭이.
0: 자, 이렇게 냄새 충분히 맡고 손으로 좀 쥐고 있을게요. 이런 식으로 뭔가 스킨십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건강이한테 보여주고 옳지. 건강이도 계속 보고 있어요.
1: 스킨십 후 간식으로 보상. 건강아, 느랭이 잘 보고 배워야 해.
0: 손에 쥐고 있는 시간을 한 5 정도 세볼까요?
2: 느랭.
0: 하나, 둘, 셋, 넷, 다섯.
1: 드디어 건강이 차례. 녀석 잘할까요? 빤히 보던 녀석 갑자기 미영철의 손을 깨물다니 큰일 났네.
0: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전에 이렇게 하면 떨어뜨려서 자기가 먹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3: 맞아요.
0: 그래서 자기가 그걸 노리고 한 건데 이럴 때 막 엄청 세게 물진 않아요. 또는 세게 물었다라고 하면 교육 끝이에요. 오히려. 근데 만약에 떨어뜨려서 그걸 먹잖아요. 그럼 동기부여가 돼요. 왜냐면 예. 네, 나는 얻었으니까 저렇게 했을 때.
3: 항상 그랬어요.
0: 네. 교육이 쭉 잘 되다가 다른 부정적인 쪽으로 강화가 행동 강화가 되는 요소가 될 수 있어서 지금도 보면 누랭이 그냥 건강이 앞에 있어도 그냥 손그름이 하고 건강이는 밑에서 보고 있고
2: 네.
0: 근데 이런 상황이 되는 게 고양이를 합사하듯이 쉽지 않아요.
1: 그 녀석 이미 서열도 잡혔대요. 위층에 있는 누랭이가 서열이 위, 건강이가 아래. 그리고 며칠 후 집사들에게 온 소식. 이제는 건강이도 집사들에게 경계심이 많이 누그러졌다는 기쁜 소식. 그리고 느랭이가 스트레스 받았던 밥 문제까지 말끔히 해결. 앞으로는 사이좋게 먹으렴.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쁜 소식이 있다는데요.
4: 가장 큰 걱정이었던 느랭이하고 건강이 합사가 잘 됐다고 미양철 쌤께서 진단을 해주셔서 건강이를 입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생 많이 한 만큼 행복하고 편안함도

0: 되도록 저희가 온 마음 다해서 보살피도록 하겠습니다.
1: 사람에게 큰 상처를 받았지만 가족을 찾은 세발냥이 건강히 이름대로 늘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일만 남았네요. 집사님들, 느랭이와 건강히 잘 부탁드려요.

0: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1: 전교 3등.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카세트 플레이어.
0: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1: 사실은 오늘러와의 H.O.T의 캔디.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양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보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0: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1: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0: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1: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0: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1: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0: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1: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철의 양양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펫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0: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1: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0: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네,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3: 살면서 꼭 한번 만나야 할 아이비리그 3대 명관. 정의, 행복, 실리 케이건의 죽음.
4: Should I be afraid of death? For example, should I despair at the fact that I'm going to die?
3: 죽음의 철학자 셸리 케이건. 그가 위대한 수업을 찾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삶의 끝을 향해 달려가는 모든 이들에게 끝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4: Why exactly is it wrong to kill someone? I want to ask, why is death bad?
3: 피할 수 없는 죽음의 본질을 파고들기 위해 오늘도 책상 위에 오르는 셸리 케이건. 그와 함께 위대한 수업 세 번째 시즌을 시작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외출 후 행동 요령. 한번 사용한 마스크는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손, 발, 눈, 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거나 샤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외출 후 눈이 따갑거나 이물감이 느껴질 경우 비비지 않고 손을 깨끗하게 한 후 인공눈물로 씻어냅니다. 외출복은 따로 보관해 두었다가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날에 야외에서 털어 착용 또는 세탁해 주세요.
1: 경주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에 비밤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이 나쁜 자연들. 호호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2: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풍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1: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우호우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방 청취자분들은 팽디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국민행동요정 시진테일.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0: 것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이동. 지진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대폭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기상특보를 잘 듣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지진해일 위험해 대비해.
1: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1: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2: 데이비드 커퍼필드.
1: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2: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1: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2: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시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1: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2: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1: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라는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2: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무대가 어떤 무대가 됐든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2: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2: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아,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초로 이제 한국 최초로 이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살면서 꼭 한번 만나야 할 아이비리그 3대 명관. 정의, 행복, 셸리 케이건의 죽음.
1: Should I be afraid of death, for example? Should I despair at the fact that I'm going to die?
0: 죽음의 철학자 셸리 케이건. 그가 위대한 수업을 찾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삶의 끝을 향해 달려가는 모든 이들에게 끝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1: Why exactly is it wrong to kill someone? I want to ask, why is death bad?
0: 피할 수 없는 죽음의 본질을 파고들기 위해 오늘도 책상 위에 오르는 셸리 케이건. 그와 함께 위대한 수업 세 번째 시즌을 시작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학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2: From all of us on board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we'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wish you happy holidays and a happy new year.
3: Happy New Year!
4: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5: Happy New Year!
0: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to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중에서도 방어회 좋아해서.
1: 자연은 이길 수는 없는데 극복할 수는 있다. 이런 날 서 있지도 못해요.
0: 그동안 방어회를 너무 쉽게 먹은 것 같아요. 대박 맛있어요. 우와.

0: 안녕하세요. 피디구구의 막내 피디 조연도 피디입니다. 제가 오늘 온 이곳은 속초인데요. 요즘 동해안에서 방어가 되게 많이 잡힌다고 하네요. 방어를 되게 잘 잡으시는 선장님께서 계셔서 만선을 기대하며 이곳 대포항에 와 있습니다. 물고기 공포증이 좀 있는데 물고기 공포증은 원래 물고기를 직접 마주하면서 극복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방어가 부디 많이 잡히기를 바라면서 오늘 한번 열심히 배워서 꼭 대방어를 잡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0: 아, 저 오늘 일하게 된 조연도 PD라고 합니다.
1: 선장 김혁수입니다. 강원도 속초 대포항에서 선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혁수라고 합니다. 경치망 어업을 하고 있고 가두리 방어 양식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거의 14살 때부터 배를 타셨어요. 배를 거의 60년 가까이 타셨죠. 중간중간에 배 타다 도망가다 하다가 제대로 맘 잡고 와서 타게 된 게 이제 8년 차 됐어요. 이제. 멀미 안 하시죠?
0: 아, 배멀미 안 합니다.
1: 오늘 좀 빡실 것 같은데 괜찮으시죠? 아, 네. 겉바 챙겨 입으시고.
0: 아, 네. 잡고 가고요.
2: 새벽 조업을 나가는 건 처음인데요. 대방어 만선을 기원하며 베테랑과 함께 출발해봅니다.
1: 고기 많이 잡히면 일단 고기 잡으려면 그물 땡겨야 되니까 그물 좀 같이 땡기시고 그러고 이제 고기 많이 잡으면 분류하는 거. 일단은

0: 첫 번째도 안 잔, 두 번째도 안
1: 맞아요.
0: 잔.
1: 맞아요.
0: 파도가 좀 있기 때문에 네. 저도 좀 걱정이 돼요.
1: 안 다치고 무사히 잘 다녀오고 네. 엄마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어획량은 3, 4일 전부터 어제 그제까지는 보기가 많았어요. 3일간 한 8천, 9천 미 정도 나온 것 같아요.
1: 8천, 9천. 네.
0: 방어가 이제 터지기 시작했어요. 다 대방어인데 아. 거기에도 특방어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1: 동해안에서는 다 정치망으로 하시더라고요.
0: 큰 그물을, 퉁마에 같은 그물을 설치해 놓고 그 안에 들어간 고기를 매일매일 잡아 올려요. 고기 주머니를 들어 올리는 건데 사계절 내내 잡히는 고기가 달라요. 어획량도 다르고.
2: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동해안은 고등어, 오징어와 같은 회유성 어종의 주요 서식지로 유명한데요. 동해안의 정치망 어업은 회유성 어종이 지나가는 곳에 그물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계절 다양한 생선들을 잡을 수 있죠. 그런데 최근 동해안에서 방어의 어획량이 매년 늘고 있다고 하네요.
0: 방어가 잡힌 지는 거의 50년 전부터 잡혔죠. 아버지 어렸을 때부터 잡혔다고 얘기하는데 많이 잡히게 된 거는 한 15년 상간, 15년, 20년 상간인 것 같아요. 수온 영향인 것 같습니다.
2: 기후변화로 동해안의 수온이 오르며 남해안에서 유명했던 방어가 이제는 동해안에서 더 많이 잡히고 있죠. 과연 오늘 그 유명한 동해안의 대방어를 만날 수 있을까요?
0: 고리가, 고리가.
2: 크레인의 고리 걸기를 시작으로 선원들이 그물 올리기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보다 커다란 크기의 대형 그물을 올리기 위해서는 배 양쪽에서 그물을 당기고 크레인으로 끌어올려야 겨우 그물을 만날 수 있죠.

0: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고 베트남 친구들도 그렇고 한 1년 동안 구경만 해요. 이게 제일 만만합니다.
1: 성감님께서 발굴해 주셨어요.
0: 구멍 걸어서 구멍을 네. 계속 당겨주면 돼요. 이렇게.
1: 걸린 건가요, 이게?
0: 구멍 뚜껑인데 네. 아래 말려 들어가지 않게 당겨주는 거예요.
2: 거친 파도 때문에 그물 당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0: 당기면 또 앞으로 걸고.
2: 쉽지는 않지만 계속 도전해 봅니다.
1: 이 정도면 될까요?
0: 네.
1: 네. 구할 수 있을까? 구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 빠진 거 구해주셨어. 아니.
0: 나도 있는 이제.
1: 끝에를 잡아야겠어.
0: 옛날에는 이걸 다 사람 힘으로 했다는 게 대단한 거야.
2: 다시 한번 힘을 내 그물을 계속해서 당기다 보니 조금씩 그물의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크레인의 그물 중앙에 달린 고리를 걸고 한 번 더 높이 그물을 들어 올리자 생선이 들어있는 통그물과 만나게 됩니다. 오늘 과연 대방어를 만날 수 있을까요?
0: 방어 보인다! 방어 보인다!
1: 방어! 방어! 방어 있어요. 여기에요. 우와! 방어 엄청 많아요. 방어!
2: 그물 안이 대방어로 가득 찼습니다.

0: 빨리 빼. 각으로 줘, 각으로. 야, 각으로 줘.
1: 아우, 빨라가지고. 우와, 감으면 되죠? 이게 뭐예요? 아, 잠깐만, 죄송해요. 아, 너무 커요. 뭐야, 어떻게 생겼어?
0: 달.
1: 달?
0: 오른발, 달.
1: 달, 달고기.
2: 개복치.
1: 개복치.
3: 그 유명한 개복치를 직접 마주했습니다.
1: 달고기가 제일 무서운 애인 줄 알았는데 개복치가 너무 무서워.
3: 잡어정리가 마무리되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방어를 수조에 옮길 차례입니다.
0: 야, 크다.
3: 엄청난 크기의 대방어. 과연 제가 옮길 수 있을까요?
1: 대형아, 아!
0: 근데 너무 작은데 이거? 너무 작은데?
3: 방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다른 일에 배치됐습니다. 이번 일은 뜰 채로 옮긴 방어를 수조에 넣는 작업인데요.
1: 우와! 이게 제일 무거웠어요.
3: 힘이 엄청난 대방어 제압이 쉽지 않더라고요.
1: 아니, 아까 파닥파닥거리고 꼬리 한번 다리 맞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힘이 넘친 거예요. 네,
0: 방어 많이 잡다 보면 네. 방어에 맞아서도 많이 다쳐요.
1: 그러니까 이거 안 입었으면 다쳤을 것 네. 같아요.
0: 힘으로 막 이기려고 그러면 네. 안 돼.
1: 그래서 아까 다 그 아가미 쪽인가?
0: 아, 아까는 전동으로 네. 입어도 봤는데 네. 눈을 가려야 돼.
1: 아, 너무 좋아요.
0: 눈을 가리고 네. 자고야 방어가 안 돼.
1: 저 물고기 눈 어차피 무서워해서. 그러면 얘네는 이렇게 수조에 있다가.
0: 네. 큰 수조에 넣어야 방어가 다치질 않아요. 아. 상품성이 좋아요. 이렇게 해야.
1: 나중에 또 분류하시나요?
0: 네, 구분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클 땐 또 크다고 보고를 합니다.
1: 네, 거예요. 지금 오늘 애들 다 큰 것 같아요.
0: 네. 와, 이런 거는 15kg 나오겠다, 그죠?
3: 만나기 어렵다는 겨울철 대방어.
0: 막내 퀴즈 오셨으니까 한번 맛봐야죠, 여러분.
1: 맛있을 것 같아요.
3: 첫 그물 정리를 마치자 베테랑이 특별한 새참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도치를 맛있게 삶는 동안 다른 어장으로 이동합니다. 새벽부터 열심히 일한 선원들은 이때 잠시 피곤한 눈을 붙여봅니다.

배 위에서 만난 일출이 정말 아름다웠는데요. 환상적인 풍경을 배경 삼아 두 번째 그물도 올려봅니다. 두 번째 그물에서는 어떤 생선들을 만나게 될까요?

0: 광어보다 많이 작아 보이는 생선의 정체는 고등어입니다.
1: 왜 고등어가 더 많이 잡혔죠?
2: 먹어들지 모르는데 진행하는 분이 다 들어오고 영치왕이 원래 그래 몰라 잡을 수가 없고
0: 이렇게 잡힌 고등어는 수조에 옮겨져 경매되거나 방어의 먹이로 사용됩니다. 오늘 잡은 고등어는 총 4,000kg.
2: 하나, 둘, 셋.
1: 야, 이게 방어는 좀 덜 생선 같았는데. 아, 고등어는 저 일단 눈이 크고요. 너무 비늘 막 있어서

0: 자. 한 번 더 올려 올려.
1: 네. 하나, 둘, 셋.
2: 오늘 동해안 새벽 조업에서 만난 생선들입니다. 정말 종류가 다양하죠? 이 중에서 방어를 직접 맛볼 수 있었는데요. 드디어 찾아온 새참 시간. 배 위에서 먹는 신선한 방어회는 어떤 맛일까요?
0: 고생했는데 회 먹어봐.
1: 아, 저요?
0: 방어회 아까 드시고 싶다, 방어회.
1: 완. 배 위에서 먹으니까 진짜 있다. 맛있다.
0: 너무 맛있어. 조금 맛있다, 조금. 저 베트남 친구들은 소장보다 소금 좋아해요.
1: 소금이요?
0: 베트남에서 올라오는, 가져온 소금인데, 베트남은 원래 소금에 찍어 먹는데 맛있어.
1: 저 소금에 먹어보세요.
2: 난생 처음 방어회를 소금에 찍어서 먹어봤는데요.
1: 소금 한번 찍어 먹으니까 소장 못 먹겠어요?
0: 네. 조금 맛있죠? 요 백살이 맛있어요. 나 이런 거.
2: 오늘의 스페셜 메뉴 도치스케입니다.
1: 아, 저 먼저요? 감사합니다.
0: 저거 먹어.
1: 이거 대박 맛있어요.
0: 공복에 3시에 나와서 4시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일하다 보면 배고프잖아요. 보통 냄비에다가 고등어나 수많이 담던가 아니면 또 회를 펴요. 매일 먹어요, 매일.
1: 얘는 문어 숙회에다가 해파리 같은 것도 좀 넣어요. 약간 식감이 있고.
0: 부들부들하죠?
1: 네. 얘는 부드럽고, 방어는 말할 것도 없어요. 완전 쫄깃쫄깃하고 맛있다. 저 좀 많이 먹을게요.
0: 많이 먹어도 돼.
1: 감사합니다.
0: 자, 한 입 더 오세요. 고기 많이 잡으면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뭐, 어부들은 다른 거 없고, 고기 많이 잡았을 때. 만선 배 타고 들어올 때 그 기분은 어디 가서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진짜. 예.
2: 새벽 조업을 마친 배는 곧바로 경매가 이루어지는 입환장으로 향합니다. 베테랑의 배가 도착하자 상인들이 오늘 잡힌 생선들의 상태를 확인하는데요.
0: 국내마다 입장을 다 줘요. 저거 제가 현장 부장님이 이거를 대처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2: 상인들 각자 가격을 책정해보며 경매를 준비합니다.
3: 2번. 사신미, 5만 3천 원, 88 향도, 거기까지.
1: 여기에는 어떤 분들이 주로 계신가요?
0: 도매, 고기 도매하는 분들. 나 뭐 횟집 여러 개 가지고 계시던가, 뭐 유통 크게 하고 계시던가, 그런 분들. 빨리 와. 야. 야, 들고.

0: 저. 아니, 저. 저. 빨리. 큰 거 두 마리. 야, 크다. 자, 한 마리 갖다 줘. 큰 거 줘. 들어. 가요. 여기 하나, 여기 쭉 손잡고. 자, 출발. 출발. 됐다. 아이고.
1: 감사합니다. 이거 혹시나 떨어질까 봐. 나 힘이 약한 게 아니고.
2: 오늘 대방어 예약이 있어가지고 대방어 샀어요. 네.
1: 저 정도면 몇 킬로 정도예요?
2: 저거가 지금 10킬로가 넘을 거예요.
3: 네. 오늘 잡은 대방어는 다시 한 번 더 옮겨 담아 무게를 재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크기별로 분류가 되고 시세별로 가격이 매겨져서 경매를 마친 상인들에게 판매됩니다.
0: 아버지!
1: 아, 이거 진짜 쉬운 게 아니네요. 머리. 이거 어떻게 떠요? 옮기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자, 이거.
0: 같이 들어, 같이. 같이 들어. 한쪽씩 들으면 돼. 네. 빨리. 대박!
3: 끝없이 방어를 옮기고 드디어 만난 마지막 상자입니다.
0: 마지막! 와, 대박! 8.1kg부터 대방어. 10.1kg부터 특대방어. 그 다음에 8kg부터 아래로 중빵.
1: 12.5kg
4: 대박!
0: 특대방어는 뱃살이 두 부위로 다니는, 두 부위, 세 부위로 다니는데, 네 부위, 다섯 부위가 돼요. 크면 클수록. 더 다양한 맛과 더 다양한 기름층이 있어요. 그거 더 맛있어요.
3: 이렇게 경매장에서의 작업도 마무리됐습니다. 다음 날 찾은 곳은 외웅치항. 이곳에 베테랑의 작업장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0: 방어 전처리를 하는데 방어 잡는 것도 좀 도와주시고 전처리하는 것도 도와주시고 가시죠. 바쁩니다 지금. 아 여기 우리 같이 일하는 팀장님. 네. 아 인사할 시간 없어. 빨리 올라가야 돼. 빨리 올라가. 방어 좀 잡아주시면 돼. 아 들어가셔서. 빨리 들어가요, 들어가. 빨리. 조심해요. 네. 발 중심을 앞발로 잡아요.
1: 네.
0: 괜찮죠? 20마리만 잡아, 빨리.
5: 얘가 엄청 빨라요! 딱 방어도 뽑아. 천천히 잡으면서.
3: 천천히 잡아. 수조 안의 방어들도 힘이 세기는 마찬가지여서 한 번에 잡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0: 반대 자루가 뒤로 가게 하면 더 좋은데.
5: 잡아!
0: 물 다 들어가네. 너 옆에 다 내려가지고 물 다 들어가잖아, 지금. 자, 일단 여기까지. 1차 여기까지. 야, 이거 크다.
3: 베테랑의 작업장을 책임지는 대방어 전문가들을 소개합니다.

0: 배를 좀 일찍 접했어요. 99년도부터 배를 타긴 했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도망갔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열심히 뛰들게 된 게 요리 쪽인데 호텔에서도 한 6, 7년 근무했고요. 국제 요리 대회에서요. 양식 부문 3코스에서 금상 탄 적도 있고요.
1: 베테랑은 호텔 조리학과 동기들과 함께 직접 방어를 손질해 택배 사업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방어 손질의 첫 번째 단계는 머리 제거입니다.
0: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잡을 때 봐봐. 여기 눈 있잖아요?
2: 네, 어제 배우는.
0: 눈을 이렇게 가려.
2: 네.
0: 저 꼬리를 잡아도 활처럼 이렇게 쉬어. 이거 저 줘봐요, 한번. 얼굴 안 막혀 조심하고. 오케이, 오케이. 휘어, 휘어, 이렇게.
1: 다음은 방열 단계입니다. 고압수를 이용해 빠르게 방열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0: 아니요, 방어보다 대동맥이 있어요. 심장 붙었던 자리에 대동맥이 있어요. 그 자리 정확히 넣어요.
3: 방어 피 덜 빼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0: 축구하면 부진맛이, 피맛이 부진맛이 남아요. 네. 신경 죽이는 거예요. 와이어 갔다가 신경 죽이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한 25에서 30마리, 저녁에 한 30, 40마리, 그리고 요 정도 순인데, 시즌이 딱 돌이서면 기본 아침에 한 100마리씩, 한 70마리? 해서 한 100마리씩 잡아요. 10마리까지는 그냥 손으로 칼로 밀어버리는데, 10마리가 넘으면 이제 힘들어. 그럼 기계로 돌려요. 기계로 비닐을 치는 거예요.
3: 네.
0: 이게 먼저 기계가 들어갈 수 있도록 다듬어주는 거예요, 신기가.
3: 네.
0: 비닐 한번 쳤잖아요.
3: 네.
0: 비닐 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밀어줘야 돼. 그거 보시면. 그 기계를 밀게 친 건 진흙을 자르는
3: 네,
0: 거고.
3: 이걸 가지고 한번 네,
0: 비닐 친 거를 여기서 진액을 한번 더 닦아주는 거야, 진액. 요거 미끌미끌한 진액에서 비린내가 나거든.
1: 가장 맛있는 대방어회를 위해 베테랑의 섬세한 전처리 과정이 계속 이어집니다.
0: 그 안에 내장이 쓰기가 잘리면 안 돼. 칼을 완전 집어넣지 말고 겉에만 이렇게. 요거 깔끔하게 내장을 떼려면 살짝 걸리면 점막 있죠?
3: 네.
0: 이쪽으로 점막을 완전히. 그리고 이 아래 거꾸로 칼을 올려야 돼, 이렇게.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안 돼, 이거는.
3: 그 수월 것 같아요. 어. 노하우 같은 필요해서.
1: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내장을 제거하는 게 중요합니다.
0: 하나 둘, 꾹. 오케이? 힘주지 말고.
2: 네.
0: 좀 더 가져가게.
3: 오! 됐어요.

0: 아, 이게 기본 손질은 제가 원래 알고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랑 같이 하면서 한 5년 동안 계속 연구했어요. 매년 바뀌었어요, 매년. 각자 이제 요리 전문가고, 일찍 오래 했던 친구도 있고, 또 이쪽 친구도 일찍 오래 했던 친구가 있는데, 셋이서 항상 응원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방법을 찾게 됐고, 우리가 워낙 많이 잡잖아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많이 해봤어요. 심해하는 것도 바뀌어, 어떻게 하면 빨리 할까, 어떻게 하면 많이 할까,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할까. 사실 저희 견학 갔던 적도 여러 번 돼요. 물을 일로도 빼보고, 머리를 이쪽으로도 잘라보고, 이쪽으로도 할복도 이렇게 해보고, 숙성하는 방법도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데이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종 결론 나온 게, 빠르면서 쉬우면서 빨리 정립할 수 있는 사짜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만의 방법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좀 노하우는 좀 많은 편이에요.
1: 거의 오늘 잡은 방어는 대충 한 17kg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수분 빼려고 이런 숙소기 같은 거 해놨는데 다른 종이가 있어요. 그걸로 싸서 이제 그거는 이제 수분 날아가는 거 방지하면서 이제 2차 숙성 들어가는 건데 그걸로 숙성을 하면 상한 맛도 보고 되게

0: 부위별로 맛도 다 다르고 여러 가지인데 다른 애는 그걸 느끼기가 힘들어요. 특성상. 근데 그게 수분도 빠지고 뭔가 습성이 되면서 부위별로 맛도 달라지고 향도 달라지고 완전 텍스처가 완전 달라져요.
1: 베테랑과 동료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숙성 방어는 셰프의 경험을 발휘해 맛있는 숙성 방어의 상품으로 만들어지는데요. 베테랑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매장뿐만 아니라 진공 포장을 거쳐 택배로 배달하는 사업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방어 이제 택배 시작한 지 한 5년 접어들었고 고기 잡는 걸로 그냥 어떻게 보면 1차 산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처음에는 아버지께서 되게 반대를 많이 하셨었는데 쉽게 말하면 방어를 어민들이 팔면 특대 방어, 큰 방어를 한 마리 이렇게 팔면 잘 팔아봐야 25만원이거든요. 25만원, 30만원 선인데 어부하기 전에 요리사였잖아요. 그걸 썰어서 팔아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마리를 한 4, 50만원 주시더라고요. 시가라 그러시고. 그게 이제 사업하는 계기도 됐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앞으로 1차 산업을 아버지한테 물려받는 요거를 좀 더 발전시켜서 로컬 푸드화 하고 싶어요. I listen to me. The human
1: world, it's a mess. Life under the sea is better. 베테랑은 자연산 방어를 잡는 정치망 어업 이외에도 직접 바다에서 잡은 방어를 가두리에 넣어 기르는 축양장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도 베테랑의 축양장을 함께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베테랑의 축양장은 지름 200m에 수심 70m를 자랑하는 거대한 규모입니다.
2: 아, 여기 저희 이제 방어 양식하는 가두리예요.
3: 가두리?
2: 가두리가 여기 우리 한 12개 정도 있어요.
3: 12개?
2: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방어 키우는 게 좀 체계적입니다. 상당히. 어기부터 키우는 매뉴얼부터 되게 체계적으로 좀 키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방어 키운 지는 한 25년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가두리를 제가 이제 6개 받아서 사업을 많이 번창시켰어요. 지금.
1: 베테랑의 세심한 관리 속에 방어들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3: 다 방어 있나요?
2: 한 가두리 한 4천 마리 정도 들어가는데 다 채우면 한 5만 미 가까이 되는데 그렇게는 안 되고 한 다 대여섯 가두리 차 있거든요.
3: 네.
2: 한 15,000에서 한 2만 미 가까이 있어요. 올해는.
3: 이런 가두리 같은 건 동해에만 있나요?
2: 아니요. 동해에도 있고 남해에 많아요. 남해에 있는 가두리는 제가 알기로 이건 뇌파성 동그란 가두리가 아니고 사각형 가두리로 알고 있어요.
1: 남해안은 사각형, 동해안은 원형으로 모양이 다르다고 하네요.
4: 이 가두리 방어는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어요. 공동체에서 평어 얼려진 걸 안 먹어서 모든 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최근에 들어간 방어.
1: 베테랑이 주로 방어에게 주는 먹이는 청어인데요. 청어 먹는 연습을 위해 오늘은 특식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주는 먹이는 지난번 새벽 조업 때 잡은 고등어라고 하네요. 들에게 먹이 주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또 다른 가두리로 이동했는데요. 겨울 방어철을 맞아 매장의 손님들과 택배 물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수량을 맞추기 위해 가두리의 방어들을 옮기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를 가두리에 넣어 그물을 조심스럽게 올려야 무게가 많이 나가는 대방어를 다치지 않게 안전히 옮길 수 있다고 하네요. 바다에서 봄철에 잡은 작은 방어를 바람이 부는 추운 겨울까지 축양장에서 1년 내내 최선을 다해 기르는 베테랑의 노력과 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조업부터 방어 손질을 거쳐 가두리 축양까지. 베테랑의 겨울 일정은 오직 방어로 시작해 방어로 마무리됩니다.

실력을 발휘해 숙성 대방어회를 준비하고 있는 베테랑. 20년 경력의 셰프 출신 베테랑의 숙성 대방어회는 어떤 맛일까요?

0: 제철 대방어를 가장 맛있게 접할 수 있도록 오랫동안 연구해온 베테랑의 대방어 숙성회가 완성되었습니다.
1: 기름진 진짜 뚱뚱한 그 제철 기름진 방어 맛보실 거면 제 생각에는 11월 말부터 한 1월 말까지. 왜냐하면 수온이 찾아야 방어가 기름이 쪄요. 기름과 살이 좀 골고루 쪄야 돼. 빵빵하게. 큰 방어가 맛있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저희는 한 방어를 딱 잡고 방열을 하고 심해를 하고 24시간 숙성하고. 숙성의 특징이 뭐냐면 그 방어의 감칠맛이나 산미가 미묘하게 다 달라요. 부위별로.
2: 부위별로.
1: 그 맛을 느끼며 드시는 것도 좋아요. 요게 이제 뱃살, 대뱃살 혹은 배꼽살이라고 해서 다르고 요게 대뱃살 앞부분, 대뱃살 뒷부분.
0: 방어는 가마살, 등살, 사이살, 배꼽살, 꼬리살 등 다양한 부위를 먹는데요. 한눈에 봐도 쫄깃해 보이는 베테랑표 숙성 대방어에 정말 기대가 됩니다.
1: 부위별로 두께가 틀리잖아요. 이게 식감에 따라서 좀 마름 계산을 많이 해서 썰은 건데 뱃살 쪽은 녹는 맛이 좋아가지고 좀 얇게 썰은 거고 씹는 맛이 좋은 젤리 식감이 나요. 이런 등살.
2: 젤리. 네.
1: 드셔보셔야 돼요. 이게 100번 말하는 것보다 드셔보시는 게. 근데 그냥 드실 거 제대로 드셔야죠. 많이.
0: 대방어회가 끝이 아닙니다. 숯불에 방어 머리를 올려 소금과 함께 구워주는데요. 드디어 완성된 베테랑의 대방어 한상 차림. 숙성 방어회부터 방어 초밥과 방어 매운탕, 방어 머리구이까지 함께 먹어보겠습니다.
2: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2: 네, 저 열심히 배우려고 나는 이 티셔츠가 사실 방어 티셔츠거든요. 뒤에 약간 보시네요.
3: 아, 네,
2: 방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1: 고생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덜 기름진 이쪽 등살부터 좀 드셔보시면
2: 돼요. 등살에 먼저 먹어요.
1: 네, 이쪽 조금 먼저 드셔보실래요? 드시는 방법도 등살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드셔서 그냥 바로 이제 와사비나 간장, 초장 다 있잖아요. 저는 처음엔 소금만 살짝 찍어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렇게 감칠맛이 더 좋거든요. 대방어도 맛있는데 숙성방어도 맛있어요.
2: 소금 찍어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요. 근데 진짜 숙성은 완전 느끼한 게 없어요.
3: 고소하죠?
2: 네, 고소하고
3: 감칠맛 돌고 산미도 같이 돌고
2: 계속 먹었을 때 그렇게 질리지 않을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3: 저희는 이 맛을 끌어내려고 숙성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로에서는 이런 맛이 안 나거든요.
2: 선장님, 이거 그 선장님께서 계속 맛있다고 하셨던
1: 이게 생선은 이제 어두림이라서 머리살이 제일 맛있잖아요. 방어는 유난히 맛있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고 술 안 들어도 최고고 진짜 최고야. 진짜 맛있는데 굽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숯불에 구워야 맛있는데 한번 그렇게 구워봤거든요. 드셔보시라고 한번.
2: 네.
4: 맛있는 것도 좋아. 가마.
2: 아, 네. 감사합니다.
1: 아, 요거 잘 맛있겠는데 한번 드셔보실래요?
2: 감사합니다.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1: 드셔보세요.
2: 맞다.
3: 진짜 맛있어요.
2: 진짜 맛있어요.
3: 네.
2: 진짜 맛있어요. 입에서 녹네요. 아, 회만 맛있는 줄 알았는데 이거 진짜 맛있네요.
1: 아, 물 맛있죠?
4: 잘 녹여.
1: 저희가 늘 이게 같이 일하게 된 게 사실은 지금 방어 이제 전문점을 운영하게 된 게 한 이제 5년 차 접어들었는데 숙성하는 방법도 바꿔보고 전처리하는 방법도 바꿔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꾸 방법을 찾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거 생산성을 좀 높일 수 있을까. 배 나갔다 와서 오후 5시쯤에 일과가 끝나면 배를 썰기 시작해서 밤에 11시, 12시까지 썰었어요. 그리고 두세 시간 자고 또 배 나가고.
3: 너무 힘들어 보였으니까 그게 되게 안쓰러워 보였죠. 제 업장에 있었으니까 방어 가지러 오면서 1시간, 한 2시간 도와주고 가는데 그걸 또 엄청 고마워하는 거예요, 이 친구. 근데 이 친구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를 잘해요. 먹고 사는 거를. 그래서 한번 해보자. 믿고 온 거죠?
1: 처음부터 잘 되진 않았어요. 한번 처음에 초반기에는 얼음을 너무 세게 넣어가지고 방어회가 더 얼어서 도착이 됐어요.
2: 아이고.
1: 컴플레인 엄청나게 많이 걸리고. 두 번째는 쉽게 말하면 아이스박스 선택 잘못해가지고 저도 다 깨져서 간 거야. 그거 다 물어주고.
2: 코너가 막심하셨고. 네.
1: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노하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저 옆에 친구들이 없었으면 저 혼자는 그 극복을 못했을 것 같아요. 아니, 저한테는 진짜 최고의 파트너이자 진짜 친구들이죠.
3: 프랜차이즈화를 하고 싶기도 해요.
2: 방어 관련해서요?
3: 네. 지금 하는 가게 매장이나 이런 거.
5: 그냥 지금 그대로가 좋고 여기서 또 이제 나빠지지 않고 그다음에 점점 좋아지고 장사가 잘 되고 그래야지 여유가 생기는 겁니까? 그래.
1: 방어는 이제 겨울철 메뉴잖아요. 방어 같은 그런 생선을 한번 개발해보고 싶어요. 양식으로. 그리고 1년 내내 먹을 수 있는 방어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요.
2: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막연한 꿈인데 또 완전 불가능하진 않아서. 네.
0: 베테랑과 동료들이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낸 진솔한 이야기를 들으며 속초에서의 마지막 밤을 마무리해봅니다. 다음날 아침 선원들이 분주하게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1: 그물 건조장.
2: 그물 건조장. 네.
1: 방어 잡고 고등어 잡고 네. 그물. 근데 그물이 두 개, 세 개였었잖아요. 우리 물 봤던 그물이.
2: 네.
1: 풀 돋았던 그물 기억나세요?
2: 아, 네, 맞아요.
1: 그 그물을 저희가 이제 어제 오늘 뽑은 거예요. 어제 뽑아서 오늘 빨아서 넣은 거예요, 지금. 요 그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여기까지 길이가 지금 절반이에요. 반 동가리예요. 반 동가리.
2: 총 얼마 정도?
1: 한 폭이 한 200m, 깊이가 50m, 세로 폭이 한 100m는 안 될 것 같고 한 70m, 80m 정도 될 것 같아요.
2: 엄청 거대하네요.
1: 네, 200에 50m. 보름에 한번 하려고 늦어도 20일에 한 번은 합니다.
2: 그러면 그물 상태에 따라서 그게 네. 안 갈면은 잡히는 물고기가 달라요?
1: 좀 풀이 많으면 좀 덜 잡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0: 만선을 위해서는 철저한 그물 관리가 필수입니다. 축구 경기장보다 거대한 그물을 깨끗하게 세척하고 끊어진 부분을 이어주는 과정을 거쳐야 깨끗하고 튼튼한 그물로 재탄생합니다. 재정비를 마친 그물을 싣고 다시 바다로 향하는 베테랑. 오늘도 베테랑의 배는 출항합니다.
1: 만선을 하는 날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업으로서 우승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하루 종일 방어 달르는데 저를 포함한 직원들이 입이 귀에 다 걸려서요. 힘들지도 않더라고요. 난 우리나라 1등 한번 해보고 싶고요. 동해안 1등 말고 우리나라 1등, 어획고 1등 한번 꿈입니다.
2: 곁에서 지켜보니까 선장님께서 이게 뭐 생업으로 어쩔 수 없이 하시는 느낌이 아니라 진짜 좋아서 그럼 이것도 해볼까? 아 그러면 택배도 해보자. 아 그러면 매장도 넓혀볼까? 뭐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는 게 진짜 삶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1: 힘든데 항상 해맑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분위기 메이커로서도 괜찮지 않을까.
2: 앞으로도 선장님께서 쭉 그 방어를 잘 잡으셨으면 좋겠고 방어가 만선이었으면 좋겠고 업으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지속하실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업의 삶이요?

0: 피로회락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감히 뭐 몇십 년 타신 분들한테 이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화날 일도 많고, 즐거울 일도 많고, 재밌는 일도 많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1: 거센 파도와 같은 삶의 고난을 이겨내고, 대방어를 향한 애정을 바탕으로, 선원들, 그리고 소중한 동료들과 함께하는 귀한 삶의 자세를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 열정적으로 삶을 가꾸는 김혁수 베테랑의 꿈을 응원합니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태풍 여름아 부탁해. 오늘은 기다리던 휴가날. 서핑도 하고 보리풍질도 하고 거미랑 불멍도 해야지. 어? 뭐라고? 휴가인데 태풍이 온다고? 태풍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외출을 차지하시고 태풍 이렇게 대비하세요.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할 때는 건물의 간판이나 위험시설물 주변을 피해주세요. 집 주변 침수 피해가 없도록 배수구가 막힌 곳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하천, 김치 등 저지대에 주차한 차량은 옮겨두고 운전을 해야 할 경우 서행운전을 해야 합니다. 농촌에서는 물고 점검을 나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시설물을 단단히 묶고 배수로를 정비하여 피해를 예방합니다. 바닷가 주변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선박 등은 단단하게 묶어두어야 합니다. 펭수의 일기. 집콕 휴가였지만 태풍 피해 없이 안전하게 쉴 수 있었다.
4: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5: 한번 사는 인생 정말 후회 없이 살자라는.
4: 학창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5: 전국 논술경시대회에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금상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4: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5: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4: 학창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5: 또 그걸 해야 된다고요? 라고 되물을 것 같아요.
4: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5: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두렵겠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우직하게 할 일을 하다 보면 좋은 미래가 기다릴 거야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사회탐구 강사 이지영입니다. 여러분과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4: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5: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과연 그걸 잘할 수 있을지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4: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5: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느낌이 들겠지만 언젠가 정말 기적처럼 아,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라고 생각할 만큼 멋진 자기만의 진로를 찾을 때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4: 선생님이라는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5: 철학을 정말 좋아하던 학생이었는데요. 철학을 혼자 공부해서 그냥

0: 철학자가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을 쉽게 설명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사범대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사라는 직업 그리고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기까지 제 삶에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철학을 쉽게 만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정말 매일매일 책을 쓰고 공부하고 수업 준비를 하고 그리고 수업을 실제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학생들이 무엇이 궁금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학생들의 학습 질문을 1000개가 넘게 읽고 분석하고 수업 준비를 했던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3, 4시간 자가면서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의 제가 있게 하는 게 아주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1: 교사였을 때와 온라인 강사가 된 후에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0: 학교 교사일 때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만을 생각하면서 직접 아이 컨택을 하고 직접 어떤 학생인지 얼굴과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강사가 되면 화면 속에 있는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얼굴과 이름을 모른 채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카메라 안에 그들의 눈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하는 그런 과정까지가 익숙해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1: 1타 강사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뭔가요?
0: 스스로와 이렇게 싸움은 이길만 했어요. 왜냐하면 졸리면 깨려고 노력을 했고 피곤하면 앞으로 이 수업을 듣고 성적이 오를 학생들을 보면서 힘을 내려고 노력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시기, 질투, 모함 같은 것들 제가 하지도 않은 것들로 비난할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1: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저는 가르치는 직업을 선택하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거든요.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인재를 많이 길러내고 또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교사나 강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세상에서 가장 뿌듯한 직업이라고 하면서 격려해 줄 것 같아요.
1: 지금의 내가 꿈꾸는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0: 저는 지금은 입시를 위해서 수능 사회탐구를 가르치는 강사지만 언젠가 입시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문학이나 철학에 대해서 아주 대중적이고 편안하고 듣기 쉬운 그리고 접근하기 쉬운 그런 강의를 시리즈로 하는 그런 강사가 되어 있고 싶어요.
1: 향후 10년, 20년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많은 학생들이 줄어들고 수능을 응시하는 수험생들도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가르치는 직업이 사라지지도 않을 것 같고 가르치는 직업의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처럼 오지선다 주석에서 하나의 답을 천편일률적으로 가르치는 교육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조금 더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방법으로 강사와 교사의 역할이 변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0: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향해 달려가는 러닝메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지칠 때가 있는 것도 당연해요. 지금 힘들고 지치고 슬럼프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 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여기까지 참 잘 왔다고, 조금만 더 힘내자고 자기를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3: 산행안전사고.
2: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 영영 열성. 자, 그럼 산행에 앞서 정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구성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증상도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안전! 안전!

0: 경남 고성의 한 식당. 벌써 손님들로 가득합니다.
1: 몇 사람이요? 들어서 저 안에 들어가서 저 안에.
2: 할머니의 손맛.
3: 집에서 할머니가 해주는 그런 맛인 것 같아요.
1: 받아보소.
0: 주인 할머니의 허락이 있어야 입장이 가능한 이곳은 회백반집입니다.
4: 회상차림이네. 특이하게 회까지. 예, 언제 주니까 더 맛있네.
1: 실컷 자세서 자.
2: 아이고, 오늘 언제 좋아하는 거 알고 막 많이 받아주네.
0: 투박하지만 기쁜 할머니의 손맛은 기본이고 넉넉한 인심과 정은 서비스입니다.
1: 우리는 음식을 그만 몇 개가 먹고 내가 그만 되는 대로 한다. 애들 뭐 그런 것도 모르니까 그만 대충한다. 하다가 반찬 떨어지면 장사 안 하고.
0: 강원도 홍천의 또 다른 식당. 여름이면 붐비는 이곳. 음식의 정체는?
5: 막국수요.
1: 막국수 먹으러 왔어요.
5: 여기 사장님 손맛이 너무 맛있어갖고 막국수가 다른 집보다 훨씬 맛있어요.
6: 맛있게 드세요.
0: 이곳의 히든 메뉴, 막국수와 찰떡궁합 감자전.
7: 감자전은 두꺼워가지고 그리고 또 바싹 익혀서 속은 촉촉하니 아주 그냥 일품입니다.
8: 이번 테이블에 막국수 4개.
0: 주문 즉시 시작되는 반죽. 힘들어도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새로 반죽합니다.
2: 많이 넣으면 이거 해놓으면 딱 맛이 없어요. 이것도 금방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맛있지.
0: 손이 많이 가더라도 막국수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는 할머니가 매일 직접 만드십니다.
2: 손들이 맛있다 맛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그리고 보람 있는지 몰라요.
0: 경북 영주의 100년 된 고택에서 할머니가 끓여내는 소머리 국밥.
9: 아니, 그 우리 대한민국 사람 입에 딱 맞는 그러한 국밥입니다.
0: 하루 딱 3시간만 영업. 준비한 음식이 소진되면 영업도 끝이 납니다.
1: 국물이 담백해가 좋아요. 맛이 좋아요.
10: 네? 여기 사장님은 욕심이 없어요. 재료도 안 아끼고.
0: 재료 준비부터 조리, 서빙까지 모두 혼자서 하십니다.
1: 안녕하세요. 제가 만드는 거, 음식 만드는 거 하고 치우는 거 하고 제가 혼자 다 하고 있습니다. 힘들어도 뭐 손님들이 뭐 즐겨 잡수니까 좋잖아요.
0: 7순이 훌쩍 넘은 연세에도 따뜻한 음식을 정으로 차려내시는 할매 밥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할매 밥집을 찾아 처음 도착한 곳은 경상남도 고성입니다. 그런데 식당 앞이 벌써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11: 그런데 이렇게 줄을 서고 있네요.
4: 그러니까요. 여기 뭐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와봤는데 그렇네요.
1: 몇 사람이요? 들어서 저 안에 들어가서 저 안에.
6: 몇 사람이요? 몇 사람?
1: 몇 사람? 4명. 들어서 4명, 4명 들어서.
0: 들어오라는 할머니의 허락을 받고 입장하니 가게 안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1: 받아봐서.
0: 메뉴는 고민할 것도 없이 딱 하나, 회백반입니다.
4: 아이고, 이야, 항상 차림이네. 뭐 이게 전부 다 그 시골의 그 가정식 백반이고, 그냥 그래서 알 수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이렇게 특이하게 회까지 얹어주니까 더 맛있네.
0: 회를 필두로 제철 생선구이와 양념게장에 나물, 달걀 지짐이 구수한 된장국까지 쟁반 가득 넘치게 담겨 나옵니다. 그중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인기 있는 반찬은 단연 회인데요. 생선과 햄, 나물까지 차려 나오는 이 푸짐한 밥상이 단돈 만 원입니다.
12: 만 원에 해도 맛볼 수 있고 쉽지는 않은데.
13: 철 따라 다르고 하니까 이번 올 때마다 색다른 맛이 나고
12: 향수가 있어가지고 옛날 엄마가 해주는 맛, 그런 거를 참 그리워하거든.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이 식당도 할머니들이 하는 음식이 맛있어.
0: 이분이 바로 주인 할머니십니다.
14: 안녕하세요. 동해면 초등학교 앞에 식당입니다. 식당 운영하고 있는 전희순입니다. 여기는 내가 일하는 부엌입니다. 아침부터 혼자서 내 혼자서 다 일을 하고 내가 만들고 있습니다. 아, 또 오늘 생선 고기 많이 들어오네. 고기 많이 들어서 오늘.
12: 최고로 많이 들어왔다.
14: 많이 들어왔다.
12: 큰 것보다 작은 게 뼈하고 같이 썰어놓으면 더 맛이 있어.
14: 내 솜씨가 예쁜데 어쩌깁니까? 내 하는 대로 자시고 가서. 맛있게 자시고 가서.
0: 다음 날 새벽 5시 식당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벌써 준비 중이십니다.
15: 어머니 왜 이렇게 일찍 나오셨어요?
16: 아, 일찍 나오는 거는 내가 혼자서 음식을 해야 되는 때문에 네. 빨리 일찍 나와 해야 돼.
15: 음식을 몇 개나 하셔야 되는데 어머니?
16: 우리는 음식을 뭐 몇 개가 없고 내가 그만 되는 대로 한대요.
0: 그날 그날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차려냅니다.
15: 국거리시려고요?
16: 아닌데.
15: 그럼요?
16: 나물 대신데 나물.
0: 혼자서 하려니 아침부터 마음이 바쁩니다.
16: 이 나물이 두릅이에요, 두릅.
15: 손님들이 오늘 와서 뭐 먹을지 모르겠네요.
16: 우리 집에는 딱 정식만 밥만 딱 하거든, 정식만. 근데 사람들이 이제 암소란.
0: 메뉴가 없는 밥상, 일명 할매 오마카세. 오늘의 반찬은 두릅나물 무침입니다.
15: 나물은 그냥 그때그때 나는 걸로 하시는 거예요?
16: 그렇지.
0: 반찬은 그때그때 구할 수 있는 제철 재료로 준비합니다. 살짝 삶아낸 두릅은 찬물에 헹궈 물기를 짠 후에 깨와 참기름을 넉넉히 넣고 버무려주면 고소한 향이 일품인 두릅나물이 뚝딱 완성됩니다.
15: 일찍 나와서 일하는 거 안 힘드세요?
16: 힘이 들어도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놓지. 손님들 자꾸 오는데 내가 오라고 안 오면 안 할겠네.
0: 다음에 준비할 음식은 된장국입니다. 소쿠리에 된장을 곱게 풀어낸 후에 국물에 뭔가를 푸짐하게 넣습니다.
15: 이건 뭐예요?
16: 딱석.
15: 딱새우는 왜요?
16: 된장국인데 옛날부터 우리 엄마가 딱석 된장국을 끼리 주더라고. 네. 그래서 내가 내도 끼리 봤지. 네. 그래 끼린 게 되던데 뭐.
0: 이 근처 어촌 마을에선 예전부터 갯가재 된장국을 먹었다는데 이게 또 별미랍니다.
15: 비법 같은 걸 주세요, 언니?
16: 비법은 없지. 비법이 어딨노? 그냥 그만 내가 그만 이름 만든다니까 비법 그런 건 없고.
0: 사실 별다른 비법이랄 게 없습니다. 그냥 예전부터 어머니가 집에서 해주시던 방식 그대로 매일 신선한 재료를 준비해 성심껏 밥상을 차려내는 게 전부입니다.
16: 그만 뭐 내가 옛날에 은기 살아가지고 은기 살아서 그 요새는 일장사도 잘 되고 환경이 좋지 내가.
0: 두툼하게 부쳐낸 달걀 지짐이는 손님들이 좋아해서 매일 상에 올리는 단골 반찬 중 하나입니다. 큼직하고 투박하게 부쳐내서 그런지 제일 먼저 접시가 비워지곤 합니다. 음식은 혼자 하지만 재료 준비는 남편이 도와줍니다. 혼자 감당하기엔 워낙 손이 많이 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편의 손이 좀 불편해 보입니다.
15: 손이 좀 불편하세요, 어머니?
12: 손 때문에 네. 서울에 산병원에 가서 수술 내가 왔어요. 고기 잡을 적에 뭐 어떻게 찔리는가 그건 모르겠는데 여튼 고기 빼서 생기는 균이래.
0: 평생을 업으로 사셨는데 1년 전 손을 다친 이후로 바다에 못 나가고 있습니다.
16: 여보세요. 아, 거기 가 이리로 갈게. 예, 아버지. 양이 고기 가지러 오라요. 가서.
15: 고기 가지러 가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12: 그럼 작은 사람이

0: 네. 고기를 가져가라 굶게네. 네. 그래서 가지러 가는 거.
1: 원래는 할아버지가 잡아온 생선으로 회백반을 냈지만 요즘엔 배를 못하는 형편이라 동료 어부들에게 사오고 있습니다.
0: 지금 반장이 없으니까 팔 데가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지름을 떼어가면서 고기를 잡는데 지름값이라고 하라고 잡은 얼마라도 주는 거지.
1: 식당 근처 항에 도착했습니다.
2: 뭐 주신 거예요?
3: 그 지금 숭어.
1: 막 잡은 싱싱한 숭어입니다.
2: 고기 이거 어때요? 상태가 좀?
0: 좋아. 오, 다 살아있잖아.
1: 매일 갓 잡은 고기를 어부에게 직접 공수해오니 신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선 손질도 할아버지 담당입니다. 본격적인 손질이 시작됐습니다.
4: 손질 일이 이제 껍질 벗겨가지고 씻어가지고 숙성시켜서 사시면 썰어준 데까지.
1: 생선을 반으로 갈라 내장을 제거하고 기계에 올리는데요. 뭘 하는 걸까요?
0: 껍질 벗기는 기계.
5: 껍질 벗기는 기계요?
0: 이게 아니고 사실은.
1: 할아버지는 생선을 탈피기에 올려 껍질을 벗긴 후에 깨끗하게 씻어 주방으로 가져갑니다. 회 준비가 끝났으니 이제 구이입니다. 기본 반찬으로 회가 나오는데도 할머니는 구이도 잊지 않고 꼭 상에 올립니다.
2: 인분장도 만들어야 돼요?
6: 내 집은 그런 것도 모른다. 고마 대충한데. 하다가 반찬 떨어지면 장사 안 하고.
1: 매일 잡히는 생선 양이 다르니 차이가 있긴 하지만 최대한 넉넉하게 구입해 준비합니다. 이번엔 간장 양념장을 준비하시는데요. 이건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6: 고기 구워가지고 그래서 따로 양념을 골라주는지라 양념을 그러면 남들지 않아.
1: 새벽 5시에 주방에 나와 오픈 시간인 오전 11시까지 좁은 주방에서 혼자 음식을 준비하느라 앉을 틈도 없이 내내 바쁩니다.
6: 우리 옆집 아저씨 또 요일한 아줌이는 저 우리 동네 아줌이.
1: 점심시간에만 오신다고 하네요.
7: 바쁘니까 요 무슨 대신 때문에 왔다 이렇게 해서 따줍니다.
1: 반찬 준비를 모두 마치고 마지막 작업은 언제나 회 썰기입니다.
2: 왜 하필 이거 회를 낸 거예요?
6: 회는 옛날에 우리 아저씨 고기로 많이 잡았다 이가. 그래가지고 회를 쫓겨서 썰어줘서. 그래서 썰어줘 난께는 그걸 보고 그러는 거 사람이 더 많이 오는 기라. 그래 그러대.
1: 회까지 이렇게 산더미처럼 썰어놓으면 드디어 장사 준비가 끝납니다. 이제 오픈 8분 전입니다.
2: 이제 장사 시작하시는 거야?
6: 예. 사람들 시에 쳐들어요.
1: 할머니의 예언대로 오전 11시 정각이 되자 손님들이 가게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6: 저 두 사람이 앉아서. 저 같이 앉으면 됩니다. 같이 쳐드릴게요.
1: 손님이 많아 이곳에선 합석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음식을 내기 위해 미리 쟁반에 담아 준비해놓은 반찬을 서둘러 테이블로 옮깁니다.
6: 아, 밥은 사람 그런 얼음에 앉아주고
8: 와, 이게 왜 그랬냐.
1: 처음 오는 손님은 반찬으로 나온 회에 놀라다가도 금세 그 맛에 빠져듭니다.
9: 자연산 회에다가 그래도 가격도 싸고.
10: 닭채가 들어가니까 진짜 시원해.
6: 실컷 자세 좋죠.
7: 아이고, 오늘 언니 좋아하는 거 알고 막 많이 받아주네. 1인당 10,000원인데 다른 데가 뭐 회하고 생선하고 다 안 나오거든요. 나물하고. 얘는 골고루 다 나옵니다. 반찬도 많고. 엄청 쌉니다.
1: 푸짐한 회백반을 단돈 10,000원에 맛볼 수 있는 데다 할머니의 손맛까지 소문이 나면서 준비한 음식들이 금세 동락이 일쑤입니다.
6: 서울하라 미국에서 오도 안 돼요. 반찬님도 없지 죽기고.
2: 멀리서 오셨는데 이게 못 드시고 가셔서 어떡해요.
11: 모르겠어요. 다음에 와야죠.
1: 혹시나 또 기대하고 들어오는 손님이 있을까 서둘러 영업 마감 안내를 붙입니다.
2: 벌써 마감이에요?
6: 마감?
2: 벌써?

0: 그래도 연세가 있으신데 힘들잖아요.
1: 힘들어도 한다. 아들, 딸, 시집장계 다 보내고 이제 버리면 아들, 딸 용돈 주고 뭐 애손자들 돈 용돈 팍팍 주고 뭐 그래 사는 게지 뭐 딴 게 뭐 있노. 걱정 없다.
2: 할매 밥집을 찾아 이번에 찾은 곳은 강원도 홍천입니다.
3: 네, 어서 오세요.
2: 식당 안으로 연신 들어오는 손님들. 어느새 가게 안에 손님들로 가득한데요. 도대체 무슨 음식을 먹으러 온 걸까요?
4: 뭐 드시러 오셨는데요?
5: 막국수요. 여기 막국수. 저기 사장님 손맛이 너무 맛있어갖고 네. 막국수가 다른 집보다 훨씬 맛있어요.
2: 이곳의 대표 메뉴는 시원한 육수와 구수한 메밀면의 조화가 매력적인 막국수입니다. 이분이 주인 할머니십니다.
6: 안녕하세요. 요거는 소성면 막국수호는 최복순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우리 부엌이에요.
2: 이분은 함께 일하는 아드님입니다.
6: 감자전 잘하고 있어?
7: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6: 감자전 몇 개나 만들었어?
7: 26개.
6: 많이 만들었네. 힘들겠다. 우리 며느리예요. 허울 보고 있어요. 오늘 손님 얼마나 왔어?
8: 한 70몇 명 왔을 거예요.
6: 고생했네, 오늘.
8: 그럼 다 같이 고생하면 되죠.
6: 그래도 요 허리 더 힘들어, 지방거든. 네. 오늘도 나랑 아들, 며느리 막국수 맛있게 해서 손님 접대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9: 막국수 나왔어요.
2: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6월부터 9월까지가 가장 바쁜 시기인데요. 하루에 팔려나가는 막국수가 200그릇 이상일 때가 많을 정도로 바쁘답니다.
10: 아주 진짜 맛있습니다. 메밀 함량이 많으면은 메밀이 이렇게 좀 딱딱 끊어지거든요. 근데 메밀이 딱딱 끊어지는 게 함량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9: 자, 감자전 왔어요. 네.
2: 이곳에서 막국수만큼이나 손님들이 많이 찾는 메뉴는 감자전입니다. 신선한 감자를 직접 갈아 두툼하게 부쳐내는데 자극적이지 않고 고소해 곁들임 메뉴로 인기가 좋다네요.
11: 아, 감자전이 아니고 피자 같아요. 너무 맛있는데요. 두툼한 게.
12: 감자전이 진짜 부드럽고 파삭하고 되게 맛있네.
9: 주문 들어왔어요. 2번 테이블에 막국수 4개.
2: 주문이 들어오자 할머니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익숙한 손길로 반죽을 시작하십니다.
13: 이건 뭐예요?
6: 이거 국수율 거 반죽하려고요. 메밀가루. 이제 여기다가 돼지감자 네. 가루 조금 줄려고.
2: 돼지감자는 맛뿐 아니라 혈당을 낮추는 역할도 합니다.
6: 이거 메밀이 9대면 이거 돼지감자 1 이렇게 섞으면 돼요.
2: 반죽은 미리 만들어 두지 않고 주문이 들어오면 즉시 시작하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6: 많이 넣으면 이거 해놓으면 딱 맛이 없어요. 이것도 금방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맛있지.
2: 미리 해놓은 반죽은 잘 끊어지기 때문에 번거롭지만 그때그때 해야 한다네요. 10분 정도 충분히 치댄 반죽을 계면기에 넣어 막국수 면을 뽑아 바로 삶아줍니다.
6: 끓는 데 1분. 건질라 그래요.
13: 왜 1분이에요?
6: 1분이면 익으니까. 오래되면 또 오래돼도 안 돼요.
2: 잘 삶아낸 면은 곧바로 차가운 물로 직행. 면발의 찰기를 살리기 위해 찬물에서 두 번 꼼꼼하게 헹궈야 합니다. 그리고 물기를 뺀 후에 그릇에 정갈하게 담은 뒤 오이채와 콩나물, 무채, 양념장을 차례로 올려줍니다. 여기에 고소한 맛을 더해줄 땅콩 소스와 참기름을 두르고 황태 무침까지 얹어주면 할머니표 메밀 막국수가 완성됩니다. 완성되기가 무섭게 손님상으로 쉴 새 없이 나갑니다.
6: 네, 점심에.

0: 그냥 외지에서 많이 모여서 그래 바빠요 점심에.
1: 아, 점심이 제일 바쁘시군요. 네,
0: 점심에 제일 바빠요. 휴대폰 보고 맛집이라 해가지고 점심에 열로 다 모여요.
2: 할머니는 점심시간 내내 동분서주신데 주방 한켠의 아들은 미동도 없이 한자리에 서 있습니다.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1: 아버님은 주방에서 뭐 담당이세요?
3: 저는 감자전 담당입니다.
1: 감자전? 네. 감자전만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
3: 예, 예. 미리 하나면 색깔도 변하고 네. 맛이 확 차이가 나요, 이게.
1: 아, 그럼 주문 들어오면 그때그때 네. 가는 거예요?
3: 그렇죠.
2: 감자전은 손이 참 많이 가는 메뉴입니다. 감자를 일일이 강판에 갈아 체에 받쳐 물기를 꼭 짜내고 돼지 감자 전분을 넣고 잘 섞어 반죽을 만듭니다.
3: 감자는 혈당을 높이기 때문에 돼지 감자 전분 들어가면 혈당을 낮추거든요. 맛도 쫄깃하고 좀 달큰하고 맛있죠.
2: 이제 달궈진 팬에 반죽을 올리고 노릇노릇하게 구워냅니다.
1: 감자전 지금 하나한테 감자 몇 개 들어가는 거예요?
3: 한 1kg 정도 들어가요.
1: 1kg요? 그렇게나 많이 들어가요?
3: 얘는 물 빼고 나면 얼마 남지가 않아요. 제가 서울에 가서 먹어봤는데 둘이 먹기는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2: 할머니네 감자전의 특징은 감자를 많이 넣고 두껍게 부쳐내는 겁니다.
1: 만드는데 시간 좀 걸리겠는데요?
3: 한 15분 걸리죠. 감자가 두꺼워가지고 다른 일을 못해. 감자전만 해야지.
2: 그래서 다른 일은 제쳐두고 쉴 틈 없이 불앞을 지키며 감자전만 부쳐낸답니다. 두툼한 감자전이 맛있게 완성됐습니다.
4: 드릴게요.
5: 네. 아, 또 맛있겠다.
1: 아우, 두껍네.
4: 맛있게 드세요.
2: 또 이 감자전이 막국수와 같이 먹으면 궁합이 그렇게 잘 맞는다네요.
5: 막국수는 이게 내미향이 짙어요. 확 풍겨오고 감자전은 이게 다른 집은 좀 얇아가지고 너무 바삭거리기만 한데 이 집은 두꺼워가지고 그리고 또 바싹 익혀서 겉바속촉.
2: 그래서 언제나 손님들로 붐빕니다. 야, 양념까지 싹싹 드십니다.
1: 어머니. 싹싹 긁어 드셔보세요.
6: 너무 맛있다고 얘기해.
7: 너무 맛있어.
2: 양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 사리 추가는 무료라네요.
8: 막국수 드시다가 양이 부족할까 봐 그래서 면사리 드리거든요. 배불리 드시고 가셔야 되잖아요.
9: 진짜 맛있게 잘 먹었어요.
8: 네, 감사합니다.
10: 막국수 3개에 3만 원이고 감자전이 13,000 원이니까 43,000 원인데 생각보다 굉장히 싸게 나온 것 같은데요.
8: 네, 감사합니다.
10: 잘 먹었습니다.
8: 네, 안녕하세요. 네,
10: 고맙습니다.
11: 잘 먹었냐.
2: 점심 장사를 마치고 그날 오후 할머니가 밖으로 나오셨는데요.
0: 이거
2: 바구니까지 챙겨 들고 어딘가로 가십니다.
1: 할머니 어디 가시는 거예요?
0: 율무 뽑으래요.
1: 율무 뽑으러?
0: 네.
1: 어디로요?
0: 여기 밭에 있어요. 우리 밭이 여기 있어요. 율무 많이 심어놨어요.
1: 아, 텃밭이 있으세요, 어머니?
0: 네. 상추, 뭐 배추 다 여기 다 심어놓고 고추 뭐. 그러니까 이거 다 우리가 심은 거예요. 저거 옥수수, 배추, 오이, 땅콩 뭐 요거 다 심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2: 기본 반찬으로 내고 있는 열무김치를 그때그때 만들기 위해 텃밭에서 직접 길러 사용합니다.
0: 이거 심은 지 아마 한 보름?
1: 보름 만에 이렇게 자랐어요?
0: 지금 날 더우니까 뭐 빨리 커요. 요거 다 먹으면 저거 또 심었잖아요.
2: 보통 보름에서 20일 정도 자란 여린 열무로 김치를 담기 때문에 수확 시기를 고려해 일주일 간격으로 나눠 심고 있습니다.
1: 근데 이거는 왜 사다 안 쓰시고 직접 이렇게 재배해서 하시는 거예요?
0: 파는 거 어디 요 조그만 거 있어요. 이거 조금만 예리해야 맛있잖아요. 이거 파는 거 다 옥새가지고 맛이 없어요. 뽑다가 미처 못 먹으면 늙혀요. 늙혀가지고.

0: 육수 만들어요.
1: 반찬뿐 아니라 막국수 국물로도 열무김치를 사용하는데 육수용은 4, 50일 정도 충분히 키워 쓴다네요.
0: 요거 애리는 것만 딱 뽑고 이제 늙으면 이렇게 내버려 둬서 육수 만들어요. 이거 육수니까 늙으면 맛있다고 육수가 우러나면.
1: 김치가 맛있다고 구매를 원하는 손님에겐 나눠주기도 하신답니다.
0: 아이고, 힘채미나요. 그러니까 남 주는 게 더 받는 것보다는 더 기분 좋아요. 맛있다 그러면 막 기분이 좋아서 그냥 퍼주는 거예요. 그냥. 자, 이제 그만하자. 예. 이거면 되니까. 예.
1: 열무는 뽑자마자 바로 김치를 담는데요. 보통 얼마 만에 한 번씩 담그시나요?
0: 예, 이 정도 뽑으면 5일 가요, 5일.
2: 5일?
0: 예, 5일 먹어요.
1: 이제 열무를 절여줍니다.
0: 양념 이제 준비하면 씻어서 무치면 돼요.
1: 열무가 절여지는 동안 양념을 만드는데요. 사과와 고추, 생강, 그 외에도 파인애플까지 다양한 과일을 넣고 곱게 갈아서 준비하는데 단맛을 내는 비결이랍니다. 다음엔 마늘도 갈아줘야 합니다. 할머니가 큰 통을 가지고 오시는데요.
0: 까나리 액젓.
1: 까나리 액젓까지 추가해서 믹서기에 재료를 갈아줍니다. 고추도 함께 갈아 준비해둡니다. 갑자기 냄비를 들고 오시는데요. 안에 들어있는 이건 뭘까요?
0: 이거 보리쌀 밥을 해가지고 갈았어요. 고추씨 두고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1: 메밀로 쓴 풀에 고추씨를 섞어 김치에 넣는 것이 할머니 김치의 비법이라고 합니다.
3: 이게 맛의 비법이면 가르쳐주면 안 되잖아요.
0: 뭘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음이 그냥. 다 잘 되면 좋지 뭐. 그 뭘 와 먹는 사람들이 이걸 하겠어요?
1: 아낌없이 비법을 내어주는 할머니. 식당이 사랑받는 비결은 비단 음식 맛뿐이 아닌 것 같습니다.
0: 아이고려. 아이고려. 아이고려 아프다.
1: 사실 75세 할머니가 하기엔 식당 일은 그리 녹록한 노동은 아닙니다.
0: 됐다. 아, 그래요. 이젠 뭐 나이가 많은지 허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지금 억지로 해요.
1: 어머니가 힘에 부친다는 것을 아는 아들이 2년 전부터 식당 일에 합류해 일을 돕고 있습니다.
3: 아드님이랑 같이 가는 게 좋아요?
0: 좋아요. 남보다.
3: 어떤 점이 제일 좋아요?
0: 아, 힘들까 봐 힘든 건 다 하니까.
3: 아이고, 저요? 뭐 감사하죠. 감사. 왜요? 나이 드셨는데 뭐 주시겠다고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데 저 감사하지.
1: 절인 열무에 양념을 부어줍니다.
0: 이렇게 양념 한 거 이제 여기다 이제 비비면 끝이에요.
4: 아, 조금씩 해서 비비는 거예요?
0: 네.
1: 손이 많이 가고 힘든 일인데도 열무 김치를 사서 쓰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0: 이 열무를 사서 쓰려면 맛이 또 없고 이거 한번 하면 막 힘든데 손들이 맛있다 맛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그게 보람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힘들어도.
1: 할머니의 정성이 듬뿍 들어간 열무 김치가 완성됐습니다.
5: 우리 만두 먹으러 왔어.
6: 오, 어서 오세요.
5: 갑자기 만두가 생각나서 만두 먹으러 왔어.
6: 갑자기 네, 만두가 드시고 네, 싶었어요.
1: 겨울철 별미로 내놓는 음식이지만 만두 맛을 잊지 못해 찾는 이웃들이 많아 가끔 이렇게 모여 만두를 빚곤 합니다. 그런데 피도 밀대로 직접 미신다네요.
4: 만두 피를 손으로 이렇게 하세요?
0: 네, 이렇게 해야 맛있어요.
4: 하나씩이요? 다?
1: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수작업입니다.
7: 더 쫄깃하다고 이렇게 하면 만두 피가 더 쫄깃해요. 손으로 밀면.
4: 예, 예, 예.
1: 오른손으로는 반죽을 밀고 왼손은 피를 돌려가며 고르게 만들어줍니다.

0: 그러면 길이 없을지 지리 한번 다 이렇게 손을 흐죠. 네.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요. 맛있긴 해요.
1: 메밀로 만든 만두피 위에 돼지고기와 묵은지, 두부, 숙주나물을 넣은 소를 넉넉히 얹고 모양을 잡아 빚어냅니다.
0: 먹으라 오라 소리 안 해도 먹고 싶으면 와가지고 그냥 다 먹고 가면은 어르신이 그냥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니까 좋죠.
1: 사실 겨울철에도 만두를 빚는 날이면 동네 분들이 와서 일손을 보태주곤 하신답니다. 다 같이 둘러앉아 완성한 만두를 찜통에 넣고 본격적으로 찌기 시작합니다.
2: 아, 한 10분 정도 찌어야 돼요.
3: 10분?
2: 네, 네. 피가 이거 우리가 빚어서 조금 도톰해서 네, 조금 시간 조금 더 드려야 돼요.
3: 아, 네, 네.
2: 자, 만두 됐나 한번 보자고요.
1: 뚜껑을 열자 잘 익은 메밀만두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찜통째 꺼내서 기다리던 이웃들의 테이블로 향합니다.
0: 아이고, 맛있게 잘 찔렸나?
2: 맛있겠다.
0: 내가 직접 만들어서 그런가 맛있어 보이네. 더 맛있어 보이네.
2: 우와.
0: 와, 엄청 맛있게 잘 쪄졌네. 맛있게 먹읍시다.
2: 하나 맛있는 거 하나 드세요. 뜨거워요.
0: 맛있다. 이런 만두를 어디서 맛을 봐요? 딴 데 가면은 이렇게 맛있는 만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빚어드리고 만두도 얻어먹고 가져도 가고. 아이, 재미죠. 너나 먹는 재미죠. 돈만 벌려고 그러는 거 아니고. 예, 이렇게 해서 맛있으면 또 다음에 또 많이 빚어가지고 팔기도 하고.
1: 저녁 8시. 손님들이 떠나고 이제 마무리할 채비를 합니다.
4: 어머니 집 퇴근합시다. 오늘 수고했어요.
2: 아야, 고생했어요, 어머니. 내일 봐요.
5: 네. 너도 고생했다.
0: 막 국수가 손님들이 하도 맛있다고 그러니까 막 기뻐요, 막. 그래서 이제 그냥 힘 닿는 때까지 하려고 그래요.
1: 따뜻한 정이 넘치는 할매 밥집을 찾아 떠난 여정의 마지막 목적지는 경북 경주의 조용한 시골 마을에 있는 한 식당입니다.
6: 안녕하십니까. 저는 순흥면에 소머리 국밥집을 하고 있는 김점자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이는 곳이 제가 일하고 있는 식당입니다. 여기는 어디냐면은 제가 음식을 만들고 하는 곳입니다. 저는 지금 혼자서 손님 맞이하기 위해서 소머리 국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이곳의 대표 메뉴는 가마솥에서 오랜 시간 진하게 우려낸 뜨끈한 소머리 국밥입니다. 단골 손님들로 식당은 벌써 북적입니다.
7: 정말로 이거 구수하니 그 우리 대한민국 사람 입에 딱 맞는 그러한 국밥입니다.
1: 20년 전부터 한 자리를 지키며 끓여내고 있는데요.
6: 네, 맛있게 드세요. 여러분들 가도 가요.
2: 밥도 조금 드세요. 맛있게 드시고요.
1: 뜨끈한 국물에 밥 한 공기 말아 비우고 나면 속까지 든든해집니다.
8: 특이한 뭐 이렇게 재료가 들어간 건 없지만 그래도 맛은 담백하고 먹기에 편한 것 같아요.
9: 여기 사장님은 욕심이 없어요. 재료도 안 아끼고 욕심이 없어요. 진짜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1: 이틀 정도 물에 담가 핏물을 뺀 고기를 옆으로 옮기는데요. 물 색깔이 좀 뿌옇게 보이네요.
6: 쌀뜨물.
10: 쌀뜨물?
6: 네.
10: 쌀뜨물에 왜 고기를 담가요?
6: 그래, 쌀뜨물로 하니까 잡내도 없고 다른 약초 있는 것보다는 더욱 좋더라고 보니까요.
1: 쌀뜨물에 고기를 끓여내면 잡내도 제거될 뿐 아니라 맛도 구수해진다고 합니다.
6: 굉장히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굉장히 물순물이 굉장히 나중에 보면은요 시커멓게 나온다고요. 그게 이제 다 뽑아내야 이제 저쪽으로 들어가요.
1: 작업은 초벌과 재벌 두 번에 삶는 과정을 거칩니다. 쌀뜨물에 양파와 생강, 파뿌리와 된장을 넣고 끓인 뒤에 다시 건져내서 찬물에 깨끗이 씻어 잡내를

0: 없앱니다.
1: 여기는 이제 사골. 이제 사골에다가 소머리만 가지고 육수물이 안 나오거든요. 이 소머리에서 육수물이 나올 게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건져, 고기는 건져내고 사골은 또 뿌리고 그러거든요.
0: 본격적인 육수를 내기 위해 새로 쌀뜨물을 채우고 사골을 넣어 끓여냅니다. 갑자기 할머니가 뭔가를 가지고 오시는데요. 이게 뭘까요?
1: 이거는 이제 바짝 말른 인삼인데 이걸 말라가지고 넣으면 두 배의 효과가 있다는데 여기 넣게 되면 잡냄새도 없어지고 우리 인삼에서 다짜그리 한 냄새도 좋고 향도 좋고 해서 인삼을 저는 나름대로 인삼을 넣고 있습니다.
0: 육수의 깊은 맛을 더하기 위해 인삼과 월계수 잎, 당귀를 넣고 다시 푹 끓여냅니다.
2: 그럼 이제 얼마나 더 끓여야 돼요, 얘는?
1: 3시간 해가지고는 이제 그때는 열어 봐가지고 이제 찔러보고 들어가는 게 쓱 소리 나면 덜 익었고 쭉 들어가면은 다 익었고요.
0: 고기와 사골을 끓이는 사이 할머니가 다른 작업을 준비합니다. 국밥과 함께 나갈 김치를 새로 담글 참입니다.
1: 아, 김치요.
2: 아, 김치를 직접 담그세요?
1: 예, 예. 힘들어도 뭐 손님들이 뭐 즐겨 잡수니까 좋잖아요. 소머리에는 김치가 익어야 되는데 근데 요즘 사람들은 금방 새거 금방 익는 거 좋아하더라고요. 예, 금방.
0: 손님들이 늘 새 김치를 찾다 보니 고단에도 일주일에 한 번은 김치를 새로 담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어떻게 처음 장사를 시작한 걸까요?
1: 예, 남편이 애기 아빠가 약방을 하셨는데 돌아가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해서 생각해 놓은 게 이제 그 소머리 국밥집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아이들하고 살기는 살아야지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막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하도 울어가지고 눈물이 안 나오면
0: 그렇게 남편을 여인 뒤 생계를 위해 남편이 하던 약국 자리에 국밥집을 열었습니다. 100년 된 고택의 약방이 이제는 가족을 살리는 국밥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건 뭘까요?
1: 이거 약을 조제해서 여기서 찍는 거예요.
2: 아, 약 조제하는 기계예요?
1: 예.
0: 어떻게 하는지 직접 보여주십니다.
1: 이래가지고 약을 넣잖아요. 있으면 이렇게 와가지고. 찍히잖아요. 이러면 여기다 이제 붙었어요. 애기 아빠 유품이니까 버리기가 아까워서 정말 그때는 옛날에는 약방 했다 그러면 대단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버리기가 아까워서 유품이라서 그냥 섣불리 버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0: 잠깐도 쉬질 않으시고 또 다른 일을 준비합니다. 이번에 또 뭘 하시려는 걸까요?
2: 예. 이건 뭐예요?
1: 인삼요.
2: 인삼이요?
1: 예, 인삼을 숙삼을 사가지고 이래가지고 햇빛에 말르는다고요.
0: 더 깊고 진한 맛을 내기 위해 인삼은 매번 직접 말려서 사용합니다.
2: 아니 이거 들어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1: 조금 액기 쓰고 제가 마진 조금 적게 보면 되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0: 요즘같이 볕이 좋은 날이면 할머니는 인삼을 썰어 말려두신답니다. 인삼을 널어두고 돌아서기가 무섭게 다른 일을 하시는데요. 도통 잠시도 쉬질 않고 쉴 새 없이 몸을 움직이십니다.
1: 이것저것 하다 보면 가지수가 많아가지고 그걸 생각난 대로 그냥 막 미루지 말고 해버려야 된다. 뭐든지 미루면 안 돼.
0: 혼자 식당을 운영하다 보니 자투리 시간도 알뜰히 씁니다. 오전 10시. 아침 일찍부터 정성껏 끓인 국밥이 과연 원하는 대로 잘 우러났는지 할머니가 확인해 나섭니다. 우러난 국물과 고기의 상태를 꼼꼼히 살피며 할머니가 고기 이곳저곳을 찔러봅니다.
1: 아, 이게 다 익었나 안 익었나 찔러보는 거예요. 그 쑥 들어가잖아요. 지금 잘 익었어, 지금.
2: 아, 쑥 들어가면 잘 익은 거예요?
1: 그럼요, 예. 서먹서먹하고 쑥 하면 잘 안 돼. 감각으로는 찔러보면 다 익었는 거 알아요. 됐지, 괜찮?
0: 이제 소머리 국밥을 만드는 작업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국밥이 완성됐다고 일이 끝난 건 아닙니다. 할머니가 고기를 들고 열심히 옮깁니다.
1: 이것은 이제 분리를 시켜가지고

0: 얘는 비계대로 없애고 먹을 것만 딱 잘라가지고 이게 좀 더 기름기 이게 기름기거든요. 이런 게 전부 다.
1: 어이구 생각보다 기름이 많네요.
0: 다 기름기 먹으면 건강에도 안 좋다고.
2: 그 살코기만 쓰는 거예요?
0: 예. 예.
1: 이제부터는 푹 삶아낸 고기에서 일일이 기름을 분리해줘야 합니다. 엉겨붙은 지방을 걷어내고 살코기만 남기는 과정인데요. 기계의 힘을 빌릴 수 없어 오롯이 맨손으로 하나하나 떼어내야 하기에 고되면서도 시간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0: 여봐, 손을 봐요. 기름기가 없잖아요.
1: 이렇게 지방을 깨끗이 정리를 해줘야 깔끔하고 담백한 맛이 난다고 하네요.
0: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 옷이 목도 아프고.
1: 사실 직노동이 따로 없습니다. 고기를 써는 데만도 꼬박 2시간이 더 걸리는데요. 몸은 고되지만 정성을 쏟은 덕분에 고기가 깨끗하게 정리됐습니다. 오후 12시. 드디어 점심시간입니다. 본격적으로 바빠지는 시간. 밀려드는 주문에 할머니가 정신없이 분주해집니다. 먼저 뚝배기에 손질한 머릿고기를 한 주먹씩 담고 빠르게 화구에 올립니다.
3: 점심시간이 정신 없겠는데요?
0: 예. 요 시간만, 한 시간만 바빠요.
1: 이제 뚝배기마다 미리 불려둔 당면을 올리고 가마솥에서 진하게 우려낸 국물을 부어준 후 마지막으로 대파까지 한 움큼 얹고 끓이기만 하면 됩니다. 할머니는 뚝배기가 끓는 사이 주방을 나와 테이블마다 반찬을 나르십니다.
0: 아, 이거 직접 제가 다 손으로 제가 한 겁니다.
1: 또다시 주방으로 들어가 그 사이 맛있게 끓은 국밥을 나릅니다. 주방과 테이블을 오가며 이 모든 일을 혼자서 거뜬히 해냅니다.
3: 어머니 처음부터 끝까지 어머니 혼자 다 하시네요.
0: 예, 제가 만드는 거, 음식 만드는 거 하고 치우는 거 하고 제가 혼자 다 하고 있습니다. 예.
1: 한바탕 서빙이 끝나고 드디어 손님상에 오른 소머리 국밥. 과연 국밥 맛은 어떨까요?
4: 다른 데는 뭐 기름이 많고 좀 느끼한데 이건 담백하니까 크림이 자주 올 수밖에 없어요.
5: 어쨌든 푸짐하게 주고 국물이 담백해가 좋아요. 맛이 좋아요. 그 뜸이에요.
1: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점심시간이 지나갑니다.
3: 어머니. 네. 그냥 폭풍우가 한번 휩쓸고 갔는데요?
0: 글쎄 모르네요. 아, 그렇게 항상 바쁜 건 아니거든요.
3: 아 그래요? 오늘은 좀 많은 편이에요?
0: 예, 그렇죠. 예.
1: 오전 11시부터 하루 딱 3시간만 영업을 합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이 끝나기 무섭게 어딜 가시려는 걸까요?
0: 소머리 사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감주하려고 엽기름도 사러 가고요.
1: 할머니가 익숙한 솜씨로 시동을 걸고 시장을 향해 출발합니다.
0: 예, 여기는 시골이 있다 보니까 차가 없으면 장을 보러 다닐 수가 없어요. 하루에 차가 버스가 6분 다니는데 그래서 차가 없으면 장을 보러 다니지를 못하고 올 일을 못 봅니다.
1: 시장은 식당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습니다.
6: 안녕하세요.
0: 사장님, 예, 소머리 좋은 거 있나요?
6: 네, 좋은 거 있어요.
0: 아, 좋은 거 있어요?
6: 네.
0: 아우 좋네. 아우 이쁘다. 예? 소머리가 크고 매끄럽고 그래도 양도 많이 나오고.
3: 아 맛도, 커야 양이 많나요?
0: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맛도 좋고.
7: 자 내일 좀 배달 좀 해주세요.
8: 알겠어요. 내일 예. 네, 배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0: 네 갈게요.
8: 네 고맙습니다.
1: 이번엔 손님들께 서비스로 드리는 식혜 재료를 사려고 합니다.
0: 아. 이거 맛있더라고요. 어, 좋으네.
3: 이렇게 일일이 장 보러 다니기 힘들지 않으세요?
0: 힘들죠. 그렇지만 좋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이렇게 또 직접 보면서 확인하면서 좋은 거고.
8: 안녕하세요. 예.
9: 감사합니다.
1: 전화 한 통이면 배달되는 편한 세상이라지만 맛있는 음식을 위해 좋은 재료를 직접 확인하는 것만큼은 절대 타협하지 않는 할머니의 오랜 고집이라고 합니다.
0: 저희가 싫으면 즐기라 하는 말이 있듯이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해서 정말

맛있게 드시고 가시면 더 이상 보람이 없겠습니다.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0: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1: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학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2: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3: Happy New Year!
1: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에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푹푹 찌는 무더위를 피해 거친 파도에 몸을 맡기고픈 계절. 가슴속까지 뻥 뚫리는 시원한 음료 없이는 단 하루도 견디기 어렵다는 이들이 많다.
1: 탄산, 콜라, 사이다 이런 탄산 음료를 정말 좋아했었습니다. 중독일 정도로.
2: 술 먹으면 술 먹고 소주 세 잔 내가 이제 마시고 그냥.
3: 커피를 참 많이 마셨어요. 세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한 뭐 보통 일곱, 여덟, 열 잔은 먹었지 않았을까요?
0: 하지만 마시는 순간의 즐거움 뒤에 쉬지 않고 자극받는 장기가 있다. 바로 음식이 지나는 길, 식도는 지금 우리에게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다.
3: 불 타듯이 아파요. 불이 나는 것 같아요.
1: 아, 너무너무 진짜 힘들어요. 벌레가 막 무슨 막 이렇게 막 갉아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
4: 고춧가루 뿌려놓은 것 같아요. 그냥 식도염인가 보다만 했지 그렇게까지 고통스럽고 아픈지는 몰랐죠.
0: 타는 듯한 가슴 통증 때문에 일상이 무너져버린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
5: 많이 힘들고 하는 경우는 많이 있지 않으실 거예요.
0: 아무리 약을 먹어도 소용없거나 재발이 잦아 고민이다. 그런데 김도훈 교수를 만나 참을 수 없는 가슴 통증에서 해방됐다는 이들이 많다.
3: 정말 90% 정도 좋아졌어요.
1: 지금은 거의 완치됐다고 봐야 돼요.
0: 위식도 역류질환 명의 김도훈 교수. 과연 그의 처방과 시술은 어떻게 다른 걸까?
6: 재발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지요법이라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위산이 올라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이 스트레타 치료법으로 대표되는 고주파 열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입속에서 느끼는 즐거움을 위해 우리가 쉬지 않고 먹고 마시는 사이 묵묵히 일해왔던 몸속의 긴 통로 명의와 함께 식도가 보내는 경고에 귀를 기울여보자. 김효선 씨는 매일 가슴 속 불과의 싸움을 벌인다. 정말 불을 끄듯 냉수를 들이켜야만 잠시나마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3: 통증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불타는 것 같아. 그럴 때마다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 그럼 조금 있으면 괜찮아요. 그러다가 다시 아프죠. 그 통증이 나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 쓰러져서 이런 느낌일 정도로 아팠어요.
0: 이대로 모든 것이 멈춰버리는 건 아닌지 다급히 병원을 찾았다.
3: 심장이 터질 듯이 아프니까 심장에 무슨 이상이 있나 심장 검사도 했죠. 정말 그 온몸을 다 검사했어요. 다 받았을 때 이상은 다 좋았어요.
0: 과연 그녀를 괴롭히는 병은 무엇일까? 김효선 씨에겐 심장 쪽이 아닌 뜻밖의 장기에 문제가 있었다.
6: 특히 심장 같은 경우까지 위산이 올라오면은 되게 위기감을 느끼거든요. 아, 내가 심장병 때문에 갑자기 어떻게 되는 게 아닌가라고 많이 놀라기도 하세요.
3: 아, 많이 놀랐어요, 사실. 네.
6: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게 위산이 식도 쪽으로 역류를 하는 게 식도염이거든요.
3: 네.
6: 근데 위산이 얼만큼까지 올라오느냐에 따라서 내가 불편한 증상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가슴팍까지 올라오면은 가슴이 아파서 갑자기 심장병이 아닌가 싶어서 심장내과를 가고요.
3: 네.
6: 증상이 심할 수도 있다.
0: 타는 듯한 가슴 통증을 불러온 건 역류성 식도염이었다. 목소리가 안 나오는 식도는 인두와 위를 잇는 20에서 25cm 길이의 소화 기관이다. 식도 양 끝에는 관약근이 있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한다. 음식물이 들어오면 상부 관약근이 반사적으로 열리면서 연동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하부 관약근을 통해 위로 전달된다. 음식물이 위로 넘어가면 위에서 산을 분비해 소화를 일으키는데 식도의 기능이 떨어져 위에 있어야 할 음식물이나 위액이 식도로 역류하게 되면 식도 점막은 위산에 손상을 입게 되면서 여러 식도 질환에 노출된다. 그중 주로 하부 관약근이 느슨해져 위 내용물이 역류해 식도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 바로 역류성 식도염이다.
6: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하는 것은 위와 식도 사이에 관약 근육이 밥이 지나갈 때는 열려줘야 되고 밥이 다 지나가서 음식물이 위로 들어가면 닫혀줘야 되는데 수시로 열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심장 쪽이요. 막 쥐어 짜는 듯이 막 비틀어 짜는 것처럼 아프고

0: 명치가 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계속 타고 쓰리고 뭐.
1: 그 고통은 진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막 가슴을 부여안고 막 밤새 뒹굴뒹굴 굴려야 되니까 엄청나게 아프거든요.
2: 환자들이 협심증으로 오인할 만큼 심한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3: 위산은 굉장히 강한 강산이고요. 위는 당연히 위 안에는 위산이 있기 때문에 위장의 세포들은 위산의 강한 세포로 두껍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식도는 위산을 접할 기회가 없는 장기이기 때문에 갑자기 위산이 침범을 해오니까 식도의 점막들이 위산에 의해서 손상을 잘 받는 거죠.
2: 불타는 듯한 통증의 원인은 강산인 위산 역류. 식도가 명치 끝까지 이어져 있다 보니 심장 질환으로 착각하기 쉬운 것이다.
3: 저도 식도염을 가지고 있긴 한데 조약돌을 불에 달궈 가지고 그 조약돌을 이 가슴 중간에 그냥 가만히 놓여져 있는 거예요. 계속 뜨거워지면서 심장 쪽의 통증이라는 게 내가 정말 가슴 쪽에 문제가 있는 환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 불안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지수가 굉장히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둘을 구별하는 거는 운동을 할 때, 등산을 할 때, 그때 갑자기 가슴 쪽에 통증이 있으면 협심증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특정 음식을 먹었을 때 불편하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식도염의 통증일 가능성이 좀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4: 목에 이물감은 항상 있었어요.
5: 막 이렇게 상처 난데 있지 않습니까? 뭐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자꾸 따가면서 화끈화끈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기침이 이제 막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숨이 빨딱하다 넘어갈 것 같이 오래 해요. 칵칵하고 나중에는 이제 막뭐 목에서 진짜 피는 안 나왔는데 하여튼 목 발에도 다 튀어나오고.
2: 위산이 식도 상부까지 역류할 경우 기침이나 목에 이물감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렇다면 식도염의 정확한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6: 일반적으로 내시경 검사하면 위 내시경 검사만 받잖아요. 그럼 식도 내시경 검사는 어떻게 받아야 되나요?
3: 아, 정말 많이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위 내시경인데 식도도 보나요?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세요. 위 내시경은 식도를 통해서 위를 주로 보고 식도를 들어갈 때 보고 나올 때 보고 두 번이나 보는 그런 검사법이라서 위 내시경 검사는 식도를 당연히 보고 들어가는 검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 2010년 283만여 명에서 2021년 486만여 명까지 역류성 식도염 환자는 폭발적으로 늘었다. 남녀노소를 떠나 역류성 식도염은 위험만큼 흔한 질환이 됐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3: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환자 수가 많이 늘었던 걸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식습관의 변화, 그 다음에 그로 인한 체형의 변화, 비만이나 과체중 환자분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런 식도염의 증상도 많아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2: 한번 먹으면 헤어나오기 힘든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에 길들여진 사이 식도 건강이 위협받고 있었던 것이다. 재발이 잦아 치료가 쉽지 않기로 유명한 역류성 식도염.
3: 새벽 3시나 5시에
2: 그러나 김
3: 잘해서
2: 교수를
3: 이렇게
2: 만나 달라졌다는
3: 식도 인슐린
2: 환자들이
3: 많이
2: 많다.
3: 마셨고 요즘은 좀 어떠세요?
1: 지금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요.
3: 예.
1: 너무 속이 편안해요.
3: 아, 그러세요?
1: 예.
3: 예.
1: 그 예전에는 그 식물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있으면서 더 속이 쓰면서 감당을 못할 정도였는데
3: 아, 예.
1: 지금은 그건 좀 거의 없어졌어요.
3: 네.
2: 가슴 쓰림으로 밤잠을 설쳤던 윤복영 씨는 어떻게 식도염을 치료했을까?
3: 이렇게 쭉 긁은 것처럼 보이죠. 이게 위산이 여기까지 올라오니까 여기가 상처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전형적인 식도염의 그런 糜烂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약을 치료를 했었고, 약을 치료하고 나서 내시경 소견을 살펴보면은 전보다는 이 주변이 많이 깨끗해졌죠. 위산으로 생긴 糜烂이라고 하는 염증은 약을 먹고 치료가 다된 상태, 거의 다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 약물 치료를 통해 위산 역류로 생긴 염증이 사라진 걸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3: 역류성 식도염의 기전이 위산이 위에서 식도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가장 1차적으로 선택되는 치료가 약물 치료를 통해서 위산을 억제하는 치료입니다. 조금 더 위산을 효율적으로 억제하는 약들, 그 다음에 위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좀더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아니면 좀 시간을 길게 억제를 하거나 하는 그런 약들이 자꾸 개발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2: 역류성 식도염은 한 달에서 두달 정도 약물 치료를 우선적으로

0: 시행한다. 식도염이 생기는 주요 원인이 하부 관략근에 이상이 생겨 강한 산성을 가진 위산이 역류하기 때문에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약물을 사용하게 된다. 위산 분비 억제제는 위벽 세포막 내에 분포된 위산 분비의 마지막 단계에 관여한다. 위산은 최종 단계에서 프로톤 펌프가 활성화되면서 분비되는데 이 프로톤 펌프의 활동을 방해함으로써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쉬고 있는 프로톤 펌프에는 작용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다. 최근 등장한 신약은 이런 단점을 보완했다. 쉬고 있는 프로톤 펌프에도 작용해 위산이 계속 억제되는 효과가 있다. 그동안 역류성 식도염 약을 먹어도 소용없다는 환자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단, 장기간 복용할 경우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최소한의 유효 용량으로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1: 가끔 속이 쓰릴 때 있는데
2: 이 병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게 대부분이
0: 한번 느슨해진 식도 관략근은 또다시 위산 역류를 일으키기 쉽다.
2: 증상이 있으면 당황하지 않고 아 내가 또 약을 먹어야 되겠구나라고.
1: 아 네네.
2: 네, 앞으로도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네,
1: 감사합니다. 네,
2: 그러니까 지금 음식 때문에 생기는 것들은 사람마다 워낙 다양해서 네. 다른 사람들보다 내 생활이나 내 음식, 내가 먹는 음식에 좀 조절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0: 식도염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생활 습관 교정과 함께 저용량으로 약을 먹는 유지요법이 중요하다.
3: 역류성 식도염의 치료는 크게 초기 치료, 초치료라고 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유지치료라고 하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초치료는 한 4주에서 8주 정도 약들을 쓰는 게 초치료고 역류성 식도염의 병인이 하부식도 관략근이 좀 느슨해져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재발을 잘 하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1년 정도 치료가 너무 성공적으로 잘 초치료가 잘 이루어져서 1년 동안 관찰을 하면은 적어도 한 30에서 40% 정도 환자들은 1년 안에 재발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결국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는 유지요법이라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0: 일반적으로 수개월간 유지요법이 필요하지만 자신에게 맞는 약을 복용하면 기간을 줄일 수도 있다.
4: 체중이 조금 늘면서 증상이 더 심해진 걸까? 뭐 한 10kg 정도 체중이 더 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5: 원래 72kg인데 지금 82kg예요. 10kg가 불어났다고. 그래서 내가 보니까 체중 증가하면서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러나.
0: 갑작스런 체중 증가나 비만이 역류성 식도염을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3: 비만이 역류성 식도염을 조장하는 그런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비만 때문에 복압이 증가돼서 이제 역류가 될 기회가 높아진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비만이 되기까지 드시는 여러 가지 음식물들이 역류를 조장할 음식물들이 좀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약을 안 먹고 살을 빼니까 증상이 훨씬 나아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적지 않이 계십니다.
6: 커피하고 빵만 먹으면서 뭐 인스턴트 식품 즉각 먹을 수 있는 이런 거 먹고 많이 했거든요.
7: 라면이나 튀긴 음식 이런 거 먹으면 속이 좀 쓰리더라고요.
1: 제가 밀가루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밀가루 음식을 먹지는 못했어요. 저녁 때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그 어마무시하게 속이 쓰려가지고.
0: 식도염을 유발하는 식습관 개선도 필수다. 신과일은 물론이고 토마토도 위장의 산도를 높일 수 있는 음식 중 하나다. 탄산음료는 식도 관략근의 압력을 낮춰 위산 역류를 높이는 대표적인 식품이다. 그렇다면 면이나 빵과 같은 밀가루 음식이 식도염을 유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밀가루는 물을 가해 반죽을 하면 두 가지 유형의 단백질이 결합해 얇고 탄력성 있는 피막을 형성하는데 이를 글루텐이라고 한다. 이 글루텐 성분 때문에 면이나 빵은 쫄깃한 식감으로 식욕을 자극하지만 식도 건강엔 치명적일 수 있다. 밀가루 음식을 먹게 되면 팽창하는 성질을 가진 글루텐 성분이 위에 오래 머물면서 위산을 계속 분비시키고 결국 위산이 식도로 역류해 염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3: 면 종류를 가지고 식도염 환자분들이 더 나쁘게 만드는 면을 쭉 한번 뽑았더니 위쪽에 이제 상위 그룹에 있는 게 짬뽕, 비빔면,

0: 또 카페인 성분은 평소 위산 역류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하부 식도 관략근을 느슨하게 해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
1: 저는 콜라랑 팥이랑 먹으면 역류가 일어나거든요. 나는 이 음식을 먹으면 커피를 먹으면 안 좋았어. 나는 밀가루를 먹으면 안 좋았어. 나는 팥을 먹으면 안 좋았어. 나는 라면을 먹으면 안 좋았어. 라고 한마디씩 다 하시면은 듣는 입장은 10개를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는 정말 이슬과 물만 먹고 살아야 되는 분이 될 수도 있어서 그래서 나한테 맞춰서 남이 다 안 좋다고 하더라도 내가 먹어서 괜찮은 거는 먹어도 되고요. 그렇게 본인의 삶을 불편하게 하냐 하지 않느냐로 구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식도염을 유발하는 음식은 개인차가 있어 자신에게 역류를 일으키는 음식을 감별해 식습관을 교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 커피와 빵이 문제였던 한 사람이 있다. 여행 작가인 김효선 씨는 커피와 빵으로 연명하는 원고 마감 때마다 식도염이 재발했다.
2: 기타 소리가 내 귓가에 산들거리는 바람에 춤추는 나비처럼 보인다. 들리는 게 아니다, 보인다.
0: 지금은 불타는 가슴 통증으로부터 해방돼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다는 그녀.
2: 제가 약을요. 예전에는 이거는 60ml고 이거는 30이에요. 이게 이제 이 60ml 먹을 때는 심할 때이기 때문에 이거하고 이 두 가지 약을 먹어야 했어요. 근데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이제 위가 이제 약간 불편했을 때 이거는 30ml 줄어진 것을 이거를 하나만 먹는 거죠.
0: 통증이 있을 때만 간헐적으로 위산분비 억제제를 저용량으로 먹고 있다.
2: 90% 정도 좋아졌어요. 그래서 참 좋아요. 아주 좋아요.
0: 가슴속 불을 끄기 위해 그녀는 역류를 일으키는 음식들과도 철저히 작별을 고했다.
2: 아침에는 과일을 먹지만 저녁에는 곡물류에 해당하는 오트밀을 부드럽게 해서 먹고
3: 좋아하시는 빵 이런 거는 또 못 드시잖아요.
2: 이제 먹으면 표시가 나요. 빵 같은 거를 먹잖아요. 제가 너무 좋아해요. 샌드위치, 뭐 기타 빵 종류 너무 좋아하죠. 근데 그거는 이제 먹으면 너무 몸이 부대끼는 거죠. 속이 그만큼 불편한데 이제는 안 먹으니까 너무 편안해요. 네. 그래도 유혹은 굉장히 많아요. 먹고 싶은. 근데 밤에 잘 때 위산의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냥 먹어도 괜찮겠죠. 근데 저는 겪어봤으니까 그거보다는 밤에 편히 자는 게 좋겠지 해서 안 먹죠.
0: 속 편한 음식을 천천히 음미하며 먹자 밤잠 설칠 일도 사라졌다.
2: 위는 마치 쓰레기통처럼 뭔가를 막 먹으면 위에서 다 알아서 해결해주겠지. 이런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역류성과 관련 위산이 올라온다는 건 식습관을 고치지 않고 내가 뭔가를 하지 않는 이상 그 일은 계속 일어나는 거죠.
0: 재발을 막으려면 생활습관 개선은 필수다. 특히 식후 3시간 이후에 잠드는 것이 중요하다. 소화가 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누울 경우 중력에 의해 위 내용물이 역류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 시간을 지키기 어렵다면 베개를 높이거나 왼쪽으로 눕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1: 위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 내용물들이 이쪽으로 누워서 주무시면은 아래쪽에 고이게 돼서 위쪽에 있는 식도 쪽하고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역류가 잘 안 되는데 이렇게 반대쪽으로 주무시면은 이게 식도 쪽으로 넘어올 기회가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왼쪽으로 누웠을 때 아마도 좀 더 식도염을 증상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0: 그러나 바쁜 직장인들이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개선하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기도 한다.
4: 저는 이제 약을 끊으면은 이제 바로 다시 항상 증상이 재발돼서 지금까지 이제 계속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한 10년, 막 9년 정도 전이었고요.
0: 식도염이 만성화돼버린 김경수 씨는 최신 치료를 받기 위해 김도훈 교수를 찾았다.
1: 하얗게 좀 이렇게 뺑 둘러 있잖아, 그죠? 여기가 명치 끝이고 식도 끝이에요. 이 부분은 위산이 여기서 자꾸 역류를 하니까 그것 때문에 여기 하얗게 백태가 끼어있는 소견이 보이고
0: 느슨해진 관략근과 잦은 염증으로 백태까지 낀 식도. 그런데 이를 치료할 수 있는 획기적인 치료법이 등장했다.
1: 스트레타라고 하는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내시경을 이렇게 딱 잡고 있어야 되지 이렇게 헐거워지면은

0: 스트레 타일 바늘 침이 닿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딱 하기 좋은 조건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1: 만성 식도염 환자인 경수 씨가 받기로 한 스트레타 치료는 무엇일까?
0: 발약근을 쪼을 수 있는 치료는 전통적으로는 수술적인 방법을 이용해서요. 복강경을 통해서 위 바깥에서 식도 바로 아래쪽에 위를 잡아당겨서 이렇게 둘러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묶음을 매듭을 짓듯이 한 바퀴 둘러서 식도하고 위 사이를 좀 단단하게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수술을 위추벽 성형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성형술을 했는데 아무래도 수술에 대한 그런 느낌은 내시경 치료보다는 뭔가 큰일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새로운 치료법이라고 하는 것은 스트레타라고 하는 고주파 열 치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1: 스트레타 치료는 특수 카테터를 하부 식도까지 넣은 뒤 고주파 에너지를 느슨해진 식도 관략근에 주입하는 내시경 시술을 말한다. 이때 자극을 받은 근육은 점차 두꺼워져 수축력을 강화시킨다. 그로 인해 느슨해진 하부 식도가 정상화됨으로써 위산이 역류하는 걸 막을 수 있다. 내시경 시술 명의로 꼽히는 김 교수에게 자세히 알아보자.
0: 스트레타 카테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겨서 조작을 통해서 요 왼쪽 끝에 보이시는 풍선을 식도 안쪽으로 넣은 다음에 풍선을 부풀려서 바늘을 꺼냅니다. 이렇게 한 바늘이 나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바늘을 특정 위치에 근육에 찔러 넣은 다음에 고주파 자극을 줘서 근육을 두껍게 비우시키는 그런 시술이고요.
1: 스트레타 시술은 내시경실에서 진정 유도제를 투여한 상태에서 진행된다.
0: 니들 빼고, 발론 빼고.
1: 단기 입원을 통해 시술 후몇 시간이면 일상생활이
0: 돌려서
1: 가능한 스트레타 시술. 비교적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된 치료다.
0: 이드라웃. 우리나라 들어온 지는 꽤 많이 되지 않았지만 미국에서는 한 10년 정도 전부터 시행되고 있고요. 오랜 기간 동안 안전하게 사용되는 시술이고 식도염에 대한 지표들이 많이 개선이 됐고요.
1: 타는 듯한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을 찾았던 양정숙 씨는 다른 병원에서 역류성 식도염 진단을 받았다.
2: 가슴이 이렇게 막 뛰고 막 그냥 막 쓰리고 막 터지려고 그러고 이제 너무 아파서 괴로워하고 막 진짜 화장실도 못갈 정도로 남편이 이게 소변을 이제 방에서 받아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응급실에 갔죠. 맨 처음에는 제가 동네 병원 다닐 때두달 동안을 약을 먹어도 호전이 안 돼요. 여기 교수님을 추천해줘서 와서 약을 먹었는데 7일 되니까 호전이 되더라고요.
1: 역류성 식도염의 전형적인 증상이었지만 김 교수는 다른 진단과 처방을 내렸다.
2: 사과, 딸기, 귤, 뭐 오렌지 전혀 먹지는 못했는데 올해부터는 다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한테 그랬잖아요. 교수님, 저 너무 이제 과일도 잘
0: 네,
2: 먹어요.
0: 맞아요. 그쵸도 다행이세요. 그래서 불편하지만은 코에 줄을 넣는 검사를 하니까.
2: 네, 넣어갖고 이렇게 24층에 여기 삐삐처럼 차고.
0: 그쵸. 그게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이렇게 치료를 해서 잘 들어서 다행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1: 놀랍게도 식도 내시경 사진이 정상이었다.
0: 미란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전형적인 식도염 네, 소견은 아니세요. 위산이 정말 작게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일일이 본인이 힘들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는 역류과민증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1: 역류성 식도염과 비슷한 증상으로 인해 오인되기 쉬운 질환은 역류과민증이다. 보통 음식을 먹고 나면 식도가 조금 열려 위산이 조금씩 올라오기 마련이다. 그런데 식도 감각신경이 예민해 그 자체를 견디지 못하고 가슴 통증이나 속쓰림을 겪는 경우 역류과민증이라고 한다. 역류성 식도염과 달리 위산 분비 억제제와 함께 신경계 약물을 병행한 치료가 필요하다.
0: 과민증 치료는 일반 환자분들이 신경성 약이라고 대표되는 항우울제나 항불안제 계통 약들인데 통증이 조절되는 효과를 같이 할수 있거든요. 환자분들한테 좀 이렇게 상세한 설명을 해드리는 게 우울증 약을 써버렸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약을 어떤 의미로 쓰는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면 환자가 약을 잘 드실 수 있게도 만들고,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증상도 나아질 수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도염 치료를 일반 병원에서 받으시고 여러 가지 약들을 써왔는데,

0: 근데 내장기관의 민감성 때문에 생기는 그런 통증이라서 위산분비억제제를 다 없애고 끊고 그 통증 조절제만 드시고 너무 좋아졌다는 분도 생각보다 있으세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죠.
1: 역류성 식도염 치료를 받고도 호전되지 않는 경우 다른 식도 질환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2: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위액이 올라와가지고 새까만 게 올라와고 목이 아프고 흉부에 통증 올때 있고 역류성 약을 먹어도 안 듣고 이 병을 종잡을 수가 없는 거라죠. 답답하지. 그러니까 답답하지. 이리 왔지 여기까지요.
0: 안녕하세요. 여기 앉으세요.
1: 장주원 할아버지도 답답한 마음에 김 교수를 찾았다.
0: 어디가 제일 불편하세요?
2: 네. 집에 작은 애 어두워요.
0: 비가 좀 어두우세요? 예, 그럼 요거 한번 끼워보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 양쪽에
1: 귀가 어두운 할아버지를
0: 이어폰
1: 위해 오래된 기계를 꺼내놓는 김도훈 교수.
0: 어디가 제일 불편하세요?
2: 가슴이 답답하니 여기 근처에 여기. 병원을 계속 이 때문에 이제 식도염 약을 주더라고요.
0: 예.
2: 뭐가 아무 효과가 없어요.
0: 그럼 첫 번째는 뭘 생각해봐야 되는가 하면은 식도염이 아닌데 식도염처럼 증상이 똑같이 일어나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그때는 좀 번거롭겠지만 그 식도염인지 아닌지 보는 검사가 있어요.
2: 예. 내검사를 하면은 아무 이상 없다는 거예요?
0: 내시경 검사 아니고 조금 특별한
2: 아니,
0: 검사예요.
2: 내검사를
0: 이번에 치료하고 딱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죠?
2: 고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예.
1: 병이 낫지 않아서도 답답하고 귀가 들리지 않아서도 답답한 어르신들을 위해 음성 증폭기를 활용하고 있다.
0: 고령 환자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얘기하는 거를 제대로 잘못 듣고 가족들이 오셔서 제가 얘기하면은 그분들이 듣고 다시 전달해 주시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직접 소통하는 걸 원하실 수도 있어서 소리 조절을 해서 환자분들한테 이제 적당한 소리를 가지고 하면 환자분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1: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식도 내압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다.
3: 이제 제가 물을 드릴 건데 한 번만 삼키는 거예요. 아 해보세요. 아, 꿀꺽. 다시 들어갈게요.
1: 물을 마시면서 식도의 연동 운동과 관략근 기능을 평가한다.
3: 잘하셨어요. 이 부위가 하부 관략근입니다. 그래서 하부 식도 관략근이라서 위하고 보통 식도하고 연결된 그 부위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위에서부터 압력이 쭉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연동 운동이 잘 된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1: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환자.
4: 24시간 산 역류 검사 진행할 겁니다.
1: 식도염인지 다른 질환인지 구별하기 위해선 다소 불편한 검사도 감내해야 한다. 센서가 달린 관을 코로 집어넣어 식도에 고정한 상태에서 식도 산도를 측정하는 24시간 산 역류 검사. 실제 위산 역류와 가슴 쓰림 증상이 일치하는지 가려낼 수 있는 검사법이다. 검사 결과 장할아버지는 역류성 식도염이 아니었다. 약을 먹어도 듣지 않는 이유를 이제야 찾은 것이다.
0: 일정 이상의 빈도가 돼야지 식도염이라고 진단을 하지만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요 밑에 요 하나, 두 개, 두 개, 두 번만 있었습니까? 이렇게 두 번의 이벤트밖에 없었는데 환자는 그 사항 자체를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결국 이 환자는 전형적인 식도염의 증상을 가지고 있지만 역류과민증으로 진단을 내렸습니다.
1: 정확한 병명을 알기 위해선 다소 불편한 검사들을 받아야 하는데 최근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0: 코로 줄을 놔야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루 동안 하루 종일 차고 있느냐, 밥은 어떻게 먹느냐, 잠은 어떻게 자느냐라고는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불편감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는 이제 무선으로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지금 바로 손에 들고 있는 요겁니다. 카테타 같은 것을 내시경 가이드하에 식도를 통해서 넣습니다. 기구를 조작을 해서 누른 다음에 한쪽으로 탁 돌리면 요 끝에 보이는 캡슐이 탈락이 되면서 식도 점막에 붙게 됩니다. 끝에 붙어 있으면서 48시간 동안 식도에 산이 역류되는 걸 측정하게 되는 거고요. 48시간이 지나면은 저절로 탈락이 돼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대변으로 배출을 하게 되는 거라서 따로 제거를 할 필요도 없어서 편리한 검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코로 관을 넣는 검사가 힘들 경우 무선 식도 산도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젊은 층도 식도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5: 가슴에 통증이 이쪽에 통증이 오기 시작하면서 1분에서 1분 30초는 진짜 부유졌고 어떻게도 못하고 숨도 막 헐떡거리고 진짜 증상은 역류성 식도염이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두 달을 이제 아예 음식을 전혀 물도 못 삼키고 음식을 못 먹다 보니까 두 달 만에 11kg가 빠지더라고요. 살아있는 그냥 시체처럼 그냥 가만히 누워만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 병원을 다녔는데도 계속 신경성이다. 심지어 갑상선 항진증이라고도 판정을 받았었어요. 큰 병에도 상관없으니까 제발 병명만 나왔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사람이 진짜 너무 피폐해지더라고요.
1: 역류 증상으로 시작해 물도 못 삼키게 된 그녀의 식도 질환은 과연 무엇일까?
0: 내시경을 밀면 들어가는데 굉장히 저항감을 느끼고 쭉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칼라지아라고 하는 식도 이완 불능증이라고 하는데 식도가 이렇게 근육, 관처럼 생긴 근육인데 음식이 들어오면은 열렸다가 들어가고 나면은 닫혀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 수축과 이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완 불능증 같은 경우는 이 말 그대로 이완이 안 되는 거예요. 쪼여지고 있으니까 차곡차곡 쌓여서 역류성 식도염처럼 역류가 되는 증상으로 병원을 찾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 대부분이에요.
1: 꽉 막힌 식도 관략근. 식도염과 증상은 비슷해도 역류의 원인은 정반대였다. 식도 이완 불능증은 식도 관략근이 이완되지 않는 병을 말한다. 식도의 연동 운동이 원활하지 못해 삼킴 곤란 증상이 나타나고 식도에 음식이 쌓여 역류를 일으키기도 한다. 박석훈 씨는 오늘도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무겁다. 흔한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믿었던 그는 역류 증상에서 시작해 몇 달째 음식을 삼키기 힘든 증상에 시달리고 있다. 한창 맛집을 찾아다닐 30대. 하지만 석훈 씨에게 식사 시간은 고역이 아닐 수 없다. 물을 부은 죽도 간신히 삼키는 수준이다.
6: 목에서 딱 걸릴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좀 기다려야지 괜찮아지고 거기서 조금이라도 더 뭔가를 넘기려고 하면 바로 딸꾹질이 나가지고요. 소화 촉진제, 역류 질환 개선, 뭐 위 점막의 기능을 강화?
1: 소화기 계통약을 아무리 먹어도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다.
6: 한 1년 넘게 약을 먹었는데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약간 심해지고 지인분께 그냥 큰 병원 가보라고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식도 이완 불능증 이렇게 말씀을 처음 들었습니다.
1: 고생 끝에 진짜 병을 알게 된 석훈 씨는 김 교수에게 내시경 시술을 받기로 했다.
0: 근육이 두꺼워져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그 근육을 찢어야 되는 그런 일정 길이를 근육 절개술이라고 하거든요.
1: 식도 이완 불능증은 내시경을 이용해 관략근을 절개하는 시술로 치료할 수 있다. 식도는 점막과 점막 하층, 근육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먼저 식도 점막을 찢고 점막 하층으로 들어가 식도 관략근과 식도 체부 근육 일부를 전기칼로 끊는다. 이후 절개한 식도 점막을 클립으로 봉합하면 시술은 마무리된다. 식도 내시경 시술의 권위자 김도훈 교수. 음식을 삼키지 못할 만큼 두꺼워진 식도 근육을 절제하기 위해 그의 손이 섬세하게 움직인다. 기존의 풍선 확장술은 치료 효과가 일시적이지만 내시경적 근절개술은 더욱 근본적인 치료로 성공률이 높아 주목받고 있는 시술이다.
0: 클립하고 마치겠습니다. 엔도클립 거의 다 돼갑니다.
1: 절개 부위를 클립으로 봉합하고 나면 조여졌던 식도 끝이 풀어지고 환자는 식사가 가능해진다. 퇴원 전 식도 조영술을 받는 환자.
7: 자, 삼키지 말고요. 한 모금 이제 넣고 기다려주세요.
1: 시술 부위에 조영제가 잘 통과하는지 살펴보는 절차다. 다행히 막혔던 식도가 뚫린 걸 확인할 수 있었다.
6: 네, 당연히 기분 좋죠. 제가 먹는 거를 좀 좋아해가지고 잘 못 먹고 가려먹고 그랬는데 그게 없어질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1: 택시 운전기사인 김기수 씨는

0: 시도 때도 없는 음식물 역류에 고통받고 있다.
1: 이렇게 해요. 식사하고 나면 조금 있으면 뭐냐 때부터 이런 거지 뭐. 그 술 많이 먹어가지고 뭐 토하는 그 정도였어요.
0: 손님이 다 있을 땐 역한 음식물을 도로 삼켜야만 하는 현실.
1: 먹은 음식물이 올라오니까 씹었던 게 다시 올라오니까 대책임. 내가 아 이거 내가 손가 이거 대책임을 해야 되냐고. 그냥 확 죽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몇 번 했어요.
0: 병명을 알지 못한 채 병원을 전전하다 김도훈 교수를 찾게 된 김기수 씨. 음식물 역류의 원인은 무엇일까?
2: 개실이라고 하는 게 일반 분들이 잘 듣기 힘든 건데 네. 보통 말해서 이제 곁에 식도에 이렇게 있으면은 옆에 이제 주머니가 생긴 거예요.
1: 아, 그럼 뭐 몰랐죠, 네.
2: 그 주머니가 지금 사진에서 보면 이 부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내시경에서 보면은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해당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 네. 이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네. 여기가 더 크니까 여기 고여 있는 거예요.
0: 식도 옆에 무려 7cm에 달하는 식도 개실이 생겨 음식물이 고여 있다 역류를 일으켰던 것이다.
2: 개실이 이렇게 주머니처럼 생겼잖아, 그죠? 예. 거기 이제 이렇게 주머니처럼 생긴 그 높이를 조금 낮춰주는 거예요, 내시경으로. 예, 낮춰주면은 음식물이 들어오더라도 밑으로 바로 미끄러져 내려갈 수 있도록 만드는 치료를 해드릴 거거든요.
1: 예. 정말 고맙습니다. 예.
2: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치료 잘 해드리고.
1: 예. 그냥 그 대학 다닌 병원에서도 식도염, 그렇게 의사선생님 말씀해서 식도염 그렇게 말고 다녔어요. 괴실이라는 말도 처음 들어보고. 바람이란 거 뭐 있습니까? 하면은 잘 치료돼가지고 두 번 다시 이런 일 없게끔 뭐 그게 제 소원이죠 뭐.
0: 식도 괴실은 식도 벽의 일부분이 주머니 모양으로 돌출하는 것을 말하는데 부위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한다. 김기수 씨는 흔치 않게 괴실이 두 개나 발견됐는데 놀랍게도 주머니의 크기가 식도 굵기보다 배 이상이었다. 자연이 음식물을 삼키면 구멍이 큰 괴실에 고여있게 되고 부식이 일어난 음식물이 역류를 일으켰던 것이다. 그런데 음식물이 역류하면서 기도로 들어가 흡인성 폐렴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식도 괴실도 내시경적 근절개술을 이용해 치료가 가능하다. 괴실과 식도 사이에 있는 근육 일부를 전기칼로 절개하면 괴실과 식도의 벽이 낮아지면서 음식물이 식도 쪽으로 내려가게 돼 역류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정작 식도 질환 가운데 가장 무서운 식도암은 소리 없이 찾아온다.
3: 저는 증상이 하나 없었어요. 1년에 한 번 종합 건강검진을 해요. 식도암입니다라고 전화를 받아 놀래가지고 알았다.
0: 산악 자전거를 즐길 정도로 건강했던 그는 식도암 진단이 믿기지 않는다.
2: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있었던 거예요. 보시면은 위가 여기서부터 아래가 이까지 보이고요. 그 다음에 둘레를 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둘러서 여기까지 가지 않습니까? 식도암이 생기는 원인은 확실합니다. 술, 담배.
3: 맞습니다. 담배 40년 정도 폈고요. 예. 예. 그래서 한 2년 전에 끊었고. 예. 술은 독주를 짬짬이 먹었어요. 아, 예. 운동 나가면 예. 나갈 때도 위스키 싸가지고 가고 보드카 싸가지고 가고 보량주.
0: 식도암의 위험 인자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보다 더욱 명확하다.
2: 식도염이 계속 오래되면은 식도암이 생기지 않나요?라고 하는 질문을 적잖이 하세요. 우리나라에서 생기는 식도암은 식도염 때문에 생기는 식도암은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여러 가지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검색해서 찾아볼 수 있는 분들에서 읽은 그 기사는 아마 미국의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한 것일 것 같습니다. 식도암은 식도 정상적인 식도 세포가 화학적인 자극을 받지 않으면 거의 안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식도의 대표적인 화학적인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게 술과 담배 그리고 아주 아주 뜨거운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 그 원인이 명확하게 술과 담배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자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0: 식도암의 주된 원인은 독주와 과음 그리고 흡연이다. 이를 동시에 할 경우 50배까지 발병률이 치솟는다. 식도암은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한 암이다. 암세포가 식도의 점막에만 국한돼 있을 경우 1기, 근육층까지 침범해 국소 림프절의 전이가 2개 이하면 2기. 더 깊게 식도벽을 침범하고 더 많은 림프절과 주변 조직까지 퍼졌으면 3기에 해당한다. 4기는 간, 폐, 뇌 등 다른 장기로 전이됐을 때를 말한다. 식도암 수술은 암을 포함해 식도 대부분을 절제해야 하는 대수술인 경우가 많다.
2: 소장한 만큼이나 진단이 늦으면 많이 힘들어질 수 있는 암이 식도암입니다. 다른 암들보다 식도암이 훨씬 더 예후가 좋지 않기 때문에 빠른 진단이 정말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기에 발견될 경우에는 내시경으로 병이 있는 부분만 절개를 해서 박리를 하는 절개 박리술이라고 하는 치료법을 진행하게 되고요. 아주 초기에 발생한 경우에 그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0: 식도암 1기로 진단받은 연영호 씨. 건강검진을 통해 조기에 식도암을 발견한 덕분에 다행히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의 식도암 병변은 크기에 비해 깊이가 깊진 않았다.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은 림프절 전이가 없으면서 암이 점막에 국한돼 있을 때 가능한 시술이다. 우선 내시경으로 절제 부위를 표시한 후 색이 있는 약물을 주입해 점막층을 부풀려 표시한다. 다음으로 기계를 이용해 포를 뜨듯 암의 범위보다 넓게 떼어낸 후 조직을 드러내 꺼내게 된다. 식도를 보존하면서 내시경만으로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종양을 제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마침내 환자의 식도 안에 자리 잡은 종양을 안전하게 절제하는 데 성공했다.
4: 제가 뗀 조직이고요. 루골 용액이라고 금방교 뿌린 갈색나는 용액을 뿌리면 정상적인 식도는 이렇게 바깥 갈색, 진한 갈색으로 염색이 되고요. 암일 가능성이 좀 더 있는 그런 병변은 어쨌든 정상적인 세포가 아니기 때문에 갈색으로 염색이 안 되고 그래서 지금은 아마 제가 계획한 대로 다 절제를 잘 한 것 같고요.
0: 김도훈 교수팀은 10년간 내시경 시술을 받은 조기 식도암 환자들을 추적 관찰한 결과 생존율 100%라는 놀라운 치료 성적을 입증했다. 5년 전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던 홍진철 씨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
5: 식도암이라는 말을 들은 게 결혼하고 나서 딱 6개월 지나서 식도암 말을 들었고 하늘이 노래지고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듣고 나서 와이프한테 말을 못하고 한 일주일 동안 계속 아침에 새벽 기도 가서 울었었어요. 기도도 하고 막 울고 그러다가 이제 식도를 다 떼어내고 위를 붙일 거다라고 얘기를 듣고 이제 나는 안 자르고 싶다. 어떻게든 다른 방법이 없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한번 도전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이제 내시경 수술을 하게 됐었습니다. 아, 그 얘기 듣고 그 김동 교수님한테 정말 고마워 울면서 얘기해서 제발 살려달라고 꼭 좀 부탁드린다고 제가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와이프도 있고 제가 정말 살아야 된다.
0: 간절한 그의 바람이 통했을까. 내시경 시술로 암을 절제한 뒤 재발 없이 지내고 있다.
5: 지금 예전처럼 똑같이 먹고 똑같이 살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0: 하마터면 40대의 젊은 나이에 식도를 잃을 뻔했던 그는 식습관을 180도 바꿨다. 그 역시 암의 원인은 너무도 분명했다.
5: 전에는 제가 워낙 짜고 맵고 자극적인 찌개나 국이 없으면 밥을 못 먹을 정도였었어요. 너무너무 그걸 좋아하고 뜨거운 거나 독한 술을 좋아했었습니다. 소주나 뭐 위스키 이런 거, 그런 고량주 이런 거 좋아했었고 지금은 일절 안 먹습니다. 전혀 안 먹고.
0: 곧 완치 판정을 앞둔 홍진철 씨. 식도암 조기 발견 덕분에 두 번째 인생을 선물 받았다.
5: 꼭 제가 이제 경험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건강검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일찍 발견이 돼서 절제를 안 하고 지금 이제 완치가 되고 제 식도도 그대로 멀쩡하게 살아있으니 너무너무 예, 감사하고 앞으로

0: 저도 꾸준하게 관리를 해서 다시는 암이 안 걸리게 노력을 해야죠. 네.
1: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식도의 중요성을 잊은 채 살아가는 우리들. 하지만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한다.
2: 과체중이나 비만처럼 체중이 좀 늘어난 분들은 체중 감량을 먼저 해보는 게 맞으실 것 같고요. 주무시기 전에 한 3시간 전에는 음식을 드시지 않는 습관, 자극이 되는 음식들을 드시는 거는 좀 피하시고, 특히 술과 담배 같은 경우는 식도암의 원인도 될수 있기 때문에 끊으시는 게 아마 제일 좋은 예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진수 I'm feeling the rain, just feeling the rain.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땅이 침수되고 있어. 폭우나 해, 쓰나미로 인해 건물이나 땅이 물에 잠기는 자연재해, 침수. 주택이 침수됐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전기를 차단해야 합니다. 이때 젖은 손으로 전기 차단기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수위가 무릎보다 위로 차오르면 출입문을 개방하기 어려우니 그 전에 신속하게 출입문을 열고 퇴출하세요. 차에 탄 채로 주위가 침수되어 차 안에 갇혔을 때는 단단한 물체로 창문의 모서리 부분을 깨고 퇴출합니다. 만약 창문을 깰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량 내 외부 수위 차이가 30cm 이하가 되면 문이 쉽게 열린다는 사실. 차량 내부에 물이 좀 더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탈출하면 됩니다. 침수되었던 주택에 복귀하면 충분히 환기시키고 가스와 전기는 꼭 전문가를 불러서 안전점검 후 사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침수 안 힘들래 자 힘들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땅이 침수되고 있어 폭우나 해 쓰나미로 인해 건물이나 땅이 물에 잠기는 자연재해 침수 주택이 침수됐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전기를 차단해야 합니다. 이때 젖은 손으로 전기 차단기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수위가 무릎보다 위로 차오르면 출입문을 개방하기 어려우니 그 전에 신속하게 출입문을 열고 탈출하세요. 차에 탄 채로 주위가 침수되어 차 안에 갇혔을 때는 간단한 물체로 창문의 모서리 부분을 깨고 탈출합니다. 만약 창문을 깰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량 내 외부 수위 차이가 30cm 이하가 되면 문이 쉽게 열린다는 사실. 차량 내부에 물이 좀 더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탈출하면 됩니다. 침수되었던 주택에 복귀하면 충분히 환기시키고 가스와 전기는 꼭 전문가를 불러서 안전점검 후 사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1: 내가 다닌 중학교는
2: 군남중학교.
1: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2: 강숙현 과학선생님.
1: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2: 음악 70점.
1: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2: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2: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명민입니다.
1: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2: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도 되고 싶다 얘기도 했었고 뭐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1: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2: 고등학교 때 제가 그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한테 공학을 선택을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1: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2: 우선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2: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뭐 항공기나 뭐 드론, 그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다음에 뭐 달 탐사선 같은 우주선, 그다음에 이런 그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1: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2: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0: 우주발 자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는 크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단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에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냥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서 이만큼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동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1: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0: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1: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0: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람들 사이에서 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1: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 주세요.
0: 우주 발사체의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1: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윤하계에 들어서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 내에는. 40년 내에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화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4차 산업의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자율주행,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변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1: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우선 제가 우주 발사진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영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또 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며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캠프나 그다음에 과학관들이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을 따라야 된다고 합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0: 한 12, 13번 가는 것 같아요.
1: 15회에서 한 20회 사이요?
2: 밤에도 한 7번 정도, 7번이나 8번은 가는 것 같아요.
3: 지금 너무 많이 가다 보니까 이게 10번 넘게 간것 같아요.
4: 그들이 향한 곳은 화장실이었다. 하루 평균 소변 횟수는 5번. 1회 평균 소변량은 3,400cc. 왜 그들은 그렇게 자주 화장실에 가야 했을까?
5: 뛰잖아요. 근데 이상한 거예요. 아래 느낌이. 그래서 이게 뭐지?
6: 어떤 때 3번 갈아입을 때도 있어요. 뭐 저런데 가다가도 갑자기 그러니까.
4: 단순한 실수일까? 고질적인 질병일까?
7: 금밖에 안 나면 내고 난 뒤에도 또 누고 싶고 이러면서.
8: 남들한테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창피하고. 남자들의 그런 게 있어요.

0: 숨기고 싶다는 사람들.
1: 전혀 창피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질환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치료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0: 비뇨의학과 김준철 교수와 함께 숨기고 감추어야 했던 배뇨장애에서 벗어나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아 나섭니다.

0: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다는 정향랑 씨는 아침에는 수영을, 저녁에는 걷기 운동을 주로 한다. 하지만 요즘엔 통 집 밖을 나설 용기가 나지 않는다. 과한 운동을 하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증상 때문에 매번 화장실로 뛰어가야 하는 정향랑 씨. 아무리 조심하려 해도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었다.
1: 그런 운동하면 조금 저 증상이 나타나나요?
2: 네, 여지없어요. 제가 이런 동작 집에서 간단히 이렇게 좀 과하게 좀 음식을 먹었거나 할 때 좀 몸이 불편할 때 하는데 여지없이 소변이 새요. 아까 동작 몇 번밖에 안 했는데도 벌써 그 증상이 바로 나타나죠.
0: 나아지지 않을까 참고 기다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심해졌다.
3: 굉장히 민망한 적이 많았어요. 혼자서 뭔가 활동을 할 때 그렇게 셀 때는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저 혼자 해결하면 되는 일이고 집안에서도 그렇고, 근데 회식 장소에 갔을 때 나는 분명히 흐른 건 아는데 대처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정말로 민망한 점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하고 부딪힌 상황에서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굉장히 부끄러우면서 방법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그리고 젖은 그 속옷을 계속 입은 상태에서 그 자리를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그럴 때가 제일 불편했죠.
0: 더운 여름 냄새라도 날까, 누가 알아채기라도 할까, 그녀를 불안하게 만든 건 배뇨장애의 하나인 요실금이었다.
4: 요실금은 자의와 상관없이 소변이 흘러가지고 속옷을 적시는 현상, 이게 정의예요. 사람들은 속옷을 안 적시죠. 소변이 안 셀 거고 정상적인 사람. 근데 소변을 안 보고 싶은데도 자의에 상관없이 소변이 새서 속옷을 적시는 현상, 이것을 요실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죠.
0: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고 싶어 정향랑 씨는 병원을 찾았다.
5: 소변 새는 게 어떤 식으로 새요?
2: 그러니까 평상시 생활할 때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이제 복부에 좀 압력이 가할 때, 그러니까 뭐 줄넘기라든가 좀 뛰고 싶어서 조깅을 한다든가 뭐 PT 체조 같은 거, 그리고 아주 드물게 이제 비염이 있어가지고 재채기 같은 거 심하게 할 때 소변 흐르는 게 좀 자주 있죠, 그런 경우에는.
5: 뭐 정형적인 복합성 요실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네. 배 힘이 들어갈 때 소변이 새는 건데. 다른 뭐 소변 보는데 불편한 건 없어요? 보고 새는 거 말고.
2: 새는 거 말고는 크게.
5: 자주 보거나 뭐 소변 보는 못 참거나 그런 건 뭐 별로 없죠.
2: 저는 좀 물 먹는 양이 좀 적어가지고 소변은 그렇게 자주 보는 편은 아니에요.
5: 그럼 환자분은 하여튼 전형적으로 복합성 요실금만 있는 거네. 이런 복합성 요실금이 있을 때, 배 힘이 들어서 소변 새는 현상이 있을 때, 반 이상 한 3분의 2는 소변 자주 보고 소변 마려움 못 참고, 이 현상도 같이 동반된 경우가 되게 많아요. 환자분은 그것만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0: 복합성 요실금은 기침을 하거나 무거운 것을 들어 배에 힘이 실릴 때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새는 증상으로 나타난다. 복합성 요실금 진단을 위해 배뇨 기능을 확인하는 몇 가지 검사가 진행됐다. 먼저 환자는 검사용 변기에 앉아 소변을 보는데, 이 검사로 소변의 속도와 양을 확인하게 된다. 이후 복압 상승에 따라 소변이 새는지 알아보는 복압성 요 누출압 검사를 진행한다. 요도로 가느다란 카테터를 넣어 방광에 삽입하고, 직장에도 카테터를 넣어 복압을 측정한다. 이번엔 카테터를 통해 방광에 식염수를 채우면서 방광의 압력 변화를 관찰한다. 이후 기침을 유발시켜 복압에 따라

0: 주변이 새는지 확인한다.
1: 검사 다 하셨죠?
2: 네.
1: 우리가 압력을 재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150, 200, 250 이렇게 채운 다음에 기침을 시키잖아요. 그때 몇 얼마 만에 그 압력에서 새는가 이런 걸 보는데 어쨌든 보면은 이 정도면 중등도 이상은 돼요.
0: 검사 결과 다른 질환은 발견되지 않았고 배에 힘이 가해졌을 때 소변이 새는 증상만 확인됐다. 소변은 우리 몸의 혈액이 신장을 통과하면서 노폐물이 걸러져 생성된 것으로 방광에 잠시 저장되었다가 요도를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된다. 평소에는 소변이 새지 않도록 요도 관략근이 단단하게 붙잡고 있다가 소변이 다 찼다고 대뇌의 명령을 받으면 요도 관략근이 열리고 방광이 수축하면서 소변이 배출된다. 하지만 골반 저근과 요도 관략근이 약해지면 요실금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1: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복합성 요실금의 중등도 이상이 있을 때는 결국은 수술이에요. 그 요도가 결국은 약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 강화시키는 수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0: 복합성 요실금이 초기일 땐 약물치료나 행동치료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 환자처럼 진행된 경우 효과적인 치료 방법은 수술뿐이다. 김준철 교수의 집도로 복합성 요실금 수술이 진행됐다. 오늘 수술에선 이 의료용 테이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약해진 골반 저근을 강화시키기 위해 테이프를 골반골의 폐쇄공 부위를 통해 요도 중간에 위치시킨다. 이 테이프는 복압이 증가할 때 요도를 지지하면서 골반 근육의 역할을 대신해 요실금을 막아준다. 신경과 혈관이 지나는 부위인 만큼 주의하며 수술을 마무리했다.
3: 금방 끝나네요.
1: 네, 금방 끝나요.
3: 한 10분 걸리셨나요, 지금?
1: 수술 시간 뭐 10분, 15분일 거예요, 아마.
3: 잠깐만 하면은 그냥 계속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은데.
1: 하루 정도 불편한 거고 하고 나면은.
0: 고통의 시간에 비한다면 수술 시간은 짧고 비교적 안전하다. 수술을 마치자마자 김 교수는 내일 수술받을 남미숙 환자의 병실을 찾았다.
4: 남미숙 수술을 할 건데
2: 네.
4: 지금도 소변 많이 새죠?
0: 15년 전 복합성 요실금으로 한 차례 수술을 받았다는 그녀. 왜 다시 입원한 것일까?
4: 소변 자주 보고 급한 것도 같이 있고요. 하여튼 할 건데 하는 방법은 아마 설명을 다 듣긴 들었을 거예요. 하여튼 밑에 옛날에 했던 것도 중부요도에다가 이렇게 테이프를 장착시키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아마 옆으로 했을 거예요. 폐쇄형통 이르기 옆으로 장착시켜냈을 거고 제가 하는 건 위쪽으로 해요. 재발한 경우에는 위쪽으로 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위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아랫배 쪽에 조그만 조절 장치가 하나 들어갈 거예요.
0: 15년 만에 요실금이 재발했고 그 사이 증상은 더 독해졌다.
4: 이물질 조그만 게 들어가는 게 있으니까
5: 서너 달 뱉는데 이제 갑자기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냥 흘러가지고 지방에서 있는 뭐 설거지를 했다가 뭐 캥 하면 벌써 다 밑으로 다 내려가고 막 이 발판까지 다 젖을 정도고 막 그래요. 근데 양이 좀 없을 땐 조금 덜 나오는데 이제 양이 조금 있다 그러면 이제 확 쏟아지고 하니까는 도저히 안 되니까는 어디 내가 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이제 어디 나가서 생활을 못 해요.
0: 재발한 경우 치료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수술 방법을 달리한다.
6: 이게 리믹스 시스템이라고 해요. 요실금 치료 방법 중에 하나죠.
0: 오늘 수술에선 요실금을 조절할 수 있는 이 장치를 삽입할 예정이다.
3: 처음 하시는 분도 사실 이걸로 하면은 텐션을 좀 정확하게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6: 아, 물론 그럴 수는 있죠. 근데 장단점이 있어요. 그다음에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것 같고. 입원 기간이 길어진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아랫배를 좀 째야 된다. 그런 여러 가지 면이 있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보험 기준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심한 경우, 요도가 아주 아주 안 좋아가지고 아주 심한 경우는 처음에 이걸 사용할 수 있어요. 또는 방광 기능이 굉장히 안 좋은 경우.

0: 수술은 먼저 질벽과 복부를 절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의료용 테이프를 중부 요도에 걸고 두 개의 유도침을 이용해 테이프 양끝에 연결된 실을 복부의 절개선 쪽으로 빼낸다. 마지막으로 작은 조절장치 끝에 실을 연결해 몸 안에 심는다. 몸 밖으로 연결된 장치를 돌리면 몸속 테이프를 조이거나 또는 느슨하게 만들 수 있다. 수술이 끝난 후에도 이 장치로 조절이 가능하다. 수술받은 다음 날, 남미숙 씨는 검사실을 찾았다. 어제 몸에 심은 장치를 조절하기 위해서다.
1: 지금 어제 수술을 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조종 장치를 심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방광에 이제 물을 한번 채우는 거예요. 물을 채워가지고 소변이 마려운 상태에서 기침을 시켜보는 거죠. 그래서 어제 수술해서 세는 정도를 보는 거고 안 셀 정도까지 어제 얘기한 거 조절 장치를 통해가지고 그 테이프의 장력을 조절하는 거죠.
0: 환자의 상태에 맞춰 세심하게 조절한 후 두세 시간 동안 환자의 상태를 살펴본다. 이때 환자는 복도를 걸으면서 요실금이 나타나는지 관찰한다. 만약 소변이 샌다면 장치를 좀 더 조여야 한다.
2: 아직 새는 건 느낌은 없어요. 걷는 거, 흘리는 거 있었는데 그런 거는 없어요.
3: 예전에는 이렇게 수술 전에는 좀 걷다가 좀 새는 느낌이 있고 그러셨어요?
2: 네.
3: 지금은
2: 그런 거 없네요. 오죽하면 했겠어요.
0: 배뇨 장애는 생명을 위협하진 않지만 일상을 위협한다. 그런데도 생식기와 관련이 있다 보니 환자들 대부분은 병을 숨기고 싶어 한다.
4: 뭐 창피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당당하게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주로 이제 창피하다고 그래요. 이제. 그래서 날 뭘 어떻게 갔냐고 그래도. 내가 급하니까요.
5: 누구나가 다 겪을 수는 있지만 누구나가 다 겪는 거는 아니잖아요. 또 여자 생식기 부분이니까 그거를 제가 저 같은 성격은 좀 쉽게 말하는 성격이지만 보통은 그런 얘기 쉽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숨길 수밖에 없고 또 그러다 보면 자기 혼자 소갈이하는 거. 왜 여자들 흔하게 방광염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건데 제가 주변에 보니까 알코만 있고 이렇게 오픈 안 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0: 몸에 탈이 나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치료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여러 장기 중에서도 유독 비뇨기에 생기는 질병은 감추려든다. 병원 가는 것조차 꺼리다 보니 증상은 심해지고 치료 시기를 놓치기도 한다. 제때 치료받지 못해 일상에 제약이 따르면서 우울증에 시달리는 환자들도 많다.
6: 배뇨 증상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의사를 얼마나 찾느냐 봤어요. 100명 중에 찾아가는 확률이 21이 나왔어요. 21%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5명 중에 1명은 그래도 의사를 찾아가서 치료 방법을 찾는데 5명 중에 4명은 그냥 안고 산다는 얘기죠. 찾아가질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에는 홍보도 필요할 거고 거기에 대한 인식 전환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요실금의 경우 병원을 찾는 환자 수도 많지만 병을 숨긴 채 살아가는 잠재적 환자도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변은 잘 누는 것만큼 잘 참는 것도 중요하다. 그게 어려운 이유는 방광 저장 기능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만약 소변이 자주 마렵고 갑자기 마려운 욕구가 나타나며 그럴 때 잠시도 참지 못한다면 방광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다.

0: 그래갖고 막 집에 가가지고 막 통곡을 하고 울었다니까 내가. 이런 실수를 하나 그러고. 우울증까지 걸려가지고 바깥에도 나가기가 싫고. 화장실 때문에 어딜 가지를 못하는 거야.
1: 소변이 차지 않았는데도 요의를 느끼고 갑자기 소변이 마렵기 시작하면 참지 못한다. 하루에도 수없이 화장실을 들락거려야 했던 그녀. 병명은 과민성 방광이었다.
2: 과민성 방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방광이 과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과민성 방광의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소변이 마려우면 못 참는 거예요. 근데 소변이 마려운 게 갑작스럽게 와야 돼요. 갑작스럽게 소변이 마려운데 이걸 참지 못하고 하던 일을 그만두고 화장실에 가야 되는, 우리가 요절박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게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에요.
1: 과민성 방광의 원인은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약물 치료에 대한 효과는 좋은 편이다.
3: 저번에 했던 약을
0: 예.
3: 제가 하나 더 추가해서 드렸잖아요.
0: 네네네.
3: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에 드셨을 텐데,
0: 네.
3: 그러고 나서 많이 좋아지셨어요?
0: 너무
3: 좋아졌죠.
0: 좋아졌어. 네.
3: 하여튼 지금 그러면 이러면서 소변 몇 번이나 보세요?
0: 밤에는 그냥 한 번만 보고, 그냥, 이렇게 보통 때 다닐 때는 한, 낮에 같은데 한 서너 번
3: 너무
0: 보고.
3: 좋아졌네.
0: 예.
3: 어떻게 보면은 계속 약을 먹으면서
0: 예.
3: 방광 기능을 계속 유지해줘야 된다
0: 예.
3: 생각하시면 되고,
0: 예.
3: 끊지 말고 이제 꾸준하게 드세요.
0: 네네.
3: 비만 좀
0: 네네.
3: 체크하면서. 그래서 이번에는 약을
0: 예.
3: 제가 좀 길게
1: 증상이 심할 땐 밤에도 매 시간 화장실을 가야 했다는 그녀. 그렇다면 건강한 사람은 하루에 소변을 몇 번이나 볼까? 그때마다 소변 양은 얼마나 될까? 소변을 저장하는 방광의 최대 용량은 약 400cc다. 150cc가 차면 그때부터 요의를 느끼며 1회 소변 양은 평균 300에서 400cc 내외. 3, 4시간에 한 번씩 하루 7번 이하로 소변을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배뇨 장애로 한때 우울증까지 겪었던 김정임 씨. 약물 치료를 받고 증상이 사라지면서 복지관 봉사 활동도 다시 시작했다.
0: 이 수도를 틀으면, 물을 만지면은 그게 뇌에서 그게 전달이 되나 봐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물이 흐르면은 오줌이 마른 거야. 그거랑 관련이 있나 봐요.
3: 지금은 이제 괜찮으세요?
0: 예, 이제는 괜찮아요. 지금 벌써 몇 시간 됐는데도 화장실 가고 싶은 생각 없어졌어요.
3: 물 틀어도 괜찮아요?
0: 예, 물 틀어도. 지금 계속 물 틀고 그랬잖아요.
1: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고 평범한 일상이 회복됐다.
3: 삶의 질이 달라지나요?
0: 달라지죠. 웃음도 나고 그렇지만은 어디 가면 화장실 찾아야지 되고 뭐. 니네 화장실 어디냐 이런 정도로 화장실을 찾아야지 되니까 얼마나 사람이 답답하겠어요. 어디 저기만 가도 화장실이 어딨지 그거부터 생각을 해야지 되니까.
1: 같은 치료라 해도 모두 효과를 보는 건 아니다. 3년 전부터 과민성 방광 증상이 나타났다는 박길자 씨. 약을 복용했지만 여전히 요의가 느껴지면 소변을 참지 못해 실수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4: 가다가도 저기 하니까 어쩔 때는 기저귀를 차고 다녀요. 실수할까 봐.
1: 약물 치료에 효과를 보지 못한 과민성 방광 환자에게는 보툴리눔 독소, 일명 보톡스 시술이 이루어진다. 성형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이 약물을 방광 내시경을 이용해 방광 여러 곳에 나누어 주사한다. 시술 후 1, 2주가 지나면 과민성 방광 증상이 사라지는데 효과는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지속되며 효과가 사라지면 재시술이 필요하다.
2: 이게 결국은 방광근 내려 들어가가지고 방광을 수축시키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어요. 그걸 작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드림 독소라는 게.

0: 환자의 일상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배뇨장애. 요실금이나 과민성 방광은 왜 나타나는 것일까?
1: 나이가 들어가면서 많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노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무래도 방광을 지배하는 신경의 문제 또 방광에 있는 근육의 문제 이런 것이 아무래도 이제 노화가 되면서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서 조그만 반응에도 좀 과하게 반응하면서 배뇨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는 모든 방광이라든가 요도라든가 이게 골반 저근이라고 그래요. 골반 쪽에 근육이랑 인대들이 이 그 기관들을 잘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나이가 들고 출산이 많아지면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 방광이랑 요도 같은 게 지지해주는 게 약해지면서 기능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서 배뇨장애가 발생할 수 있겠죠.
0: 세월을 막을 수도 노화를 늦출 수도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배뇨 건강을 위해 좋은 습관을 더하고 잘못된 습관은 바로잡는 것뿐이다. 그중 하나가 적절한 수분 섭취다.
1: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그래요. 물 많이 먹으면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무작정 많이 먹어요. 근데 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방광이 그렇게 자꾸 늘어나요. 그래서 물 엄청나게 많이 먹었던 사람들 방광 용적을 보면 아마 600, 700인 사람들이 많아. 그런 식으로 반복되다 보면 방광은 점점 망가져 가겠죠. 항상 수축과 이거 늘어나는 거 반복해야 돼. 고무줄이 양 계속 너무 느리면 이제 쫙 작동을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방광도. 항상 적정 그 용량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분 섭취 얘기하면은 하루 소변량을 1500 내지 2000cc 정도로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루 들어가는 수분 섭취량을 배우고 1500 내지 2000으로 만들어라. 그것보다는 먹는 약에 상관없이 하루 나오는 소변량을 1500 내지 2000 정도로 유지하는 게 가장 적절한 양이 될 거로 봐요.
0: 우리는 물 마시는 것 외에도 음식을 통해서 차와 음료를 통해서 수분을 섭취한다. 그러다 보니 하루에 얼마나 많은 물을 마시는지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다. 그럴 땐 마시는 양을 파악하기보다 소변량을 체크하는 것이 정확하다. 하루 24시간 동안 배뇨 시간과 배뇨 횟수, 배뇨량 등을 기록하는 배뇨일지를 쓴다. 배뇨일지는 사흘 동안 연속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은데 기록하는 과정에서 평소 관심 두지 않았던 자신의 배뇨 상태를 파악하며 조절하게 된다. 중년이라면 한 번쯤 배뇨일지를 작성하면서 자신의 배뇨 습관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1: 배뇨일지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제 써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본인이 있으면서 증상이 좋아져요. 스스로 훈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참았다 보게 되고. 그래서 치료 방법으로서 어떻게 보면 계속 쓰게 하는 게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0: 김준철 교수는 수술을 앞둔 환자의 병실을 찾았다.
2: 예, 오셨어요. 누워보세요. 지금도 어쨌든 소변이 마려우면 아랫배 통증이 있죠?
3: 네.
2: 그리고 소변을 봐버리면 조금 편해지는 맛은 있죠, 확실히.
3: 아니요, 조금 통증이 있어요.
2: 통증이 있어 그래도. 하여튼 소변이 찼을 때 더 많이 아프죠.
4: 토요일 날 오전에 나가시면 돼.
0: 다른 배뇨장애 환자들과 다른 점은 이 환자에게는 심각한 통증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5: 가만히 있어도 배가 그냥 콕콕콕 바늘로 찌르듯이 아프고 또 그냥 좀 덜하다 싶을 때는 막 기분 나쁘게 그냥 기분이 엄청 나쁘게 통증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리고 소변 볼 때 따끔거리고 봐서도 따끔거리고 그냥 가만히 있을 때도 콕콕콕콕 배를 찌르는 것 같이 아프고 그래서 엄청 심했어요. 그건 사람이 느껴봐야지만 알지 말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통증이라고밖에 는 말 못해요.
0: 통증은 소변이 모이는 방광에서 시작됐다. 병명은 방광 내벽에 궤양 같은 상처가 생기는 간질성 방광염.
1: 간질성 방광염이라는 말을 붙여요. 가장 특징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소변이 방광에 찼을 때 아랫배 통증을 느낀다. 그리고 소변을 봐버리면은 그 증상이 좀 완화되는 현상. 이게 가장 특징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왔는데 그게 있으면은 대개 환자들은 소변을 자주 봐요. 또 소변이 마려우면 급하고 어떤 과민성 방광과 비슷한 그런 현상이긴 한데 조금 다른 거는 소변을 왜 자주 보고 급하냐면은 통증 때문에 그런 거예요.
0: 간질성 방광염 환자의 수술이 이루어졌다. 방광 내시경으로 본 환자의 방광 점막은 출혈이 나타나 있고 궤양도 눈에 띈다. 치료를 위해선 전기가 통하는 도구를 이용해 방광 내부 점막을 긁어낸다. 점막을 파괴시키면 다시 새살이 돋게 되는 일종의 재생 치료 방법이다. 간질성 방광염으로 통증을 호소했던 오민정 씨. 열흘 만에 만난 그녀는 한결 편안한 모습이다.
5: 아, 내 기분이 좋아지고 모든 활동을 할 수 있고 잠도 잘 오고 낮잠을 자고 나도 그전에는 막 머리 아프고 막 우사로는 같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낮잠을 자고 나도 개운하고 잠도 잘 자고 잠의 질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몸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0: 배뇨장애는 출산을 경험한 여성들의 질병이라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남성 역시 노화가 진행되면서 배뇨장애가 나타난다. 배뇨장애로 병원을 찾는 건 남성에게도 쉬운 결정은 아니다.
6: 한 몇 년 됐어요. 오기 싫어가지고 병원에는 진짜 정말 오기 싫어서 괜찮겠지 하고 알았지 뭐. 병원을 잘 안 가요. 제가 애지간히 아파가지고는 이제 이번에는 자꾸 이제 옆에 친구들이 야 그래도 가봐야지 않겠냐. 또 가서 저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아까 소변 봐도 그 잡뇨가 막 남고 그런 거 오랫동안 이제 병원에 안 오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0: 그에게 이런 증상이 있는 건 남성들의 배뇨장애. 전립선 비대증 때문이다. 소변을 보고 나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듯한 잔뇨감과 화장실에 자주 가는 빈뇨 증상. 소변이 나오다가 도중에 끊기거나 갑자기 소변이 나올 것 같아 참기 힘들며 또 예전과 달리 소변이 약하게 나오고 소변을 시작하기까지 오래 걸리며 소변을 보기 위해 배에 힘을 준다면 전립선 비대증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특히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을 여러 번 깨는 것도 전립선 비대증 증상의 하나다.
7: 안녕하세요. 이제 시작할게요.
8: 자, 힘 빼시고.
9: 방문에 그 초음파가 들어가요. 좀 불편해요.
0: 먼저 초음파 검사를 통해 전립선의 크기를 확인했다.
10: 이 전립선이에요. 그만큼 좀 커져 있는 건데 여기가 방광이에요. 방광에 지금 소변이 조금 차 있어 보면.
0: 요속 검사도 진행됐다. 특수 변기의 소변을 보면 소변량과 소변의 속도까지 확인할 수 있다. 남성의 경우 이 물이 떨어지는 속도가 정상 요속으로 1초에 약 20에서 25ml의 소변을 배출하게 된다. 하지만 전립선 비대증 환자 대부분은 소변이 약하다는 걸 느끼는데 요속이 초당 10ml를 넘지 못하기 때문이다. 소변을 보고 난 후 방광에 소변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잔뇨량도 검사했다.
11: 아, 이게 소변을 다 보고 나서도 188ml가 방광 안에 남았다는 의미인데요. 이게 그 방광, 전립선이 방광 앞을 막으면서 소변을 깨끗하게 다 비우지 못했다는 의미가 되고요. 보통은 50ml보다 잔뇨량이 적어야 정상이라고 봅니다.
0: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10: 전립선 크기가 한 44ml 나와요. 44g 정도. 네, 요거는 정상을 한 20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44니까 두 배 이상 커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립선 비대증은 있는 거예요. 전립선이 요거.

0: 보통 전립선의 크기는 호두와 비슷하고 20g 정도다. 하지만 현재 환자의 전립선은 골프공보다 큰 상황. 2배 이상 비대해져 있다.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한 전립선은 소변이 지나는 요도를 감싸고 있다. 정자가 활발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돕는 정액 일부와 전립선 액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노화와 남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전립선이 커지면서 요도를 압박해 배뇨 장애가 발생하게 된다. 전립선 비대증은 60대 이상 남성 60% 이상이 경험할 만큼 흔한 질환으로 환자 수도 증가하고 있다. 전용환 씨는 치료를 받기로 했다.
1: 지금 전립선이 많이 큰데 이 정도 되면은 처음에는 약을 좀 써봤으면 해요. 저는 약을 먼저 써보고요. 전에도 되고 이제 설문지도 하나 했는데 보면은 하여튼 중등도 이상으로 증상은 있어요. 확실히. 하여튼 약을 좀 쓰면서 결정을 할게요. 하루에 소변 몇 번 정도 본다고 하셨죠?
0: 약물 치료를 받기로 한 환자. 그렇다면 전립선 비대증 약은 언제까지 먹어야 할까?
1: 전립선 약은 근본적으로는 평생 먹는 거예요. 사실. 고혈압 약처럼. 전립선 약을 먹는다고 전립선 비대증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계속 조절을 해가는 거거든요. 평생에 걸쳐서. 고혈압 약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고혈압 약도 고혈압 약 먹는다고 고혈압이 없어지지 않잖아요. 계속 평생에 걸쳐서 조절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0: 전립선 비대증 환자의 7, 80%는 약물 치료만으로도 호전될 수 있다. 주로 두 가지 약이 치료에 사용되는데 전립선 비대증 치료에 많이 사용되는 알파 차단제는 방광 경부와 요도 주변의 전립선 평활근을 이완시켜 배뇨를 돕는다.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는 전립선 내에 있는 남성 호르몬을 감소시켜 전립선의 크기를 줄이고 전립선 비대증의 진행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약물 치료에 효과를 얻지 못하는 환자도 있다. 1년간 약물 치료를 받았다는 유생규 씨는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수술을 받기로 했다.
2: 아니 뭐 인생이 무너지고 망가졌다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뭔가 어디를 가든 어디를 놀러를 가든 뭐 여행을 하든 이게 자유로워야 되는데 항상 마음속에는 이게 소변 때문에 물을 많이 먹을 수도 없고 또 금방금방 나오게 되고 또 찌릿찌릿하게 나오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생활에 많이 나 혼자 고민되는 거죠. 혼자 누구한테 말도 못한 고민. 예.
0: 전립선 비대증 수술에 대해 부작용을 우려하는 환자들도 많다.
1: 전립선 비대증 수술하자 그러면은 그거 하면 다 소변 샌다는데 어떻게 수술해? 이런다 그러면 전립선 암 수술과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동반시하면서 합병증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아는 분들이 많죠. 근데 수술 자체가 틀리거든요.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 전체 중에 커지는 부위가 따로 있어요. 중앙 부위 쪽인데 그것만 도려내는 겁니다. 전립선 비대증 수술이라는 건. 그러면 아무래도 괄약근을 다칠 확률이 굉장히 적죠. 다칠 수는 있어요. 아주 일부에서. 그러니까 요실금 문제는 굉장히 적다고 볼 수 있죠.
0: 배뇨 장애로 오랫동안 고생해온 유생규 씨의 수술이 진행됐다.
3: 보면 이렇게 보면은 이만큼이 전립선이에요. 이 부위가 우리가 절제해야 될 부위가 되겠죠. 근데 전체적인 크기는 여기 보면은 60.78로 나오죠. 61mm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이 한 20이라고 보면은 정상이 한 3배 정도 커져 있는 전립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0: 오늘 수술에서는 이 레이저를 이용해 비대해진 전립선을 제거할 예정이다.
4: 여기 보면은 여기 이렇게 날이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긁어내는 거예요. 옛날 방식.
0: 수술은 내시경으로 보면서 이루어진다. 레이저를 전립선으로 접근시킨 뒤 비대해진 전립선 이행대 조직을 박리한다. 떼어낸 전립선 조직을 공간이 넓은 방광으로 올려보낸 후 분쇄하면서 빨아들여 몸 밖으로 빼낸다.

0: 비대해진 전립선을 방치하면 소변을 보지 못하는 급성 유폐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런 경우 콩팥까지 심하게 손상될 수 있는 만큼 비대증이 있다면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전립선 덩어리를 크게 떼어낸 상황, 문제는 없을까?
1: 콜렉스를 하고 나서는 일부에 있어서는 초기에 조금 요실금이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큰 걸 확 없애니까. 특히 큰 건 이제 시간이 또 오래 걸리니까 아무래도 발약근 같은 걸 좀 이렇게 좀 밀고 좀 이런 과정을 좀 거치거든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조금 있는 사람들은 대개 2, 3주면은 좋아져요.
0: 호전됐다 악화되기를 수차례. 이상철 씨는 오랜 시간 전립선 비대증으로 고생했다.
2: 그냥 오줌 뜨기가 가늘고 자주 매러워. 그러고 가끔마다 통증이 이제 한 번씩 아프고. 얘네들 저는 원래 술을 좀 많이 먹으니까 술 먹다 보면 염증이 생겨가지고 여기도 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계속 약 타 먹고 이걸 이제 지켜보자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벌써 한 13년, 14년 돼가지고 올해 결국에 이제 수술했지.
1: 자, 이제 수술한 지 좀 몇 개월 됐는데 어떠세요 요즘?
3: 뭐 괜찮아요.
1: 아 좋아요? 네. 소변 쐬기도 좋고 네. 그다음에 자주 보거나 이런 것도 없고 한 점은 이렇게 설문지 해온 것도 보면은 아주 좋아요. 이 정도면 아주 좋고. 지금 수술한 지 지금 한 4개월 정도 됐죠. 네. 그래서 뭐 지금 뭐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지내시니까 앞으로 뭐 그냥 지내시면 되고요.
3: 뭐 음식은 뭐 관계도?
1: 음식도 이제 너무 맵고 짠 거, 좀 자극적인 거는 조금 자제하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방광에 그런 게 좋으니까. 네, 현재는 뭐 아주 좋으니까요. 뭐 특별히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0: 수술 후 그를 괴롭히던 증상들은 말끔히 사라졌다. 덕분에 복용했던 약도 끊을 수 있었다. 기름밥을 먹은 지 올해로 52년. 이상철 씨는 수술을 받고 나서 일하는 게 즐거워졌다.
4: 수술하시고 난 후에 좀 괜찮으셔서 화장실 가도 좀 시원하게 일 보세요.
3: 좀 시원하죠.
5: 그때는 조금 불편했지.
3: 불편하니까 병원 가지. 병원 가서.
4: 확실히 잘했다, 수술 잘했다 생각이 드세요?
3: 아, 우선은 지금 잘했다고 생각해요. 뭐 어쨌든 뭐 소변 많이 자주 안 가고 아직 뭐 괜찮으니까. 나이 뭐 나 다 크게 생기잖아요.
0: 먹고 살기 바빠 건강을 챙기지 못했다고 자신을 탓할 필요는 없다. 어차피 나이가 들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길. 어떤 질병을 만나든 지금처럼 툭툭 털고 일어나면 된다.

0: 노화와 함께 나타나는 배뇨장애, 건강을 잃기 전에 미리 예방할 방법은 없을까? 양혜경 씨는 아팠던 기억들 때문에 배뇨장애에 대한 관심이 많다.
1: 20대 후반에 신우신염으로 입원했었고, 그리고 30대 초반에 골반염으로 입원했었고, 그리고 과민성 방광염은 자주 걸렸었던 거죠. 너무 화장실 갔다 와도 소변이 너무 매러워가지고 변기 위에 계속 앉아있어서 다리가 저릴 때가 진짜 많았었어요.
0: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운동을 시작했다가 요가 강사가 되었다는 양혜경 씨. 골반과 비뇨기 건강을 위한 운동에 특별히 신경을 쓴다.
1: 허리를 집으시고 골반을 오른쪽, 왼쪽 엉지뼈로 걷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발과 발 사이는 골반 넓이 11자로 서주시고요. 그다음에 까치발 들고 골반이 빠지지 않도록 회음부를 잡아주세요. 그 상태에서 뒤꿈치 든 상태에서 천천히 앉습니다.

0: 입니다. 이때 상체가 앞으로 쏟아지지 않도록 반듯하게 상체를 세워주시고요. 이대로 5초 정도 유지한 후에 골반을 다시 앞으로 조이시면서 중립을 만들어서 양손을 곧게 천장으로 뻗어주세요. 이때 체형이 반듯하게 잡히실 수 있습니다.
1: 다양한 동작과 함께 골반 근육을 조였다가 힘을 빼는 케겔 운동을 병행하면 배뇨장애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2: 결국은 골반 근육이 약하잖아요. 평소에 그런 거 없을 때부터 케겔 운동이나 골반 훈련을 열심히 해주면은 이 골반 근육이 약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아무래도 요실금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굉장히 줄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요실금 같은 거 생기는 게 이제 하중, 체중이라든가 또 변비 같은 것들 힘 주는 거 이런 게 이제 밑에 자꾸 하중이 가해지면서 더 골반 근육이 약화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조절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1: 고갑성 요실금으로 수술을 받았던 정향랑 씨를 수술 후 보름 만에 만났다. 언제 아팠냐는 듯 그녀는 건강한 모습이다.
3: 지금 뭐 혹시 뭐 실수한다고 이런?
4: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수술하고 나서 집에서 한 3일 후에 이제 다리가 좀 아픔이 없을 때 일부러 팔 벌려뛰기도 해봤거든요. 전혀 가볍게. 그리고 집에서도 이제 집 밖에 나갔을 때 잠깐 이렇게 조깅하듯 조금 아파트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전혀 그런 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수술이 참 잘 된 거구나. 잘 됐다. 지금도 아무 그런 느낌 없어요. 평상시 같았으면은 힘들었죠, 이렇게.
3: 예전 같으면 이런 운동 못 하시잖아요.
4: 안 했죠. 못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시도를 안 했죠. 그냥 가볍게 걸어가는 요 산책 정도로만 요 주변에 걷는 분도 그 정도밖에 운동을 안 했죠.
1: 수술을 받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그녀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었다.
5: 수영센터에서 이제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수영을 안 하니까 회원들이 갑자기 궁금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해서 이제 본의 아니게 여자 회원들한테는 오픈을 했어요. 그랬더니 회원들 스스로 반응이 너무나 놀라면서 이렇게 용감하게 수술을 했어. 그리고 아 그런 수술을 당당하게 했네. 그리고 그다음에 나도 그런 증세가 조금씩 있는데 나도 괜찮을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대화가 자연스럽게 막 이루어졌었어요. 아 대부분의 우리 중장년층 여성들이 이런 증세를 갖고 있는데 말들을 안 하고 살았구나. 좀 불편해도 그러려니 나처럼 그랬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그건 당신의 실수가 아니라고, 고쳐야 할 질병일 뿐이라고 환자도 의사도 목소리를 높인다.
2: 배뇨장애 가진 사람들 또 요실금을 가진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생기는 병이라고 그냥 치료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찾아가도 얘기하기가 좀 꺼려지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줬고 창피해서 좀 안 찾아가려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 배뇨장애 요실금 문제는 질환이에요. 질환은 드러내셔야 돼요. 그래야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배뇨장애 요실금은 치료 방법이 있고 완치를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있다면 드러내놓고 꼭 비뇨기과를 찾아서 전문의 한번 상담해보고 적절한 치료 방법을 찾아가지고 좀 더 활동적인 사회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0: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1: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2: 이거 교차 검증했나?
1: 네?
0: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2: 이거 기밀 아닌가?
1: 맞습니다.
0: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거 자네가 썼나?
1: AI가 썼습니다.
2: 그럼 출처를 써야지.
0: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2: 아, 이게 뭐야?
0: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2: 점심 뭐 먹을까?
0: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0: 내가 다닌 중학교는
1: 군남중학교.
0: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1: 강숙현 과학선생님.
0: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1: 음악 70점.
0: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영민입니다.
0: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선수도 되고 싶다는 얘기도 했었고,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0: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고등학교 때 제가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 공학을 선택한 게 계기가 됐습니다.
0: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1: 우선 그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0: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항공기나 드론, 그 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 다음에 달 탐사선 같은 우주선, 그 다음에 이런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0: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1: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면 크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단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에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 이만큼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동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0: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1: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0: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1: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0: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1: 우주 발사체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0: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1: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윤하계 들어서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대에는. 40년대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4차 산업의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자율주행, 아니면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변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0: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우선 제가 우주 발사체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용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건강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을 또 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캠프나 그런 과학관들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 되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을 따라야 생각합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0: EBS 퀴즈.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2: 어? 이거 실화야?
3: 에이, AI 같은데.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새나게 두 번째 개편 특집. 얘들아, 우리 설쌤한테 특급 장비가 생겼대. 전국 방방곡곡 어디든 찾아가는 새나게 솔루션카. 와, 멋진데요? 댕댕이들을 위한 맞춤 솔루션 도구까지 준비 완료.
1: 어떤 아이를 만나게 될지 궁금한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0: 야옹이도 기대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 다 같이 힘차게 출발해봅시다. 뽀뽀! 시원하게 펼쳐진 바다에 섬들이 수를 놓은 고군산 군도. 와, 기대되는데요. 설쌤도 두근거리죠?
2: 알았고, 기침에서 아팠고, 암 불행하고,

0: 꼭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빌고 빌고 빌면서 달리다 보니 어느덧 목적지에 다다랐는데요.
1: 아차.
0: 자, 선유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야, 갈매기들도 환영해 주는데요. 이곳에 스타가 있다는데요.
2: 여마, 나 일단 간다. 우유.
0: 앙증맞은 이 녀석이 주인공인가요? 언뜻 봐서는 감이 잘 안 오는데 돌멩이에 대한 사랑이 극진한 걸까요? 지금은 자기 PR 시대. 귀요마 부탁해. 나로 말할 거.
3: 야, 너 오늘 해가 아니야. 아, 딱 기도 바꾸구나. 이거 야가 해삼 잡고 먹기도 그 소라도 잡고 그래요. 야가.
0: 야, 귀요미가 재주가 많구나.
4: 아버님 완전 시장에서는 인기네. 인기.
2: 네, 인기예요. 인기.
5: 이리 와라. 이거 달아줄게.
2: 오.
5: 꿈매자. 아이고 무거워. 아이고 무겁다. 그건 어떻게 할 건데? 못 들어?
2: 아, 들으면 말해.
5: 아이고 대단해. 아이고 대단해요.
0: 아니 어머니, 그렇게 막 주셔도 돼요?
5: 너 저도 안 할까 이쁜 게. 아니 신기하잖아요. 이 바구니가 탁 물고 이렇게 댕기면 얼마나 신기해요.
6: 자, 파주께 이놈 갖고 가서 해 먹어.
0: 오늘 저녁은 대파치밀하게.
2: 감사합니다. 이제 잠깐만. 겨울이만 나타났다면 엔돌핀이 팍팍 돈대요. 그래가지고 뭐 시장 상인들이 막 먹을 것도 싸주고 막 그래요.
0: 인심도 담았겠다. 장을 봐야겠죠.
2: 자, 병치랑 어디겠나 봐봐. 안녕하세요. 야, 방송국에서 촬영 나왔어.
5: 촬영 나왔어요?
2: 네. 자, 봐봐. 병치 어디 있는가? 병치. 병치 사야지.
0: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단골답게 척하면 척. 하루 이틀 솜씨가 아닌 것 같네요.
2: 자,
0: 누굴 뽑도 한데 판사코 직접 들고 간다네요. 아, 귀요미 기특하죠?
7: 무거워.
6: 저렇게 영리하잖아요. 걔가 사람이랑 더 영리한 것 같아요.
0: 야, 선유도 인기 스타답게 알짜배기 방송들만 쭉. 새나게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2: 이 밑에로도 세 번 더 나오고 지금 이 촬영까지 하면 지금 12번째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8: 일단 전국적으로 완전 스타네요.
2: 네, 전국적으로 완전 스타죠. 방송국만 하다 이렇게 다 찍어왔죠.
0: 야, 전국 스타라면 저보다 나은데요?
9: 안녕하세요.
0: 오, 셀럽들의 만남. 저도 좀 끼워주세요.
2: 아이고, 여기까지 오시라고.
0: 아이고, 드디어 만난다. 만나요. 기대에 한꺼풀 설샘과 버선발로 뛰어나가는 귀요미. 어? 귀요마, 쑥스러워서 그래?
9: 이 친구가 그 유명하다는.
2: 예.
9: 네, 귀요미군요.
2: 예, 예.
9: 네. 저한테는 관심이 없고 그냥 돌만 가지고 놀고. 네,
2: 돌. 내가 던진 돌만 지금 찾으네라고 지금.
9: 너무 귀여운데? 어?
2: 예? 귀요마! 저 선생님 오셨어?
0: 야, 설쌤 서운하시겠다, 귀요마.
10: 귀요미가 더 유명한 것 같으세요? 선생님이 더 유명한 것 같으세요?
9: 솔직히요? 제가 좀 더 유명한 것 같아요. 네.
0: 귀요마, 넌 어떻게 생각해? 오처구니가 없다고? 아니, 인터뷰까지 거부할 필요는 없잖아.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네요.
9: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
2: 그 손자가 여기서 이렇게 학교를 다녀요.
9: 아, 여기서 다녀요?
2: 네, 여기 다니는데 네.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9: 어, 네.
2: 그래서 이제 이 수수문 끝에 유기원 센터를 갔죠.
0: 사실 처음 만났을 땐 활발한 성격이 아니었대요. 운명처럼 지금의 보호자를 만나 파워 이성향이 되었답니다.
2: 겸아, 우리 선생님 먼 뒤에서 오셨는데 뭐 선생님한테 대접할 거 없어?
0: 선유도에 왔으면 거시기죠. 헐.
9: 귀여워. 아니, 아버님이랑 이 소통이 너무 잘 되는데?
0: 아니, 옷까지 벗고 뭘 하려나?
2: 아니요, 나 해산 잡으러 가자.

0: 해삼이요? 아, 근데 설사 안색이 좀...
1: 사실 제가 해삼 잘 못 먹거든요.
0: 아, 설쌤이 저랑 같은 초딩 입맛이네요.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귀요미는 해삼 잡을 생각에 마냥 행복하네요. 야무지게 요리조리 바위를 걷습니다. 설쌤, 아니, 아직도 못 가셨어요?
2: 뭐 잡았나? 뭐 잡은 거? 잡았다! 우와! 대박이다!
0: 와, 진짜 잡았다!
2: 아니, 난 이런 거 일부러 숨겨놓고 잡고 이런 줄 알았어. 진짜 잡았네?
3: 귀현미가 잡았습니다.
4: 태글태글하네요.
0: 와, 몸도 풀었겠다. 자, 속도 좀 올려볼까?
2: 막 발로 잡아, 발로 이렇게 해본다.
0: 딱 들어오는 냄새를 확인 후 곧장 잠수. 이게 바로 노하우.
2: 잡았다. 또 조그만 거 하나 잡았다.
4: 아이고, 이거 잡아야지. 귀염아, 이거 어떻게 저건 그냥 큰 것 좀 잡아봐봐.
0: 설쌤, 귀염이 대단하죠?
2: 나는 물속에 코를 집어넣는 게 너무 신기해. 내가 개였으면 코로 이 바닷물이 다 들어갔을 텐데. 그걸 참으면서 하는 거를 자기가 스스로 터득했다는 거 아니에요. 코로 물이 안 들어가게. 또 잡았다.
4: 또 잡았습니다. 아이고.
0: 교육이라곤 칭찬뿐. 분명 그 기억이 좋았을 겁니다.
4: 물어봐.
2: 나도 해삼이나 잡아야 되나? 저기 애녀분들한테 배워가지고 해삼이나 잡아야 되나? 아.
0: 야, 섬마을 바닷가에서 뛰어노는 귀요미의 견생.
4: 가자.
0: 진짜 천국이 따로 없네요. 야, 그나저나 해삼을 먹어봐야 할 텐데. 설쌤 입맛에 맞을까 걱정이네요. 자연산 해삼인데. 귀요미도 걱정되는구나. 치.
2: 귀요미, 너도 여기 앉아있어?
4: 아, 귀요미가 잡은 거니까 고마워.
2: 고맙다, 야.
0: 귀요미 응원받고 도전하는 설쌤. 야, 아, 근데 너무 망설이는데요?
2: 이 고양이들이나 강아지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5: 자기 먹어본 거 아니면 못 먹는 애들. 제가 먹어본 말 아니면 그 겁나서 시도도 안 하는 애들 있는데, 제가 먹는 거에 대해서 약간.
0: 아, 겁이 많아서 그래요. 자, 드디어 먹는 건가요? 맛이 어떻죠?
2: 우와! 맛있네. 해삼 잘 못 먹거든요.
0: 뭐야? 이러면 초딩 입맛인 저도 먹고 싶잖아요.
4: 짠! 아우.
0: 야, 해삼 파티 부럽습니다.
2: 괜찮다.
0: 설쌤, 앞으로 어디 가서 해삼 못 드신다고 하지 마세요.
4: 자, 귀염아, 야, 해삼은 잡아드렸고 커피 한 잔 대접어야지. 커피 하나 가져와, 빨리. 아이, 나도 커피 가져와, 빨리.
0: 야,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자, 일단은 기대 반, 의심 반. 설마. 와, 찾았다. 아니, 위치를 어떻게 기억한 거죠? 야, 거기다가 한 개만 쏙. 칭찬받을 생각에 날았다, 귀요미.
2: 근데 이게 거리가 멀어질수록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시킬 때 코앞에 있는 걸 가져오는 건 쉽지만 거리가 멀... 와, 진짜 가져왔어.
4: 아이고. 야, 이야.
2: 이게 어디에 꽂혀있었던 거예요?
4: 네, 그 믹스 그 봉다리에 있어요.
0: 지금까지는 맛보기. 진짜 개인기는 지금부터입니다.
4: 줄게. 네? 피아노 한번 치고. 피아노.
0: 에이, 설마 피아노까지? 우와.
4: 더 많이 피아노 많이 치고. 더 많이.
0: 귀염아,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하지만 너무 똑똑해서 곤란한 점도 있다는데요. 손님들이 오면 하는 행동이 꼭 있대요. 귀염아, 그게 뭔데? 뭔데? 바로 바구니 들고 마중 나가기. 한참을 두리번거리더니 오늘은 이 손님으로 찜했어. 무슨 속셈일까요?

0: 아군이 들고 왜?
1: 아군이 들고 와?
0: 엄마 엄마 엄마
1: 어. 아 죽는다
2: 돈 달라고
3: 네? 돈 달라고요?
2: 야 돈 가져가 엄마 가볼게
3: 야 이거 참 치명적인 귀여움 탓에 거절할 수도 없고 난감합니다 만족하니? 만족해? 야 손님들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저는
1: 처음으로 보니까 신기하죠
4: 많이 생각 안 하시고 바로 이렇게 꺼내주시대요
2: 네 기분이 좋아가지고 걔가 그 바구니를 들고 시민들한테 이렇게 다니고 이게
1: 신기하잖아요
2: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후딱 선뜻 주었습니다
3: 에이 설마 설쌤한테도 어, 진짜로? 야 귀요미가 넉살이 좋구나 설쌤 괜찮아요? 많이 당황했죠?
5: 아이고
2: 아이고 얼굴 또
5: 얼마 줘야 되냐? 이거 내가 지금 봤더니 잔돈이 7,000원 있거든? 그렇지 자 그래도 이쁘니까 줄게
6: 감사합니다
5: 아 그래 이 정도면
3: 요마 할아버지가 민망하시대
6: 돈통 원자 물고 다니니까
5: 네네
6: 막 돈통 손님 오자마자 돈통 물고 오면 우리도 무안하잖아요 또 엠분이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5: 돈통은 언제부터 좀 이렇게 물고 다닌 거예요?
6: 그 손님들이 오면은 이제 돈을 물, 입에다 물려주더라고요
5: 귀여워서
6: 네. 물려주면은 그냥 물고 다녀요 또 이렇게 돈이라는 게 그 깨끗한 물건이 아니잖아요
5: 맞아요 맞아요 더러워요 때문에 많이 더럽죠
6: 그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담는 것을 제가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그 바구니만 그냥 물고 다니는 거예요
5: 똑똑하네 네. 애들의 하는 행동이 대부분은 뭐 내가 만족해서 하는 행동들도 있지만 우리가 밖에서 이 행동을 했더니 즐거워하고 얘를 칭찬해주고 이뻐해주고 이랬을 때 그 행동을 반복할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져요 그 돈 어디 갔어요 다?
6: 지금 많이 모여졌어요
5: 진짜?
6: 통장도 보여줄 수도 있죠 근데 100만 원 정도
3: 진짜요? 와 귀요미 통장이다 아니 이렇게 멋진 생각을 어떻게 하셨어요?
6: 자도 이제 우리도 노후도 생각하잖아요
5: 네? 나중에 이제 아프면 치료를 이제... 와 대박 네. 너무 멋지다
3: 꼼꼼한 할아버지 덕분에 군산 개부자는 귀요미의 목 근데 건강관리도 잘해주고 계실까요?
5: 제가 걱정되는 게 뭐였냐면 이빨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거 송곳니 오른쪽 송곳니가 여기가 이제 뭉뚝해졌죠
6: 그리고 돌을 많이
5: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가 여기도 갈렸어요 가끔 세균 같은 게 이 신경 안으로 들어가요 치수라는 부분으로 그러면 이빨이 염증이 생기고 색깔이 변해요
3: 귀요미가 돌을 너무 좋아해서 걱정이셨대요
5: 지금은 괜찮은데 더 심해지면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돌을 씹고 노는 거는 최대한 줄이고 돌보다 조금 더 재밌어 할 만한 장난감을 줘야 될 것 같아요
2: 자 무릎도 한 번만 보자
3: 귀요미 다리는 어때요?
5: 아 무릎 튼튼 무릎 아주 튼튼 어?
3: 100만 불짜리 다리
5: 어, 아, 뭐 걱정할 거 없겠는데?
3: 근육질 몸매까지 육각형 갭니다
5: 여기 와서 귀요미 보니까 제가 너무 많이 웃고 가는 것 같아요 네.
6: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찾아주시냐고
5: 네 해산 맛도 알고 귀요미 고맙다 들어가겠습니다
6: 예, 네. 안녕하세요
3: 솔쌤 멀리 안 나간다께
5: 따라오는 거야?
3: 귀요미와 함께하는 삶 어떠세요?
6: 야 우물로서 집안에 한몫도 생기고 야가 하는 게 이쁘니까 다 웃음바다가 돼서 야 하는 게 웃음바다예요 앞으로 이제 그 선생님 말씀대로 야 돌도 좀 조심 있게 이제 놀이도 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살랍니다
3: 할아버지와 귀요미의 추억 만들기는 계속됩니다. 다음 친구를 만나기 위해 발길을 재촉하는 설쌤.

0: 안녕하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1: 저는 아직 부끄러워요.
0: 네.
1: 부끄럽고 감사하죠.
0: 저를 알아봐 주시고 사진 찍고 싶으시면요 얘기해 주시면 돼요. 저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2: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아 오늘 이제 저희가 좀 돌아다니면서 네네네. 여기 있는 강아지들 네네. 직접 질문도 좀 받고 아, 예. 애들도 보러 왔어요.
2: 아, 예. 지금 목한에 보러 오셨군요. 목한에 한번 가보세요.
0: 아 거기에 있는 강아지가 조금 뭐 가볼 필요가 좀 있어요? 아,
2: 그럼요.
0: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너무 맛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네. 여긴가? 여긴 것 같은데요? 한번 가보시죠. 네.
3: 어떤 친구일지 기대됩니다.
0: 어 소리가 들린다. 여기야.
4: 목한에 맞아요.
0: 네 밖에 어 여기 있구나. 아 네가 목하구나.
3: 아유 첫 만남이 강렬한데요?
0: 안녕.
3: 목하야 뭐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
0: 아이고 겁이 많이 나.
5: 목가 조용히.
0: 아 네 안녕하세요.
5: 아 선 선생님 오셨네.
0: 아 네 안녕하세요.
5: 그렇잖아요. 어제 저녁 때 TV에도 왔습니다.
0: 아이고 아유, 네.
3: 목가야. 목가. 이제
0: 아 오다 보니까
5: 왜 선생님 오셨는데?
0: 호떡을 선물로 받았는데 목한에 한번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5: 예, 예.
0: 네 그래서 한번 와봤습니다.
5: 아유 감사합니다.
3: 나로 말이야. 바다의 왕자 목카 납시오. 맹렬하게 짖던 모습은 온데간데 반전 매력 완전 대박이다. 이제 한 살 보호자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는데요. 이 집도 손재주 좋은 아빠가 만들어준 세상에 단 하나뿐인 목카 집입니다.
5: 목카 집에 들어가야지. 여기 옳지 들어가. 안에 들어가. 목카 집에 들어가야지 안 들어가. 문패드 있잖아, 목카. 에? 빨리 와. 집에 들어가자고. 집 쳐놓고 한 번 더 들어가자 했습니다.
6: 입주를 거부하는 거예요?
5: 예, 예, 맞습니다. 목카 밥만 먹자.
3: 입주 거부는 애교. 더 속상한 점이 있다는데요.
5: 배고파. 밥만 먹자, 밥만. 밥만 먹어야지. 빨리 밥만 먹어. 왜? 밥만 먹어야지. 옳지. 빨리 밥만 먹자.
3: 밥 먹다 말고 어디 가세요?
5: 가자. 야옹이 밥만 먹으러 가자. 야옹이 밥만 줄 거야. 안 먹으면.
3: 뭐 하시는 거죠?
5: 깔매기야. 깔매기 먹는데. 빨리 깔매기 줘라. 빨리 먹어 그러니까. 빨리 먹어. 옳지.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옳지.
3: 에휴. 아주 밥 먹을 때마다 전쟁이랍니다.
5: 깔매기야. 뭐 부를 거야? 깔매기 줘라. 빨리 먹어.
3: 아유 참 이렇게라도 해야 조금 먹는다네요.
5: 아침에 생선 손질하면은 생선 껍질이나 내장들을 갈매기를 던져줘요. 저는 먹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생선 던져주면 밑에까지 쫓아가서 갈매기 막 쫓고 그렇습니다. 질투쟁이 질투쟁이.
3: 한참 잘 먹을 시기인데 사료를 거부하니 걱정이 될 수밖에요.
0: 아버님 성향을 보니까 얘 안 먹으면 맛있는 거 많이 주셨을 것 같은데.
5: 오늘은 닭고기 먹으면 내일은 돼지고기 먹어야 되고 그 다음 날은 또 소고기 먹어야 되고.
0: 맞아요.
5: 바뀌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두끼 이상 안 먹어요.
0: 근데 한번 줬는데 안 먹으면 이 정도까지 했는데 안 먹으면 주고 한번 빼봐도 괜찮아요. 10분 뒤에. 그러면 나중에 줬을 때 먹을 수 있어요. 지금은 기다리면 나온다고 생각할 거예요.
5: 야옹아 밥 먹으라 밖에다 내놓으면 지가 먹어요. 고양이가 먹을까 봐.
0: 질투심을 유발하다 보면 다른 것도 지킨다거나 뭔가 지키려고 하는 성향이 더 강해질 수 있어요.
3: 모카를 위해서라도 질투심 작전은 안 하는 게 좋겠어요.
0: 어떤 게 제일 걱정이세요, 우선?
5: 짖는 거.
0: 짖는 거. 지금 이렇게 짖는 거.
7: 네, 이렇게 갈게요.
3: 우리 제작진도 모카와 첫 만남은 순탄치 않았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비장의 무기,

0: 자, 간식 줄게, 간식. 자, 간식. 간식. 자, 간식 먹어, 간식.
1: 에이, 목카야. 하나만 먹어주라.
2: 목카가 우리를 무서워해요. 근데 짖을 때 보면 꼬리도 내려가고 되게 무섭게 짖는 것 같지만 다가가면 오히려 뒤로 도망가고. 테스트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저희만 남고 아버님이 살짝 한번 내려가 보실까요?
3: 아, 그럴까요? 네.
4: 목카야, 잠깐 기다려. 아빠 잠깐 일하고 올게. 잠깐만 기다려. 선생님은 잠깐 있어.
1: 아빠, 나만 두고 어디 가? 숨막히는 대치 상황. 모카는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한데요.
2: 이건 부르는 거예요. 우리 보고 짖는 게 아니고 아빠 부르고 있어. 계속 밑에 바라보면서.
1: 이번엔 목줄을 잡아보는 설쌤.
5: 내려갈 거야?
6: 일로 와봐.
1: 거부하지만 짖지는 않습니다.
2: 아버님 한번 올라와 보시겠어요?
4: 예. 모카야.
1: 제작진도 안심한 찰나.
4: 모카야. 왜 이제 안 짖어? 아이고 또 짖어? 어? 모카 왜 짖었어?
2: 어? 하나 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저한테 줄을 주시고 제가 줄을 잡고 모카 얼굴 눈 마주쳐주지 마시고 딱 등 돌리고 계세요.
1: 보호자가 있는 상황에서도 모카의 반응을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역시나 조용한 이유가 뭐죠?
2: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내가 무서운 거 있는데 아빠 있으면 좀 뒤에 백이 있으면 자신감이 올라와요. 얘가 짖을 땐 오히려 내가 네 편 안 들 거야 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얘기한다거나 혼낸다거나 소리 지르거나 하면 안 돼요.
1: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다면서요?
4: 짖는 사람들이 또 낚싯대 들고 다닌다든지 뭐 장비 같은 거 들고 다니는 사람 있으면 더 심하게 짖는 거죠.
1: 우리 파수꾼 모카를 잠재울 방법 있나요?
2: 저 같으면 이런 교육도 해볼 수 있어요. 진짜 좋아하는 자식이 있으면 낚싯대 앞에 달아서 한번 줘보시는 거예요.
3: 낚싯대에다가?
2: 네. 항상 낚싯대에 이렇게 달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불안이 줄어들기 시작을 하면 조금 낚싯대에 대한 감정이 바뀔 수도 있어요.
1: 바로 낚싯대에 대한 좋은 인식을 심어주는 건데요. 어라? 모카야, 낚싯대 무섭다며.
4: 잡아.
1: 이제 낚싯대 없는 놀이는 상상할 수도 없답니다.
4: 이거 돋발려온다. 갔는 속도보다 모카가 돋발려오네.
1: 예민견의 친화력은 어떨까요?
4: 날아온다, 날아. 모카야, 날아오네.
1: 세상 무해한 리트리버의 등장. 옆집에 사는 라라 누나래요.
2: 에이, 너가 라라구나. 보자마자.
4: 라라야.
2: 아이고 좋아.
4: 이거.
2: 아이고 좋아. 되게 호기심 있고 좋아하네. 이거는 싸우는 거 아니에요. 엄청 잘 노는 거예요. 이건 엄청 잘 노는 거예요. 에이, 둘이 진짜 잘 노는구나. 이건 찐친끼리만 할 수 있는 놀이에요.
3: 네, 맞아요.
1: 깜찍해라. 몰트리버답게 장자도 말인 걸로 유명한 라라. 모카와 처음 만난 날부터 단짝이 되었다는데요. 무한 체력의 이 녀석들은 말리지 않으면 종일 논다는데요. 하지만 모카의 발끈 버튼이 있었으니.
4: 발신 버튼. 라라 일로 와.
1: 갑자기 돌변한 모카.
4: 봐봐, 지금 이렇게.
1: 눈빛 봐. 야누스야? 라라는 재빨리 피신. 아휴, 또 시작.
4: 라라 일어나, 간식 먹자.
1: 한식탐하는 라라지만 모카의 기세에 눌린 건데요. 간식 앞에서 무너진 우정은 모카가 7개월 때부터 시작됐답니다.
4: 앉아. 라라 일라, 라라도 먹자. 기다려.
1: 모카야.
4: 기다려.
1: 야, 이건 손 넘지. 누나한테 앉아. 그러면 혼나지.
4: 못 먹게 계속 이런다니까.
1: 사료도 잘 안 먹는 녀석이 왜 이러는 걸까요? 설쌤, 제발 알려주세요.

0: 자라라 간식. 라라야 일라 간식 먹자. 앉아. 간식 먹게 앉아. 앉아.
1: 이게 이 반응이 있는 거죠.
0: 라라 간식 먹자. 야 때문에 못 먹는 거.
1: 오케이 오케이. 이게 좀 걱정이신 거죠?
0: 네. 먹고 앉아.
2: 방법이 있을까요?
1: 제가 여기서 줄을 잡고 있을 거예요. 이 앞에다가 라라 앞쪽에다가 간식 주는 거 보여주세요. 기다려. 그냥 안 기다려도 되니까 기다려 하고.
0: 기다려.
1: 네. 기다려 하고 앞에다 놓으세요. 네. 라라 먹으라고 하세요.
2: 포인트는 라라가 먹을 때 모카가 꼭 쳐다볼 것. 네?
1: 그리고 동시에 모카 칭찬하면서 두세 개 주세요. 칭찬하고 주면 돼요.
0: 아이, 모카 잘했어. 네.
1: 그동안 모카는 라라한테 뭔가를 줄 때 내가 뺏긴다고 생각했어요. 내 건데 제가 뺏어 먹는다. 근데 이제 반대로 되는 게 라라가 먹으면 그 다음 차례 바로 나구나. 굳이 그럴 필요 없구나. 이 인지를 시켜야 돼요. 제가 이제 줄을 땡기지 않고 천천히 놓으면서 계속 한번 해볼 거예요.
0: 기다려. 옳지, 라라야.
1: 옳지, 지금이요. 지금 너무 잘했어요.
0: 옳지, 우리 모카 잘했네.
1: 네, 우리가 원하는 거 지금 줄 아예 땡겨지지도 않았어요. 이게 계속 나와야 돼요.
2: 나도 이제 기다릴 수 있다게. 모카 제법인걸?
1: 이게 이제 습관화돼야 돼요. 소유공격성도 어느 정도는 본능이에요. 왜냐하면 내 거라고 생각한 거를 뺏기는 순간 난 굶어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생존을 위한 전략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게 사실 지금은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교육적으로 이걸 좀 눌러놓는 거예요. 몇 번만 더 해볼게요.
0: 모카 기다려.
1: 간식 보여주고 기다려.
0: 모카 기다려.
2: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세 살 아이라고 생각해주세요.
1: 옳지. 바로 어이구, 주세요.
0: 모카 잘했네. 네. 잘했어 잘했어.
1: 근데 모카가 라라가 있으니까 불안이 많이 줄어요. 확실히. 얘네 둘이 사이가 좋고 둘이 재밌게 놀고 얘가 있어서 얘가 하는 행동도 보고 하니까 모카가 라라한테 좋은 영향을 좀 받아요.
3: 아이고 잘 논다 잘 놀아.
2: 장자도 단짝 아이들과의 만남 어떠셨나요?
1: 얘네들이 평소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다 여쭤봤거든요. 라라 같은 경우에도 아침 저녁으로 산책을 하고 있고 저녁 산책은 저 뒤에 산에 올라서 그 엄청난 운동량을 소모하면서 산책을 하고 있고 모카도 마찬가지고 가끔 배를 타고 나가서 놀이도 하고 물고기 갖고 놀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 제가 아무리 도시에서 저희 세상이나 다른 강아지들과 노력을 해도 여기만큼 재밌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친구들은 그래도 행복하게 살고 있다.
2: 다 좋은데 간식 앞에서는 싸우지 말자. 약속할 수 있지? 마지막 댕댕이를 만나기 위해 막판 스퍼트를 내봅니다. 이번에 만나볼 친구는요. 대장봉의 경이로운 소문, 등산객들에게 유명 인사인 척희견입니다. 우연히 찍힌 사진 한 장이 단소라는데요. 사실 확인을 위해 대장도의 봉우리, 대장봉 쪽으로 향해봅니다. 하지만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설쌤을 곤란하게 한 곳이 있었으니.
1: 와, 바람 너무 많이 부는데? 얘 촬영할 수 있겠어요, 지금? 우리? 큰일 났는데.
2: 오락가락한 섬날씨라지만 강풍주의보까지. 야, 실합니까? 갈매기는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유, 설쌤한테 귀뜸 좀 해주지 그랬어.
1: 가만히 있어도 올라가는데? 바람이 밀어줘가지고. 아, 뚜껑이 다 날아갔는데?
2: 아이고, 완전 분리된 개집.
1: 아니, 원래 여기 개가 살던 데예요? 이게 원래 여기 있던 건지 아니면 이게 뚜껑이 날아간 건지 모르겠네. 어우,

0: 뭐 강아지 보러 왔는데 애들이 없는데? 어?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저희 집 개들 여기 안에 있는데.
0: 아, 여기 안에 있어요?
1: 네,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0: 아, 뭐야, 옷이 너무 귀여운데.
2: 와, 찾았다. 척키견들. 반가워.
3: 어, 척키다.
1: 아, 네, 찍어도 돼요.
4: 아, 그, 할머니하고 손자예요.
5: 여기 할머니 더 작은데요?
2: 섬마을학교의 전교생이 다섯 분이던 시절, 건이와 절미는 보호자에게 특별한 친구였는데요.
1: 다리가 개통되기 전에는 자전거 타고 학교 다녔거든요. 건이가 저 학교를 가는데 그때 막 따라와가지고 막 끝날 때까지 같이 있고 그래가지고 좀 든든했죠, 그때는.
2: 하지만 순식간에 돌변하는 녀석들 때문에 조심 또 조심.
1: 안녕. 미안해. 미안해. 금방 갈게. 미안.
2: 아이고.
1: 야, 너는 좀 말려줘. 아니, 같이 싸우라는 게 말리라고.
2: 자주 만났는데도 늘 처음처럼 경계한대요. 무작정 덤비는 탓에 다른 개들과의 만남도 쉽지 않은 절미와 커니. 야, 근데 둘이 같이 산책하기 힘들겠어요.
1: 절미는 좀 그러는데 커니는 사이즈 체크해봐서 자기가 이길 것 같으면 덤비고 아니면 후퇴해요.
6: 모든 개, 큰 개든 작은 개든 그런 거 신경 안 쓰고요.
1: 네, 절미는 자기가 큰 줄 알아요.
2: 야, 좋은 기세여 당해. 반면 사람한테는
7: 사람 엄청 좋아하는구나. 아유, 이뻐라.
8: 만져주는 걸 엄청 좋아하네.
1: 네, 건이는 만져주는 거, 자기 사랑주는 거 엄청 좋아해요.
8: 요즘 그러면 좀 걱정되는 건 뭐가 있어요?
1: 걱정되는 거요?
8: 네.
1: 아무래도 건이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8: 이 친구가? 네. 몇 살이에요?
1: 2015년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8: 10살?
1: 네, 10살.
8: 10살 정도 됐고. 절미, 이 친구는요?
1: 절미가 2020년, 그러니까 5살
8: 정도. 제가 봤을 때 조금 애들이 말라서 건이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절미가 조금 네, 마른 것 같고.
1: 절미가 아무리 밥을 먹여도 살이 안 쪄요. 막
9: 넌 밥이 그렇게 좋아?
2: 입맛이 좋은 건지 배가 계속 고픈 건지 식사 시간만 되면 초집중. 아이고, 급기야 할머니 밥도 뺏어 먹는 절미.
1: 절미야, 그만 먹어.
2: 동방예의지구에서 이러면 안 되지. 철쌤, 절미 괜찮은 거예요?
8: 지금 보니까 절미가 좀 걱정되는 게 있어요. 잘 보면 가슴 움직이는 거 보여요?
1: 네.
8: 숨 쉬는 거 보여요?
1: 네.
8: 전혀 덥지 않잖아요.
1: 네.
8: 운동도 안 했고. 근데 지금 호흡수가 빨라요. 지금 아마 건이랑 비교해보면 명확하게 차이가 날 거예요.
1: 네.
8: 심장 쪽이나 이런데 아니면 다른 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둘 다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2: 아이들을 위해 가져온 응급 도구를 하나둘 꺼내는 설쌤. 안 썼으면 하는 바람이 컸을 텐데요.
10: 가보시죠.
2: 부디 별일 없길 기도합니다. 순식간에 간이 진료소로 변신.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숨을 거칠게 쉬는 절미라 더 걱정이 됩니다. 절미야, 괜찮을 거야. 사상충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청진도 해보는데요. 어때요, 설쌤?
8: 조금 무심방 쪽에서 소리가 좀 안 좋은 것 같긴 한데.
2: 나 지금 떨고 있냐게.

0: 노견인 건희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 혈액 채취 후 청진 검사도 진행했는데요. 건희는 어때요?
1: 잘했어.
2: 심장 소리는 건희가 훨씬 더 괜찮아요.
0: 얘들아, 아주 잘했어. 할머니와 손자랑 똑 닮았네. 이때 급히 제작진을 호출하는 설쌤. 무슨 일이세요?
3: 둘 다 걸렸어. 둘 다 걸려있다고요.
4: 둘 다 사람이고요.
0: 설쌤도 우려했던 결과입니다.
5: 조금이라도 병원이 멀고 접근성이 떨어지면 조금 더 치료가 안 된다거나 미뤄진다거나 하는 경우들도 저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 많이 안타깝죠.
6: 그러니까 뭐 섬에 대한 문제만 아니고 뭐 다른 시골들도 다 지금 비슷한 여건이잖아요.
5: 그쵸.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걸 한번 이제 시도를 해보는 거고, 직접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을 검사해주고 치료해주는데 한계가 있기는 해요. 근데 거기서 뭐 오늘처럼 좀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치료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봐야죠. 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가지고 아버님 좀 불렀는데.
7: 네네네.
5: 저희가 검사를 했어요.
7: 네네네.
5: 근데 이게 이제 절미 거고.
7: 네네네.
5: 이게 건희 거예요.
7: 네네네.
5: 둘 다 걸렸어.
1: 어머.
5: 제가 전반적인 상황 봤을 때 이대로 좀 1년 못 버텨요.
7: 지금 상태가요?
5: 네. 제가 봤을 때 1년 못 버틸 것 같아요. 심장사상충이라는 게 가까이 있는 애가 걸려있으면 옆에 있는 애가 걸릴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0: 1년 내내 모기는 조심해야 한다고요.
5: 치료 잘하면 대부분 다 건강하게 잘 살고 하니까 치료하고 그 뒤로 서현 학생이 한 달에 한 번씩
1: 네.
5: 이 예방약 꾸준하게 챙겨주는 건 그건 서현 학생의 네. 일이에요.
0: 병명을 알았으니 이제 잘 치료할 일만 남았습니다. 곧장 병원에 가기로 했는데요.
8: 긴장하지 마. 젊은이들 긴장하지 마.
0: 솔루션카에 안전하게 탑승 완료. 섬에는 동물병원이 없어 차를 타고 시내로 나가야 하는데요. 한 시간 넘게 달려서 정밀 검사를 위해 익산의 병원을 찾았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검사실 이동해 정신없는 아이들. 어떤 검사를 하게 되죠?
9: 일단은 신체 검사하고 그리고 혈액 채취를 해가지고 혈액 검사, 전혈 검사하고 혈전 검사를 동시에 다 각각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엑스레이 방사선 사진을 흉부하고 복부를 따로 찍을 겁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심장 초음파를 봐서 심장 안에 사상충이 있는지 아마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어디에 있는지 위치에 있는지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낯선 곳인 만큼 예민해진 절미. 절미야, 조금만 참아주라. 아니나 다를까 건희도 이 상황이 달갑지 않습니다. 건희야 힘내. 건희와 절미를 위해 많은 의료진들이 도움을 주셨는데요. 사상충으로 인한 복수 여부도 꼼꼼하게 확인. 심각하지 않아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건희, 절미 괜찮을 거예요.
1: 언제 한번 둘이 데려가서 병원은 가야지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급해질지는.
10: 미안한 마음이 많죠. 저희가 이제 애들이 바쁘다 보니까 신경을 쓰고.
0: 마지막으로 심장 초음파 검사까지. 과연 아이들의 건강은 어떨까요?
11: 이쪽이 폐입니다. 폐동맥 쪽에 지금 사각촉이 잡혀 있습니다.
0: 선생님, 많이 안 좋나요?
12: 건희가 심장 평가상에서 사상평이 절미보다 더 많이 관찰이 되더라고요.
10: 심장 내에서요?
0: 네? 절미보다 심각하다고요?
13: 건희 주폐동맥인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좀 하얀색이 토줄로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이게 지금 사상충이에요. 이쪽에 많이 이렇게 밀집이 돼 있습니다. 밀집이 돼 있고, 그러니까 혈관 안에 이렇게 기생충이 있다는 거는 사실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꽤 많이 관찰이 된다.
0: 목숨을 위협하고 있는 사상충들.
13: 이쪽에 네. 약간 서너 마리 정도 될 것 같아요.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건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있었잖아요.
10: 네.
13: 그에 비하면 많지는 않고.
0: 다행히 절미는 양호한 상태.
13: 둘 다 기본적으로 그 주사 치료하고 먹는 치료가 6개월 정도 치료를 꾸준히 이제 하셔야 되고요. 전처 치료해서 2주 후에 다시 평가를 했을 때 그 주폐동맥 쪽에 사상충이 얼마 있느냐 그걸 보고 중재적 시술을 할지 안 할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인 치료 6개월을 꾸준히 잘 따라오시면은 큰 문제 없이 건강하게 잘 살 것 같고요.
10: 이번 기회에 저희가 좀 시간 좀 많이 내서 치료를 좀 전념해가지고 이제 건이랑 절미랑 이제 오래오래 이제 계속 사는 게 이제 저희 이제 바람입니다.
0: 건이 절미를 위한 약속 꼭 지켜주세요. 앞으로 병원 재진까지 2주 동안 꾸준히 약을 먹어야 하는데요. 잘 먹을 수 있겠네.
14: 간식에 약을 다 섞어서 넣었고요.
15: 먹어.
0: 약이 있건 없건 절미는 편식 없는 모습. 훌륭해. 잘 먹어야 낫는다고.
14: 하나 약 먹자.
15: 먹어.
0: 건희는 오히려 입맛이 돌아온 것 같은데요.
15: 오야 이거나 천천히 먹어.
0: 용맹스러운 대장도 척희견들. 꼭 건강해지자. 약속. 고군산반도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16: 많은 친구들을 만나봤는데요. 너무 행복하게 잘 사는 친구도 있었고 조금 걱정되는 안타까운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우리 아이들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할 테니까요. 혹시라도 우리 지역에 와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세요. 네, 저는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0: 어디선가 댕댕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새나게 솔루션카는 다시 돌아옵니다.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오늘 그러면 스테이크 먹나요?
1: 버터 넣으면 훨씬 달라져.
2: 우리 17,000원으로 이 맛을 낸 거야, 우리가.
0: 섬유 공장 알바생.
2: 근데 왜 모집이는 두 명밖에 안 돼?
0: 아니,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3: 아, 가자! 더 가자!
0: 아, 여기 좀 스파르탄데, 형님?
4: 진짜 뜨겁다,
5: 형님. 파이팅! 아유, 감사합니다. 아,
2: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슬리핑 트레인 티켓 오피스. 직원분께서 모니터를 돌리시며 서버 다운.
5: 바이바이.
2: 땡큐.
5: 바이바이.
4: 여기야?
0: 둘이 갔어.
4: 아, 이거 2인이야? 죽었다. 이게 침대야?
0: 나름 세면대도 있네. 근데 진짜 거짓말 아니고 평소에 아니, 꽤 괜찮은 편이에요, 이 정도.
4: 갈 수는 있겠지, 어떻게든. 자, 간다.
0: 우와.
4: 출발했다.
0: 야, 이거 진짜 비포 선라이즈네.
4: 약간 그 포테토 냄새 안 나나?

0: 감자튀김.
1: 맞네.
0: 감자튀김 냄새 나지.
2: 고구마 냄새 난다.
0: 그지? 어.
1: 저녁밥이 감자튀김인가 보다.
2: 저녁밥을 뭘 주나 봐. 네.
0: 아, 밥 먹었다. 밥, 밥, 밥. 오,
3: 웰컴.
1: 지금 이렇게 보니까 살짝 죄수 같다 지금. 미국 껴둬서.
0: 뭐 이상 고기랑
2: 이상
0: 밥이. 와 밥이. 이거 양고기 냄새야 아마. 이 양고기가 무조건 양고기구나. 양고기 먹어 너. 맛있고.
1: 양고기 아니에요.
0: 아 그래?
1: 소고기.
0: 거짓말.
1: 진짜로. 아니 진짜. 진짜 소고기. 밥에서 난 냄새. 나 맛있는 소고기는 아닌데. 아 근데 진짜 뭐 방송에서 이런 말 잘 안 하지만 진짜 맛없다.
0: 와 진짜 맛이 없네.
2: 너가 말한 대로 감자가 있긴 하다.
0: 그치?
2: 아니 오빠가 말한
0: 거. 와 감자 대박이네. 야 이게 이거 감자튀김 먹어봤어? 대박이다. 한번 먹어봐봐.
1: 뭐가 대박이야?
0: 이때까지 한 번도 안 먹어봤는 맛이야.
2: 이게 감자튀김 맞아?
1: 감자튀김 아니고 튀김은 아니고 감자채 느낌? 오히려? 오히려 한국에서 먹어본 맛이야.
2: 진짜 이상한 맛이다.
0: 너무 부드럽지 않아?
2: 튀김이 아니라 찐감자 같다.
1: 아, 찐감자네.
0: 야 근데 왜 이렇게 천천히 가? 아니 봐봐. 30km밖에 안 나갔어 이거.
1: 근데 잘 때 흔들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게 맛이 막 맛없다 이게 아니라 맛이 없어. 그러니까 맛이 안 나요. 그냥 아무 맛이 안 나.
0: 자자. 이제 자자.
4: 여기 섰는데 나가서 잠깐 사와도 될 것 같아.
2: 뭐를요?
4: 뭐 드시고 콜라 같은 거 팔거든요. 진짜 매점 팔아.
0: 가자.
2: 내릴게요.
0: 아, 못 내린대.
2: 못 내려.
0: 그러면 여기서 그거 달라고 하면 되잖아.
2: 자린 굽이 이렇게?
0: 아, 뭐냐, 안 돼.
2: 나 파란 색깔 감자칩 먹고 싶은데.
0: 이게 열을 수 없나?
2: 아니,
1: 이거 깨면 안 돼. 아, 깨질 것 같아.
0: 열면은 이게 뭐 얘기할 수 있잖아, 저쪽이. 아,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2: 귀엽다.
5: Hello. Do you have foreign bed now?
1: Yeah. Can you?
5: Yes.
0: Oh.
5: Yes, come
0: on. Oh, yeah.
1: Oh, 지금 침대 만들어 주나 봐요.
0: Oh.
1: 오, 우와. 한 방에.
5: Good.
1: Yeah. Ah,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Thank you, sir. 오,
4: 이제 빨라진다.
1: 어때요? 가득해요?
4: 똑같아.
1: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세 명이서 딱 누워가지고 갈 일이 없겠죠 이제?
4: 앞으로?
1: 아, 그러니까 낭만이 엄청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4: 그렇지.
1: 셋이서 이렇게 열차 타고.
4: 아 그렇지 맞아.
1: 나중에 이런 거 가족끼리 타볼 생각 이런 거 없어요?
0: 오 있으면 좋지. 내 애기들이 이런 거 좋아하잖아.
1: 그니까.
0: 은재야.
2: 네.
0: 잤어?
2: 준비랑 너도 누워서 나를 비춰.
1: 아 쳐다보고 있어?
2: 아, 진짜 웃기네 이거. 와 미치겠다 진짜. 준빈아 예비 신부 안 보고 싶니?
0: 그게 뭐야 그거?
1: 결혼할 사람?
2: 결혼할 사람.
0: 오, 안 보고 싶지.
1: 아니요 아직은 이제 결혼할 사람이라 보고 싶을

0: 몇 살이야? 여자친구가?
1: 저보다 5살 어려요.
2: 아. 야, 어리다.
1: 서른 되기 전에 결혼하는 게 꿈이래.
2: 이런데.
0: 너 그 와이프 뭐가 여자친구 어디가 좋아해서 그런 거야?
1: 아, 일단은 외모가 이상형이고요.
0: 아, 그래?
1: 네.
0: 오, 그러면 뭐.
1: 그리고 얘가 말이 없어요. 말이 제가 많아가지고. 근데 얘는 내 얘기를 너무 좋아해요.
0: 아, 그래?
1: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사람인 줄 알아요.
0: 오.
1: 맨날 그 소리 해요.
0: 아이고, 그러면 잘 됐다.
1: 네, 그래서 좀 같이 있으면 자존감이 좀 올라가긴 해요.
0: 오.
1: 그런 게 있죠.
0: 오, 그럼 좋지.
1: 신혼 꿀팁 없어요, 형님?
0: 꿀팁?
1: 형님이 이제 결혼한 지 오래됐잖아요.
0: 어.
1: 근데 뭐, 유명한 부부니까 어쨌든 인코 부부잖아요.
0: 없지. 사실 네가 좋아하는 거로 최고지.
2: 진짜로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려고 하면 난 그게 사랑인 것 같아.
0: 같이 살고 있었어? 조금이라도?
1: 아니요, 아니요.
0: 한 번 더? 많이 싸운다.
1: 형님도 그랬어요?
0: 아니, 우리는 그거 알고 있어서 이게 미리 그 둘이서 살고 있었지. 그거 해야 진짜 성격이 나오거든. 애가 나면 같이. 사실은 여자는 좀 성격이 바꿔. 바뀌어. 어쩔 수 없어. 그게 우리는 그 남자는 그게 몰라. 이해가 못해. 남자는 좀 버텨줘야 돼. 생각해줘야 돼. 근데
2: 생각해줘야 된대. 남자가 생각해줘야 된대.
1: 기둥이 돼야 되구나.
2: 난 아직 결혼 생각 없어.
1: 그래? 그 전에 연애할 때도 결혼 생각 안 했어? 그 남자들이랑?
2: 안 했던 것 같아.
1: 아, 그래? 난 연애할 때마다 보통 연애할 때마다 결혼 얘기 하니까 하잖아. 안 하나?
0: 아, 그래?
1: 어떻게 이제 불 끌까요? 그럼 시침 소등할게요.

0: 준비 일어났나? 아, 어땠어 어제? 아,
1: 진짜 많이 흔들리긴 하네요.
0: 와, 진짜. 아,
1: 내가 타본 기차 중에 제일 많이 흔들린 것 같아.
0: 와, 진짜 많이 흔들고. 나는 자는지 안 자는지 잘 못했더라. 아,
1: 힘들다, 지금.
0: 그치? 네. 소리도 시끄럽고. 아, 나는 4시부터 일어나고 있었거든.
1: 난 이게 내가 지금 잤나 싶어 지금.
0: 와,
2: 현지야 일어났어? 일어났니?
1: 일어난 것 같아.
2: 우리 이제 20분 뒤에 도착이래.
0: 오케이.
2: 아침밥 리뷰하겠습니다.

0: 너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뭐 화장실 그런 거 가나?
1: 잘 안 가요, 화장실.
0: 아, 잘 안 가? 어, 잠깐만. 이게 유산균 하나 있는데 내가 맨날 먹는 건데 외국에 오면 네. 변비 나오는 사람들도 있잖아. 네. 이게 모비한테 좋고 이게 손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
1: 엄청 많이 나요?
0: 엄청 많이 나.

0: 오, 진짜. 돈 많이 써야 일도 열심히 할 수 있잖아.
1: 아, 그러니까 오늘 좀 일 좀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 와, 형님 이거 야, 안 먹은 것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야, 이거 지금 이거 화장실 막혔겠는데요.
1: 야, 오케이. 오케이. Let's go. 오케이. 부탁했대.
0: 오케이. Thank you. Thanks, sir. Bye.
1: Thank you.
3: Thank you.
1: Welcome.

0: 주무셨어요?
1: 아니요. 너무 불편하죠.
2: 불편해요.
3: 와, 아니 근데 저도 진짜 침대 열차 여기가 세요. 유독.
1: 자는지 안 자는지 잘 모르겠더라.
3: 오늘 내일 나눌까요? 아니면 오늘 한번 할까요?
4: 물론 이동인이긴 한데 원래 저희가 일을 하루에 하나씩 했잖아요. 돌아서 하고 하루 쉬고 싶지 않으세요? 내일 가셔서 일을 두 탕을 하면
3: 그게 쉬는 게 아니잖아.
1: 지금 결정하기가 솔직히 이게 우리도 처음에 타본 거라서 만약에 근데 괜찮으면 두 번 할게요.
0: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그러면.
1: 예, 그렇게 하자. 너는 어떻게 생각해?
3: 한 번에 하고 내일 푹 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1: 너는?
2: 좋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1: 하루 푹 쉬자고.
2: 야, 오케이.
3: 투잡은 처음이네요.
1: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가겠습니다. 네, 네.
2: 렛츠고! 가자.
1: 와, 야.
5: 야, 여기 육수는 더 덥다.
1: 아니, 진짜. 이때급이야, 이때급. 와, 이게. 이때급. 오, 지금 몇 도야? 이게 알 수 있나? 와,
2: 진짜.
6: 식이금 여기 몇 도니? 39도.
2: 39도.
1: 와, 근데 40이네.
2: 야,
1: 이 정도면. 근데 여기, 와, 큰 배가 있고.
3: 헬로.
2: 헬로.
1: 아, 우리가 감사합니다. 물건 파는 거잖아, 이거.
2: 물건 파는 거잖아.
3: 저 크루즈에다 파나 보다.

0: 하고
1: 웰컴 웰컴
0: 웰컴 하고 와우.
2: 네가 저쪽 가고 나는 저쪽 갈게. 네.
3: 오케이. Roger.
2: 너는 저쪽.
3: 네. 오케이.
2: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트라이앵글. 야 트라이앵글.
0: 그대로 있으라고 했어요.
2: 오케이. 야 여기서 연습하자.
3: 우! Sorry, sorry, I'm sorry. 아 어려운데?

0: 소리. 야, 우리 똑바로 하자. 너무 가까운 거 아니야, 이게?
1: 연기를 좀 빼고서. 돌돌 말아서. 어? 야구처럼. 내가 오빠한테 던져볼게요.
0: 어, 조심. 은지야, 멀리.

0: 여기 너무 가깝잖아. 좀 멀리 떨어져.
1: 와,
0: 확실히 다르다.
2: 와, 확실히 이게 이렇게 하니까.
1: 오케이!
0: 카메라!
2: 클래식!
1: 와!
0: 아! 미안!
1: 아깝다.
2: 브랍스.
3: 나이스!
1: 역시!
3: 아, 내가
1: 했잖아. 2, 3.
3: 너무 시원하다.
0: 오늘 다 파실 것 같은데, 형님이?
3: 그지?
2: 예. 네. 아니, 너무 더워서.
4: 야발.
1: 잘 어울려. 잘 어울린다. 오, 오빠 잘 어울리는데요?
2: 아따, 렐레니아.
0: 와, 근데 이게 하니까 훨씬, 와, 좋다.
2: 나오게.
4: 아이돌 왔다, 아이돌.
1: 그래.
0: 우리가 이거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이거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
1: 크루즈 따라가.
2: 야, 크루즈 따라가.
1: 크루즈를 따라가봐.
0: 여기서 이제 장사, 아, 여기 다 있구나, 이렇게. 아, 물건이 있는 거를 여기서 파는 거구나. 아, 야.
4: 준빈.
5: 준빈.
4: What's your name?
5: 샴.
4: 샴.
5: See.
4: Nice to meet you.
5: Nice to meet you.
0: 장사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 안에, 위에. 한 명도 없다, 한 명도.
4: No guest, no guest.
5: Yes, come inside, guest.
4: No customer.
5: Yes. Hello, hello.
0: Hello.
3: Hello.
5: Hello.
3: Hello.
5: Hello.
3: Hello.
5: Come on. Everybody.
1: Hello.
3: Hola, ¿cómo estás?
1: Hola, ¿cómo estás?
3: Hasta la vista.
1: Hasta la vista.
3: Ah.
1: Ah.
3: Naarif.
1: Naarif.
3: Hola. Hello.
5: Bonjour. Oye.
0: Konnichiwa. Ni hao, ni hao. 안녕하세요. 아, 목 쉬겠는데? 벌써부터 힘든데?
5: 아니, 알았어. 비디오 왁싱 끝내, 아니.
0: 왔다. Come. Guess.
3: Hello.
0: 와.
3: Hey.
5: Everybody. 들라 아슬라메. 아.
0: 우리나라 사람 있으면 좋겠다. 그지?
5: For me. Look in. Everybody. I throw.
0: 오. 오. 오. 오.
1: 이걸 던지고 돈을 어떻게 받는 거야?

0: 우리 거, 우리 거, 우리 거, 우리 거, 우리 거, 우리 거.
1: 나 다음에 가면 저거 해봐야겠다. 물건을 팔아보려고 내가.
2: 막 라도 꺼놓죠.
3: 라파 망쏠.
4: I have no power. No power.
1: 와, 어렵다.
5: 쉽지가 않네.
0: Good dress.
6: 질라바, 질라바.
0: Very good dress. Hello, hello.
7: 할바라 그 마무리.
0: 돌아 줄까요? Good dress. 에? 에? China, China, China. 你好. 我叫李恩智. 我叫李恩智.
8: 你好，我是中国人。你好，我是中国人。我是中国人。我是重庆人，重庆人。一二三四。你好，你好。漂亮。你好。阿斯巴，不要阿斯巴。
0: 아스파라만토! 아미고!
8: 올라 두발리아, 두발리아!
5: 와, 사는 사람들 힘들겠다, 이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나이스! 굿! 야! 와! 어! 와! 가득 챙겨줘! 가득 차! 오! 와! 어! 이스! 버커즈 아피디오! 바이 인니싱! 오케이? 갈라베이야!
8: 에프샤나! 아, 나이스!
5: 스타니아! 프렌! 헬! 버커즈 아피디오! 바이 인니싱! 오케이? 갈라베이야!
0: 아, 안 팔리네, 오늘.
9: No money.
0: No money.
9: No money. Difficult.
0: Difficult.
9: Difficult.
0: Difficult. Yeah. 아, 어려워, no money. 아, 또 새로운 제스처를 또 알아냈어.
9: Difficult, difficult. Difficult.
0: I see money, I see money.
10: Good day. Brother, champ, how many item sell a day?
11: One day,
10: $5.
11: One day?
10: Yeah. No one buy.
11: Why?
10: Nobody buy.
11: I buy. Life on fashion. Average the same.
10: Ah, okay.
11: Sorry. Globatra.

0: 2달러, 2달러. 2달러, please, 2달러, 2달러. 남는 거 없어요, 2달러. 핸드메이드, 핸드메이드. 핸드메이드, 핸드메이드. I'm a student.
1: 안 해.
0: 빨았어, 빨았어, 빨았어. 오케이. 너무 귀여워. Thank you, thank you. I love Egypt. Thank you.
2: That's the problem. It's down here, not the problem.
0: Finally, we got one. 야, 이거 한, 하나 팔기도 힘들다.
1: Stress, stress. Stu, stu.
3: Bravo.
1: Bravo.
3: Bravo.
1: 감사합니다.
3: 세냥. 아멘.
0: 아다비스 얼마 왔어?
1: 몰라, 몇 달러인지 몰라.
2: Show me this one. Show me.
1: Oh!
2: And this one. Oh! Excuse me, for my friend, nice good.
0: 거의 빌었어, 사달라고. 제발 사달라고. 가자, 가자, 팔아야 돼, 우리도.
3: 1달러? 야, 야, 야!
4: 와, 쉽지가 않다, 이거 진짜.
5: 아, 아마 알무르카.
1: 코리아.
5: 코리아, 코리아, 너 차이. 야. 이 하자, 안토니, 오토임, 카트, 나타니.
4: 야, 뭐, 나한테 팔면 어떡해.
5: 히어, 너 말해.
4: 야, 너 말해. I'm right now. 아니, 나는 손님이 아니라니까.
5: 빨리 스파니아.
1: 프리리.
5: 코리아 빨리 스파니아.
1: 코리아?
5: No, no, 스파니아.
1: 코리아?
5: 다음에 뒤에.
1: 차이나.
5: 차이나.
1: 재팬, 재팬. 재팬. 여기 일본 사람 있어요. 여기 일본 분 계세요.
4: 일본 사람 있다고? 일본 친구 있어?
5: Go, go, go, go, go, go, go.
1: 고니치야, 고니치와. 추! 야노시오, 허스벤!
4: 건초와! 일본から ですか? どこから 来られたん ですか? 그래서, こういうの いりませんか? いりませんか? そっか, そっか. エジプトに 住んでるんですね. 여기 답이요.
5: 바이바이.
4: 바이바이.
5: 야마야, 고맙나.
4: 와, 엄청 덥네.
1: 아미고! 세뇨! 올라, 올라!
0: 올라, 꼬메스타스!
2: 올라, 에스판.
0: 아, 뭐가 아파. 이제 막 복수를 안 나온다. We just won. It's okay?
2: Not a problem.
0: Why no problem?
2: Why not a problem?
0: Big problem, big problem.
2: No, big problem.
0: I want to sell more.
2: I don't have inside for the people, no, I have money.
1: Yeah! 우와, 겁나 무겁다, 이거. 어떻게 했어요?
0: 바보!
5: 아,
4: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6: 와.

0: 손님이 없어.
1: 손님이 없어. 아.
0: 진짜 빌어서 팔았어요. 모은 게. 나 저는 하나 팔았어요.
1: 나도 하나 팔았어.
0: 저 3,000원 벌었어요.
1: 3,000원? 나는 확인을 못했어. 와. 근데 우리 저기 티처가 말하기를 20불 들어있다는데요?
0: 오. 20파운드겠지?
1: 20파운드인가?
0: 20불?
2: 20불이라면 우리 3만?
1: 20불? 20불이 들어있어.
2: 와, 진짜?
1: 응. 팀 느낌으로 주신 건가 봐?
0: 상관 없는데, 크게 받았구나.
1: 그냥 장기자랑하면 용돈 주는. 엄마 아빠들이 용돈 주는 느낌이야.
0: 이것도 50불 처음 줘가지고 빌어가지고 좀만 더 달라고 그래서 받은 건데.
1: 그럼 어쨌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일해갖고 사장님이 그래도 또 임금을 주시나요?
3: 네. 오. 아, 저희가 사장님 반 주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1: 아, 오늘의 일을. 네. 사장님.
4: 아, 감사합니다.
1: 네.
4: It's very good, Zamani.
1: Thank you, thank you.
0: Thank you very
1: thank
0: much.
1: Thank you, 슈크란.
4: That's one.
1: 어허. 오.
2: 오. 한 명씩.
1: 오, 한 명씩.
2: 오, 나는 좀, 너무 많은데.
0: 아니, 성훈이 형 판기 없는데?
4: That's for you.
1: 아, 아. 오빠는.
0: 노전감. 너 제일 많이 적어서 좀 많이 받았는데?
1: 좋다, 좋다. 오케이, 땡큐, 슈크란. 마루토로 제일 많이 받았다.
0: 슈크란.
2: 감사합니다. 아, 너무 많이 받았다.
1: 우리 오늘 일 두 개 하기로 했으니까 그치. 다음 일은 뭐 들은 거 있으세요?
2: 나도 안 들었어.
1: 나 못 들었어.
3: 북소르가의 농사로도 유명한 지역이거든요.
0: 아, 우리 지금 먼저 알죠? 기차 타고 내리자마자 여기 와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하고 같이 농사로 간다고요?
2: 야, 내일 딱 하루 쉴 수 있잖아.
0: 내일 안 쉬는 게 나을 것 같아.
2: 그러니까, 그래도 나도
0: 아니, 그 생각 이거 이렇게 힘들, 그러니까 너무 더워, 진짜.
1: 가보자.
2: 아, 그래, 가자. 그러면 알았어. 가자.
5: 내리는 거야?
2: 아, 자. 와, 룩소르 여기가, 우
0: 여긴 또 뭐야?
2: 아, 여기.

0: 아, 네. 오.
1: 사장님이신가 봐요.
0: 아, 네. 농촌 사장님. 아.
1: 아. 살라말라이쿠.
2: 코리아?
1: 코리아 맞아요.
2: 아, 전도 마셔서 해면.
0: 이거 그거 또. 아, 여기 마을이
2: 잡는 저기. 나 이거 예. 전도. 아,
1: 이거. 이거 타고
0: 실어서 농장 가나 보다.
2: 알바 디오레 테르진데 저기.
1: 옷가게?
2: 옷가게부터? 아샨 التغيير عشان الفلاحة هنا والزراعة هنا ما تحتاج الهدوم دي مش الهدوم دي.
1: 아, 오 사장님 최고다.
2: 네, 스윈 샵이.
0: 오케이.
1: 오 사장님 최고. 작업복도 사 주신대.
2: 우와.
1: 이쁜 거 주셔도 되는데 우리는 또 새 걸로 주신다네.
0: 작업복을 사줄 정도면 얼마나 빡센 걸 시키려고
2: 했어. 아, 맞아. 저거 저 가는 우리 가는 거 하나.
1: 너가 운전하는 거 아니지?
0: 키즈 너.
2: 나 왜 그래? 잘 살릴 때도.
0: 아니 아니 이게 앞에 가는 거. 애기가 어떻게 해? 걱정돼 가지고. 오! 가자.
2: 예스. 예. 예만 한번 더 코리.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한국말 잘하신다.
2: 예, 자자. 그러니까 근데 간 코리아 운전하면 막 그랬으면
0: 오.
1: 거짓말.
2: 또 가라이브 걸음 좀 안전히 밸런스 좀 이수로 아직 머리서.
0: 아직 머니. 와, 여기 진짜 시골이네.
3: 완전 시골이다.
0: 아. 와.
1: 리얼 동키.
0: 어, 리얼 동키다.
2: 아,
3: 완전 시골이다. 아.
1: 아. 와.
3: 아.
0: 아, 여기에요?
2: 네.
0: 예?
2: 예.
1: 여자 옷가게인가 봐요.
0: 와, 여기가 옷가게야?
1: 어, 헬로.
0: 와. 와.
1: 근데 이거 옷 한 벌에 비쌀 텐데 괜찮아요? 저 사주셔도?
2: لا ما فيش مشاكل يعني الحالة الاقتصادية يعني متوسطة.
0: واو.
2: يا كويس يعني حالتنا برضو مقاربة الكوري يعني احنا.
1: 중산층이시라고 본인이 직접.
2: 만 تقولي في
1: كوري. 중산층.
0: 본인이 분홍이라고 직접.
2: 무겁다. 무겁다.
1: 아, 나 가난하다고. 아.
0: 옷 좀 비워 입지 그랬어.

0: 됐다, 잘 되는 거지?
1: 어, 안녕하세요, 사장님.
0: 아, 좀 잘 하는데?
1: 이거랑 잘 어울리는 거 같아요. 이것도 이쁜데, 화려하니?
2: 약간 자메이카 같지?
1: 어, 자메이카 느낌 난다. 어, 이것도 이쁘고요, 사장님. 사장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0: 야, 아니, 근데 재미있는데.
1: 예쁘다.
0: 야,
1: 예쁘다. 예쁘다. 오! 이거 신상인가 봐요, 근데, 신상.
3: 그거 온난도 좋은 것 같아. 이거 내 누나. 오! 야, 이거, 입어 봐봐.
1: 한번 입고 입어볼까요? 헬로.
3: 여기 마을에서 태어나셨어요?
0: 나.
3: 지금 몇 살이세요?
0: 안디 감사시 뛴산.
3: 오, 젊네. 우리야, 우리야. 너무 젊네.
0: 빨리 앞 공부. 와.
1: 추.
0: 빨리 앞 공부.
1: 추, 나 나갈게요.
3: 저 어, 좋은데? 좋은데? 오, 근데 색깔은 딱 맞는데.
1: 괜찮아요?
4: 여기 마을 사람들이 이제 뭐 할로 할로 안 하겠다.
3: 오, 괜찮은데?
1: 괜찮아요, 사장님?
4: 예. 마을 사람들
1: 이걸로 살까요?
0: 아, 자리.
1: 알겠습니다. 이걸로 할게요. 오케이.
3: 잘 올려.
0: 뭐 하고요? 활보 가리요.
1: 사장님이 사오셨으니까 이거 입고 열심히 일해볼게요.
0: 아, 다만. 다만.
3: 근데 이거 얼마예요? 하나에 얼마예요?
0: 250.
3: 250파운드.
4: 8,000원 정도.
3: 8,000원.
1: 8,000원.
3: 아, 그래도 조금 여기 마을에서 좀 센 거 같아.
1: 비싼 거 같아.
3: 어, 비싼 거 같아. 너무 비싼데 괜찮으세요, 선물?
0: 알함둘라. 와나 파하, 와나 하지 파하, 나 아샴드, 대박. 와,
4: 감사합니다. 슈크란, 슈크란.
0: 안 뜨고 해도 없지. 와.
1: 여기가 남자 옷판이야.
3: 남자고 여기에.
1: 와, 장인이시다. 딱 봐도 장인이시다. 들어가 볼까? 와, 대박이다.
3: 여기는 만드는 것 같은데? 여기서. 만들어야 되는 것 같은데? 뭐야?
4: 여기 가게가 아닌데?
3: 물건 없고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
1: 남자 옷은 판매하는 게 아니라 직접 만들어요?
4: 이런 사이즈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정도 사이즈?
5: 아, B. 잉글테라, 잉글리즈, 프랑스,
4: 프랑스, 잉글랜드 많이 왔대요.
5: 아원 마라.
6: 저는 이거.
4: 오케이.
3: 어, 예쁘다.
6: 이게 더 얇은 것 같아.
3: 나는 이거. 오늘 부탁하겠습니다.
1: 잘 부탁합니다.
4: 우리도 옷이 빨리 나오면 좋을 텐데. 한 시간만 걸리니까.
3: 그러니까. 나는 물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좀 냄새 나는데. 나일 냄새가 나.
6: 아, 나일 냄새.
1: 나일 스멜, 나일 스멜.
4: 좋다, 좋다. 가져가면 되게 나중 추억 할 수 있겠다.
3: 추억, 그러니까.
4: 마을이 근데 진짜 정겹네요. 제 옛날 집 같다. 뭐야, 이거 언제 얘기를 다 붙어.
3: 다 따라왔어.
4: 다 따라왔어. 여기 외국인들 잘 안 오죠, 사장님?
0: 라, 레이 카르스야. 아시안, 바, 야테플, 위쿠, 오버, 한인, 비쿠.
3: 그랬겠지. 어떻게 와, 여기.
1: 외국인들이 많이 안 와서 그런지 엄청 신기해 하시는 것 같아.
3: 이런 얼굴 어딨어, 우리.
1: 그러니까. 지금 이 행색이.
0: 어, 나 개미를 딱 한 마디 사고.
1: 제일 중요한 사람. 아, 사장님이 이 마을의 이장님이세요? 제일 높으신 분이세요?
0: 아, 제주 안에 심하시 많이 하. 역시 아이 핫 넘치면 하네.
4: 기본적으로 자화자찬 스타일이시네.
0: 아이 넘치면 아이 핫다네. 나가셔는 도야 남매. 아이고, 넘치면 아이 핫다네. 나가셔는 도야 남매.
1: 나보고 가난하다 그러셨잖아.
3: 아, 그러니까.
4: 사장님 이제 일하러 가요, 우리?
0: 아, 나 핸드드 시작.
1: 아, 여기가 네. 사장님의 농장인가요?
0: 예스.
1: 연다! 오!
4: 야, 여기 아마존 같은데?
1: 엄청 큰데?
3: 오!

0: 어이구,
1: 이거 완전 두바이인데?
2: 두바이야?
1: 아, 여기가 동사무소네.
3: 그러네.
4: 오즈리바?
1: 오즈리바.
4: 자리바.
2: 한번 가보시죠.
1: 오케이, 판독. 가자. 고고고. 자리바.
2: 오, 더 조심해. 땡큐 사장님. 우와, 짜짜짜. 바나나, 뭐 이런 거 다 파시네. 어우. 와, 와. 이게 옥수수구나.

0: 대학 또 우리.
1: 아, 사장님이 지금 보여주시나 보다. 예. 네. 아. 오.
0: 안 그래.
1: 해서 여기다 투. 아. 그러면 여기 있는 거.
0: 예스. 예스.
1: 오케이. 이거 사장님이 이거 들어. 사장님이 이거 들어요.
0: 예스.
1: 나 찍어요. 이걸로 나 찍어요. 어, 와, 그렇지, 그렇지.
0: 염색기들. 염색기들 그들.
1: 어? 염색기들. 나 찍어요?
0: 어.
1: 나 찍고 있어요?
0: 예스.
1: 오케이. 여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0: 아 이거.
2: 네 맞아요.
0: 예스.
1: 아, 이렇게.
0: 예스.
1: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차.
0: 예스.
1: 차. 나 이쁘게 나와요?
0: 잠빌래. 마크 이렇게 마크 넣다 하.
1: 사장님 나 찍으라고요.
3: 서울.
0: 서울.
4: 오면 할줄 모르면 이제.
1: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0: 야면 팀. 에이 브라보.
1: 나는 왜 사장님처럼 한 번에 안 되는 거예요?
0: 나는 그 드레스만 달면 뛰실래. 하다가 뒤산에 우리는 많이 해나 하도 달라며 굴리.
1: 그럼 1년 동안 저 여기서 일하라는 거예요?
0: 아이 와서 그는 한 여자 사람 자신 비슷한 고래 주는 왜 하는 거야?
1: 이스트 분이랑 같은 거야?
0: 아들아 그만 좀 해야지.
1: 고마워요. 고마워요.
0: 야면. 에이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

0: What's your name?
1: My name is Muhammad.
2: Muhammad.
1: 아이고.
0: Chu. Fuck.
3: 와, 소 진짜 크다.
4: 이게는 물소야, 물소. 오, 오.
3: 말소리 저렇게 처음 들어봐.
1: 아자, 아자, 한번. 비키시나 갔다 하고.
0: 뭐지?
2: 똥. 이게 다 똥이야, 똥.
0: 소똥이야?
2: 응. 독똥 안에 뭐가 있는 거 찾는 것 같은데?
0: 아, 우리 또 분류하는 거야? 우리 밥 주는 거 아니야? 소밥?
1: 네.
0: 우리 뭐, 사장님 우리 뭐 하면 돼요?
1: 사장님
2: 우리 먹어.
0: 똥 먹으라고요?
2: 네. 이게 소 똥인데?
0: 장갑을 왜 줄까요?
3: 그건 안 돼요. 장갑을 주고 옷이랑 장갑을 왜 줄까요?
0: 똥 아니야?
2: 아니 똥 맞아. 이거 똥인가?
1: 아 가게 다게 다.
0: 어? 야. 뭐야? 설마? 지금 벽에 똥 칠하라고요, 지금? 아.
2: 이거는 뭐고, 뭘 하는 거예요?
1: 아, 지금, 내 밀비, 레이쉬. 아, 웬샵, 운, 햄, 훈, 파름.
0: 그럼 이거 진짜 그냥 생소똥, 생똥이에요, 이거?
1: 아, 노란, 맞다. 예.
0: 방금 싼 똥이에요?
1: 아, 요레쉬. 레스쟁이요.
0: 따뜻하겠네요.
1: 요로 동네에서.
0: 따뜻해.
2: 야, 진짜 별거 다. 이거 하면 모든 게 다 할 수 있겠다. 자, 하자.
1: 야, 이거 아시다게.
2: 아, 물 집어넣으니까 또 이게 냄새가.
1: 야!
0: 아, 냄새. 아. 야, 진짜 너무하잖아.
1: 와, 자.
0: 씨. 이래서 옷 준다고 한 거구나. 이래서 옷 준다고 했구나. 나 이거 옷 새로 산 건데.
2: 우와. 아, 오케이. 어, 잘 붙여야 돼. 떨어진다.
0: 아하, 진짜 나, 씨.
1: 야, 매, 야, 매, 야.
2: 어, 또 나왔어. 아, 씨. 야. 역대급이야,
0: 어떻게 뭐 맨날 역대급이야.
2: 그렇지. 자, 우리 더 도와주자. 오케이, 오케이. 우리 할게요. 우리 할게요. 오케이, 아우씨. 오케이.
0: 와, 팔.
1: 하나, 둘, 셋, 하마니. 이마니.
2: 어, 그렇지. 오랜만에 해야 돼.
0: 야, 발 찍어.
2: 아, 아, 에이,
0: 메이야,
2: 메이야, 메이야,
1: 메이야, 메이야,
2: 메이야, 메이야, 메이야,
1: 아이고,
2: 어, 메이야,
1: 메이야,
2: 메이야, 오케이,
1: 오케이,
0: 아, 알겠어.
2: 야, 이렇게 해가지고 시원을 안 나오면 진짜 죽인다, 다.
0: 오히려 들어오도 안 보시지 않을까요?
1: 아, 예, 예.
2: 그럴 수도 있겠다.
1: 아, 알았어, 아, 알았어, 알았어. 아, 예, 예.
2: 그럴 수도 있겠다.
1: 알았어, 알았어,
0: 알았어. 아, 진짜. 하지 마요. 아, 좀 떠들지 마요.
2: 자, 가자, 가자, 가자. 빨리 가.
0: 아, 똥이 계속 생겨. 똥 무한리필이에요?
1: 예, 예. 아, 우지아들 어디야, 살아.
2: 우와, 냄새 죽인다, 진짜.
1: 네. 오케이.
0: 똥아, 잘 붙어라.
2: 오케이. 자, 오. 야, 우리 마지막, 마지막. 와, 벌써 다 왔어.
1: 야, 이거 니 가져가.
0: 아주 오해가 굉장하네.
2: 아우씨.
0: 내가 TV에서 보던 추성훈 선수랑 똥 말고 싶지 내가 몰랐네.
2: 아, 나도.
0: 진짜. 진짜.
2: 마지막 그거 붙여버려. 조심해, 떨어진다.
1: 달랐어, 달랐어.
2: 오케이, 오.
1: 오케이.
2: 오케이.
1: 오케이.
2: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
3: 후. 와, 대박이다, 대박이다, 대박이다. 진짜 힘드네요, 이거.
2: 진짜 우리 열심히 하고 있다. 그거는 웃겨.
3: 밥값은
2: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
3: 중국이 제일 쉬웠구나.
2: 아, 엄청 쉬웠어.
3: 중국 때다 막 올라가서 무섭다 그랬던 게 아예
2: 아무것도 안 해요.
3: 그 냉장고 그 아무것도 안 해요.
2: 아무것도 안 해요.
3: 똥 치울 줄은 몰랐어, 나 진짜로. 결혼할 때 어르신들이 그러거든요. 벽에 똥 칠할 때까지 열심히 살라고.
2: 아, 그래?
3: 결혼 전에 벌써 해버렸어요.
2: 와, 그럼 잘 되는 거 아니야?
3: 그러니까.
5: 야, 베베!

0: 좀 요령이 좀 생긴다. 아! 옥수수 하나 딸 뿐인데 이렇게 나를 도와주자. 와우 와우 스트롱 스트롱 스트롱. 와 에이 나 옥수수 하나 따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를 구경하고 있어? 애기들이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엽고 약간 옛날에 우리 소독차 지나가면 막 뒤따라가던 거 기억나요? 우리 출연진들이 약간 소독차가 된 느낌? 근데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 너무 낯선 이방인이 내가 맨날 있는 마을에 놀러 온 거잖아요. 계속 사진 찍자 그래갖고 사진도 찍고 코리아 하트 많이 알려줬어요.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1: 촉감이 처지지 않는다.
0: 어휴! 다녀왔습니다.
2: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3: 잘했어?
0: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1: 우리한테 가까이, 가까이 오면 안 돼.
0: 왜?
1: 똥 냄새 나거든.
0: 어? 뭐 했어?
1: 소가 싼 똥, 따끈따끈한 똥을 그대로 아. 손으로 잡아서 벽에 실었어.
3: 그거. 벽에다가 붙여서.
1: 말려, 똥을.
3: 말려.
1: 뜨끈함을.
0: 뜨끈함을. 아우, 너무 고생했다.
3: 그래, 뭐, 우리, 그래도 많이 주겠지.
0: 그러니까.
3: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0: 그러니까.
3: 되지 않은데. 어.
0: 사장님!
2: 아이고. 아이고, 아버지.
0: 시크란.
4: 시크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3: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4: 아시아는 도착할 두 시간 만에 한다고 됐어.
2: 와. 아이고, 서서. 아니, 아니.
3: 그럼 왜 이렇게 많이 주세요?
2: 아이,
0: 슈크란. 슈크란. 슈크란.

0: 그렇지.
1: 우리 제일 많이 받을 때.
0: 아, 그러니까. 이때가 제일 많이.
2: 몇 년 후에 올게요.
3: 몇 년 후에, 몇 년 후에.
2: 네, 있을 거죠.
4: 나도 뭐 국민 들어. 나도 뭐 국민 들어. 이제 뭐 코리아 원하면 더.
0: 근데 처음에 하는 일이라서 깜짝 놀랐는데 그래도 옛날에부터 있는 역사니까 이게 저는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어? 그러면 옷은 어떻게 할까요? 옷.
4: 아까 만든
0: 그게
4: 거.
0: 그게 만든 거.
4: 하이 칼로스 모라지로 하지 보면 그 손도 그거 올라갈게.
2: 식사요, 식사. 아, 식사도,
0: 식사도. 그래도 근데 우리 보내주신다고 하니까 그나마 이게 옷을 기대하고 기다리자.
2: 가자.
0: 감사합니다. 축하, 축하.
2: 축하.
3: 오셨어요.
0: 그래.
3: 아, 야,
0: 왔어, 왔어, 왔어.
3: 예.
0: 왔어.
3: 갖고 오셨구나. 일로 나오세요. 일로 테라스로.
1: 오, 테라스까지.
5: 아니, 야, 우리 빨간 틀리네. 나는 테라스까지 있어. 아.
3: 앉으셔요, 앉으셔요. 대박 사건. 와.
5: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비둘기.
3: 우와. 근데 나 비둘기 처음 먹어. 비둘기 먹어본 사람.
0: 아니, 너만 먹었어?
1: 저 난 세 번 먹어봤어요.
3: 세 번 정도?
1: 두바이에서도 먹어보고.
0: 그래. 아. 그거 빼고 그거야.

0: 이거를 이제 하맘이라고 하거든요.
1: 하맘.
2: 하맘.
0: 비둘기를 여기서 안에 아마 우리나라 그 뭐냐 삼계탕처럼
1: 찹쌀이 있니?
0: 안에 찹쌀을 비슷한 게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여기.

0: 밥을 대신 넣었나?
1: 아우 난 모르겠다 주민아 이거. 갑자기 나 이거 쓰레기 처리장 비둘기가 생각이 나는데?
0: 성훈이 형 비둘기 먹여줬잖아.
2: 그렇지. 나는 거기서 좀 청소하고 했거든. 너 예쁘다.

0: 그러니까 이거 비둘기라고 생각 안 하고 치킨을 생각하면 또
1: 틀려?
0: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2: 느낌이 달라? 전기통닭 느낌 난다. 조금 퍽퍽해.
3: 아, 그 가슴살 약간, 그런 느낌이야?
0: 손님한테 대답하는 요리라고.
2: 그러니까 사장님이 우리를 알바생이라고 생각 안 하고 손님이라고 생각.
0: 며느리, 국민 며느리.
3: 아, 근데 비둘기 뭐 쌀이 괜찮은 것 같아.
2: 괜찮은 것 같아.
0: 우리는 진짜 인도 음식.
2: 맛있네.
1: 쌀은.
0: 아니 난 비둘기를 이렇게까지 잘하는 건 처음 먹어봐.
2: 그래?
3: 와 이건 맛있다. 진짜, 진짜 맛있다.
0: 진짜 맛있다. 형님 비둘기 안 먹는다 그랬잖아요.
3: 진짜 맛있다. 근데 이거는 껍데기밖에 없는 것 같은데?
2: 살이,
3: 비둘기 살이.
2: 살이 별로 없다.
3: 없어. 거의 다 밥이야.
0: 그러니까 비둘기가 살이 얇아요.
3: 얇지.
0: 작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대신 넣은 거지. 아.
2: 밥이 약간 간이 돼 있고.
0: 간이, 소금간이랑 후추간이 딱 돼 있는데, 그게
2: 맞아.
3: 정확하게 돼 있어, 이게. 아,
0: 완벽해.
3: 중국에서 볶음밥 같은 거 있잖아. 그런 맛이 확실해.
2: 그래, 볶음밥의 표현이 맞다, 볶음밥 느낌.
0: 비둘기 맛있는데?
3: 여기서 진짜 뭐, 맥주를 하나 딱 있으면 좋은데, 그지?
2: 맥주,
3: 야, 근데 치킨이 돼.
0: 진짜 맥주랑 잘 어울리는데.
2: 그치, 그치? 딱이지, 딱이지.
3: 근데 나는 치킨인데 괜찮나? 나는 치킨 광고하고 있는데? 이거는.
0: 이거는 그냥
3: 괜찮나?
0: 치킨이랑 전혀 관련 없어요.
3: 아, 그래? 네가 왜 알아? 네가 왜 알아? 아니, 네 치킨 사람이야?
0: 치킨 자주 먹어서 알아.
3: 아, 그래? 아니야, 그래.
2: 그러니까 이집트에 있으니까 오히려 좀 손으로 먹게 돼, 자꾸.
0: 이게 적응됐지. 맨날 빵만 먹어가지고.
2: 근데 나 궁금한 게 준민아, 너 이집트 처음이야?

0: 두 번째요.
1: 이집트도 눈이 오니?
2: 눈?
0: 안 오지.
1: 궁금했어. 여기도 눈이 오나? 왜냐면 오늘 너무 더워가지고 난 눈이 온다 좀 궁금하더라고.
3: 어떻게 봤는데 이집트에 100년 만에 눈 온 적이 있어요.
1: 13년도에? 그럼 13년도 이후에 눈이 안 왔대요?
2: 그러니까 이집트가 바다였다니까?
1: 바다. 그래, 바다였다니까.
2: 어차피 모른다니까.
0: 13년에는 저기 UFO가 내려줬나 보다.
2: 그러니까.
0: 눈을.
2: 다 바다야.
1: 바다야? 호수에 있는 거니까.
2: 일단 지구는 일단 바다야.
1: 일단 바다.
2: 바다부터 시작.
1: 뭐예요, 오빠?
2: 이게, 그리고 이거 만들었잖아.
0: 아, 옷. 와.
2: 자, 와, 네 거.
0: 와, 하루 만에 만들었네.
2: 내 거.
1: 색깔이 근데 딱 찰떡이다.
4: 야, 이런 데에서 옷 맞추기가 언제 하겠어.
0: 가슴이 37이다, 우와. 난 배가 37인데. 내 배보다 크네요. 나 왜 키를 재지? 145 아닌데? 알아봐, 저.
1: 아, 긴 팔로 제작해줬구나. 맞춤 제작이야, 커스텀이야.
0: 아니, 근데 커스텀. 소재가 진짜 얇다, 이거.
1: 오, 와!
2: 오, 엄청 편하다.
0: 아니,
1: 잘 어울린다.
0: 진짜. 네. 호주머니 됐어요?
2: 대충 그 회는 딱 맞아.
0: 사이즈 어떻게,
2: 딱, 딱 맞아.
1: 너무 잘 어울린다. 와.
2: 와, 이거 좋다.
1: 너무 좋다.
0: 아, 이거 잘 어울린대요.
1: 너무 편안하다, 오빠. 오. 너무 잘했다.
2: 또 여기 이집트 와서 며칠 됐잖아. 네. 또 신기한 것도 없었나?
0: 일단 사람들 문화가 제일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적극적이잖아요. 지나갈 때마다. 그러니까 되게 호의적이고 친절하고.
1: 맞아.
2: 나는 엄청 많이 느낀 게 사실 하나 이번에 그 아까 거기 마을 갔는데 웃음이 얼굴이 너무 좋았어.
1: 해 너무 헬만.
2: 깜짝 놀랐어. 나. 와, 원래 인간에서 태어나면 그런 웃음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 없었어. 없어졌어.
1: 맞아.
2: 일하면서 사람들이 맞아. 만나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 애들이 보면 너무 웃음이 너무
1: 순수해,
2: 좋아.
1: 순수해.
2: 그 웃음이 너무 좋은 거야.
1: 맞아요.
2: 그래서 나는 계속 이것저것 찍고 있었거든.
1: 때묻지 않은 웃음.
2: 어, 와, 그게 보니까 애기도 그렇고 애기는 막
0: 어른도 그래요. 맞아요.
2: 어, 그래서 아, 인간으로서 좀 나는 좀 배웠어요. 어, 나는 여기 와서 좀 배웠어. 어. 그리고 뭐 마지막에 우리 그 다음에 가는 게 마지막에 그게라서 열심히 뭐 웃으면서
1: 네,
2: 우리가 이래 하면 되겠다.
1: 그래, 웃으면서 해보자.
2: 웃으면서 해야지. 어.
0: 아, 파이팅하고 마무리할까요?
1: 아, 박카슨 아, 하자. 박카슨!
5: 대현이!
2: 대현이 잔나 아니다.
6: Come on. Come on. Come on again.
2: Okay.
1: 다이미슈 마이 마음.
7: You are fired and you also fired.

0: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저는 아까 이것 봤다. 초록띠 떴다.
1: 어? 후미님만 왜 초록띠야?
0: 어제 태권도장에서 승급심사 했잖아. 훈민 합격! 그래서 초록띠 받아왔지.
1: 아, 맞다. 난 갑자기 이가 아파서 치과에 가느라 우리 체육관에서 하는 승급심사 못 갔지.
0: 내 초록띠 멋지지? 태권도!
1: 난 아직 흰띠인데.
0: 근데 내가 훈민이보다 발차기 더 잘하잖아.
1: 뭐?
0: 지난번에 사범님께서 내가 발차기 잘한다고 칭찬해주셨어. 하!
1: 내가 초록띠 땄는데 정음이가 나보다 발차기 더 잘한다고만 말하면 나 너무 속상해.
2: 훈민이가 왜 속상해하지? 친구가 초록띠를 땄다고 자랑할 땐 뭐라고 말해야 할까?
0: 아이야에게 물어봐야겠다. 한글 용사 아이야!
3: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4: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3: 아! 이!
4: 야!
3: 정우마, 안녕?
1: 안녕?
3: 어떤 말이 궁금하니?
1: 훈민이가 태권도 초록띠를 받아왔다? 근데 내가 발차기 더 잘한다고 말했더니 훈민이가 서운해하지 뭐야?
3: 친구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뭐라고 말하면 좋을지 궁금하구나.
4: 응. 좋아, 우리가 찾아올게.
5: 대화의 법!
3: 친구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말해야 하지? 우리가 알아보자.
6: 거북아.
7: 응?
6: 우리 달리기 시합할래?
7: 좋아.
6: 준비됐지?
7: 준비됐어.
6: 아우, 거북은 보이지도 않네. 아, 여기서 잠 좀 자야겠다.
7: 이겼다.
6: 어? 아이, 뭐야? 다시 해.
7: 흥, 그런 게 어딨어.
6: 다시 해. 다시 해.
7: 난 너랑 달리기 놀이하는 거 재미없어. 내가 이겼는데 인정해주지도 않고. 흥.
3: 달리기에서 거북이 이겼는데 토끼가 인정해주지 않네.
8: 토끼가 다시 해 라고 말하니 거북은 같이 놀고 싶지 않아졌어.
4: 둘 사이가 멀어졌군.
3: 여긴 아니야.
7: 야호, 내가 이겼다.
6: 어? 아이, 뭐야?
1: 속상해.
7: 응? 내가 열심히 달려서 이겼는데 넌 내가 이긴 게 속상하니?
1: 아이, 그게 아니라.
7: 나 이제 너랑 달리기 놀이 안 해. 흥.
3: 친구가 이겼는데 속상하다고 말하다니.
8: 열심히 달린 거북이 실망하는 표정이군.
4: 다신 달리기 시합을 하지 않을 것 같아.
8: 여기도 아니야.
6: 와, 축하해.
7: 고마워.
6: 내가 또 낮잠을 자는 바람에 거북한테 졌네. 다음엔 절대 안 잘 거야.
7: 좋아. 다음에 한 번 더 하자. 그런데 토끼가 안 자면 내가 이기기 힘들지도 몰라.
6: 에이, 거북이 이길 수도 있지. 다음에 다시 하는 거야?
7: 좋아.
6: 약속.
7: 약속.

0: 근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뛰는 거야?
1: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0: 개?
2: 저것 봐, 토끼가 졌어도 진심을 담아서 기뻐해주고 있어.
3: 축하해 라고 말하니 거북도 기뻐해.
4: 둘 사이가 더 좋아진 것 같아.
5: 여기야 아이야가 간다.
6: 소설아 한 대씩.

0: 축하해!
1: 축하해!
2: 저장 완료! 축하해! 정은이의 손으로!
3: 축하의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해. 훈민이에게 축하한다고 말할래. 훈민아!
1: 왜?
0: 훈민이 초록빛 딴 거 정말 정말

0: 나도 태권도 열심히 다녀서 초록빛 딸 거야.
1: 그러면 그때는 내가 정음이 축하해줄게.
0: 응. 태권도 하!
2: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축하해는 어떻게 말할까요? 할아버지 따라 말해보세요. 축하해! 축하해! 축하해! 축하해! 오늘은 내 생일! 앙! 앙! 앙!
3: 축하해, 꿀꺽!
2: 짠!
3: 할아버지, 축하해!
2: 고마워, 악어야! 근데 할아버지께는 축하드려요 라고 말하는 거야. 축하드려요.
3: 할아버지, 축하드려요.
2: 그래, 고맙다.
3: 그럼 전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2: 그래, 안녕. 아유, 귀여운 악어. 자, 이젠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축하해. 친구들, 따라해봐요. 축하해.
3: 어른께 축하하는 마음을 전할 때는 뭐라고 말할까요? 축하드려요. 축하해.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축하드려요. 축하해. 헷.
2: 축하해. 훈민이가 초록띠를 받았어요. 그런데 정음이가 발차기를 더 잘한다고 말해요. 훈민이는 속상해요. 이럴 땐 뭐라고 말해야 하지? 친구에게 기쁜 일이 생기면 축하해 라고 말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축하해가 나왔어요. 훈민아, 정말 축하해. 훈민아, 정말 축하해. 훈민아, 정말 축하해.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아니.
0: 부메랑으로! 야! 야! 요! 요! 야니까? 이렇게. 야! 이렇게. 이렇게. 우와! 훈민아, 응? 우리 둘이 노니까 정말 재밌지.
1: 응, 재밌다.
0: 훈민이는 응? 내가 제일 좋지.
1: 응, 정음이가 제일 좋아.
0: 우와. 나도 훈민이가 제일 좋아.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 둘이서만 놀자.
1: 우리 둘이서만?
0: 응. 유치원에서 역할 놀이 할 때도 우리 둘이서만 하는 거야. 바깥 놀이 할 때도 우리 둘만. 와, 재밌겠다. 다른 친구들은 끼워주지 말자.
1: 하지만 선생님이 모두 사이좋게 놀라고 하셨는데.
0: 아, 훈민아, 우리는 쌍둥이잖아. 우리 둘만 놀아야 더 재밌지. 약속이야, 약속.
1: 오, 알겠어. 약속.
0: 우와, 재밌겠다. 유치원 갈 준비해야지. 너도 빨리 준비해.
1: 아이 참, 정음이랑 둘이만 놀기로 약속해버렸네. 내 진짜 마음은 아닌데 마음이 불편하네. 이럴 땐 어떻게 말해야 하지? 아이야에게 물어봐야겠다. 한글용사 아이야!
4: 나는 아! 흉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공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5: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4: 아! 이!
5: 야!
4: 훈민아, 안녕?
1: 안녕!
6: 어떤 말이 궁금하니?
1: 정음이가 유치원에서 둘만 놀자고 그래서 그러기로 약속했어. 내 진짜 마음은 아닌데.
4: 친구가 옳지 않은 행동을 같이 하자고 할 때 뭐라고 말하면 좋을지 궁금하구나.
5: 좋아. 우리가 찾아올게.
7: 대화의 방!
4: 친구가 옳지 않은 행동을 같이 하자고 할 때 어떻게 말해야 하지? 우리가 알아보자.
8: 기쁨아,

0: 주리가 다른 사람을 속이는 옳지 않은 행동을 하자고 하는군.
1: 기쁨이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알았다고 말하다니.
2: 기쁨이의 표정이 불편해 보여.
0: 여긴 아니야.
3: 기쁨아, 이따가 편 나눌 때 우리 똑같이 내자.
4: 뭐? 그건 속이는 건데.
3: 우린 단짝이잖아. 그래야 같은 편이 될 수 있어. 나 가위 낼게. 너도 가위 내. 알았지?
4: 어쩌지?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3: 알았지?
4: 고마워.
3: 그치, 고맙지. 나 너무 좋은 생각 해낸 것 같지. 가위 내기야?
0: 주리가 옳지 않은 행동을 하자고 하는데 기쁨이가 고맙다고 말했어.
1: 주리는 자기 생각이 멋지다고 오해를 하고 있군.
2: 고맙다고 말한 기쁨이도 마음이 불편해 찡그린 표정이야.
1: 여기도 아니야.
3: 기쁨아, 이따가 편 나눌 때 우리 똑같이 내자.
4: 뭐? 그건 속이는 건데.
3: 우린 단짝이잖아. 그래야 같은 편이 될 수 있어. 나 가위 낼게. 너도 가위 내. 알았지?
4: 어쩌지?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3: 알았지?
4: 아니.
3: 어? 왜? 왜 아니야?
4: 남을 속이는 건 나쁜 행동이야. 규칙을 잘 지켜야 더 재밌지.
3: 그래. 기쁨이 말이 맞아. 난 기쁨이랑 같은 편이 되고 싶어서 그랬어. 우리 약속한 거 취소.
4: 약속 취소. 편은 달라도 우린 좋은 친구잖아.
3: 맞아.
0: 저것 봐. 친구의 옳지 않은 생각에 아니? 라고 말했어.
1: 아니, 라고 말하고 나니까 편안한 표정이야.
2: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옳지 않은 행동을 하자고 하면 아니?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해.
0: 저것 봐. 둘의 사이가 더 좋아진 것 같아.
5: 여기야! 아이야가 간다!
0: 소설아, 한글!
5: 나와라, 한글!

0: 아니
1: 아니
2: 저장 완료. 아니 훈민이의 손으로
3: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어보자. 아니? 그래, 나도 아니라고 말할 거야.
4: 응. 빨리 가자. 호민아, 유치원 갈 시간이야. 이제 나가자.
3: 그래, 나가자.
4: 응.
3: 자,
4: 너, 우리 한 약속 잊지

0: 끼어주면 안 돼?
1: 다른 친구들은 끼어주지 말고 우리 둘만 놀기.
2: 아니?
3: 유치원에서 놀 때는 누구든 놀 수 있어. 친구를 안 끼워주는 건 나쁜 행동이야. 같이 못 노는 친구는 얼마나 속상하겠어.
0: 그래, 훈민이 말이 맞아. 난 너랑 둘이서만 놀고 싶어서 그랬어.
3: 우린 집에서 매일 둘이서 놀잖아. 유치원에서는 다른 친구랑도 놀자.
0: 좋은 생각이야. 훈민아, 아니? 라고 말해줘서 고마워.
3: 정음아, 내 의견 들어줘서 고마워.
0: 유치원 가자.
3: 응.
0: 늦겠다, 늦겠어.
4: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아니는 어떻게 말할까요? 할아버지 따라 말해보세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5: 냠, 냠. 아니, 꿀깍.
4: 악어, 요 녀석. 너 자꾸 한글 먹을 거야?
5: 아니.
4: 할아버지께는 아니요라고 말하는 거야. 해봐, 아니요.
5: 아니요.
4: 그래. 악어야, 안녕. 자, 이제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아니. 친구들, 따라해봐요. 아니.
5: 어른께 아니라고 말하고 싶을 때, 뭐라고 말할까요? 아니, 아니요.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아니, 아니요.
4: 아니. 정음이가 훈민이에게 유치원에서 둘만 놀자고 말해요. 그런데 훈민이 생각은 달라요. 이럴 땐 뭐라고 말해야 하지? 생각이 다를 땐 아니 라고 말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아니가 나왔어요. 아니, 내 생각은 달라. 아니, 내 생각은 달라. 아니, 내 생각은 달라.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오. 공룡섬 팀호흡.
6: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8: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9: 우리 모두
1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1: 얼리면 더 맛있어.
12: 남방구는 북방구와
13: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1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5: 지성.
14: 얼굴엔
15: 순한 킹킹.
14: 식물엔
15: 덥덥한
16: 순하게
15: 지켜줄게.
1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주물엔?
6: 덥덥네.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엄마, 나 치과 가야 돼. 가기 싫은데.
1: 호민아, 하나도 안 아파. 겁먹지 말고 어서 다녀와.
2: 훈민아, 어서 가자.
0: 네. 힘내.
1: 우와, 재밌겠다. 오, 오.
0: 아, 알겠다. 새 장난감은 훈민이랑 같이 가지고 놀려고 했는데.
1: 과자 먹어야지. 오.
0: 훈민이도 이 과자 먹고 싶어 했는데. 아니야. 훈민이가 없으니까 신이 안 나. 훈민이랑 노는 게 즐거운데. 훈민이랑 떨어져 있으면 슬퍼. 훈민이랑 있는 게 참 좋은데.
1: 그래, 훈민이에게 내 마음을 편지로 써보자.
0: 훈민아.
1: 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은데
0: 난 아직 한글을 많이 못 써.
1: 무슨 방법이 없을까? 아이야에게 물어봐야겠다. 한글 용사 아이야!
3: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4: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3: 아! 이!
4: 야!
3: 정우마, 안녕?
0: 안녕?
3: 어떤 말이 궁금하니?
0: 훈민이랑 노는 게 즐거운데 떨어져 있으면 슬퍼. 뭐든 훈민이랑 함께하고 싶어. 이런 내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할 순 없을까?
3: 친구를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 뭐라고 말하면 좋을지 궁금하구나.
4: 좋아, 우리가 찾아올게.
5: 대화의 밥!
3: 친구를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 어떻게 말해야 하지? 우리가 알아보자.
6: 우리 집에 가서 강아지랑 놀고 과자도 나눠 먹을래?
7: 정말? 와, 신난다!
6: 괴롭히는 친구 있으면 언제든지 다 말해. 내가 다 물리쳐줄게. 기쁨이가 슬프면 나도 슬퍼.
7: 왜?
6: 왜냐하면
0: 이거 뭐라고 말하지?
7: 왜?
6: 아니야.
7: 뭐가 아니야? 그럼 아까 한 말 다 아니야?
6: 아니, 그게 아니고
7: 주리가 아니라 그랬잖아.
6: 기쁨아, 그게 아니라.
3: 주리가 기쁨이를 좋아하는 마음을 다 말해놓고선 아니야 라고 하다니.
8: 상황에 맞는 말이 생각 안 나서 아니야 라고 얼버무렸어.
4: 기쁨이가 듣고 싶었던 말은 뭘까? 주리가 아니야 라고 하니 무척 속상해하는군.
3: 주리도 속상해하긴 마찬가지야. 여긴 아니야.
7: 신난다!
6: 괴롭히는 친구 있으면 언제든지 다 말해. 내가 다 물리쳐줄게. 기쁨이가 슬프면 나도 슬퍼.
7: 왜?
6: 왜냐하면
0: 뭐라고 말하지?
7: 왜?
6: 괜찮아.
7: 응?
9: 갑자기? 뭐가 괜찮아? 주리는 내가 슬퍼도 괜찮아?
0: 아니야, 내 말은 그 말이 아니야.
9: 주리가 방금 괜찮아 그랬잖아.
0: 어? 아니, 그건... 답답해.
9: 나도 답답해.
3: 주리가 정말 답답하겠군. 자기 마음을 표현할 말이 잘 떠오르지 않는 모양이야.
8: 주리가 괜찮아 라고 말하니 서로 갸우뚱하며 답답해하고 있어.
4: 주리의 마음이 기쁨이에게 전달되지 않아.
8: 여기도 아니야.
7: 신난다.
6: 괴롭히는 친구 있으면 언제든지 다 말해. 내가 다 물리쳐줄게. 기쁨이가 슬프면 나도 슬퍼.
7: 왜?
6: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기쁨아, 사랑해.
10: 주리야, 나도 사랑해. 우리 앞으로도 친하게 지내자.
6: 그래, 우리 이제 짝꿍.
10: 우리는 기쁨.
6: 주리.
3: 오호, 둘의 마음이 잘 통했군. 주리가 기쁨이에 대한 마음을 잘 표현했어.
8: 사랑해 라고 말하는 순간 기쁨이와 주리의 얼굴이 모두 환해졌어.
4: 둘이 더 친한 친구가 된 것 같아.
5: 여기야, 아이야가 간다!

0: 사랑해.
1: 사랑해. 저장 완료. 사랑해. 정은이의 손으로.
2: 사랑의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어보자.

0: 정음아, 나 충치 치료하고 왔어. 나 안 울었어.
1: 훈민아, 응? 너무 보고 싶었어.
0: 내가 훈민이를 많이 많이 사랑하나 봐.

0: 나도 많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1: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사랑해는 어떻게 말할까요? 할아버지 따라 말해보세요.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2: 낭, 낭, 낭. 사랑해, 냠냠.
1: 아가, 요 녀석.
2: 할아버지, 사랑해.
1: 그래, 근데 할아버지께는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거야. 해봐, 사랑해요.
2: 할아버지, 사랑해요.
1: 그래, 나도 사랑한단다.
2: 그럼 안녕히 계세요.
1: 아유, 귀여운 아가. 자, 이젠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사랑해. 친구들 따라해봐요. 사랑해.
2: 어른께 사랑하는 마음을 전할 때는 뭐라고 말할까요? 사랑해요. 사랑해. 찾았나요? 한 번 더.

0: 들어보세요. 사랑해요. 사랑해.
1: 사랑해. 오늘은 정음이 혼자 있는 날. 정음이는 훈민이가 생각나요. 훈민이랑 놀면 더 재밌어. 훈민이랑 함께 먹으면 더 맛있어. 훈민이랑 있으면 행복해. 이런 마음을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사랑해가 나왔어요. 훈민아, 사랑해. 훈민아, 사랑해. 훈민아, 사랑해.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하지 마. 할아버지와 나는 누구일까요? 퀴즈 놀이 시작! 자, 첫 번째 문제. 나는 추운 겨울에 태어났어요.
2: 추운 겨울?
1: 나는 눈을 굴려서 만들어요.
3: 정음!
1: 네, 정음!
3: 정답은 눈사람입니다!
1: 딩동댕! 정답! 자, 두 번째 문제. 나는 짝꿍이랑 같이 다녀요. 나는 털실로 만들었어요. 나는 손을 따뜻하게 해요.
3: 훈민!
1: 네, 훈민!
3: 정답은 눈사람 만들 때 이거 꼭 있어야 돼. 나도 알아.
4: 장장장자로 시작하는 말.
3: 나도 안다니까. 정답은 장갑.
4: 장갑이라네.
1: 정답이라네.
3: 나도 다 아는데. 퀴즈 그만할래.
1: 훈민아.
3: 나도 다 아는데 정음이가 자꾸만 답을 알려주려고 하니까 속상해. 이럴 땐 어떤 말을 해야 되는 거야? 아이야에게 물어봐야겠다.
5: 한글 용사 아이야.
6: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7: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6: 어? 이
7: 야
6: 훈민아 안녕?
3: 안녕.
6: 무슨 일이니?
3: 정음이가 퀴즈 정답을 자꾸 알려주려고 해서 속상해. 나도 맞힐 수 있는데.
6: 원하지 않는데 친구가 도와주려고 할 때 뭐라고 말하면 좋을지 궁금하구나.
7: 좋아, 우리가 찾아올게.
8: 대화의 방!
6: 나는 원하지 않는데 친구가 도와주려고 할 때는 어떻게 말해야지? 우리가 알아보자.
9: 우와, 새 스케치북이다.
1: 우와!
9: 이름 써봐야지. 지읒이 우를 만나 주, 리을이 이를 만나 리.
1: 나도 내 스케치북에 이름 써야지. 기억이 이를 만나 기. 쌍.

0: 비
1: 내가 이름 써줄까?
0: 어? 어? 그래?
1: 쌍비읍이 을을 만나 뿌 뿌가 받침미음을 만나 뿜 기쁨 왜? 마음에 안 들어?
0: 그게 아니라 나도 내 이름 쓸수 있는데 속상해.
2: 기쁨이는 자기 이름을 스스로 쓰고 싶어 해. 그런데 주리가 써준다고 했을 때, 왜 그래? 라고 했을까?
3: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말하면 좋았을 텐데.
2: 주리는 기쁨이가 허락한 줄 알고 도와줬는데.
3: 도와준 주리도 곤란한 표정이야.
2: 여긴 아니야.
0: 내 스케치북에 이름 써야지. 기억이 이를 만나 기 쌍비읍이
1: 내가 이름 써줄까?
0: 하지 마.
4: 나는 도와주려고 그런 건데, 왜
0: 그럼 어떻게 말해야 하는 거야?
2: 주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서 기쁨이가 거절을 했군.
5: 하지만 너무 화를 내면서 말했어. 도와주려던 주리는 오히려 놀라서 울고 있어.
3: 거절을 할땐 말투와 표정이 중요한데, 주리가 속상하지 않게 거절하는 방법은 없을까?
5: 여기도 아니야.
0: 기억이 이를 만나 기 쌍비
1: 내가 이름 써줄까?
0: 하지 마. 나도 쓸수 있으니까 내가 할게. 기다려줘. 쌍비읍이 을을 만나 뿌! 뿌가 받침 미음을 만나 뿜! 기쁨!
4: 와, 잘 썼다. 기쁨.
2: 기쁨이가 주리의 눈을 보고 분명하게 자기 마음을 말했어.
5: 그 말을 들은 주리의 기분도 안 나빠 보여.
3: 기쁨이야, 주리. 둘다 기분이 좋아졌어.
2: 원하지 않는데 친구가 자꾸 도와주려고 할땐 자신의 마음과 똑같은 표정으로 말해야 하는군. 하지 마! 라고 말이야.
6: 여기야, 아이야가 간다.
7: 스스로 한 분이 나와라 한 분이

0: 하지 마?
1: 훈민아! 퀴즈 놀이 하다가 그냥 가버리면 어떡해. 내가 정답을 맞히려는데 정음이가 자꾸 답을 알려주니까 속상해서 그랬어.
0: 그래? 난 그런 줄 몰랐어. 이제 안 그럴게.
1: 좋아. 그럼 이제 그렇게 하지 마.
0: 응.
1: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응.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알겠어. 이제 안 할게. 응. 퀴즈 놀이 하러 가자.
2: 좋아. 할아버지.
3: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하지마는 어떻게 말할까요? 할아버지 따라 말해보세요.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4: 냠, 냠, 냠. 하지마, 냠냠.
3: 아거, 너 요 녀석. 자꾸 그러면 화낼 거야.
4: 할아버지, 하지마.
3: 할아버지께는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거야. 알겠지?
4: 네.
5: 아이고, 귀여워.
4: 할아버지, 하지 마세요.
3: 아, 너 얼굴 만지는 거 싫어하는구나. 알았어, 안 할게.
4: 그럼 안녕히 계세요.
3: 안녕, 아가. 자, 이젠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하지 마. 친구들, 따라해봐요. 하지 마.
6: 끝.
4: 어른께 싫은 마음을 표현할 때는 뭐라고 말할까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
3: 하지 마. 오늘은 퀴즈 놀이를 해요. 훈민이가 정답을 맞히려는데 정음이가 옆에서 계속 알려줘요. 정음이가 정답을 알려주는 게 싫어. 이럴 땐 뭐라고 말해야 하지?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하지 마가 나왔어요. 정음아, 하지 마. 정음아, 하지 마. 정음아, 하지 마.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지금!
7: 얼굴엔?
8: 순한 킹킹!
7: 주물엔?
8: 덥덥한 말!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0: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점심에!
1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저녁에!
1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균형 있게 다 담았다.
10: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12: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노래도 하고 크루는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킬킬.
5: 식물엔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데일리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3: 스쿨버스 왔네.
4: 학교 가자.
5: 안녕 친구들.
6: 같이 가자.
7: 안녕.
8: 재밌게 공부해요.
9: 와, 놀이터다.
10: 빙글빙글 쌩쌩.
11: 잡으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12: 뽀로로 마.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직성.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식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물을 아껴 써야 해요.
1: 좋았어. 물통에 물도 다 채웠으니까 시작해 볼까?
2: 좋았어. 그러면 나 먼저 발사. 총.
1: 오, 나도 나도.
2: 총. 그러면 작전상 호텔.
1: 호텔. 거기 살아. 무슨 무리를 하는 거야? 아, 정말 못 말려. 어? 알아? 수도꼭지에서 물이 계속 나오잖아. 에휴, 내가 꺼야겠다. 수도꼭지 물 끄기 꾹. 으아, 잠깐,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0: 아까 내가 열어놨는데?
1: 물을 꼭 잠궈야지.
0: 왜?
1: 물을 아끼지 않으면 물이 부족해서 더 사막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 알아?
0: 그래?
3: 아, 소리 소리.
0: 무슨 소리?
3: 아껴 쓰긴 뭘 아꼈어. 그냥 막 써도 돼.
0: 맞아. 수도꼭지만 열면 어차피 콸콸콸 나오잖아.
4: 맞아, 그렇지. 그러니까 콸콸콸 나올 때 그냥 팡팡팡 쓰면 되지.
0: 맞아, 맞아.

0: 안 됐다니까.
1: 아우, 안 되긴 뭐가 안 돼. 얘들아, 우리 수도꼭지로 폭포놀이 할까?
2: 우와, 재밌겠다.
3: 좋았어, 좋았어. 그럼 내가 먼저 할게. 자, 수도꼭지 열려라. 뿅!
0: 잡아라.
4: 아, 자자자자. 그럼 이번엔 내가 우리 돌아 나와라. 짭!
0: 돌아 그러지 말라니까.
5: 이번엔 내가 수도꼭지 열려라. 야!
0: 얘들아, 그러지 말라.
1: 얘들아, 얘들아, 어때? 폭포 보는 것처럼 너무 시원하지?
0: 너무 시원해.
6: 오셨다.
7: 오셨다. 잘했다. 차차차. 물을 막았으면 지구에 물이 부족해서 사막이 늘어나지. 사막이 늘어날수록 더 강해지는 모래 기물 출동.

0: 모래!
1: 모래!
2: 모래! 모래! 모래 괴물! 아, 좋았어! 모래 괴물이 돌아! 돌아! 돌아라! 야!
3: 번개맨이 간다!

0: 어디를 놔줘? 모래 괴물, 내가 상대해주지.
1: 받아라, 초강력 모래야.
2: 모래 공격.
0: 모래, 모래가 들어갔어. 모래가 너무 따가워. 힘을 쓸 수가 없어. 괴물은 사라져라! 어? 예!
3: 뭐야? 너 여기 누웠어? 너 뭐 하는 거야?
4: 너 왜 여기 숨어?
0: 숨어봤자 소용없어. 한 번 더.
4: 예!
0: 얘들아, 너희들 괜찮니?
5: 네. 네.
3: 그런데 모래괴물이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0: 물을 아꼈을

0: 하지 않으면 언제고 다시 돌아올 거야.
1: 네? 다시 온다고요? 그건 안 되죠. 저 이제 앞으로 진짜 진짜로 물 아껴 쓸 거예요.
2: 저도 아껴 쓸게요.
0: 그래 그래.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쓰는 물들은 깨끗한 물이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물 아껴 써야겠죠? 우리 친구들 앞으로 물 아껴 쓰기로 번개맨과 약속! 좋아요. 그럼 물 아껴 쓰는 우리 착한 친구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씩씩하게 파워 제조 함께해요. 자, 모두 준비!

0: 발송! 발송! 퀴즈!
1: 자, 오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2: 네, 모래를 이용한 문제예요. 오. 바닷가 모래 위를 걷다가 이런 모양을 발견했어요. 과연 어떤 바다 동물이 남긴 모양일까요?
1: 와, 궁금하다, 궁금해. 보기 나오세요.
2: 나오세요.
3: 1번 뾰족 뾰족 산호.
4: 2번 울퉁불퉁 불소라.
5: 3번 별 모양 불가사리.
1: 우와,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모두 함께 번개대를 외쳐주세요.
0: 번개대!
6: 모래에 찍힌 모양과 가장 비슷한 고기가 몇 번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 손 들어주세요. 우리 친구 아주 열심히 손을 흔들고 있네요. 자, 우리 친구 정답을 한번 얘기해볼까요? 정답은요?
7: 3번
6: 뭐죠? 저 3번 이름이 뭐죠?
7: 불가사리.
6: 3번 불가사리 정답입니다. 우와! 잘했어요, 우리 친구. 우리 친구에게는 번개맨이 선물을 드립니다. 자, 잘했어요.
1: 그럼 다음 문제는 뭘까요?
2: 네, 다음 문제요. 이번엔 모래 위에서 이런 자국을 발견했어요. 누가 지나간 것일까요?
1: 요! 그 끝에 동그란 거 있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자, 궁금하다 궁금해. 보기 나와주세요.
5: 무거워. 1번 짐을 끌고 가는 아이.
8: 2번 비가 많이 오네 우산을 쓰고 가는 사람.
2: 저요, 저요, 저요. 이번에는 저도 보기를 낼게요. 아이고, 허리야. 3번 지팡이를 짚고 가는 할아버지.
1: 자, 과연 어떤 사람의 발자국이 맞을까요? 아는 친구 번개맨을 외쳐주세요.
0: 번개맨!
6: 모래사장에 찍힌 발자국의 주인공은 과연 몇 번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 손 들어주세요.
1: 저요, 저요, 저요, 저요.
6: 자, 우리 친구 번개맨을 아주 뜨겁게 쳐다보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 정답은요?
7: 3번이에요.
6: 정답 3번 정답입니다. 잘했어요, 친구. 자, 우리 친구도 번개맨이 선물을 드립니다. 잘했어요. 그럼 번개맨은 여기까지. 친구들 안녕.
1: 안녕.
2: 우리 다음에 더 재밌는 퀴즈로 다시 돌아온다.
1: 함께한 알쏭 달쏭.

0: 번개 번개
1: 번개는 또 함께 재밌는 이야기 나눠 번개 파워
2: 알리바바와 도둑들. 오늘은 착한 알리바바와 나쁜 도둑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어, 저기 마침 알리바바가 오네요.
3: 자, 아이고 무거워. 아이고 넘어진다.
2: 괜찮아요, 알리바바?
3: 어, 예. 어,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아유,
2: 당연한 일을 한걸요. 그럼 이만.
3: 우와, 세상에는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 많구나. 나도 마을 사람들을 열심히 도와야겠다. 자, 열려라 창대!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일단 숨어야겠다.

0: 굴자! 굴자! 그만해 좀 그만 굴자! 노래 끝났잖아! 자, 그럼 물건을 더 훔치러 가볼까? 가자! 가자! 굴자! 굴자!
1: 뭐야? 도둑이었어? 아유, 그러니까 이 동굴 안에 마을 사람들의 물건을 훔쳐서 숨겨둔다는 거지. 내가 되돌려줘야겠다. 어? 아, 근데 주문을 아까 뭐라고 했더라? 아, 생각났다. 열려라 참치. 아닌가? 아, 진짜로 생각났어. 열려라 참새. 아, 이것도 아닌가? 아, 그럼 참외, 참견, 참참참, 참기름. 아이 참, 남원참. 아이 도대체 뭐지? 뭐라고요? 아, 좋아요. 그럼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열려라 참깨. 오, 열린다 열린다. 친구들 고마워요. 그럼 난 간다. 자, 조심조심.
2: 알리바바는 도둑들이 훔친 물건들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모두 되돌려 주었죠. 그러자 화가 난 도둑들이 알리바바를 찾으러 돌아다녔어요.
3: 여기 어디라고 했는데? 누가 오잖아? 숨자.
1: 아유, 겨우 다 돌려줬네. 아이, 근데 도둑들이 날 찾으러 오면 어떡하지?
4: 에이, 걱정하지 마. 누구보다도 똑똑한 이 여동생이 오빠를 지켜줄 테니까.
1: 오, 든든해 든든해. 어? 그런데 그건 뭐야?
4: 아, 이거 우리 집 문을 잠글 자물쇠. 도둑이 문을 못 열게 정말 단단하고 탄탄한 걸로 준비했지.
1: 오, 역시 내 동생 바이바이 알리바이.
4: 맞아, 내가 좀 최고지. 아, 근데 배고파. 응? 오빠 밥 먹자.
1: 어, 그래, 가자. 아?
3: 찾았다, 알리바바. 어서 대장님께 알려야지.

0: 이렇게 쫙 비단으로. 됐어 됐어. 자 일단 니네들은 들어가 있다가 내가 똑똑 하고 두드리면 그때 나오는 거야. 알겠지?
1: 네. 도둑.
0: 야 이게 도둑 아니야. 아우 난 얘네들을 믿을 수가 없어. 자 그럼 니네 일단 들어가 봐. 그럼 내 연습을 해. 네. 연습을 똑똑 할 테니까 그때 나오란 말이야. 알겠지?
1: 아, 알았어요.
0: 네. 들어가. 네.
1: 네. 도둑.
0: 자 똑똑.
2: 네.
0: 이렇게 똑똑 두 번 하면 나오는 거야.
1: 아, 알았어요. 네.
0: 들어가 들어가. 오늘 잘해보는 거야! 들어가!
1: 도둑!
0: 자, 그럼, 알리바바의 집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하! 자, 주! 아, 아니지. 비단장수, 비단, 야, 괜찮아요? 저, 아무도 안 계시나요?
3: 이 밤에 누구신지요?
0: 에? 저는,

0: 확인을 좀 해볼까요?
1: 자!
2: 지금은 확인하기보다는 제가 너무 피곤해서 예예 잠을 좀 자야
3: 피곤하실 텐데 어서 들어오세요.
0: 들어가세요.
2: 감사합니다.
3: 이쪽입니다.
2: 같이 들어가세요.
0: 아, 네, 들어가세요. 잠깐. 느낌이 좀 이상한데. 저 상자에 비단이 들어있단 말이지? 확인해 볼까? 자, 어디? 비단이 들어있다는 거지? 야. 맞네. 자, 그러면 여기도 비단이겠고.
4: 대장님, 지금 나갈까요?
2: 혹시 도둑들?
5: 지금 훔치러 갑니다.
0: 어떡해, 어떡하지? 잠깐만, 잠깐만, 침착하게.
3: 아직이야. 기다려.
5: 아유, 근데 왜 두들겼어요?
3: 그거는 너희들이 잘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그랬지?
5: 아우, 나 답답한데 지금 나가면 안 돼요?
3: 네, 절대 안 돼. 내가 나오라고 할 때까지 딱 기다려. 알았지?
5: 없다.
0: 잠깐만,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어쩌지? 그게 있었지? 이 자물쇠로 저 상자를 잠그면 절대 못 나올 거야.

0: 그럼 이제 남은 건? 비단장 스님, 잠깐 나와보세요.
1: 갑자기 왜 그래?
2: 저를 부르시나요?
0: 아, 제가 아주 예쁜 옷을 만들고 싶은데요. 혹시 예쁜 비단 하나만 주실 수 있을까요?
2: 비단을요? 공짜로는 좀 그런 게. 공짜는 좀 그렇지 않냐?
0: 잠도 공짜로 자면서,
2: 응? 아, 그럼요. 잠도 공짜로 자는데 비단 하나는 제가 드릴 수 있죠? 아,
0: 그럼 제가 비단을 직접 골라야 할까요?
2: 아, 잠깐만. 아, 좀 급하시네요.
0: 아, 왜요?
2: 비단은 이 비단 장수가 잘 고르거든요. 아, 비단 장수가 골라주는 비단이 또 좋은 비단이고 또 그렇습니다. 네? 자, 거기 가세요. 야, 비단. 여거 비단 어떠십니까?
0: 이거 말고요.
2: 이거 마음에 안

0: 호비잔 어떠십니까? 이거 아주 잘 나가는 거예요. 이걸로 하세요.
1: 이것도 아니에요. 다른 거요.
0: 다른 거요? 아, 까탈스럽네.
1: 그럼 제가 직접 골라볼게요.
0: 예?
1: 저게? 어? 저거!
0: 어?
1: 저기요, 저거! 저 밑에 있는 거요.
0: 어? 저거는 너무 아래에 있어가지고 꺼내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2: 저게 딱 마음에 드는데.
0: 그래요? 그러면 제가 더 아래에 있는 거를 꺼내야겠네요.
1: 네.
0: 여기 있는 거 말씀하시는
1: 네.
0: 거죠?
1: 거기 더, 여기요? 더, 여기요? 더.
0: 여기요?
1: 여기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0: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1: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0: 더, 더, 더, 더, 더,
1: 더,
0: 더, 더, 더, 더,
3: 더, 더, 더, 더, 더,
1: 다 알거든?
3: 뭐야? 비단 장수가 도둑이었어?
1: 그래.
3: 아이고 내 동생 잘했다 잘했어.
0: 아이고 문 좀 열어줘.
4: 회장님 지금이에요? 지금 훔치러 가나요?
0: 아, 됐어. 나도 갇혔어.
5: 와 모두 모두 박수. 이렇게 알리바바 동생의 지혜로 알리바바 남매는 도둑들을 잡았답니다. 친구들, 오늘의 이야기 재밌었나요?
0: 번개맨! 번개맨! 거기 밖에 번개맨 맞죠?
4: 우리 집 걸려주세요!
0: 나 좀 꺼내줘!
4: 번개 파워!
5: 그렇다면 도둑들, 이제 앞으로 나쁜 짓 안 할 거예요?
0: 그럼요!
4: 저래요!
0: 이제 정말 착하게 살겠습니다!
5: 진짜 약속한 거예요?
0: 네!
4: 네!
5: 좋아! 그럼 도둑들은 상자에서 나와라! 번개 파워!
0: 아, 나왔다!
4: 어떡하냐! 엄청난 줄!
0: 번개맨! 정말 고맙습니다!
4: 고맙습니다!
0: 앞으로 착하게 살겠습니다!
5: 우리 친구들도 알리바바 남매처럼 남들을 돕고 지혜로운 친구들이 되기로 번개맨과 약속!
4: 약속!
5: 자,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시 익산에서 보헤라 딩동댕이 함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성!
6: 얼굴엔
7: 순한 킬킬
6: 줄무랑
7: 덥덥한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매일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0: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파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난방구는 붙방구와
5: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6: 옥스퍼드 상.
7: 해보고.
6: 주유소 상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8: 탑승하세요.
6: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상.
9: 다들 뭐 먹는 거지?
10: 이게 뭐예요?
11: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2: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진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진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0: Music Box. Music Box. 뭐든지 Music Box.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신나는 뽀로로 입춘. 안녕. 수학 공부 잘.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3: 마데카 솔메이트
4: 진정.
1: 얼굴엔
4: 순한 킬킬.
1: 진물엔
4: 덥덥한 날
5: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어린이 여러분
7: 안녕.
6: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거 뭐든지 뮤직 박스. 오늘의 박스는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제가 엔진이 너무 잘해야 될 것 같아요.
6: 오늘은 좁고 길다란 박스네. 그지? 뭐라고 써 있어?
8: 어?
6: 여기 써 있다. 불어요 리코더? 너네들 리코더가 뭔지 알아?
9: 네.
6: 리코더가 뭔데?
9: 쓴 적도 없고 그냥 이름만 들어봤어요.
6: 아, 이름만 들어봐서? 정엽이는?
10: 전 아예 못 들어봤어.
6: 리코더가 뭔지 몰라? 아, 아저씨는 리코더가 뭔지 아는데 진짜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아. 그러면 리코더 소리가 궁금하니까. 궁금할 땐 어떻게 해야 된다고?
9: 흔들자.
6: 흔들자. 뮤직 박스. 뮤직. 우와, 느낌 되게 좋은데?
9: 응.
6: 방금 들었죠, 소리?
9: 네.
6: 그러면 한번
9: 뜯어봐야지.
6: 뜯어볼까? 오케이. 자, 뜯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지? 자, 박스를 뜯을 때가 제일 신나. 와, 바로 이게 리코더야.
9: 우와.
6: 귀엽게 생겼지? 자, 소리만 나지, 얘들아. 이게 왜 연주가 되는지 아저씨가 이제 알려줄게. 여기에 보면 구멍들이 있지.
9: 네.
6: 여기 밑에 있는 거는 구멍이 두 개씩 뚫려 있고 위에 하나씩 뚫려 있잖아. 뒤에도 구멍 있지.
9: 네.
6: 여기 뒤에도 구멍 있잖아. 이 구멍들을 어떻게 막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져요. 그럼 한번 들려줄게. 잘 봐.

0: 신기하지?
1: 네.
0: 그렇지. 아저씨가 보니까 소리가 나지.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아저씨가 뱀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뱀. 정엽이 뱀. 자, 지유 정엽이 뱀. 아이고, 아저씨 숨차다. 아이고, 너네들 잘 뛰는구나. 얘들아, 재밌지?
1: 네, 이거 네. 이따가 또 해주세요.
0: 아, 또 해줘? 알았어, 생각해볼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게임을 한번 해보자. 자, 잘 들어봐. 첫 번째, 1번이야. 소리가 다양하지?
1: 네.
0: 음이 다양하지?
1: 네.
0: 2번은? 다르지? 한음만 나오지? 좋아. 그러면 지금부터 게임을 할 건데 아저씨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부르면 너희들이 마음대로 움직여. 마음대로 움직이다가 아저씨가 하면 얼음. 마음대로 하는 거야. 지금부터 게임 할 거야.
1: 네, 시작!
0: 아니, 아직 아저씨가 안 불렀어. 아저씨가 아직 안 불렀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야. 아저씨가 어떤 걸 부를지 몰라. 잘 들어. 어? 어딨어? 그대로 가만히 있어야 돼. 아, 잘하는데?

0: 뭔 소리지?
1: 그러게?
2: 어느 깊은 산속 크고 묵직한 소리와 함께 바위 사이 구멍에서 뱀이 얼굴을 내밀어요. 아, 할아버지 리코더 뱀이구나. 가만 귀 기울여봐. 이 소리는 느낌이 다른데? 낮게 울려 퍼지는 소리? 아빠 리코더 뱀이구나. 오, 이번엔 편안하고 부드러운 소리 엄마 리코더 뱀이에요. 뱀 가족이 모두 모였네.
3: 왜 안 오지?
2: 누굴 기다리는 걸까요? 어? 저기 누가 오는데? 맑고 높은 소리.
1: 다녀왔습니다.
4: 그래 어서와. 엄마 아빠 할아버지와 빨리 가자.
2: 그런데 왜 움직이지 않지? 간다.

멈췄다. 아하, 친구들도 눈치챘니? 어떨 때 가고 어떨 때 멈추는지? 어, 또 간다, 간다. 리코더 뱀들이 계속 간다. 어디로 가는 걸까?

0: 어린이 여러분, 안녕!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1: 뭐든지 음악이 되는 날!
0: 뭐든지 뮤직 파워! 예! 그럼 오늘의 박스를 한번 만나볼까? 오늘의 네. 박스, 나와라! 오, 여기 있습니다. 오늘 박스맨, 안녕! 박스맨, 박스맨, 눈 어떻게, 눈 떨어졌어, 박스맨. 박스맨, 눈 가져가. 눈 가져가. 박스맨이 눈 떨어졌어, 얘들아. 야, 아, 박스맨이 박스를 가져다 줬는데, 오늘 박스는 길쭉하네.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써있어, 얘들아?
2: 걸어가다 점프해.
0: 얘들아, 혹시 이 걸어가다 점프에 예전에 우리 만났던 그 토끼 아니야?
3: 어? 토끼야, 또 와?
0: 아, 너무 궁금하다. 얘들아, 궁금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2: 흔들어봐야지.
0: 흔들어봐야지. 자, 그럼 한번 흔들어볼까? 뮤직 박스, 뮤직 박스. 어? 어? 방금 되게 좋은 소리가 났는데?
3: 뭔지 행정하는 것 같지?
0: 행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지. 그럼 얘들아, 이번에는 너희들이 직접 박스에 손을 넣어서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꺼내보자.
3: 네!
0: 알았지? 자, 아저씨가 입구를
2: 좀 열어줄게. 무서울 것 같다.
0: 그 대신 아저씨하고 약속해야 될 거는 절대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눈으로 보면 안 돼. 그냥 손만 넣어서
2: 느낌으로 맞춰요.
0: 만져봐, 만져만 봐. 자, 만져봐, 만져봐.
2: 야, 꺼내지 마.
0: 꺼내지 마. 이게 뭐야? 뭘까?
2: 왠지 흔드는 느낌이 나는데.
3: 왠지 끈 같은.
0: 왠지 흔드는 느낌, 끈 느낌? 어, 진짜? 그러면 한번 꺼내서 볼까?
2: 네.
0: 어, 한번 꺼내봐봐. 어? 어! 이게 뭐지? 어? 이거는 긴 거 보니까 아저씨 거 같고 너네들 게 따로 있나 보다. 어? 여기 있다.
2: 어? 진짜 있다.
0: 자, 이거는 멋있는 정엽이 거. 이거는 어? 없네? 있어, 있어. 자, 이거는 귀여운 지유 거.
2: 예! 빨간색이다!
0: 얘들아, 이게 바로 그 리듬 체조할 때 쓰는 리본이라고 하는 거야. 리본 알아?
2: 네.
0: 벌써 우와.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네. 그럼 우리 한번 마음껏 흔들어볼까?
2: 네.
0: 흔들어봐. 와, 지유야, 그걸 어떻게 하는 거야? 아저씨가 한번 따라해볼까? 아, 이렇게 하는 거야?
2: 오,
0: 정엽이는? 아, 돌아, 이렇게? 자, 정엽이처럼 이렇게 돌고.
2: 이게 좀 어려워할 수도 있어.
0: 너네 정말 잘하다. 그럼 아저씨는 이거 한번 해볼까? 아저씨가 이렇게 리본을 흔들면 우리 걷는 거야. 걷다가 아저씨가 리본을 확 들면서 점프해! 라고 외치면
2: 왜 그런 느낌이네.
0: 너희들이 펄짝 점프하는 거야. 자,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 TV를 보고 있는 친구들도 같이 한번 해봐요. 네. 휴지, 뭐 수건,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들고 흔들 거 있으면 빨리 엄마 주세요 하고 우리 같이 한번 해봐요.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걸어가다 점프해. 걸어가다 점프해. 걸어가다 점프해. 걸어가다 점프해. 와, 너무 잘하는데? 너무 재밌다, 얘들아. 자, 어린이 여러분 준비됐죠? 엄마, 아빠한테 수건 받았죠? 자, 그러면 한번 노래에 맞춰서 우리 뛰고 점프 한번 해볼까요? 걸어가다 점프해. 걸어가다 점프해, 점프해. 그럼 이번에는 빙글 돌아보기도 한번 할 거야. 빙글 돌아보자. 빙글 돌아보자. 걸어가다 점프해. 걸어가다 점프해, 점프해.

0: 걸어가다 점프해 걸어가다 점프해 점프해 돌자 빙글 돌아보자 빙글 돌아보자
1: 울퉁불퉁한 길이네 누가 올까? 아, 리본 개구리네?

0: 다행이다. 리본 개구리야, 괜찮니?
1: 괜찮아요. 저는 믿음체조 개구리거든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줄무랑
2: 덕분만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0: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삼 팀호흡.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성
2: 얼굴에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집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주민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알파벳 동의노를 세워볼까요?

0: 아수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뽀롱뽀롱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속의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6: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여행.
5: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7: 얼굴엔
5: 순한 캠핑.
7: 눈물엔
5: 덥덥한 말.
8: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대체 어디로 간

그걸 몽땅 다 입으란 말이야?